0: 학교 완전 이상한 거예요.
1: 어, 예.
0: 학교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워낙에 그러니까 이제 뭐 수학 뭐 이런 거 가르쳐, 영어 이런 거 가르쳐봐야, 물론 뭐 미국에서 영어 가르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영어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긴 하겠지만, 예. 그런 거 가르쳐봐야 애들이 별로 호기심도 안 느껴하고 크게 교육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 어떤 시간이 있었느냐. 어떤 성실한 삶의 즐거움을 좀 느끼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 이런 게 있었대요.
1: 이거는 보통 재소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켄터키주에 담배 그 식물 있죠. 아. 담배 밭에서 일하는 시간 이런 게 있었대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재수랑이 이때 9살 10살 때거든요. 예, 예.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인데 가가지고 진짜 황당했대요. 나름대로 태국에서 좀 똘똘한 공부 잘하는 그런 어린이였는데 미국에 좋은 학교를 해가지고 갔는데 이때는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어릴 때니까 뭐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이럴 때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진짜 황당했대요.
1: 진짜 힘들었겠나.
0: 그래서 거기에서 제수왕이 정말 세상에 제일 험한 곳에서도 살아남는 어떤 그런 단련을 했다라고 스스로 많이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때 당시에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1: 아,
0: 어떤 기사 같은 데 보면 약간 제수왕이 뭐 뭐랄까요, 봉사 정신을 발휘해서 화장실 청소를 뭐 솔선수범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입 좀 풀이한 데도 있는데,
1: 예.
0: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예. 모든 애들이 약간 왕따 같은 걸 시키고 괴롭히려고 못 모르는, 이때만 해도 영어가 좀 어눌했다고 어눌할 수밖에 없죠.
1: 아,
0: 태국에서 살다 왔는데, 대만 출신으로 태국에서 살다 왔는데 영어를, 예. 어떻게 잘하겠어요.
1: 예.
0: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괴롭힌다고 일부러 이런 화장실 청소 이런 거 많이 시켰던 것 같은데
1: 견디기 쉽지 않았겠다.
0: 그래서 젠스랑 나중에 무슨 이런 그 명문대학교 졸업생들이 있는 그런 데 앞에서 그런 졸업 축하 연설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식의 명대사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1: 뭐라고요?
0: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화장실 청소를 많이 해봤다. 많이 해봤다. 뭐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해본 적이 있습니다.
1: 거기서 내공이 쌓인 거예요.
0: 그러다가 2, 3년 지나가지고, 네. 이제 부모님도 미국으로 건너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이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오레곤주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오레곤주에 있는 학교로 가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오레곤주에 있는 평범한 학교에 가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완전.
1: 아, 그렇지, 그렇지. 네.
0: 그래서 시체 말로 완전 그 학교에서 날아다닙니다. 완전 천국이에요. 되게 일반적인 학교인데, 다른 학생들은, 아, 우리 학교는 숙제도 너무 많이 해주고, 너무 힘들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제수는, 아니, 이거 뭐 숙제만 하면, 아무도 때리는 사람도 없고,
1: 그렇죠, 그렇죠.
0: 화장실 청소하라고 괴롭히는 사람도
1: 그렇죠,
0: 없고,
1: 그렇죠.
0: 이거 천국인데,
1: 그럴
0: 생각을
1: 했을
0: 때, 아,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진 놀이 하면서 괴롭히는 애가 3명이나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생 힘들다, 딴 애들 이럴 때, 뭐라고 학생들 중에 일진 놀이 하는 애가 3명밖에 없다고, 와, 천국이네, 이러면서, 날라다닙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잘하고, 뭐 학교 생활에 모든 걸 다 잘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좀 일찍도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오레곤 주립대학교, 이거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하고 다릅니다.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주립학교에 전자공학, 전기공학 이런 쪽 전공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1: 네.
0: 그렇게 좀 어린, 그러니까 조금 조기 졸업한 학교를 먼저 들어가고 좀 일찍 가보니까 젠슨왕이 회고하기로, 딴 학생들은 다 어른 같은데, 네. 나만 어린애 같은 느낌이었다. 라는 식으로 대학 시절을 회고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대학 시절에도 공부를 잘했어요.
1: 네. 그리고 이제 스탠퍼드대에서 전자공학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엔지니어의 길을 걷게 되는데, 첫 직장이 다름 아닌 AMD, 지금 엔비디아의 라이벌 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다가 어떻게 또 엔비디아를 창업하게 됐을까요?
0: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런저런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학교 졸업하고 잘 취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길을 따라서 이제 잘 일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하면서 되게 큰 성과를 거두고 좋은 인정도 받게 되고 회사의 성장에도 많이 기여를 하게 되냐면,
1: 네네.
0: 1980년, 이때가 이제 1980년대 초반이거든요. 초반, 중반이거든요.
1: 예.
0: 1980년대에 영상업계, 그리고 텔레비전업계, 방송업계에서 유행처럼 많이 등장하던 걸로 어떤 게 있었냐면,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1: 컴퓨터 그래픽.
0: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1980년대에 나온 유명한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영상미를 화려하게 보여줬던 영화로, 디즈니에서 제작한 트론이라는 영화도 상당히 많은 반향을 끼친 영화고요.
1: 예.
0: 또 제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이 시절에 컴퓨터 그래픽 사용한 영화로 좀 기억이 나는 게 최후의 스타 화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 진짜 모르겠네.
0: The Last Star Fighter 혹시 모르십니까?
1: 예.
0: 영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내용이 뭐냐면,
1: 예.
0: 내용이 은근히 좀 젠슨황을 반영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1: 오케이.
0: 이게 뭐냐면, 예. 어떤 시골 마을 출신의, 예.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젊은이가 막 크게 잘하는 건 없는데 뭘 잘하느냐, 전자오락을 되게 잘해요. 전자오락 중에서 옛날이니까 외계의 침입자가 나타나면 우리 편 우지선을 조정을 해가지고 외계의 침입자를 물리치는, 격추하는 막 그런 류의 전자오락 엄청 잘하는 거예요.
1: 예.
0: 옛날 전자오락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세워가지고 이름 새기고 이런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걸 기록을 다 깨고 절대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의 최고 1위 기록을 세운 거예요. 예. 이 청년이.
1: 예.
0: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재밌는 게 뭐냐. 예. 이 최고 1위 기록을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 그 안으로 들어가나?
0: 아니요. 아,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 어,
0: 외계인의 비행 접시가 찾아옵니다. 외계인의 비행 접시가 찾아. 아니요. 아,
1: 현실로.
0: 현실로. 진짜로. 어, 그날 밤에 외계인의 비행 접시가 찾아옵니다. 거기서 외계인이 딱 나타나더니 그 오락기는 그 전자오락 게임은 사실은 우리가 설치해 놓은 우주선 조종사 선발용 시험기기였다라고 하면서 네가 최고의 성적을 발휘했다는 거는 진짜 우주선을 조종할 수 있는 실력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악의 제국과 맞서고 있는 은하 저편의 우주전쟁에 네가 투입돼서 싸울 만한 자질이 있다는 거다.
1: 그 우주전쟁에.
0: 네가 진짜로 우주전쟁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사로 싸워주겠느냐라고 하니까 주인공이 아니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 막 도전해가지고 우주저편으로 우주선을 타고 날아와 이런 희한한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대폭 도입했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을 도입하는 게 유행처럼 불어닥칩니다. 80년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사업으로 내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1: 90년대에
0: 젠슨왕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영화사라든가 텔레비전 방송국 같은 데서 화려한 첨단 그런 컴퓨터 그래픽을 보여준다고 하는 수요 때문에 반도체 그 칩을 그런 그래픽을 위한 반도체 칩을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런 사업에서 내가 좋은 경험을 거뒀는데
1: 네네.
0: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도 이런 거를 대량으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90년에 들어서 스물스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컴퓨터 게임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특히나 마침 이 젠슨왕 회사를 창립하던 1993년도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때 나왔던 역사적인 컴퓨터 게임으로 뭐가 있었냐면 둠이라는 컴퓨터 게임이 있었습니다.
1: 둠.
0: 존 카맥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딴 존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만들었던 게임이 존 카맥 전설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에 한 명이고 이분 이야기도 재밌는 이야기 할 게 많은데 존 카맥 이분이 전체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실력으로 둠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둠이라는 게임의 특징은 뭡니까? FPS, 1인칭 시점, First Person Shooter라고 하죠. 1인칭 시점에서 내가 지금 화면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화면을 보여주면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총싸움을 하는 게임이 둠이었거든요.
1: 요즘도 슈팅게임은 전형적으로.
0: 그렇죠. 요즘도 총싸움 게임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둠이 이런 방식의 게임을 도입을 해가지고 되게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이런 게임을 실감나게 보여주려면 3차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거기에 특화된 계산을 잘할 수 있어야지만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더 정밀하고 매끄러운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런 게임이라는 거는 게임 전용으로 나온 게임기에서 하면 더 그림이 예쁘고 더 부드럽게 잘 돌아갔습니다.
1: 그렇겠죠.
0: 예, 그 흔히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전용 게임기에서 하면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둠만이 좀 약간 예외에 가까웠어요.
1: 그래요?
0: 둠은 컴퓨터용으로 나온 게 제일 깨끗하고 멋지게 잘 돌아갔어요.
1: 오?
0: 그렇다 보니까 계산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컴퓨터에 되게 잘 돌아가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하필.
1: 네네.
0: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젠슨왕과 그 동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런 배경이 그때 당시에 이미 스물스물 다른 여러 가지 게임에서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류의 게임이 더 많이 나오면 이 3차원 CG를 보여주기 위한 그 계산을 잘할 수 있는 전용 반도체를 개인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도 집집마다 하나씩은 사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의 반도체 회사를 이 그래픽용 반도체 회사 어떻게 보면 게임의 그래픽을 좋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반도체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젠슨왕 반도체 회사의 시작이었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1: 어떤 얘기요?
0: 반도체 회사를 차리면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법인 형태로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법에 따르면 200달러를 자본금으로 넣어야지 최소한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었다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왕이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100달러짜리가 두 개인가 있어가지고 200달러가 마침 현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금을 다 털어가지고 200달러를 내고 회사를 이제 하나를 설립했는데 친구 두 명하고 같이 설립을 했거든요. 친구 두 명한테 가보니까 가가지고 야, 난 회사 설립하는 돈 200달러 냈어. 너희도 똑같이 200달러씩 내. 라고 해가지고 각자 200달러씩 세 명이 각출을 해가지고 자본금 600달러로 시작한 회사가 젠슨왕의 반도체 회사의 출발이었다라고 들 이야기를 합니다.
1: MBD땡이 600달러 자본금으로 시작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리고 이제 젠슨 황이 앞으로 이제 CPU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GPU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또 이렇게 좀 예언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0: 아.
1: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반도체 시간에 배운 기억은 나는데.
0: 아.
1: 그래도 또 복습형 한 번만 더, 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0: 이것도 이제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젠슨 황이 93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만 해도.
1: 네.
0: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화면이 잘 나오라고. 아름다운 색깔과 유려한 그런 화면이 나오라고 꽂는 그 부품을 지금도 그런 말 사용을 합니다만. 그래픽카드라고 그때 당시엔 그냥 불렀어요.
1: 그래픽카드. 예.
0: GPU라는 말도 안 쓰고 그래픽카드. 지금도 그래픽카드라는 말을 쓰긴 쓰죠.
1: 예.
0: 그래픽카드를 사가지고 꽂는다라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컴퓨터와 CG, 컴퓨터와 화면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느냐 사이의 관계였어요.
1: 네.
0: 그래서 90년대 동안에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했냐면
1: 네.
0: 그래서 젠슨 황이 뭘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거를 그래픽카드에다가 덧붙여가지고 팔아서 더 좋은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장사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쓰던 말을 요즘 이런 말 안 쓰는데 3D 가속 칩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1: 예.
0: 상징적인 사건이 1999년에 있었는데요.
1: 예.
0: 1999년에 바로 그 둠을 개발했던 존 카맥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 개발하면서 만든 퀘이크3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1: 퀘이크3.
0: 네, 그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퀘이크3 아레나라는 게임이죠. 그
1: 예.
0: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1인칭 시점으로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 화면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총싸움을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게임이라는 게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게임이라는 거 어떤 흐름, 정석은 뭐냐면 어떤 무슨 공주가 납치됐다.
1: 맞아요.
0: 그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주인공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모험을 하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공주를 구출해내면
1: 구출하고.
0: 그래서 목표를 달성을 하면 이제 엔딩이 나오고.
1: 그렇지요.
0: 그래서 내가 이 게임을 깼다.
1: 네.
0: 이런 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렇지만.
1: 그렇죠.
0: 그런 게 기본적인 게임이잖아요.
1: 네,
0: 사실은.
1: 네.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퀘이크3나 언리얼 토너먼트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1: 그럼요.
0: 줄거리 같은 게 없습니다.
1: 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0: 목적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1: 최종 보스가 있을 거 아니야.
0: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찾아보자면 있기는 있는데
1: 예.
0: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1: 그냥 다 쏴재 끼는 거예요.
0: 그냥. 뭐냐 그냥 이런 규칙이 있고
1: 예.
0: 맵이라고 하죠. 싸울 수 있는 그냥 배경이 나옵니다.
1: 예.
0: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서로 생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냐,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1위를 네. 뽑고 그래서 1위가 나오죠.
1: 네.
0: 그럼 아 이번 판은 네가 1등했네. 한 번 더 붙자. 그거를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1: 네.
0: 친구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1: 그래야 재밌겠네.
0: 혹은 세계의 여러 순위를 겨루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겨루는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는 거.
1: 예, 예.
0: 공교롭게도 케이크3도 그렇고 언리얼 토너먼트도 그렇고 경쟁하던 1999년 이때 나온 게임들이 다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 그래픽의 이 세세한 차이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무슨 뭐 게임의 어떤 스토리로 감동을 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얼마나 더 부드럽게 나오느냐.
1: 그렇지.
0: 그리고 연락이 뛰어나오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서로 싸우는데
1: 네.
0: 친구 컴퓨터는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막 움직임이 다 막 나오는데 내 컴퓨터에서 막 뚝뚝 끊기게 나와.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1: 아,
0: 그죠?
1: 그렇겠네.
0: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1: 네.
0: 당시에 그래서 퀘이크3가 얼마나 부드럽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따지는 척도로 엄청 많이 활용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하고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더 부드럽게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에 되게 집중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1: 네.
0: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젠슨 황 회사였잖아요.
1: 3D 가속 칩.
0: 그래서 99년에 네. 젠슨 황 회사에서 신제품 가속 칩을 내놓으면서
1: 네.
0: 새로운 뭐랄까요 자기가 새롭게 개발해서 내놓는 제품은 더 이상 3차원 사실 같은 건데 3차원 그래픽 가속기가 아니라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U다 라고 이름을 붙여서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발한 최초로 GPU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았던 그 반도체 칩의 브랜드 이름을 뭘로 잡았냐면 GForce라는 예, 그런 이름을 잡았어요. GForce 시리즈들이 쭉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 컴퓨터 그래픽, 게임 그래픽 쪽에서 이런 GPU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잘 팔면서 성공을 쭉 했었어요. 성공을 쭉 했었었는데
1: 네.
0: 2000년대 초중반 정도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GPU가 계산을 하는 게 다른 분야에 컴퓨터 그래픽하고 전혀 상관없고 게임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계산을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있으면 그 부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 만드는 계산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딴 계산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든지 간에 문제를 나눠가지고 동시에 풀이를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 그림 그리는 문제로 바꿔가지고 한번 꼬아서 풀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꼬아가지고 풀이하는 거죠. 그런 거를 2000년대 초중반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감탄하면서 아, 나도 저걸 좀 더 공부를 해갖고 저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거를 기술의 밝은 젠슨 황이 이거 신기하다.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다라고 해가지고
1: 쿠다구나.
0: 네, 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그림 그리는 문제로 굳이 꼬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제너럴 퍼포스 GPU 뭐 컴퓨팅이라고 했고 GPGPU 뭐 이런 말 그것도 일부러 말장난으로 만든 말이죠. 그런 말도만 만들어서 쓰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문제 말고 무슨 계산 문제가 됐든지 간에 GPU를 이용해서 다 풀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를 이 그래픽 카드 게임 장비 만든 게임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분야의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별의별 계산들을 많이 했어요. 2010년대 후반에는 이거를 가지고 뭐에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면서 이 GPU의 시세가 갑자기 올라가는 일도 있었을까요?
1: 뭐죠?
0: 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1: 아...
0: 코인 채굴도 계산 문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효율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게임 그래픽 만드는 이 부품을 엄청나게 사서 쓰는 이런 일이 발생할 정도로 별 분야의 사람들이 이 젠슨황 회사에 있는 반도체를 다 사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제프리 힌튼 교수라는 분의 이 분이 참여한 그 팀, 5분 제자들이 뭘 보여주느냐. 벌써. 알았어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1: 뭘 보여줬나요?
0: 뭘 보여주느냐. 이때 당시가 지금과 같은 이런 인공지능의 유행이 오기 전인데, 알파고가 2015년, 16, 16년 그때니까.
1: 그렇죠.
0: 그때보다 살짝 전이죠, 그죠? 살짝 전인데, 2012년도에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빵 터진다는 생각을 좀 못하던 때예요.
1: 그렇죠.
0: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인공지능 한다라는 사람들이 서로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겨루는 걸로 어떤 게 있었냐면, ILS VRC라는 게 있었어요. ILS VRC.
1: 그게 뭡니까?
0: 이름이 이렇게 알아듣기 힘들다라는 것부터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죠.
1: 그렇죠.
0: ILS VRC라는 게 뭐냐면, 그림을 사진을 아무거나 보여준 다음에 그 사진이 뭘 찍은 사진인지를 컴퓨터가 이야기하게 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보내주면 이 사진은 고양이입니다. 개 사진을 보여주면 이 사진은 개 사진입니다. 산이 그려져 있으면 이 사진은 산입니다. 이거를 판독하게 해주는 그 기술을 놓고 대회를 싸우는 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경쟁이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워낙 요즘 인공지능 발달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호랑이, 고양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가 나왔는데 사람은 보면 그게 호랑이인 줄 알지. 근데 컴퓨터가 그거 미묘한 차이를 인식을 해가지고 고양이다. 그래서 고양이 20마리가 쫙 가득하게 있다. 사람은 그것도 고양이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컴퓨터가 봤을 때 뭔가 이상한 다른 무늬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거를 다 뚫고 고양이를 정확하게 찍어낸다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이때 당시만 해도 고난도의 인공지능 기술이었거든요.
1: 젠슨황이 그 대회 나갔어요?
0: 젠슨황이 나간 게 아니고 제프리 힌튼 이 교수님의 제자들과 그 팀에서 출전을 했는데 이 팀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1등을 하고 1등을 많이 쓴 거예요. 보통 이 대회를 열어가지고 상위권을 차지하는 팀은 어떤 팀이 1등을 했었냐면 주로 국립연구소나 아니면 거대한 컴퓨터 전문으로 연구하는 회사나 이런 데 연구소에서 슈퍼컴퓨터 같은 거 갖추고 있는 컴퓨터를 초고성능 컴퓨터를 100대 1000대를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연구를 하는 이런 회사에서 1위 2위를 항상 했었거든요.
1: 근데 그런데 그분은
0: 제프리 힌튼 팀에서 젠슨황 회사에서 파는 GPU 두 개를 꽂아가지고 그냥 떨렁떨렁 컴퓨터 게임 나는 좀 고성능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꽂아 쓸 수 있는 GPU 두 개를 사가지고 그냥 조그만한 컴퓨터에다 띠 꽂아가지고
1: 슈퍼컴퓨터를 이겼다
0: 돌렸는데 세계의 유수의 그런 집 한 채만 그 컴퓨터를 갖다 빌딩 한 채를 컴퓨터로 가득 채워가지고 막 계산하고 막 이랬는데 딴 데서는 GPU를 이용해서 이걸 성공한
1: 젠슨황 그걸 본 거죠 그 잠재력을
0: 욕도 많이 먹었어요 야, 이런 거 돈 안 되는 무슨 뭐 인공지능이 뭔데 그런 거에 쓸 수 있는 이거 네가 판매하는데 도움도 안 돼 이거 왜 투자 왜 하는데 한때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제프리 힌튼 이쪽에서 사람들 그걸 보면서 GPU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정말 싼 값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전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데거든요. 근데 전용 칩 이런 거 개발할 게 아니라 게임용으로 양산돼서 싸게 나온 그거를 활용하면 네. 그러니까 가격도 더 싼 거예요.
1: 그렇지.
0: 전 세계에 네. 게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하니까 가격도 엄청 그렇죠, 싸게 나올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걸 이용해서 하면 인공지능 잘 된다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지금은 GPU라는 게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게 되어가지고 젠슨왕 회사가 어마어마한 말도 600달러로 시작한 회사인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치에 네. 한때 뭐 세계에서 제일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 뭐 이런 회사로도 도약한 엄청난 회사가 되었고요. 이 GPU 두 대의 힘을 보여주었던 제프리 힌튼 교수 이분은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아하. 수상하게 되기도 하였었지요.
1: 이렇게 네. 한 시간으로도 택도 없는 젠슨 황의 엄청난 성장 과정과 위대함 예, 오늘 곽시식 작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2008년 7월 29일 지금으로부터 거의 19년 전 젠슨 황 CEO는 서울대학교에서 비주얼 컴퓨팅의 미래라는 주제로 직접 강연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엔비디아 한 주가 43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 주에 대략 30만 원 안팎을 오가는 데다가 그동안 엔비디아가 대규모 주식 분할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2008년의 한 주는 지금 40주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때 나도 430원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20년 후를 내다보는 이 기업가들의 혜안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중독 같은 거 없어. 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균형을 깨뜨리는 중독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설탕 중독, 밀가루 중독, 주식 중독, 운동 중독, 일 중독. 아유, 내가 중독일까 아닐까 이렇게 알 수 있는 간단한 제가 자가 진단법을 말씀드릴게요. 중독이 되면 더 이상 회복이 못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세 번째 뇌사진은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중단하고 치료받은 지 1년 뒤의 모습입니다. 마약 중독과 같이 극단적인 중독도 결국 치료가 되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됐을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라스 병원의 안철우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도파민 하면 요즘 도파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도파민이 뭘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도파민 그러면 나쁜 호르몬 같습니까? 좋은 호르몬 같습니까? 좋은 호르몬? 나쁜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도파민이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파민.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도파민과 농작한다는 파밍이 합성어가 돼서 우리가 이 자극적인 재미를 추구한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도파민은 사실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운동신경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 운동신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이게 운동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손이 떨리고 충청걸음을 걷게 되고요. 그게 또 도파민이 또 너무 많으면 무도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과격하게 움직여서 마치 춤추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무도병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도파민이 신경전달 물질이지만 사실 도파민은 또 우리의 어떤 행복이나 동기부여, 보상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게임에서 승리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다 도파민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칭찬을 받을 때 기분 좋은 보상을 느끼게 하는 물질도 도파민입니다. 사실 이 도파민은 우리가 호감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거든요. 보통 4분 이내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이제 호감에서 비호감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도파민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파민을 좀 많이 나오게 해서 강의에 집중하시고요. 어쨌거나 이 도파민이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균형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건강한 삶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파민 밸런스의 중요성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중독에 관련된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왜 호감이 됐다가 그게 너무 집착하게 되고 그게 이제 더 되게 되면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처증 환자라든지 어떤 집착하는 사람들, 충동 구매하는 사람들. 근데 가장 큰 중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마약 중독인데요. 극단적인 도파민 중독입니다. 여기 뇌를 찍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뇌사진은 건강한 일반인의 뇌입니다. 저기 보이는 붉은색 부분이 도파민 수용체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붉은색 부분이 나와야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옆에 사진은요. 바로 메스 암피타민, 그러니까 필로폰 중독자, 마약 중독자의 뇌인데요. 아까 봤던 사진과 틀리게 이 마약 중독자의 뇌에는 일반인 뇌하고 달리 붉은색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뇌가 이렇게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작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도파민 수용체입니다. 근데 이 도파민 수용체가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성취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도파민이 나오고요. 이 도파민이 수용체가 딱 신호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한 자극이나 자극이 반복되면 도파민 수용체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둔감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성이죠. 우리가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도파민 수용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파민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 도파민의 작용은 우리한테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호감을 느끼게 하는 건데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파민이 이제 고갈되거나 중독이 돼서 도파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파민이 이제 그 중독이 되면 더 이상 회복이 못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세 번째 뇌사진은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중단하고 치료받은 지 1년 뒤의 모습입니다. 이 붉은색 부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없었던 수용체가 다시 생기고 일반인 수준까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약 중독과 같이 극단적인 중독도 결국 치료가 되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됐을까요? 바로 도파민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독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 나 그런 거 없어. 나랑 상관없고 나는 중독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중독이라고 하면 흔히 마약과 같은 극단적인 중독을 떠올리지만 우리의 일상의 균형을 깨뜨리는 중독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오늘은 딱 유튜브 30분만 봐야지 생각하고 이따가 보면은 신나게 이제 유튜브 보듯이 쇼츠를 보게 돼 있고요. 보니까 어느새 1시간, 2시간 자정을 넘기고 그래서 아유 핸드폰 이거 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시 또 핸드폰을 또 찾게 되죠. 이런 거가 매일 밤, 매일 아침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중독, 쇼츠 중독인데요. 이런 중독이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 쇼폼 동영상 시청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52시간이라고 합니다. 52시간이면 내가 뭐 30분, 1시간 보는 정도가 이게 52시간을 갖다가 보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 설탕 중독, 밀가루 중독, 국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쇼핑 중독, 뭐 홈쇼핑에서 무조건 다 사는 거죠. 그리고 주식 중독, 운동 중독, 일 중독. 이렇게 일상에서 이게 과연 중독일까라고 하지만 그게 중독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로 만성질환자를 많이 봅니다. 갑상선 환자도 많이 보고요. 여기 40대 여성들도 계시고 50대 남성들도 있지만 여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 고혈압, 고지혈증, 또 예를 들면 당뇨병 이런 환자들이 오면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그냥 잘못해서 또 라면을 먹었다. 내가 또 참으려고 했는데 또 고혈압 환자는 짜게 먹고 또 술을 먹었다. 고지혈증 환자는 또 내가 삼겹살을 또 아침부터 먹었다.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자기를 자책하고 자괴감이 빠지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호르몬의 노예고 그게 바로 도파민 중독이고 이런 대사질환도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 질환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파민의 관리를 잘 해야 그런 잘못된 생활습관병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도파민도 많아도 문제이고 적어도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이게 문제인지를 아는데도 특정 행동을 멈출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얘기하는 도파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파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파민 수용체가 자꾸 줄어들고 둔감해지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처음엔 몇 개 보면 참 재밌다 그러지만 나중엔 더 자극적이고 더 오랜 시간 컨텐츠를 봐야지 내가 그 만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중독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런 중독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일이 많던 시절 레전드 때 또 조교수 때 심할 때 하루에서 한두 잔 먹던 커피가 나중엔 20잔까지 커피를 마시곤 했거든요. 20잔이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아예 잠이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한두 잔 먹은 커피는 소용이 없게 되고 또 너무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악순환에 더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어떻게 보면 위로의 대상이 됐고 즐거움의 대상이 됐던 어떤 커피나 이런 어떤 대상이 내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이 도파민 중독으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중독일까 아닐까 알 수 있는 간단한 제가 자가진단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10개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내용이 3개에서 4개 있으면 중독 경고 상태이고요. 5개에서 6개면 중독이 지금 의심되는 겁니다. 아, 거기 지금 사진 찍는 것처럼 사진 찍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찍어서 내가 7개 이상 중독 상태이라면 이건 중독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내가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이 나는 지금 중독 경고다 아니면 중독이 강력히 의심된다 중독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게 되면 도대체 내가 뭐에 대해서 지금 중독되어 있는지를 또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도파민 중독, 뭐 도파민 디톡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호르몬이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도파민은 나쁜 호르몬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파민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대표적인 호르몬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인들끼리 여기 같이 오신 분도 계신데 이 사랑하는 이 감정도 도파민 덕분입니다.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17명의 남녀에게 사랑한 사람 사진을 보여주면서 도파민 분비량을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사진, 저 사람 사진 보다가 자기가 이제 그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니까 도파민 분비가 확 오르는 거가 발견됐거든요. 또 싫어하는 사람이면 도파민 분비가 떨어지겠죠. 또 아메리카 초원에 사는 쥐가 있는데요. 이 쥐는 되게 쥐들은 일부일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메리카 초원에 사는 이 들쥐는 일부일처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쥐는 왜 일부일처일까 했더니 도파민을 분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란 감정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파민이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도파민이 중요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도파민이 20대 청년들한테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독일의 마르크 프루크 필리프 대학의 한 연구팀은 도파민 호르몬이 사람을 우리가 MBTI 많이 하잖아요. 긍정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어떤 MBTI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20대 청년에게는 가장 필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라는 거죠. 도전과 용기의 호르몬입니다. 제가 도파민이 중요한 또 세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쥐들의 뇌를 조작을 해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 쥐들이 앞에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놨는데 그것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쥐들이 도파민이 안 나오는 쥐는 결국은 먹이를 먹지 않고 있으니까 굶어 죽는 슬픈 결말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주는 어떤 행복을 누리기 위한 노력과 의욕,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도 도파민이 부족하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많죠. 이 세 가지 증거를 보면 도파민이 필요한 거고 무조건 디톡스, 몰아내려고 할 필요는 없고 도파민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도파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뇌를 어떤 스스로 이렇게 균형을 지키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재채기 도파민 밸런스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서 내가 중독 증상이 있구나. 그럼 무엇에 중독되어 있지? 그 요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럴 때는 도파민 일지를 한번 써보시면 내가 뭐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 지인의 도파민 일지인데 여기서 이 지인은 새벽 3시까지 스마트폰을 했어요. 굉장하죠?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무엇에 얼만큼 중독됐는지를 알아내는 게 1단계고요. 그 과정 자체가 동기부여도 되고 자신이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될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내 일상을 방해한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에서는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해당 중독을 유발하는 자극에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상황이라든지 감정, 장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그 중독 행위를 일으키지 않게 트리거를 최대한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리거와 나 사이에 장애물을 설치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자꾸 스마트폰만 보게 된다 그러면 잘 때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데 아예 서랍에 넣고 뭐 간식을 자꾸 먹는 사람이 있다면 간식거리 아예 집에다가 놔두질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커피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잔 20잔 마시다가 아예 커피 그 머신을 벽장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2단계로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스스로 보상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성취감이 생겼다면 그게 정신적인, 감정적인 보상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완수하면 나는 어디 뭐를 할 거야. 그런 물질적인 보상을 자기 자신한테 선물할 수 있는 단계가 3단계고요. 그런 물질적인 보상이 나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더 큰 목표를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또 꾸준히 하게 한 방법이 있는데 운동과 수면인데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이 성장 호르몬이나 마이오카인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도파민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요. 또 충분한 수면을 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멜라토닌 호르몬하고 도파민 호르몬은 서로 약간의 기량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파민 수용체를 회복하는데 이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교수님,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중독이 너무 심한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중독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든 일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분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오뚜기처럼 자꾸 일어났으면 되는 거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시도하다 보면요. 어느새 여러분들도 저처럼 중독에서 벗어난 편안한 삶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파민 균형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여러분의 삶도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지금 도파민 중독을 강요하는 현대사회에서 도파민에 의지하지 말고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다. 마무리로 제가 흥미로운 실험 결과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원숭이가요, 먹이를 이렇게 먹을 때보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먹이를 얻는 순간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기대감이 도파민이 더 활발히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쾌락의 순간보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도파민 밸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간의 쾌락을 넘어서 행복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라디오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0: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6월이 세계인의 눈을 작은 축구공 하나에 모으고 있는 월드컵 대회로 매일매일의 경기들과 함께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기분 좋은 온도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미국 북동부의 우리는 내일 날짜 일기예보를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모란 꽃피는 6월이 오면 또 한 송이의 나의 모란 아름다운 우리 가곡에 나오는 모란은 벌써 5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국들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꽃밭이 지나가는 집들의 앞들과 봄옷마다 이미 익어가기 시작한 여름 화단에 화려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월드컵 축구에 기대했던 음바페 선수와 리오넬 메시가 엄청난 골 선물을 하는 그런 특별한 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프랑스에서의 G7 정상회담은 우리들의 이 모든 격정과 걱정을 잊고 알프스의 공기와 물을 마시고 돌아올 세계의 중요한 리더들의 마음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제네바 호수 이렇게 부르는 이 호수를 레만호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걸쳐있는 이 서유럽 최대의 알프스 호수 제네바, 로잔, 몽트레 같은 아름다운 도시를 품고 있는 이 스위스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 G7 정상회담 원래 멤버 국가에 더해서 초대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러 중요한 나라의 리더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생각을 잠시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정말 날씨가 이래도 되는 걸까 생각을 하며 너무나 행복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밖에서 오래 머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 촌으로 가득한 맨하탄의 허생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지점에 길마다 자녀들과 손을 잡고 나오는 또 부모들의 모습이 밤늦은 시간까지 보여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76도입니다. 어제가 약간 오늘보다 더웠다고 할까요? 아무튼 화씨로 76도면 전혀 덥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낮 최고 기온인데 내일은 9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섭씨로 드디어 이제 30도를 넘는 더위가 내일 잠깐 있겠는데 비가 어느 무렵에 올 거라고 하던 어제 봤던 내일에 미국의 북동부 그리고 특히 뉴욕과 뉴저지 허슨강을 사이에 둔 우리 일기예보는 지금 비가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후 2시 무렵에 잠깐 비가 스칠 거라고 했는데 맑은 네, 태양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다시 온도가 조금 내려가고 월요일까지 썬데이 저녁 무렵에 시작된 비는 뉴욕을 적시고 월요일에는 확실히 비가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뜨거운 여름의 날씨는 예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7 정상회담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에비앙 라방, 프랑스 동부의 휴양 도시로 잘 알려진 곳, 레만호, 제네바 레이크, 호수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곳에 세계 주요 7개 선진국 지도자들과 또 초대받은 중요한 나라들의 리더들이 만났습니다. 서로 마음에 각각 동상 이몽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또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갖고 있는 부담, 전략적인 목표를 안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의는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란 전쟁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걸 또 깨닫고 있는 그 리더들이 이 불안함 속에서 과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란과의 일단 협정의 사인을 비공식적으로 하고 뭐 공식적인 건 공식적이지만 이제 제대로 만나서 하려는 이번 주말에 그 계획을 안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공개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CNN을 비롯해서 14개 조항 조건에 대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또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이 G7 정상회담 플러스 또 중요한 리더들 모여서 이해관계가 지금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 마음이 복잡한 정상회담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간선거를 올해 앞두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 전쟁을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해서 핵무기는 물론이고 또 미사일이라든가 가까운 사정거리에 있는 이스라엘을 의식을 해서 이런 군사력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신정 정치에 정권을 교체하고 이란 국민들을 해방시키겠다. 뭐 호르무즈 해협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기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G7 정상회담장에서는 각국의 또 리더들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쟁 종전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고 싶어 하는데 아무튼 예비 합의라고 해야 되겠죠. 이걸 자신의 성과로 그렇게 내세우고 싶어 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 안 봐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이렇게 자랑거리는 내세울 만한 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G7 정상회담에 80회 생일 멋지게 또 벌스데이 파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국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국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좀 약화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임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외교적인 레거시, 이게 프랑스가 이룰 수 있는 유럽의
그래도 유럽의 리더로서 미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유산을 확립해야겠다 이런 기회로 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자체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전략적인 자율성 못 받아도 군사적인 자율성 확립을 해야 하는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좀 내세우고 싶어하는 프랑스의 리더가 있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뭐 동상 이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몇 주 내로 이 총리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영국의 지금 총리의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 그래서 국내에서 지켜보고 있는 영국의 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리더십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영국의 총리입니다. 이탈리아의 지오르지아 멜로니 여성 총리는 이 단체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키는 자그마한데 왜 일부러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지만 아, 이거 뭐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솔직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하고 나서 이탈리아 전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다는 걸 물론 이 총리가 반영하는 발언이었겠지만 그래서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닌가 뭐 단체 사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또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월드컵 축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때 독일의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독일 축구대표팀 유니폼 조지에다가 47번을 단 그런 유니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이 소식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47번이라는 번호가 없다고 합니다. 1번부터 26번까지밖에 안 찍는데 전통적으로 이 47대 대통령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47번을 찍은 유니폼을 또 선물을 했고 이거 맞춤 제작으로 특별한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이란 전쟁을 독일이 초기에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일부를 철수를 시켰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걸 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금 관계를 뭔가 이렇게 개선을 해야 하는 게 아주 절실한 상황이어서 독일의 총리가 이 월드컵 47번을 달은 독일 대표팀 유니폼을 선물을 했다. 캐나다, 이 미국의 이웃나라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후에 계속해서 51, 그러니까 51번째 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떠냐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지금 듣고 있는 캐나다의 총리인데 원래 경제 부문에 아주 정통한 경력이 화려한 캐나다 총리가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했던 멋진 연설을 해서 국제적인 위상이 조금 올라간 상태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미국이 잡아나가는 이 시대가 어느 정도는 중국이 부상하며 이란 전쟁에 대해 또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또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경제 제재로 못 팔았던 석유도 또 팔고 뭐 이런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에 중간 입장을 뭔가 확고히 해야겠다라는 캐나다 총리의 또 그런 포부를 볼 수가 있다 이렇습니다. 뭐 일본의 산하에 다카이치 총리 안정적인 기반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본도 그렇게 참가를 하고 있고 G7 멤버가 아니지만 초청국으로 지도자들이 참가하고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이번에 단연코 우크라이나 상태가 유럽의 정상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초대를 했고 지속적으로 이걸 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전혀 다른 쪽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초대됐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또 여기 초청돼서 가 있습니다. 카타르 국왕, 카타르가 지금 잘 사는 나라인데 카타르 국왕이라기보다 그쪽에 뭐라고 하죠? 에미르, 군주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국왕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UAE 또 여기 역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또 2년 연속 초청을 받아 가 있습니다. 뭐 기념 촬영 속에서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에너지 안보 면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케냐 대통령이 또 여기에 함께 초대돼서 G7 정상회담 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중요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Hopefully.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렇게 협정에 우리가 서명을 했다라고 공식적인 화려한 그 서명식을 앞두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언론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언론이라기보다는 이 백악관 출입 기자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이 전쟁 국제 정세를 취재해온 이 전문 기자들이 표현하기에는 아주 뭔가 프레저한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으로 이 협정 공식 체결 전에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스위스에서 정식으로 서명하게 돼 있는 예비평화협정을 아직까지 뭐 언론의 어느 뭐 CNN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확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이게 맞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의 적대 행위 뭐 어저께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확실히 줄었다라고 공격을 주고받는 것이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적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제2의 전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 뜻이 갈라져서 뭐 화를 내고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또 네타냐후 총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이스라엘 강경파의 뜻이기 때문에 헤즈볼라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의 제2의 전선은 지금 어떻게 될지 오픈엔드 퀘스천으로 남아있고 호르무즈 해협 정말 중요한 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거기가 지금 폐쇄된 상태로 오늘 아침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일단 협정, 이 공식적인 서명을 하고 나서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60일 동안의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협상이 무엇을 가져올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다. 이렇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월드컵 축구 어제 그룹 I, 그룹 J, 그룹 L까지 있습니다. 12개 조로 나뉘어서 48개국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I와 J 그룹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조별 리그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프랑스와 세네갈의 경기가 MetLife Stadium 뉴욕과 뉴저지 스테디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기에서 있었어요. 처음에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6월 13일에 이쪽 MetLife Stadium에서 첫 경기가 있다라는 것을 전광판에 화려하게 번쩍거리면서 Throgs-Neck Bridge라든가 요소에 뉴욕시에 그때 있을 교통체증에 대해서 대비해라. 그래서 우리도 말을 했고 저도 나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냥 뭐 차가 많이 다니고 사고가 나면 막히는 거 빼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갖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티켓을 사는 것도 그렇게 엄청난 일인데. 아무튼 크게 교통에는 엑스트라 장애는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프랑스와 세네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3-1로 이겼죠. 조별리그 첫 승리를 거두었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이 킬리안 음바페라는 프랑스의 최고의 선수가 이 두 골을 넣는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쪽에 이렇게 사이드라인을 향해 달려가면서 팔을 활짝 벌리는데 오른손가락을 들어서 자신을 가리켰다. 내가 넘버원이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월드컵 경기에서 음바페 선수가 여기 그라운드에 나섰을 때 그때 해트릭을 기록을 했지만 2022년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잘못된 쪽으로 뭐 갔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르헨티나가 페널티킥에서 승리를 했던 그 경기. 그렇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음바페는 다시 시작을 한 것 같았다. 두 골을 어저께 세네갈과의 경기에서 프랑스의 3-1의 승리를 안기는 그 결정적인 두 골을 음바페 선수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 골로 해서 지금 프랑스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됐다. 그 활짝 벌린 팔과 오른손 손가락에 들어서 자신을 가리켰다. 맞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어제 또 한 경기, 어제 네 경기가 있었는데 노르웨이와 이라크의 그룹 I, 조 I의 경기가 보스턴에서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4-1로 이라크를 큰 점수차로 이겼습니다. 엘링 홀란드의 득점이 또 이 경기에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난 사람들의 말을 또 듣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알제리 경기가 J조의 경기로 또 조별리그 있었는데 캔자스시티에서 이 경기는 있었고 아르헨티나는 3-0으로 알제리를 이겼는데 리오넬 메시가 거짓말같이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 3점을 냈습니다. 3골을 낸 이거 제가 지금 맞게 보나 저 지금 이거 하이라이트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가능한가? 캔자스시티에서 이 경기 여러분께서 어느 구장인지 상관은 없겠지만요. 메시의 해트트릭 어제 보셨다면 진짜 이건 엄청난 북중미 월드컵의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다. 문바페가 그래서 약간 가려진 건가요? 아무튼 그래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메시가 마지막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월드컵에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회에서 세 골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요르단의 경기, J조의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 에어리아의 산타클라라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동부에서는 자느라고 확인을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3-1로 오스트리아가 승리했습니다. 아주 바쁜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NBA 미국 프로농구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인가요? 내일 오전 10시에 주로 로월 맨하튼 그쪽 그러니까 맨하튼 남쪽에서 퍼레이드가 멋진 퍼레이드가 있게 되는데 이 퍼레이드도 지금 몇십 년 만에 50년 만이던가요?
그때 70년하고 73년에 뉴욕 닉스가 우승을 했을 때는 퍼레이드가 없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번 퍼레이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 남쪽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쪽에 차를 갖고 가시는 분은 물론 안 계시겠죠. 근데 뉴욕 닉스에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그 마지막 게임 5 여기서 4승을 올리면서 챔피언이 됐는데 이게 지금 1990년대 이후로 최고의 시청률을 올렸다. 뭐 지금 나온 이 소식이 놀랍지는 않잖아요. 2,45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5차 경기 뉴욕 닉스와 산안토니오 스퍼스의 5차전 경기가 이렇게 많이 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도 보는 방법들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렇게까지 합한다면 와 1억 명은 봤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뉴욕 닉스 또 회장하실 분들은 파레이드 휴가에 나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올해 있을 11월 midterm election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서 시장 선거 주지사 선거 있습니다. midterm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연방 상하원 의원들 이 선거해서 자신이 속한 당에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해야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 때 보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의 뜻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연방의회에서의 활동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런데 그게 이제 다수당의 위치를 잃게 되면 전혀 다른 또 상황이 벌어지니까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워싱턴 DC의 시장 선거 올해 있죠. 미리엘 보우저 지금 현재 시장이 세 번째 임기를 끝으로 이게 term limit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올해 새로운 시장을 만나게 되는데 민주당의 예비선거 우리가 알듯이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비선거 어제 결과가 다음 워싱턴 DC 시장을 결정하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주민으로 또 이렇게 맞나요? 주민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살고 있는 곳은 플로리다니까 또 다르지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 있는 그 지역에 차기 시장을 결정하는 거의 본선의 성격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Ranked Choice Voting 이 순위 선택 투표 제도를 처음 하시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1순위로 고른 후보뿐 아니라 2순위, 3순위 후보까지 선택을 하게 돼서 조금 더 개표가 이렇게 Projected Winner가 빠르게 발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7시 개표 결과를 보고 들어왔는데요. 아마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두인가는 워싱턴 DC 시장 예비선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가 아침 7시 현재 52.8% 그리고 지금 두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케나인 맥더피 후보가 36.6% 두 명의 주자로 지금 좁혀지고는 있습니다. 네, 조지 후보는 DC의 시의원 그리고 맥더피 후보는 전 카운슬 멤버십 의원이었는데 어쨌든 순위 선택투표의 특성이 이 2, 3순위 또 표심이 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프로젝티드 위너가 나왔는지 제가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워싱턴 DC 시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달아 자신의 엔도스먼트를 날리면서 또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그동안의 연방 상원, 연방 하원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100%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어제 조지아주, 알라바마주에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연방 상원 예비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또 받아들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의 예비선거에 그런데 공화당 예비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졌습니다. 지난 8월에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버트 존스 부지사
지금 현재 조지아 부지사를 지지를 했는데 릭 잭슨이라는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거에서 공화당의 이 릭 잭슨 후보는 전 애틀랜타 시장인 여성 후보 키샤 랜스 버텀스와 결혼해야 합니다. 조지아 주 주지사 선거는 브라이언 캠프 현 주지사가 임기 제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번 선거 이번 올해까지는 물론 다 마치겠지만요. 그런데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연방 상원 예비선거 후보 마이클 콜린즈가 데릭 둘리 상대방 후보를 이겼습니다. 재선에 지금 출마하고 있는 조지아주를 대표하고 있는 연방 상원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존 어서프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조나선 어서프 상원의원. 그런데 이 또 어린 나이에 지금 현재 39살에 존 어서프 연방 상원의원이 완전히 인터넷에서 센세이션이 되면서 그렇게 당선이 되었는데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에게 여러 번 물었지만 나는 지금 대통령에 출마 의향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계속하고 있고 일단은 잠재적인 그 대선에 나설 후보로는 언급은 되고 있지만 존 어서프 지금 현재 연방 상원의원은 이쪽에 아직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확실치 않은 지지를 갖고 있는 이 지역에 재선의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재선에 성공해야 하는 그런 당면한 과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승리한 조지아 주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민주당 현재 의원으로 어서프 연방 상원의원이 이번에 재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할 말은 많지만 세상에 무엇은 아침 또 잠시 후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정보 또 개인 경험을 통해서 요즘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는 보딩스쿨 중학교 때부터 혹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를 보딩스쿨에 보낸다 이게 엄두가 안 나는데 가능한가? 좋은 점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할까? 듣고 싶어서 한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거의 어머니로서 프로가 되셔서요. 컨설턴트가 되셔도 될 것 같은 중요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소식 자세한 정보와 함께 지나간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 보석 47가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한글 간판 보십시오. 재특한 골드바, 또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이번 주 썬데이가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나와 있어요.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kradio.us, kradio.us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Research 경시대회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The Next E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이세요? 축구 보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뭘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날씨도 더우니까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담체인한 만나방에서 해결하세요.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드니까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에 국, 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준비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하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하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아시죠?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 주시정보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으로 문의해주세요. 네,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의 힐링 지난 주말에 못 다녀오셨다면 한번 가보시죠.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 그리고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은 덤으로 주어줍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에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예약 필수입니다. 845-866-4588 와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들의 고사리 등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 오미자 생즙. 오미자 생즙은 저도 못 먹어본 것 같은데요.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인데요. 지금 약속이 있어서 오늘 방송 놓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안녕입니다. 지역 뉴스, 해외 뉴스, 최신 뉴스 그리고 잠시 후에 들을 중요한 정보, 보딩스쿨 정보까지 새로워진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편하게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듣고 읽고 함께하는 우리 커뮤니티 공간. 네. www.kradio.us로 오세요. 내일 FIFA 월드컵 계기로 한인 사회가 하나가 되는 응원도 힘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2차 한인 합동 응원전 내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조금 일찍 미리 만납니다. 뉴저지에서의 응원은 파파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과 멕시코 간의 경기로 2차 합동 응원전 무료로 펼쳐집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내일 6월 18일 88 파인플라자 4층에서 만나요. 와, 응원전까지 또 뉴욕 응원전도 문의하실 필요도 없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골라서 가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글로리아
1: 조입니다.
0: 네, 새 자녀를 둔, 새 아드님을 둔 네. 어머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딩스쿨이 이렇게 보통의 가정에서는 대부분 아 우리 아이와는 정말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 네.
0: 새 아드님을 다 보딩스쿨에 보내셨다고요?
1: 네네.
0: 그럼 돈이 무척 많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1: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네. 또 저희 큰아들이 지금은 25살이 되었는데
0: 네.
1: 처음에 시작 단계는 다른 부모님들하고 똑같이 저도 세미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0: 네.
1: 그 세미나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들이 그때 뭐 공부를 아주 썩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미드스쿨에서 제가 미들스쿨 그리고 엘리멘터리 스쿨을 여기서 안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SAT라고 해서 스쿨 리더십 팀에 들어가서
0: 네.
1: 활동을 한 5년 했어요.
0: 네.
1: 그러면서 공립학교 시스템을 보면서 아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없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세미나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저희 아이와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0: 네.
1: 안 간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이런 보딩스쿨 나 그냥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
1: 그럴 줄 알았어요.
0: 그때가 몇 살이었죠 정확하게?
1: 그러니까 그때가 6학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0: 아직 어리다.
1: 어렸었어요. 어렸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겼는지 엄마 나 도전해보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5살이니까 그때 벌써 한 13년, 4년 전인
0: 그러네요.
1: 일이에요.
0: 네.
1: 그때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0: 네.
1: 많은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했잖아요.
0: 네.
1: 그전에는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0: 그렇죠.
1: 세미나에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한번 해보자. 그 한국 엄마 K-마더 이거 시작을 해서 제가
0: 네.
1: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그 첫 아드님을 중학교부터 보딩스쿨에 보내신 거예요?
1: 아니요. 중학교는 여기서
0: 네.
1: 아주 가까운
0: 네.
1: MS-158을 나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고등학교를 보딩스쿨을 네. 보냈습니다.
0: 준비기간은 얼마나?
1: 준비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0: 네.
1: 예.
0: 근데 보통의 경우 아이를 보딩스쿨이나 다른 뭐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라이즈 하이스쿨 특목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들어가서 첫 해 애가 좀 아 이거 너무 뻐근한데 보딩스쿨 보낼까? 이러면 조금 늦게 되는 건가요? 준비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걸리셨다고
1: 예,
0: 하니까요.
1: 뭐 사립학교는 지역에 상관이 없고
0: 네.
1: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당한 시기는 가장 늦은 학년은 10학년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11학년에도 들어온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0: 네.
1: 10학년까지가 그래도 맥시멈으로
0: 예.
1: 들어와서 적응하고
0: 네.
1: 대학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래서 보딩스쿨을 큰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고등학교.
1: 네.
0: 집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겠죠, 물론?
1: 펜실베니아에 있는 곳이었어요.
0: 아, 그럼 뭐 뉴욕에서 네. 그래도 비교적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 예, 비교적 네. 뭐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0: 네.
1: 보이들만 있는 학교였어요.
0: 네.
1: 근데 그 학교 저도 처음에는 망설여지는 거예요. 남녀 공학으로 보냈다가 24시간 같이 있는데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보통 엄마들이 하는
0: 아,
1: 고민들
0: 그래요?
1: 있잖아요.
0: 그 남녀 공학 보내고 24시간 같이 안 있어도 무슨 일은 더 나기도 하던데 네,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 그러니까
1: 네 엄마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 사실 저희 아이가 처음에 네. 어플라이 할 때는
0: 네.
1: 제가 이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0: 네.
1: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이곳에 와서 유학을 시작했는데요.
0: 네.
1: 대학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시대는 한 군데만 어플라이 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1: 대학을. 그래서 네.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기회가 다 했을 때 모든 곳을 모든 기회를 잡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8학년 준비하면서 9학년을 들어갈 때
2: 네.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셜 하이스쿨도 다 어플라이 했습니다.
2: 네.
1: 라과디아도 준비해서 했습니다.
2: 네.
1: 그리고 12 지역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 네.
1: 공립학교 20군데를
2: 지금
1: 했습니다.
2: 몇 군데 어플라이 했는데
1: 네.
2: 기억도 다 못하시겠네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보딩스쿨이 됐잖아요.
1: 네.
2: 그러면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보다. 뭐 아주 재능이 뛰어났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뭐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들 하십니다.
1: 네. 뭐 뛰어나다라는 거는 이 아이가 이제 앰비션하다. 그러니까 뭔가 안에 꿈틀거리는 거를 본 것 같아요.
2: 그 열정.
1: 제가, 예, 열정이죠.
2: 네.
1: 제가 그 아이는, 첫째 아이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고
2: 네.
1: 고백을 드렸잖아요.
2: 네.
1: 그랬는데, 첫째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이제 기준점 에이시안 마음으로서의 기준점입니다.
2: 네.
1: 그런데
2: 네.
1: 그 공부만으로서는 갈 수 있는 곳이 또 보딩스쿨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인터뷰어가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다. 인터뷰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2: 네.
1: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다 그런 말을 해줘요.
2: 와.
1: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분이 약간 좀 특별하셨어요.
2: 네.
1: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봐주셨나 보다 했는데
2: 네.
1: 합격이 와서
2: 와.
1: 저희가 10군데 보딩스쿨 어플라이 했는데
2: 네.
1: 그중에서 한 3군데가 됐는데
2: 와.
1: 이제 초이스 중에서 선택해서 갔습니다.
2: 네. 그럼 보딩스쿨 그러면 거기 투이션이 수업료 등록금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1: 예.
2: 어떻게 그 문제는 또
1: 예. 어쨌든 이제 옛날에는 귀족 학교다라고 말씀을
2: 네.
1: 들었어요. 귀족 학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2: 네.
1: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2: 네.
1: 저도 처음 아이 어플라이 할 때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2: 네.
1: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는 열 학교를 방문하고 또 데이스쿨이라고 해서 맨하탄에 있는 학교들을
2: 네.
1: 방문해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귀족 스쿨은 맞는데 어머 이런 기회도 있구나. 이런 기회들을 놓치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2: 거기서 기회라는 것은?
1: 기회라는 것은 그 교수진, 그 선생님진들의 학력들,
2: 네.
1: 가리키는 스타일, 그리고 소규모의
2: 코스가
1: 예,
2: 있다는 것?
1: 소규모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2: 네.
1: 테이크케어하는 방식.
2: 제가 지금 시간이 우리가 오늘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무래도 2부 다음에 한 번을 더 기획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1: 네.
2: 비싸지 않나?
1: 예예. 예. 그
2: 그렇습니다.
1: 비싸지 않은 것에 대해서
2: 네.
1: 이제 그래서 저도 주저하였지만은
2: 네.
1: 저희가 어플라이 했었을 때 저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네.
1: 니드 블라인드라는 학교들이 있어요. 탑 학교들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2: 네.
1: 그래도 니드 블라인드를 어플라이 해서 되시면은
2: 네.
1: 거의 학비를 안 내고 다니실 수도 있고. 어머님, 아버님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2: 네.
1: 네. 저희 아이가 지금 셋째가,
2: 네.
1: 필립스 아카데미 엔더버를 다니고 있어요.
2: 네.
1: 근데 거기 안에서 저희가 많은 혜택을 받고 다닙니다. 거기까지
2: 네.
1: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큰 아드님이 6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도 10년도 훨씬 넘었던 그때
1: 네.
2: 가서 참석한 한 번의 세미나.
1: 네.
2: 거기서 아이의 마음에 뭔가 꿈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보딩스쿨을 갔는데 이건 가정 형편에 따라 또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1: 네.
2: 그 여러 보딩스쿨의 장점에 더해서 겁 없이 그래서 둘째 셋째 아드님까지 보딩스쿨을 다 보내시고 오늘날에 그 세미나 한 번에서 시작된 이 어머니가 이제 컨설턴트를 해야 될 입장까지 됐어요. 최근에
1: 예.
2: 세미나를 직접 이끄셨다면서요.
1: 예. 이제 어제였어요.
2: 네.
1: 어제 이제 20분을 모시고 했는데 너무
2: 네.
1: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많은 분들이
2: 네.
1: 상담을 원하셔서 지금 상담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요.
2: 네.
1: 그 동안 제가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어요.
2: 네.
1: 도와드리고 그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2: 네.
1: 지금 그 동생들도 이제 사립학교를 다 다니고 있고
2: 네.
1: 그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아이들의 인성 또 그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하는 말들을 유심히 들으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끌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2: 네.
1: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좀 더 높고 넓은 곳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자꾸 푸시가 들어와서 아무래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2: 해야 된다 이런 좋은 정보를 혼자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몇만 그렇게 공유할 것이 아니라
1: 네.
2: 네. 그러니까 보딩스쿨 사립학교 아이를 집에서 떨어뜨려서 보내는 것이 떠나보내는 것이 아이가 정말 어떤 열정과 그런 미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야망.
1: 네.
2: 어릴 때는 또 그런 거 빨리 발견하면 그게 있다면 그래 해보자.
1: 네.
2: 그래서 아주 특별한 쟤는 공부 아주 잘하지 않아도 그 열정을 품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가정 형편에 따라 파이낸셜 에이드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
1: 네,
2: 오늘날에
1: 네,
2: 이 글로리아 조 이 어머니께서 새 아드님을 다 보딩스쿨을 보내고 저 막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2: 네, 좋아요? 학교 좋아요?
1: 학교 너무 좋습니다. 학교는 너무 좋고
2: 네.
1: 또 아이가 9학년 때는
2: 네.
1: 그래도 지금 다른 아이들은 작은 학교를 보냈어요. 둘째는 워싱턴 DC에 있는 학교를 나왔고 셋째가 그래도 제일 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네.
1: 조금 헤매고 있지만 하지만
2: 조금 헤매고 있지만 잘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멀지는 않다.
1: 절대 멀지 않습니다.
2: 네. 글로리아 초 어머니 그리고 이제 미래의 컨설턴트가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2: 보딩스쿨 우리 아이에게 멀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 K-Radio.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

0: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 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물을 마시고 또 샤워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물이 언제나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6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날입니다. 1994년부터 지정된 날로 우리가 사용하는 땅과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깨끗한 물 한 통을 얻기 위해서 몇 시간씩 걸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절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늘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면 비로소 가치를 깨닫게 되죠. 오늘은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마시는 물 한 잔, 무사히 눈 뜨는 아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투데이를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의 하루까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사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투데이 출발하겠습니다.

0: 6월 17일 수요일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또 우리 월드컵 2차전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목청껏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투데이 영화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주말에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는 월드컵에 맞춰서 이런 영화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이 월드컵 시즌만 되면 괜히 축구공 한번 이렇게 차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봐도 좋은 그런 영화인데요. 만약에 내가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부모님께서 축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소개할 영화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2002년 개봉한 영화죠. Shooting Like Beckham이라는 영화예요. 원제는 Bandit Like Beckham이라는 거죠. 직역하면 베컴처럼 휘어차라 이런 뜻인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축구 선수죠. 당시 데이비드 베컴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그 우상이었습니다. 특히 그 프리킥을 찰 때 공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휠 수 있을까 하면서 휘어 들어가는 그 장면은 마치 하나의 예술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제스라는 여학생입니다. 런던에 사는 인도계 이민자 가정의 딸로 아주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여학생이 축구에 그냥 푹 빠져 있다는 거죠. 학교가 끝나면 바로 공원으로 달려가고요. 틈만 나면 데이비드 베컴의 그 경기 영상을 보면서 프리킥을 연습합니다. 이걸 알게 된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인도계 이민자 가정의 딸이었거든요. 특히나 축구하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요. 여자애가 무슨 축구냐 노발대발 난리가 나신 거예요. 요리를 잘 배워서 결혼 준비나 해라 이렇게요. 부모님의 생각은 너무나 단호했어요. 이 부모님은 당연히 딸이 전통적인 인도 여성처럼 살기를 바랬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알콩달콩 가정을 꾸리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지만 이 제스의 꿈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스의 실력을 눈여겨본 어떤 다른 한 소녀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여자 축구팀에서 뛰고 있었던 줄스라는 친구였어요. 이 줄스라는 여성이 제스에게 우리 팀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스가 가족에게 비밀로 한 채 그때부터 축구팀 생활을 몰래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연습 경기 나가려면 일단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또 원정 경기라도 가려면 또 다른 핑계를 계속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가족들은 제스가 그냥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축구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누비고 있었던 거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잖아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들킬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스의 언니 결혼식이 정해지는데요. 이 인도의 결혼식은 굉장히 성대하고 크게 했다고 해요. 한창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 집안의 대형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화다 보니까 하필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 경기와 언니의 결혼식 날짜가 겹쳐버리게 되죠. 제가 너무 스포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제스의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경기에 참여를 해야만 내가 축구선수로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제스는 이 경기에 참여를 했을까요? 아니면 언니의 결혼식에 참여를 했을까요? 그거는 영화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사랑받는 이유가 그 축구 경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서로 그 부모님과의 관계, 그 부모와 자녀 세대의 생각 차이, 이민자 가정이 겪는 이런 문화적 갈등, 그리고 여성들이 스포츠 분야에서 겪었던 그런 편견까지 자연스럽게 담아냈습니다. 무겁게 설교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아주 웃기기도 하고 따뜻하고 때로는 뭉클한 그런 영화죠. 부모님 마음도 참 이해는 돼요. 유쾌합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웃다가 응원하게 되고 또 응원하다가 어느 순간 가족 이야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최고의 스포츠 영화, 성장 영화 가운데 하나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비교적 이 영화는 좀 적은 제작비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흥행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제스의 친구 줄수 역을 맡은 키라 나이틀릴리 이 여성은 이 작품을 통해서 아주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인도 전통 음악하고 영국의 또 팝 음악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좀 신비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음악도 들을 만하죠. 그래서 축구 영화인데도 가족 드라마 같고 또 성장 영화 같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월드컵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우승을 꿈꾸고 누군가는 국가대표도 꿈꾸고 누군가는 그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뛰고 있잖아요. 여기도 뉴욕 뉴저지 여성 축구팀들이 있지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더 몰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 시즌이에요. 오늘은 이 스타 선수들의 화려한 골보다 자신의 꿈을 향해 전력 질주했던 이 제스라는 소녀의 이야기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수요일 영화는 슈팅 라이크 베컴이었습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서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회복과 또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는데요.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오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까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잠시 후에 여러분과 퀴즈 쇼 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곧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나갈 시간. 투데이 퀴즈 쇼. 네, 여러분께 오늘 선물 좀 드리고 싶어서 퀴즈를 좀 몇 개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의 집중력과 추리력을 위한 퀴즈입니다. 집중력, 추리력에 자신 있는 분들 지금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카톡 창을 켜시고요. 제가 불러드리는 헝클어진 글자들을 잘 조합해서 어떤 단어인지 맞추시는 퀴즈입니다. 오늘 퀴즈 맞추시는 분들은요, 너무나 좋은 제품,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유기농 제품을 파는 곳이죠. 올가닉 원에서 드리는 양배추즙 한 박스 한 달분이고요. 또 H마트 상품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상품도 다 가셔야죠. 제가 연습게임 몸풀기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한 글자, 낱자를 말씀드려볼게요. 드, 월, 컵. 자, 이 흩어진 단어들을 조합해서 드, 월, 컵 하면 이게 원래 어떤 단어인지를 맞추시는 거예요. 드, 월, 컵. 이게 뭘까요? 순서를 이렇게 바꾸셔야죠. 바로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을 제가 이렇게 막 흐트러 놓은 거예요. 드, 월, 컵 이렇게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 대, 투. 이 대 투 하면 투데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제대로 순서를 맞추셔서 저에게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K-Radio US, K-Radio US 카톡창 여시고 지금부터 제가 단어를 불러드릴게요. 이 단어는 네 글자, 자음 모음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자, 제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기, 술, 잡, 레. 기, 술, 잡, 레. 자, 이것은 어떤 단어일까요? 아시는 분들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너무 좋은 상품 걸려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불러드릴게요. 기, 술, 잡, 레. 힌트를 조금 드리면 네. 우리가 어릴 때 재미있게 놀았던 놀이의 이름이죠. 아, 너무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긴 합니다. 네. 바로바로 이렇게 맞춰주시네요. 자, 좋습니다. 기, 술, 잡, 레. 지금 맞추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맞추신 분들은 제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몇 분 오늘 선정해서 좋은 상품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1번 문제 기, 술, 잡, 레 마감하고요. 지금 막 보내주시니까 일단 마감하고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 상, 신, 의, 유, 자. 여상신 의유자. 너무 어려운가요? 이렇게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글자 한 글자씩. 여상신 의유자. 뉴욕과 뉴저지 사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뉴욕 하면 뭐 미국에 도착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보면서 안도감을 이렇게 가지셨던 아주 그 이 지역의 최고의 랜드마크인데요. 그것이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글자예요. 여, 상, 신, 의, 유, 자 입니다.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전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맞추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동네 이름 하나 내볼게요. 어떤 건지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드, 사, 이, 배, 이. 드, 사, 이, 배, 이. 저희 K-Radio와 또 관계가 깊은 동네죠. 아시는 분 맞춰주십시오. 드, 사, 이, 배, 이 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아시는 분 맞춰주세요. 스, 어, 쾌, 임, 타. 스, 어, 쾌, 임, 타. 스타 맨해튼 42번가와 브로드웨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차하는 네 이쪽 어딘가 네 스어쾌임타 아시는 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제가 뽑아서 지금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맞히신 분 추첨해서 부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퀴즈는 아마 처음 해보셨나요? 갑자기 막 이게 조합이 안 되고 이게 딱 들으면 아 이거구나 하고 아는데 갑자기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어렵죠.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 그 넌센스 퀴즈 하나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누구일까요? 왕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요. 가장 가난한 왕은 누구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제가 끝날 때까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셨네요. 기술잡래. 기술잡래. 자, 들으셨죠? 기술잡래. 어릴 때 우리가 놀았던 이름이에요. 재밌게 하고 이거 안 하셨던 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잡래.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네, 어우, 어? 이거 지금 넌센스 퀴즈 맞힌 분도 계시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 넌센스 퀴즈는 제가 조금 후에 정답 알려드릴게요. 저희 시간 듣고 와야 되니까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8: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7: 북유럽?
8: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7: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9: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1: 문배술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1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 초여름은 캠핑, 등산, 정원 관리 등 야외 활동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이맘때 특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 중 하나가 바로 한타 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우미노 시축구 후코이단의 크리스틴 씨와 함께 초여름 건강을 위협하는 한타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예방법, 그리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면역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한 자연 유래 건강 성분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후코이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날씨가 좀 막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1: 네, 맞아요.
0: 네.
1: 네, 일교차가 또 심해지고요. 그렇죠,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오프닝에서 이 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최근 그 미국에서도 한타바이러스 관련 사망 사례가 보도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 6월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이 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네. 그 한타바이러스에 발생하는 그 신증후군 출혈열은 네. 주로 이제 감염 경로가 네. 야생 쥐 같은 그런 설치류의 배설물을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이 건조가 되면서 공기 중으로 이 퍼진 입자가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예. 그래서 초여름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캠핑이나
0: 그렇죠.
1: 야외 활동,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이 그런 작업들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0: 네.
1: 그 야생지 같은 그런 설치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0: 아.
1: 네. 근데 또 이 감염 초기에는요.
0: 네.
1: 네. 증상이 발열 또는 뭐 오한, 이렇게 막 으슬으슬 춥고요.
0: 네.
1: 또 두통, 근육통.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독감 같은 그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0: 그러네요.
1: 네, 이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 저하나 심지어는 출혈성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0: 네.
1: 또 침입 그 치사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설치류의 배설물, 뭐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고 심하다 그러면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요즘처럼 기온이 오르고 또 쉽게 피로를 느끼기 쉬운 초여름에는 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 건강 관리가 필요할까요?
1: 네, 결국은 중요한 네. 게 우리 몸의 그 면역의 밸런스를
0: 네.
1: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인데요.
0: 네.
1: 6월 초여름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낮과 밤의 그런 일교차가 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낮에는 또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체 느림이 쉽게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여기에다 이제 또 일하고 또 직장 생활 하시면은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결국은 몸의 방어 체계인 이 면역 력이 약해져서 각종 그런 감염성 질환에 더욱더 노출될 수 있고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0: 네.
1: 평소에 면역 건강과 신장 등 전반적인 그 장기 컨디션을
0: 네.
1: 아주 탄탄하게 잘 가져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진짜 평소 우리 몸의 기초 체력과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좋은 방어벽이다라는 말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일상적인 컨디션과 또 면역 관리를 돕는 자연 유래 성분이죠. 후코이단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후코이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1: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우리 바다의 해조류 중에 일종인 미역이나
0: 네.
1: 다시마 그리고 모주코 같은 그런 미끈미끈한 해조류입니다.
0: 네.
1: 특별히 이제 바다의 그런 거센 파도와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이제 이 해조류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내뿜는 이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그 후코이단은 바로 그 진액 속에 들어있는 핵심 건강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 해조류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귀한 그런 진액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중에서도요. 특히 일본 오키나와 바다에서 나는 것이 최고라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네. 이 바다가 깨끗해야지 해조류도 건강하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대만 쪽에 붙어 있는 아주 세계적인 청정무역 그 지역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키나와는 바다가 맑고 또 깊어서 이 고품질 후코이단 원료가 자라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네, 후코이단은 원료가 자란 환경에 따라서 이 품질 차이가 아주 크게 달라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바다에서 자란 원료를 썼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비노시초코 후코이단이 바로 오키나와 원료를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1: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렇죠. 예. 그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다는 오키나와 지역의 그 자체 관리 양식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양식장을 기반으로 원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단순히 원료만을 구매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재배 환경부터 수확 그리고 가공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결국에는 이 원료의 관리가 핵심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건강식품은요, 어떤 원료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원료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방사능 검사 같은 안전성을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우미노 시츠쿠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1: 네, 그 저희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방사능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도 이 미국 FDA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0: 그렇죠.
1: 이 미국 FDA의 품질 기준을 아주 철저하게 통과한 제품이 바로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요.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알고 싶어요.
1: 네. 저희는 이제 내용물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인 캡슐, 그리고 약병, 심지어는 스티커 라벨 하나까지 생산 전에 모두 다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0: 네.
1: 이 포장재가 부실해서 이동 중에 조금이라도 변질되면은 안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고객님이 뚜껑을 열어 드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신선함을 보존하겠다는 게 저희의 특별한 고집입니다. 네.
0: 이 약병 하나하나까지 미리 다 검증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액상 드링크 제품을 보면 유독 진한 갈색병을 사용하시던데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겁고 불편한 그 유리병인데 그것도 진한 갈색병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 액상 제품은 리퀴드 타입은 보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는 그 빛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한 갈색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색병은요.
0: 네.
1: 자외선과 빛 노출을 줄여서요. 내용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봤을 때 보기 좋은 용기가 아니라 고객님께서 제품을 드시는 순간까지 그 최상의 품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섬세한 품질 관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네요. 이 용기 하나도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품질 유지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1: 맞습니다. 저희는 원료뿐 아니라 캡슐, 그리고 병, 포장재까지 모든 과정에서 품질 관리 기준을 아주 적용하고 있고요.
0: 네.
1: 정말,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0: 아, 그래요?
1: 원료가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0: 네.
1: FDA 기준에 맞춰서 이동하는 모든 창고의 온도를 단 1도의 오차도 없이 컴퓨터로 24시간 기록하고 확인받고 있습니다.
0: 네.
1: 오는 동안에 단 1분도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0: 와, 이동하는 그 온도까지 컴퓨터로 다 기록을 한다고요?
1: 맞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대충 관리가 쉽다는
0: 네.
1: 그런 우려를 완전히 없앤 겁니다.
0: 네.
1: 대충 관리한다.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전혀 그런 우려를 없애는 거죠.
0: 그렇죠.
1: 여기에서 성분을 검증하는 기술도 독보적입니다.
0: 네.
1: 매번 만드는 제품마다 그 후코이단 안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분 구조를 정밀하게 찍어서 이거 똑같은지 대조를 합니다. 쉽게
0: 네.
1: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드신 제품과 다음 달에 드실 제품이 언제나 똑같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지
0: 네.
1: 그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성분의 본질까지 검증한다는 겁니다.
0: 설명을 들을수록 감탄이 나오는데요. 이 캡슐 하나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과학적인 안전장치들이 이렇게 겹겹이 들어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세계적인 브랜드는 다르네요.
1: 네.
0: 네.
1: 앞서서 서두에 언급했던 그 한타바이러스 기억하시죠?
0: 네네.
1: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면역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신장 기능 또는 폐 기능까지 위협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데요.
0: 네.
1: 이런 그 유해한 외부 환경이나 질환에 맞서려면 결국은 내 몸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해야 하잖아요.
0: 네.
1: 우미노시즈코 후코단이 바로 그런 면역력과 전반적인 장기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이 버텨주는 그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몸의 기초 체력과 방어벽을 안에서부터 탄탄하게 채워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을 꾸준히 드셔보신 그 분들은 주로 어디가 좋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요?
1: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0: 그렇죠.
1: 계속 또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0: 네.
1: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전화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0: 네.
1: 특히 이제 이 콩팥 신장이죠.
0: 네.
1: 신장 건강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또 관리가 정말 절실하셨던 분들이
0: 네.
1: 유독히 고맙다는 그런 전화를 많이 해주십니다.
0: 이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이 주로 그랬군요. 사실 이 신장이라는 게 한번 나빠지면은 참 관리하기 까다로운 그런 장기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스팅의 장기라 그러죠.
0: 맞아요.
1: 그런데 이 신장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0: 네.
1: 주의가 필요한 것이 좋은 건강기능식품 먹었는데 신장이 오히려 데미지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몸에 좋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드시고 계속 네. 드시고 그러면 참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0: 그렇죠.
1: 신장은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그런 정수기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 신장이 약해지면 늘 몸이 붓고 노폐물이나 이런 수분이 몸에 흡수가 이제 밖으로 배출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 천근만근 무겁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맞아요.
1: 네. 우미노시즈코를 꾸준히 드셨던 분들이 하신 그런 어떤 그 테스트모니아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0: 네.
1: 아침에 일어날 때 붓기가 많이 빠지고
0: 네?
1: 몸이 가뿐해졌다. 그리고 매달 병원 갈 때마다 또 검사 받을 때 항상 조마조마하고 가슴을 졸였는데
0: 네.
1: 이 전반적인 컨디션이 후코이단을 드시고 나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0: 네.
1: 이제야 정말 살 것 같다. 이런 그런 어떤 희망의
0: 네.
1: 목소리를 많이 전화를 통해 해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뿌듯하고
0: 네.
1: 보람을 느끼고 있지요.
0: 그렇군요. 네. 이 피로감이나 몸의 붓기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를 직접 체감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장 관리 급하신 분들은 뭐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소식이었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입맛도 없고 식욕도 없어지시고
0: 네.
1: 기운이 없던 분들이
0: 네.
1: 후코이단을 드시고 다시 식사를 잘하시게 되고 얼굴빛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0: 네.
1: 많이 이제 우리 그 고객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
0: 네.
1: 정말 저희도 정말 가장 큰 보람이 느껴지는 거죠.
0: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품군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그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은 이 목적과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저희는 이제 후코이단만 한 가지만 지금까지 고집한 후코이단 전문 업체답게 하지만 그 후코이단의 타입은 여러 가지 타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0: 네.
1: 기본적인 그런 건강 관리나 또는 면역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저희가 후코이단 캡슐 타입을 추천해 드리고요.
0: 네.
1: 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고함량이 들어있는 액상 타입의 드링크 후코이단을 추천해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0: 네.
1: 이 후코이단과 함께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내추럴 성분이 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프리미엄 복합 제품까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현재 고객분의 건강 상태에 저희가 맞춰서
0: 네.
1: 그 목적에 맞는 제품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또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내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큰 장점이 되겠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이 건강관리는 무엇보다도 사실 꾸준함이 중요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분들 전화를 거실 텐데 전화번호도 좀 안내해 주시죠.
1: 네. 일상 건강관리와 또 컨디션 유지에 따라서 나에게 정말 내 건강에 맞는 방법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0: 네.
1: 이런 분들은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어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객센터 전화번호 866 566 9191번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0: 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66-566-9191번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전화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검증된 오리지널 후쿠이단, 우미노시 주쿠쿠이단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0: 네.
1: 무료 샘플과 함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별도의 그런 비용 부담 없이 제품을 먼저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니까 항상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0: 네.
1: 저희가 특별히 참고로 이제 여기 뉴욕과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에 판매처가 있지요.
0: 그렇죠.
1: 잠깐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0: 네.
1: 네. 뉴욕에는 약국에 있죠. AC Pharmacy, 그 다음에 별약국, 베이스약국, 베이사이드 약국, 서울약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에는 솔약국, 드림약국이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는 탕약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이렇게 좋은 정보 오늘 우미노시츠쿠 크리스틴님께서 주셨습니다. 866-566-9191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까 그 제가 퀴즈를 냈는데 정답을 알려드려야죠. 첫 번째 정답은 술래잡기였습니다. 맞춰주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유의 여신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이사이드죠. K-라디오 본사가 있는 동네입니다. 네 번째 타임스퀘어였습니다. 그리고 넌센스 퀴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바로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 후에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따로 개인적으로 카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투데이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감사했고요.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0: 경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백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K-Radio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백성 안녕하세요. 라디오 생활 백성 저는 김소영입니다. 우편함 열 때마다 이메일 알림 올 때마다 문자 메시지가 와도 마음이 가장 먼저 반응하죠. 여기 살고는 있는데 아직 완전히 도착했다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있습니다. 서류 한 장, 숫자 하나, 날짜 하나에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날들. 조금 불안하고 조금 지치지만 이럴 때 여러분에게 위로 한 스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창호 변호사님 그리고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상담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저만 신났네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이민법 관련해서 상담을 나눌 텐데요.

0: 예전에 주변에서들 한때 이게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다들 엄청 걱정한 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준비했어요. 그 예. 영주권 신청하려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한번 나는 바람에 다들 막 불안해했었거든요.
1: 네, 저도 5월달 말쯤에 이제 이런 메모가 하나 나왔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패닉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근데 뭐 그 이후로 뭐 업데이트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솔직히 뭐 간략하게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이제 처리 중인 외국인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고국에 돌아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솔직히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여기 뭐 다 뭐 제대로 돼 있는 법들이 다 있는데 요 메모 하나로서 그 모든 법들을 다 뭐 백조화시키면서 다 돌아가서 받아올 그거는 뭐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모든 변호사 협회도 그렇고 뭐 지금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네.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그 메모 자체에서도 이제 그 마지막 쪽에 보면은 이 지침은 그냥 뭐 이게 뭐 우리가 실행을 꼭 하겠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이민관들에게 이런 옵션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뿐이다라는 또 그런 또 문구도 마지막에 있어요 메모에. 그러니까 네. 이민국 측에서도 이거를 뭐 확실하게 어떻게 좀 뭐 도용을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 좀 겁을 주려는 좀 그런 약간 좀 혼란스러움을 좀 일으키려는 그런 걸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0: 네, 그러면은 현재 정상적인 케이스를 진행 중이신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맞죠?
1: 네, 지금 변동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청하실 분들은 그냥 원래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 팬딩 중인 케이스들도 원래대로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아, 괜히 그 메모 하나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 네.
0: 네. 두 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2: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0: 덥지 않으세요?
1: 오늘도
0: 네,
1: 괜찮네요,
0: 조금. 네. 또 이제 그 소식 나누기 전에 앞서서 업데이트 소식이 좀 있으면 또 함께 전해주시잖아요.
1: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조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좀 문제가 지금 박하 케이스들이 지금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회사들은 그 각하 카드가 익스파이어가 되면은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이제 뭐 휴식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상황이 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0: 네.
1: 지금 원래 각하는 금방금방 발급이 재발급이 빨리빨리 됐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몇 개월씩 그렇게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하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0: 네.
1: 그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몇 개월 전부터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딱히 없어요. 옛날에는 150일 전부터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하도 오래 걸리고 있어서 그냥 뭐 미리미리 좀 해놓으셔도 됩니다.
0: 그래서 네.
1: 그거 잘 생각해 두시고 미리 좀 신청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기존의 그 다카 수혜자분들이라면 갱신할 때 뭐 몇 개월 전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편이 좋겠다 이 말씀이죠?
1: 네, 그래서 뭐 좀 빨리 신청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뭐 기간은 유효 기간은 좀 더 짧아지겠죠. 그래도 그 끊기는 게 없이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0: 네.
1: 만약에 받으시는 그 다카 카드 기간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래도 그 날짜가 끊기지 않게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나도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위해서 밀러 앤 최 로펌의 오피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주소는요.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8-14 7층에 있고요. 뉴욕 상담 전화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는 607만 에비뉴 스윗 넘버 109호입니다. 잉글루스 클립스에 있고요. 뉴저지 상담 전화는 201-674-1456번입니다. 맨하탄 오피스 주소는 390 Fifth Avenue 스윗 넘버 900호입니다. 맨하탄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청호 변호사님, 양미민 사무장님,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2: 네.
0: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사범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사범각 718-352-5600. 2026 FIFA 월드컵 다시 한번 한인 사회가 하나 되는 힘을 보여주세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2차 한인합동 응원전. 6월 18일 저녁 7시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대 멕시코 2차 합동 응원전이 무료로 열려요.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6월 18일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만나요.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

0: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까? 이제 라디오 차 안에서 듣는 시대는 거의 뭐 끝났다? 아, 아니죠. 안 끝났어요. 들으실 수 있고요. K-Radio 앱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K-Radio 홈페이지 눌러오세요. 유튜브 라이브로도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고요. 지금 바로 새롭게 단장한 K-Radio 홈페이지로 눌러오세요. www.kradio.us 뉴스도 보고 방송도 듣고 보고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정보 모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kradio.us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밀러앤트웨 로펌의 최창욱 변호사 그리고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관련 상담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질문 드려도 될까요?
1: 네.
0: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영주권자인데요. 저는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도 601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남편이 시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1: 네. 처음에 601A가 시행됐을 땐 시민권 배우자만 가능했는데요.
0: 네.
1: 네, 영주권 배우자도 가능한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601 신청이 가능합니다라는 속 시원한 답변을 주셨고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601이라는 게 뭔지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이제 뭐 미국에 비자 없이
0: 네.
1: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잖아요.
0: 네.
1: 네, 그랬을 경우 미국에 온 근거가 없을 때는 그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을 해도
0: 네.
1: 영주권자 배우자랑 결혼을 해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그 자격 조건이 안 됐었는데
0: 네.
1: 이 601A라는 거를 중간에 한번 함으로써 그 승인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인터뷰는 한국을 가서 하고 오셔야 돼요.
0: 네.
1: 그렇지만 601A 승인이 돼서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그 인터뷰 후 영주권을 받고 오십니다.
0: 네.
1: 그 대신에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네. 601A를 하는 자격 조건은 이제 여기 남은 영주권자나 시민권 배우자가 어떤 극심한 고통을 겪을지 그 익심 허위식을 잘 프루프를 하셔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0: 네.
1: 이 스텝 바이 스텝 진행을 하시면 또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601A 신청을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영주권 배우자라도 601 신청은 가능합니다. 빙고!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꼭 익명을 요구해 주셨고요. 2010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2015년에 절도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100불어치 정도의 물건을 갖고 나오다 걸렸거든요. 벌금 내고 케이스 디스미스 됐는데요. 시민권을 신청해도 되나요?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2: 네, 2015년도에 있으셨던 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이 한 번이셨다라고 하면은 그 시민권 신청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차피 뭐 기록도 10년도 더 지났고요. 그리고 네. 이 정도는 굉장히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요것 때문에 뭐 시민권 자격까지 시민권자 그 신청할 수 있는 자격까지 박탈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시민권 신청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 그래도 이제 절도 기록이 남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걱정하셨을 텐데 좋은 소식입니다. 한 10년도 더 지났고 그리고 요 기록 딱 하나만으로 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혼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문 채취 약속이 잡혔는데요. 유효한 아이디라는 게 뭐 저는 운전면허증밖에 없어요. 지문 찍으러 왔을 때 면허증만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2: 네, 전혀 문제 없고요. 운전면허증으로 아이디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꼭 여권이 아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0: 네. 아.
2: 유효한 아이디만 있으면 됩니다.
0: 이게 만약에 운전면허증만 있는데 이게 기간이 만료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2: 기간이 만료됐으면은 그래도 대부분은 그냥 받아주긴 하는데요.
0: 네.
2: 근데 이제 뭐 만료되시기 전에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갱신을 하셔야죠. 네. 이런 경우가 있을 거니까. 네, 예.
0: 자, 그리고 저는 갑자기 재미난 그 기억이 얼핏 지나가는 지문 채취하러 갈 때 이것도 뭐 지문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겁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2: 예, 아주 뭐 가끔 있는 일이긴 한데요. 이제 지문이 되게 얇게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0: 네.
2: 찍고는 오시는데 이제 인식이 안 됐다라고 해서 다시 오십시오라는 그런 편지가 또 올 때도 있고 두 번째 가셨는데도 이게 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퀄리티 디파트먼트에 가셔서 이제 그 지문만 이제 그 찍는 그 디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가셔서 이제 찍으셔야 되는데 뭐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한데 있기는 있는 일입니다.
0: 네. 어떤 분은 뭐 로션을 자기 전에 듬뿍 발라서 손을 촉촉하게 해라. 뭐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도 있네요.
2: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0: 네. 저는 근데 이제 그 당일에는 그렇게 막 손에 이렇게 그야말로 떡칠을 해서 가면 지문이 안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자기 전에 손은 좀 촉촉하게 해라 이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88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만기 날짜가 없는 영주권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네요. 만기 날짜가 없는 영주권도 있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입국할 때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1: 네, 그 이제 새로운 옛날 버전 영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네. 새 걸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0: 아, 네.
1: 네, 그래서 이걸로 갔다 오시게 되면 이제 뭐 입국 거부가 되지는 않겠지만
0: 네.
1: 그 아마 세컨더리 이런 방으로 가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그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0: 아, 네.
1: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세컨데를 가셔야 될 거고 이제 새 걸로 바꿔라 이제 이런 아마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언제 한국을 가셔야 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I-90를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들고 나가시는 것도 좋고요.
0: 네.
1: 뭐 급히 나가셔야 되면 어쩔 수가 없죠.
0: 네.
1: 근데 이제 공항에서 쉽게 이렇게 입국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0: 네. 뭐 이걸 바로 통과는 아니고 세컨더리 방으로 갈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만기 날짜가 없는 영주권이 예전에 있었나 보네요.
1: 네.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영주권이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1: 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0: 네. 아니, 저, 나이가 갑자기 이렇게 감이 안 오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여튼, 이 날짜가 없는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인데, 바꿔라라고 정책이 나왔던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안 바꾸고 있으면 혹시 뭐 벌금이나 이런 건 없나요?
1: 뭐,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분이 뭐 해외를 다니시거나 솔직히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 사용할 일이 크게 있진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바꿀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0: 네.
1: 이제 해외를 다니셔야 된다면.
0: 네.
1: 네, 이게 조금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죠.
0: 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간다 그러셨는데 기간이 좀 있다면 I-9이 접수증을 들고 가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영주권 그때 서류 넣고 할 때 브로커가 만들어서 넣은 서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어떤 서류가 들어갔는지 이거를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2: 네, 영주권 신청하셨을 때 어떤 서류가 들어갔는지 확실히 잘 모르신다고 하면은 그 당연히 이제 그때 어떤 서류가 들어갔는지 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네.
2: 확인하실 수 있는 네.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지금 그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연락 주시면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아, 이민국에 그 접수할 때 당시에 냈던 관련 자료를 다 요청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군요.
2: 네, 그렇긴 한데 어쩔 때는 근데 또 거기에 100% 다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0: 네.
2: 어쩔 때는 뭐 그냥 뭐 아무 자료도 없다라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0: 네.
2: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 서치는 해보셔야죠.
0: 네. 근데
2: 요즘에는 그 예전에 그 영주권 받으셨던 그 정황까지 다 리뷰를 하기 때문에요. 시민권 받으실 때.
0: 네.
2: 그때 정확하게 다 짚고 넘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0: 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영주권 신청할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자료들 저는 진짜 백과사전만큼 갖고 있거든요. 이거 다 계속 갖고 있는 편이 좋은가요?
2: 뭐 원래는 뭐 앞으로 필요하실 일은 없을 텐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만 어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특히 요즘 시국에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영주권 때 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셨을 거고 아니면 뭐 합법적으로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뭐 받으셨든지 했었으면은 옛날 자료로 뭐 한번 리뷰하시는 게 좋죠.
0: 네. 아, 잘 간직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주권 서류 넣을 때 들어왔던 서류는 일단은 이민국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정보를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주권 지문 편지를 받았는데요. 편지가 늦게 왔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약속 날짜가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편지 갖고 가서 이거 지문 채취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잔뜩 걱정해 주셨어요.
1: 일단은 한번 빨리 그 장소를 가보시고요.
0: 네.
1: 네, 근데 아마 거기서는 해줄지는 않을 겁니다.
0: 네.
1: 그러면 그 지문 통지서 노티스 온 거 보면 거기 밑에 그 리스케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라는 그 링크도 있고요.
0: 네.
1: 아니면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얼른 빨리 그 리스케줄을 얼른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일단은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0: 아, 편지를 늦게 받았다 뭐 이런 상황을 설명했을 때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나 봐요.
1: 네네네네, 그럼요.
0: 아, 네.
1: 이런 경우 간혹 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빨리 대처를 하셔야죠.
0: 네. 일단은 한번 그 약속 장소를 한번 가보시고,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스케줄을 다시 잡던지 할 수 있는 그 지문 통지서 안에 링크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1: 네네.
0: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되죠?
1: 네네네네. 근데 행동을 빨리빨리 하셔야죠.
0: 지체하지 말고, 아, 이거 지났네. 네. 그럼 빨리빨리, 예.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우리, 밀라인 최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민미 사무장님께로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들어왔다가,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간 지 5년쯤 됐거든요. 저는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만 돼 있고요. 미국에선 안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혹시 제가 이혼할 수 있나요? 라는 진지한 질문 주셨습니다.
2: 네,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미국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그 타운 시청에 가셔서 그 이혼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돼 있다라고 해도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뭐 지금 다시 뭐 결혼을 하신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뭐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돼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싱글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법에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딜 가시든 기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실 거면은 미국에서 이혼하실 거면은 이제 그 살고 계신 그 동네에서 그걸 좀 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0: 네. 아, 이게 가능하고 한국에서 결혼했고 미국에서 뭐 결혼했대 이런 걸 따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혼을 하려면은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럴 경우에 한국에 꼭 가서 이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2: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뭐 이게 그 이혼이 뭐 또 협의혼인지 아니면은 뭐 또 분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게 될 텐데. 네, 아무튼 뭐 두 분이 다 동의하셔서 뭐 이혼을 뭐 하실 거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0: 네.
2: 만약에 뭐 또 한국으로 가신 남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고요.
0: 아, 네. 남편과 연락이 안 돼도 방법이 있군요. 그 혹시나 싶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분이 지금 신분이 없는 상태라고 그러셨거든요. 요즘 하도 시국이 이러니까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괜히 이혼을 진행했다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2: 네, 그 신분하고 뭐 이혼하시는 이 서류 넣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0: 네. 자, 큰 걱정 없이 일단 미국에서도 이혼은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해서 인터뷰도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공동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닫으려고 하는데요. 인터뷰가 끝났으니까 그래도 되는 건지 좀 찝찝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셨어요.
1: 네, 이제 뭐 개인 사정으로 받으셔야 되면 받으시는데 이제 중요한 점은
0: 네.
1: 그 인터뷰가 끝났어도 영주권이 승인이 돼서 딱 받았을 때까지는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뭐 추가 인터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영주권은 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네. 이제 언제 혼인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2년 후에 본 영주권을 신청을 하셔야 될 때 또 사실혼 자료들이 많이 이제 첨부가 돼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은행은 받지만 뭐 다른 사실혼 자료로 충족을 해주실 수 있다면 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0: 네.
1: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사실혼 자료들이 다른 걸로 있는지 또 그걸 또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죠.
0: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동명의를 은행 계좌 닫으려 한다 하셨는데 뭐 닫는다고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결혼한 지 얼마가 지났느냐에 따라서 이게 2년짜리가 나오기도 하고 10년짜리가 나오기도 하나 봐요.
1: 네네. 시민권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하셨을 때 만약에 처음 영주권 승인이 결혼한 지 2년이 안 됐을 때 승인이 되면
0: 네.
1: 임시 영주권 2년짜리를 받으시고요. 컨디셔널 그린카드라고 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혼인신고하고 또 바로 영주권 진행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영주권이 만약에 혼인신고한 지 하루라도 2년 후 하루라도 지나서 승인이 됐을 때는 그냥 10년짜리 퍼미넌트 카드를 받으십니다.
0: 네. 아.
1: 네. 그랬을 때는 그분들은 그냥 계속 영주권자로 계시는 거고
0: 네.
1: 컨디셔널 2년짜리를 받으신 분들은 그 2년짜리 끝나기 3개월 전에 또 컨디셔널 리무브를 해가지고 퍼미넌트 카드를 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0: 네. 요런 부분, 물론 뭐, 받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요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밀라인 최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님이 사무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광고 후에 계속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디오 생활 백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카카오톡으로 질문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입니다. 밀러앤 채 로펌 오피스는 뉴욕 뉴저지 맨해튼에 있고요. 뉴욕 주소입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8-14 7층에 있습니다. 뉴욕 전화는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는 600 실반 에비뉴 스윗 넘버 109 잉글우드 클립스에 있습니다. 뉴저지 상담 전화 201-674-1456 맨해튼 오피스입니다. 390 5th 에비뉴 스윗 넘버 909입니다. 맨해튼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입니다. 이민법 상담은 잠시 후 계속됩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많으시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3단계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매일 아침 11시 생활의 지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배우세요. 오늘은 이민법 상담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한대요.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라워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군들의 고사리. 여기에 다섯 가지 맛을 지녀서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 오미자 생즙을 만나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밀러앤체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상담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 이민법 상담하시다 보면 최근에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 케이스는 없나요? 왜냐하면 요즘 뭐 왓츠앱, 뭐 줌 이런 거 통해서 이민국 화상 인터뷰를 했다 뭐 그러면서 스스로를 챙겨가는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것부터 요즘에 또 이민국 사칭해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돈 안 보내면은 추방한다 이런 사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1: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사기의 이제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 외국 분들이신 것 같고요.
0: 네.
1: 예, 이렇게 뭐 히스패닉 그쪽 분들 많이 그쪽으로 좀 사기 당하신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은 뭐 그런 사례는 거의 못 봤습니다.
0: 아, 네.
1: 요즘 이민 사기는 요즘에는 이제 좀 어렵죠.
0: 네. 네. 예, 다행입니다. 한국 분들이 사실은 타 민족보다 저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네. 자, 네, 다음.
1: 네, 그건 뭐 확실하죠, 그거.
0: 네. 네.
1: 당연한
0: 뭐. 네. 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시민권자신데요. 미혼 성인 자녀 초청 케이스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우선 순위 날짜가 2019년도 3월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언제쯤 영주권 신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2: 네, 현재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우선순위 날짜가 2018년 2월 1일이지만
0: 네.
2: 또 접수 기준 날짜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2: 접수를 미리 하게 해주는 날짜인데요.
0: 네.
2: 그 날짜는 2019년 1월 1일입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2019년 3월이면 조금만 더 유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아, 네.
2: 네, 왜냐하면 영주권이 이제 결국에 승인이 되려면 우선순위 날짜, 문호 날짜가 열려야 되지만,
0: 네.
2: 미리 접수해줄 수 있는 접수 기준 날짜가 열려서 접수만 하시더라도,
0: 네.
2: 신분 유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아예 사파로 서류를 접수를 해서,
0: 네.
2: 펜딩 상태로 되고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거기 때문에,
0: 네.
2: 그 순간까지는 신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사파로 접수하고 펜딩 상태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요 접수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이분이 2019년도 3월이니까 지금 현재 2019년 1월 1일을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은 소식이 들리겠네요.
2: 네.
0: 네.
2: 조금만 더.
0: 네. 조금만 더 유지하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5월 8일에 보고 왔습니다. 아. 5월 8일 얼마 안 됐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힘드실 것 같아요. 다 통과해서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날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이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1: 네, 한 달 지났으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요즘 기준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차피 다 통과되셨으니까.
0: 네.
1: 안 올 이유는 없고요. 앞으로 한 3-4주 정도 좀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아마 올 거예요.
0: 네. 자, 지금으로부터 3-4주 정도, 기다리시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니, 근데 영주권이나 이런 거는 케이스 진행하는 과정이 길어서 오래 걸리지만 시민권은 이렇게 시험 보고 인터뷰 보고 통과되고 이러면 바로 딱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
1: 네,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그리고 어떤 이민관이 담당하고 있느냐도 좀 디펜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착착 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 통과하셨는데 한 1년 동안에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것도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0: 네. 제게 남은 운을 이분께 전해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2년 임시 영주권에서 10년짜리 영주권 신청서는 약 6개월 전에 접수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10년 영주권이 펜딩 중인 상황에서 시민권 함께 신청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1: 네, 10년 영주권 케이스가 진행 중이신 동안에 시민권 신청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시민권 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인터뷰 때가 조금 내용이 조금 더 까다롭게 볼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도 같이 가셔야 되고요. 시민권 인터뷰 때.
0: 네.
1: 같이 가셔서 지금 계속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자료도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0년짜리 영주권 플러스 시민권 인터뷰를 이제 한꺼번에 동시에 보게 되는 거예요.
0: 네. 이 편이 나은가요? 아니면 10년짜리 영주권 받고 나서 천천히 진행하는 편이 나은가요?
1: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0: 네.
1: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개인 상황에 따라서 영입하시면 되는데, 이 방법도 많이들 하세요.
0: 네.
1: 동시에 진행하시는 이 방법도.
0: 네. 10년짜리 영주권 신청서는 6개월 전에 접수하셨고, 이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돼서, 영주권 펜딩 중에도 해도 되나요? 그러셨는데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한국에 갈 일이 생겨서 영주권을 찾아봤는데 허걱 벌써 2년이 넘었네요. 끝난 지가. 급히 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급히 언제 나가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I-90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0: 네.
2: 그러면 바로 접수증이 이제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0: 네.
2: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선 I-90를 온라인으로 얼른 신청하시고요.
0: 네.
2: 접수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얼른 I-9이 신청하셔가지고 접수증을 들고 가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말 나온 김에 요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 밀러앤체 로펌 연락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욕 사무실은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는 201-674-1456, 맨해튼은 212-889-583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업 스폰서로 얼마 전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했는데요. 아들이 12살인데 얘도 지문을 찍으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소문에는 애들은 지문 같은 거 안 찍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냥 데려가서 같이 찍는 건가요? 안 찍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1: 네, 지문 편지를 받으셨으면 그냥 같이 가셔서 지문을 찍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미성년자들도 원래는 14 언더는 옛날에는 안 찍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0: 네.
1: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찍으라고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 받으셨으니까 가족분들 다 같이 가셔서 잘 찍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편지를 받으셨으니까 노티스 들고 가서 다 찍고 오시면 되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시카고에 있고 저는 뉴욕에 있는데요. 혼인신고는 뉴욕에서 할 계획이고요. 결혼을 하고 사정이 있어서 몇 개월은 둘이 떨어져 지내야 됩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주소는 한 군데로 해야 되나요? 떨어져 지내니까 주소 두 개 다 각각 현재 주소를 입력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2: 네, 이게 이제 그 요새 사실혼 인터뷰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0: 네.
2: 더 사실혼에 대해서 이민관이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0: 네.
2: 그래서 일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타주를 가더라도 일단 서류 신청할 때는 이제 함께 거주할 곳을 한 군데를 딱 정하셔가지고.
0: 네.
2: 결혼 이후에는 함께 사시는 걸로 주소를 한 군데 정해서 하시고요.
0: 네.
2: 이제 일 때문에 이렇게 타주를 시카고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은
2: 네. 처음에는 거주시는 한 군데로 정하셔야죠.
0: 네. 자, 사실은 인터뷰가 요즘에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우선 해주셨고요. 나중에 이제 두 분이 거주할 주소는 한 곳으로 정해서 하시고 더 필요하다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근무는 근무 관계로 이제 떨어져 있다는 이런 표시를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네 상담은 밀라인 최로범의 최창호 변호사님 혹은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2007년에 영주권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하시던 일 때문에 포기하시고 한국 가셨는데요. 제가 시민권을 얼마 전에 받아서 아버님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고 싶은데 예전에 영주권을 포기했던 사람이 또 신청하면 이게 좀 못 받거나 아니면 이게 거부되나 이 기록이 뭔가 문제가 되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1: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예전에 그 영주권 포기하셨던 그 사실은 뭐 지금 뭐 불이익을 전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시민권자 부모님으로 다시 초청하시면은 영주권 받으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0: 네.
1: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전에 영주권 받으셨을 때 그 당시 이제 A번호라고 해서 영주권 번호로 받아놓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청을 하셔도 번호는 그 옛날 영주권 번호로 계속 같은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되실 겁니다.
0: 네. 영주권을 한번 포기했으니까 결심죄로 다시 신청할 때 좀 이런 건 없다 이거네요.
1: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0: 네. 어쨌든 영주권 예전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 A번호는 똑같은 번호를 쓰시게 된다는 꿀팁까지 주셨어요.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친구분 세탁소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하세요. 저는 현재 학사 받고 OPT로 근무 중이고요. 근데 지금 제 상황에서도 세탁소를 통해서 취업 이민 신청 이게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2: 네, 내가 저 공부한 분야하고 틀린 곳 쪽으로 뭐 스폰서 받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진 않고요.
0: 네.
2: 단지 이제 세탁소를 통해서 하실 때는 그 기술연봉직으로 하셔야 될 거고요.
0: 네.
2: 그 다음에 이제 세탁소 규모가 어떤지 또 재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비숙연봉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0: 네.
2: OPT 기간 이후에 또 합법 신분을 어떻게 유지를 하실지 그런 것도 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0: 네. 비숙연공 진행하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라고 그러셨는데 뭐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한 5년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요거 이제 기간 생각하시고 그 사이에 비자 유지하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세탁소 규모가 또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작거나 그러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담을 통해서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에스타로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3개월 기간을 거의 다 채우고 다시 귀국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 오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알바 좀 했는데요. 혹시 이것 때문에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길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1: 네, 오셔서 일하시면서 뭐 세금 보고 이런 거 하신 거는 아니셨을 테니까 그냥 뭐 캐시 받고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오실 때는 이걸 말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국도.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또 본인이 또 제가 3개월 알바를 했는데 이렇게 고백하진 않겠죠?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1: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죠.
0: 아,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J1으로 3월에 미국에 왔는데요. 내년 비자 끝나기 전에 학생 비자로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제 비자에 2년 기간 고국 거주 조건 면제 신청 이거 언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이거 저 궁금한 게 2년 기간 동안 고국에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으면은 면제 못 받고 꼭 갔다 와야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2: 네, 이제 그 J1으로 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 비자에 뭐 그 2-year foreign residency require가 나온 분도 있고,
0: 네,
2: require가 필요 없다 이렇게 기재된 분도 있으신데요.
0: 네.
2: 만약에 이제 그 고국 거주 조건 그게 이제 있어야 된다 나와 있는 거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국 정부 기관에 그 no objection statement이라는 거를 신청해서 받으시고요.
0: 네.
2: 그리고 여기 미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 J1 프로그램이 정부 자금 지원인지.
0: 네.
2: 간혹 정부 자금 지원으로 오신 분들은 또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2: 그렇지 않은 경우 이 No Objection Statement 받는 거는 크게 뭐 어렵지 않고요.
0: 네.
2: 대부분 다 받고 문제되진 않습니다.
0: 네. J1으로 올 때 이제 뭐 정부 자금을 지원 받았다든지 뭐 이런 체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년 기간 고국 거주 조건 면제 신청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2: 네네네네.
0: 네. 자, 오늘 밀라인 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오늘 방송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서에서는 밀러앤최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그리고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었습니다. 밀러앤최 로펌 오피스는 뉴욕 뉴저지 맨해튼에도 있습니다. 뉴욕은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8-14 7층이고요. 뉴욕 상담 전화입니다. 718-461-2334번입니다. 뉴저지 주소는 607반 에비뉴 스윗 넘버 109호입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 있고요. 뉴저지 상담번호입니다. 201-674-1456번입니다. 맨하탄 오피스 주소입니다. 390 5th Avenue 스윗 넘버 900호고요. 맨하탄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화번호는 꼭 순식간에 지나가죠. 뉴욕은 718-461-2334번, 뉴저지 201-674-1456, 맨하튼은 212-889-583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라디오 생활백서를 올려주시면 밀러앤최로펌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전달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지금까지 저는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라디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유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농담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환영 행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 귀국하는 현장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내일 귀국 장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와 지방선거 소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총이 있었는데요. 통합을 강조했던 장동혁 대표의 말이 무색하게 현장은 의원들끼리의 고성이 오가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주요 장면으로 짚어보고요. 한편 오늘 특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을 법적 절차 없이 대납하게 했고 최종 이익은 오세훈 시장이 봤다고 봤는데요. 오 시장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하명 특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 단원에서 오늘 주요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박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오늘도 김윤정 의원님 오셨고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상대편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일단 오늘 박우신 기자 오늘 드레스 코드가 상당합니다.
3: 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옷을

0: 대신 표현을 했습니다.
1: 아, 휴가 욕구를 의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군요. 네,
0: 오늘 또 이 회사 쪽 사람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거죠.
1: 아, 네,
0: 노동자의 대표로서.
1: 아, 노동자의 이렇게 의상이 또 이렇게, 네, 그죠?
0: 휴가 쟁취를 위한,
1: 예, 의상 투쟁.
2: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1: 예, 사실은, 이게 국가 간의 이 정상 외교에도 의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자, 이재명, 네, 대통령, G7 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짧게 만났는데, 대화 한 30초 했다고 합니다. 남북관계 근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었다고 하죠?
0: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이방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환영 행사에서,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초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공식 이 정상회담은 당연히 아니고 기념 촬영을 앞두고 이뤄진 짧은 이제 환담이었는데요.
1: 예.
0: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남북 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도 주도해달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본인 SNS X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투샷을 올렸어요. 난데없이. 그래서 여전히 그때를 그리워하는구나 싶었는데 여전히 또 그거를 우리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또 물었다. 자, 국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고요?
0: 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1: 예,
0: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47.7%, 부정평가는 49.0%였습니다.
1: 예.
0: 같은 기간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직전 조사에서는 긍정이 50.6, 부정이 45.5였습니다.
1: 예.
0: 한 주 사이에 긍정평가는 2.9%포인트, 부정평가는 3.5%포인트 올랐고요.
1: 예.
0: 정당 지지도 역시도 국민의힘이 41.6%로 더불어민주당 40.0%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예,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좀 앞섰고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1.6% 차, 물론 오차범위 아니지만 앞선 결과가 나왔다는 점.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과의 30초간 대화. 대화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김유정 의원님.
2: My wife.
1: 라고. 예, 영어, 네, 잘해야 돼요.
2: 그래서, 네, 반갑게 인사도 했다, 뭐 이런 장면도, 네, 좋아 보였고요.
1: 네.
2: 특히 이 중동전쟁은 이제 내일 모레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끝나봐야, 네, 뭐 끝나는가, 그렇죠, 보다 하는, 네, 거 아닙니까?
1: 네. MOU라서 근데.
2: 네. 그런데다가 도대체 이 전쟁을 왜 한 거야? 라고 모두가 다 물어보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댈 곳은 이 남북관계, 북한과의 어떤 만남을 갈구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1: 예.
2: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좀 중간선거 앞두고
1: 11월에
2: 뭐가, 네, 없잖아요.
1: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중간선거 생각도 날 거고 그래서 김정은과의 그 사진을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노벨 평화상도 여전히 아른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먼저 물었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한반도 남북관계가 지금 너무 경색 국면이라,
1: 네,
2: 사실 뭐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도 지금 뭐 적대도 두 국가 완전 선언하는 그런 마당이니까,
1: 예,
2: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교황님 만나서도,
1: 맞아요,
2: 또
1: 북한 방문에 대한,
2: 예, 그런 역할도 또 요청을 한 바가 있어서,
1: 예,
2: 국제사회에서 이 남북한 한반도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한 측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조금 잘 풀어나가야 될 텐데 워낙 경색 국면이라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1: 논의 구조를 보면 결국 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닌가. 사실 뭐 교황 방북 얘기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원해야지 뭐 가더라도 하던 거 아니냐.
2: 그렇습니다.
1: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장 소장님, 예, 어서 오세요.
3: 김유정 의원님이 앞부분에서 얘기하신 거는, 예, 너무 과한 희망적인 기대인 것 같고
1: 희망이에요.
3: 뒷부분에서 얘기하신 그 우려가, 예, 현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남북관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희망과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면, 30초가 아니라 30분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좀 만나가지고,
1: 예,
3: 내가 솔직히 좀 남북관계 관련해서 좀 11월달 중간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생각 어떠냐고, 간이 회담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30초 동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통역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Good to see you.
3: 그 과정 중에서 이런 얘기를 뭐, 원론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답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뭘 반응이 있어야지, 뭐, 대화를 해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3: 대화하자고 해도 반응이 없고 그냥 미사일 쏘고 핵무력 완성한다 그러니까
1: 예.
3: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답답한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양국 정상이 해결에 노력합시다. 이것만 해도 뭐 성과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라고 그냥 말씀드리는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일단 트럼프는 마음은 급해 보입니다. 일단 이란과의 MOU 결과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강경파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또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다. 이란이 더 유리하게 된 상황이 되면 평가도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또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곽우신 기자도 평가해 주신다면?
4: 물론 그 장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지금 갑자기 북미 간에 혹은 뭐 남북 간의 관계가 갑자기 풀릴 가능성은 낮기는 하죠. 다만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이의 공통적인 의제가 무엇인가 그거는 역시 북한 문제다라는 점은 확인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북한과의 관계를 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아직 남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1: 예.
4: 당장은 아니어도 어떤 모멘텀이 한 번에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1: 예. 예, 장수장 왜 웃으세요?
3: 예, 다 기대고 희망이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1: 기대 좀 해주세요.
3: 아, 기대합니다.
2: 아니, 말이라도 해야죠. 된대된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1: 기대합니다. 선생님 그 분을 쪼개서 쓰는 방송인이시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네. 스케줄 하나 줄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2: 신경 좀 써주세요. 신경 좀 써주세요.
1: 네, 신경 쓰세요.
3: 이재명 화이팅!
1: 자,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 사실 내일 귀국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이게 긍정에서 부정이 역전한 첫 현상이 나타났고 당 지지율도 국민의힘 1.6% 올랐어요. 자, 장 소장님, 장동혁 대표 이제도 물러나야 됩니까?
3: 안 물러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3: 네, 뭐 의원총회가 지금 끝났는지 뭐 계속하는지 모르겠는데
1: 정황 속에
3: 네.
1: 비공개죠 지금은.
3: 네. 근데 어쨌든 그만두라고 하는 쪽과 버티려고 하는 쪽이 서로 이제 명분도 있어 보이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전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그만두려면 친인들이 네. 움직여서 네. 신동욱, 김재원 두 사람 불러다가 당신은 최고인들 그만둬라. 우리 장동혁 버렸다. 다른 지도부 체제 꾸리자. 신동욱 당신 비대위원장 맡아라. 그러면은 이제 선출직 4명 최고인이 그만두면은 지도체제가 무너지지. 장동혁 대표가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져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는 계속 갈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 심정이. 유럽에서 이 국익 외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지지를 하락으로 불러 이렇게 왔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인가? 내 잘못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정청래 진짜 야 내 진짜 정청래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내 진짜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인 파악을 어디에 두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걱정밖에 없죠. 전당대회 앞두고는 친명과 친청 그룹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사생결단식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은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지율이 만약 이렇게 계속 하방 추세로 가게 된다면은 대통령께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시지 않을까. 그럴수록 파열음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듭니다.
1: 지난주에 우리 김윤정 의원님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요거 말씀하셔서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타사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예. 자, 일단은 내일 귀국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현장에 나가긴 하는데.
2: 예.
1: 그럼 이러한 상황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2: 그래서 지도부가 다 나와주시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런 마당인데. 가만두지 않겠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장 소장님.
1: 아니랍니다.
2: 그건 아닐 거고요.
1: 예.
2: 저는 이제 좀 되게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좀 쓰리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대선 때 득표율보다 낮아졌어요.
1: 아, 그게 읽을 수도 있구나.
2: 예, 대선 때 득표율이 49.42%였는데, 예. 대체적으로 50%가 붕괴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대선 때 득표율보다 낮아진 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2: 하나는 이제 선관위 그 이슈가
1: 예.
2: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게 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민생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1: 예.
2: 뭐 중동전쟁 끄트머리에서 조금 물가 포함해서 좀 낮아질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여론조사 기관 자체에서도 밝혔듯이 보수가 훨씬 응답률이 높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끝나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선거도 크게 이긴 것 같지도 않고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이런 심란한 마음 속에서
1: 네.
2: 당은 또 왜 이렇게 갈등 국면인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 응답률도 상당히 낮아진 데서 기인한 예.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 예.
2: 뭐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해순방 한 열흘 나가 계시는 동안에 한번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소회를 밝혔잖아요. 내 탓이다 이런
1: 예.
2: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돌아오기 직전에 또 여론조사에서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대통령도
1: 예, 예.
2: 그런 생각입니다.
1: 자 일단 오늘 그 특검이 또 중요한 공판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일단 1심 선고는 7월에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출석 장면 오세훈 시장의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5: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이미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와 아울러서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출석 전에 장면을 들으셨고요. 더 전해주실까요?
4: 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오늘 예상된 특검의 구형도 마찬가지로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1: 예.
4: 본인이 오히려 명태균 씨 등을 고소한 피해자라는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그런데 피해자인 자신을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다라는 건데요.
1: 예.
4: 명태균 일당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수차례 수십 차례 자백을 했지만 수사기관은 명태균 일당에 대해 이 수사 진도를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면서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놓은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1: 네,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발언이었고 특검은 오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거죠?
4: 네,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1: 예.
4: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는데요.
1: 예.
4: 특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한정 씨가 그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4: 또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조 비용을 법정 절차 없이 대납하게 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1: 예, 그 돈을 준 사람은 김한정 씨는 이분은 징역 1년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을 한 거죠, 특검이.
4: 네, 구형입니다.
1: 예. 최종 이익을 본 건 오세훈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형했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자, 일단 오세훈 시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
3: 잘못된 구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무죄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예.
3: 이거는 주장밖에 없어요. 누구 주장? 명태균 씨 주장밖에 없어요. 명태균 씨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가 자꾸 서울시장 선거에 막 도움 주겠다라고 찾아왔을 때 좀 박대를 했어요. 조선족 남매 같다. 그런 거에 상당히 좀 모욕감을 느껴서 그다음부터 오세훈 시장에게 상당히 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1: 예.
3: 주장만 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해달라고 그 여론조사를 해주면 나의 후원회장인 김한정 씨에게 돈을 주라고 하겠다. 내가 직접 못 주니까. 이런 뭐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주고받은 거라든지
1: 예.
3: 아니면은 녹취록 이런 게 없어요. 녹음 파일도 없어요.
1: 예.
3: 그냥 명태균 씨 주장만 갖고 야당의 서울시장과 주요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흠집내기 위한 기소를 한 것은 재판 과정 중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예, 김윤영
2: 근데 굳이 명태규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없는 얘기를 지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3: 모욕당했대니까라고.
2: 모욕당했다 할지라도 네. 이를테면 명태규 씨가 7번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몇 차례 만남을 부인은 못해요. 네, 네. 오세훈 시장도. 네, 네, 네. 그런데 첫 만남에서부터 전혀 캠프에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뭐 사기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딱 잘랐어야지. 7번은 왜 만났을까요? 그런 아이고, 생각도
3: 김희정 의원님, 선거 출마하는 분이 누가 와서 막 도와준다 그러면 그냥 막 그래 넌 꺼져라 안 만난다 막 그럽니까?
2: 아니, 그래도 지금 무슨 이 정치 검사들 떳떳하십니까? 막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 정도 내심으로 평가를 했다면 그렇게 7차례 6차례 이렇게 만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예. 일단 특검에서 구형을 한 것은 이 혐의를 모두 전면 부인한 것.
1: 예.
2: 그다음에 뭐 책임 회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 형량에 좀 참작이 된 것 같고요.
1: 예.
2: 명태규 씨가 폭풍 SNS 한 거 보셨어요?
3: 제가 뭐 안 봐도 비디오
2: 문득 생각해서 찾아봤어요.
1: 찾아봤죠.
2: 이러다 뭐 서울시장도 다 날아가고
1: 대통령도
2: 죽게 막니 예, 예. 어렵게 썼더라고요. 잡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거를 죽게 막니라고 하면서 예.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할 것이지 이런 예. 얘기들이 가슴속에서 뭔가 이 응어리진 느낌이 저는 들어서 끝까지 가봐야 될 일이다. 100만 원이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3: 그렇죠.
2: 근데 이거를 정치기소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굳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왜 정치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 야권의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였고 대선 후보니까 이거는 정치기소라고 하명기소라고 그렇게 예.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냥 찾아왔으면 오세훈 시장이나 그 강철원 당시에 부시장이 만나 좋겠어요. 김영선 전 의원이 만나달라고 만나주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만나준 거 아니겠어요. 예. 김희정 의원님도 선거 출마하셨는데 전직 어떤 의원이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다 좀 만나줘라 그러면 안 만나겠냐고요.
2: 김영선 의원이 막 편지도 쓰고 막 그러니까
3: 그렇죠.
2: 만나준 건데.
3: 그렇죠.
1: 야 하면 너무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아요.
3: 아니 증거나 증언은 없어요.
2: 결론은 두고 보죠 뭐.
1: 예. 네. 7월 22일인가요? 그때 이제 1심 선고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7월 20 며칠 정도.
3: 네.
1: 아무튼 1심 선고가 남아있습니다. 광우신 기자도 한번 짧게 말씀 주세요.
4: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이제 소위 말한 정치 브로커로 활동을 하면서 했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먼저 면허조사를 요청을 한 건지 그리고 김한정 씨가 대납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지시를 한 건지 이게 사실 명확히 드러나야 아, 오 시장이 또 정치적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에게 여조를 시킨 거구나 그리고 돈을 대신 냈구나가 나오는 건데
1: 예.
4: 이게 뭔가 정황상의 그림은 만들어지긴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느냐 법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는 장성이 얘기한 것처럼
1: 예.
4: 모호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1: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의 이제 사무실 출입을 막은 참가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군요.
4: 네, 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길어지면서 체육단체들의 업무도 계속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1: 예.
4: 16일 날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홀로 막아서는 장면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을 올림픽 공원과 잔다르크를 합쳐가지고 올다르크 뭐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1: 올다르크.
4: 네.
1: 지금 뭐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 앞에서 하얀 옷 입으신 분이
4: 네,
1: 올다르크라고 별명 붙으신 분.
4: 네, 저 마스크 쓰고 있는 저분.
1: 예, 예.
4: 네, 그래서 이 여성은 체육 단체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자 출입구에서 한 2시간 동안 통행을 막았다라고 했고 특히 장도혁 대표와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합의를 이루어서 설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서면서 진입이 끝내 무산이 됐는데요.
1: 예.
4: 경찰에서는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알렸습니다.
1: 지금 사진 계속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저렇게 문 잡고 지금 계속 서 있는 거 아니에요?
4: 그쵸?
1: 그러면 네.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저렇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떼어내기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떼어내지 않고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을 이제 물게 된 거죠.
1: 아니 저렇게 있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4: 아니 통제가 불가능하다
1: 그러니까 나오세요 하고 떼어낼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4: 근데 이제 장도혁 대표도 저분이 네. 끝까지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분을 강제로 떼어낼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야당 지도부가 있는 상황이라 경찰에서도 물리적 행사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3: 근데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야 될 거고 잠도 자야 될 거고
1: 그러니까
3: 옷도 갈아입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계속 24시간 점으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죠?
4: 네, 그건 아니죠. 네. 네.
3: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장동혜 대표가 어제 보니까 뭐 체육회 관계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막 이런 표현을 쓰던데 예. 본인에게 어떻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1: 확성기를 대고
3: 그러니까
1: 현장 통제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더군요.
3: 잘못했어요. 네. 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경찰이 제대로 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거기서 지켜보는 게 맞지. 장동혜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 저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정치는요 저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예. 저분들의 얘기를 듣고 제도권인 여의도 국회에 와가지고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해야지 저기서 선전선동하는 저런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예.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김민정 의원님.
2: 뭐 장동 대표의 지금 이 행보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뭐 비판하는 것도 지쳤어요 이제는. 네. 그런데 저는 대한체육회의 그 직원들 유승민 회장 포함해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예. 이 특히 이제 자기 장비도 못 챙기고 인도로 떠난 펜싱 선수들 예.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안에 출입 이라도 조금 해달라, 뭐 필요한 물건이라도 좀 가져오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대한체육회의 예. 요구이고, 예. 그 다음에 저는 권권력 투입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물리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하고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 우리를 좀 보호해서 길을 좀 터주면 예. 필요한 걸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권권력 요청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고 있다는 게, 그냥 월급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 필요한 것들을 못 챙겨 나와서.
1: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들어가는 문이 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건물 전체 아니 그 건물이 굉장히 크면 뭐 우회하거나
3: 주차장으로 해서 올라가
1: 주차장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창문
3: 이해가 안 돼요.
1: 아니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2: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1: 아니 예.
2: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지키고 있는 예. 공세하고 지키고 있는 건데 아니 참정권 침해 뭐 권리 주장 필요한 것이고 청년 분노 다 이해하지만 이 부정선거 음모 세력들이 와가지고 뭔가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저는 분노가 일어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선수들을 포함한 타인의 인권 이렇게 침해도 되는 것인지 권리 인생의 권리 문제인데
1: 아니 이분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방해할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지금 아시안게임이 100일 정도 후에 일본에서 있는 열린다는데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나요?
1: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거기서 갖고 나온 물품을 이분들에게 확인해 받을 테니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들에게 무슨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2: 근데 그 자리에서 선동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진짜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이 문제는 저는 경찰이든 아니면 검경합수부를 통해서라도 예. 빨리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확보하고 국민 그 모인 사람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조치들을 취하면서 예. 집회에는 보장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아니 대한체육회 9개 이 그 경 종목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걸 보장을 못해 주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1: 하고신 기자요?
4: 사적 제재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모든 공권력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물리적
1: 그러니까요.
4: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적 제재를 하면서 그 근거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네. 마치 저 시위가 대단히 숭고하고 대단한 것처럼 묘사해 가면서 띄우기를 하고 있는 야당 지도부가 저는 규탄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사실은 전날 오전에도 경찰이 강제로 뭔가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네. 야당 지도부가 오면서 어쨌든 정치인들이 앞서서 막으니까 다른 식으로 좀 풀린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설득을 하지. 그리고 설득을 실패해가지고 한 분이까지 막아가지고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당 대표까지 나섰음에도 진정이 안 될 정도 약간 면을 구긴 건데 네. 굳이 저분들한테 계속 뭔가 뗄감을 던져주는 게 맞는가? 저는 이 부분에 좀 성찰이 필요하다 봅니다.
1: 예, 일단 과거신견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예, 박정현 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저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1: 예,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십니까?
1: 아, 예. 아유, 그 요즘 힘이 많으실 텐데 모르겠게 힘이 없으세요.
8: 뭐 맨날 힘이 없대.
1: 아이러니 많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서 힘이 있으시니까 체크해 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오늘 긴급 의총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내일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당대표 거취를 명의총을 오늘 또 긴급 의총을 열어가지고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지방선거 소청 문제 논의를 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하는 장면 이어서 비공개 회의로 넘어갔는데 이제 3시간 하고 마쳤답니다. 했는데 공개하는 장면부터 고성에 오갔습니다. 자 현장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우리 당의 대안과 미래라는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대안과 미래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의원들께서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본인들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9: 28년 23대 총선에서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나중이 아니고 1년 후가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사퇴를 촉구를 했고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10: K라디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99 옥수수내게 1불99 도넛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 체인과 함께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예,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목소리 나왔던 분이 박중태 국민의힘 의원. 이분이 이제 그 당대표의 비서실장 초선 의원이고 두 번째 목소리 나온 분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3선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의원총회 시작할 때 공개 장면에서 설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 나 그 좀 공개적으로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송석준 의원이 했는데 박준태 의원이 나가서 하세요 하고 했다가 설전 있다가 그 말 듣지 않고 송석준 의원이 아, 당 상황이 좀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발언을 하고 나가서 하세요 하면서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의총한 이후에 끝난 이 두 분이 했던 발언입니다. 한 분은 이제 찌질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은 대안과 미래, 대안 없는 미래다. 이거. 하면서 서로 지금 굉장히 갈등적인 상황입니다. 자,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김재혁 의원님이, 아, 의원님이 최고가 그 취재가 하셨죠?
1: 그러니까 2시부터 5시까지 했고, 박성원 네. 의원이 대변인이 사회를 받고, 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저기서 이제 뭐 송석준 의원도 저런 뭐 찌질하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0: 예.
1: 그 친윤 의원들 중에서 예. 이게 나가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을 한 윤한홍 의원이라든가 박형수 의원, 이종배 의원 이런 분들이
0: 예.
1: 그렇게 그 나가야 된다는 쪽으로 힘을 실었다는 거예요.
0: 다시 한번 실명을 윤한홍,
1: 박형수, 이종배.
0: 박형수. 이종배 의원 세 분이 예,
1: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은 얘기니까
0: 예, 예.
1: 그런 분들도 동조하는 그런 아하. 입장이었고
0: 예, 예.
1: 이진숙과 박대출 뭐 이분들은 아니다,
0: 아니다
1: 안 된다 뭐 이런 예, 입장이었다고 해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주로는 이게 소총과 관련돼서
0: 예.
1: 소총 왜 당신이 뭔데 그걸
0: 재선거를 위한
1: 예. 재선거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게 주로 주요 공격 포인트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뭐 그거 갖고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장 대표가 아, 내가 당 대표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오가다가 뭐 이게 7개인가로 이렇게 어쨌든 소총은 7개로 하자
0: 네.
1: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친윤이고 뭐고 간에 이제 장동혁 그 대표를 그 당의 어떤 정상적인 리더십으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뭐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요.
0: 예. 아니 아까 말씀하신 세 분 윤한홍 의원, 박형수 의원, 이종배 의원 세 분도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1: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코멘트를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0: 예, 그러니까 뭐 당대표 사태에 긍정적인
1: 동조했다. 예,
0: 당대표 사태에 동조한 세 분도 있었다라는
1: 뭐 예를 들면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뭐 장동혁 대표가 떠난 다음에 그 사회자한테 아니 여기서 있는 의원들 나온 얘기 생생하게 다 대표한테 전달해라.
0: 아.
1: 그래야지 멋대로 하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했다고 하니까
0: 아.
1: 그분도 아주 찐윤이잖아요.
0: 그러네요.
1: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서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쪽 내부에서도 아 이제 네. 더 이상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퍼져 있다는 게 오늘 이제 의총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맥 소장님 맥을 짚으세요.
2: 뭐 장동혁 대표나 뭐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번 매 맞고 말자 뭐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근데
0: 아,
2: 이제
0: 멋진다, 그래도.
2: 예, 오늘 매를 맡아 보니까 조금 감정이 올라와서 박준태 의원이 지금 대표 비서실장이잖아요.
0: 초선인데.
2: 근데 저분 입에서 나온 말이 좀 정치권에서는 예. 상당히 놀라운 말인 게
0: 예.
2: 대안과 미래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이든 신념적이든
0: 예.
2: 모임을 가진 거잖아요. 동료 의원이잖아요.
0: 초재선 의원들.
2: 초재선 의원들. 뭐 이제 선수를 떠나서 동료 의원들이 예. 그런 모임을 만드는 거를 해체해라.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0: 대안 없는 미래다.
2: 아니,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어도 해체해라라고 하는 것은 해서도 안 될 말이고 근기를 넘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은
0: 네.
2: 제가 봐서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나?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
0: 아니, 또 그 송석준 의원이 삼선 의원인데 그 발언을 하고 있는데
2: 그렇죠.
0: 나가서 하세요라고 밖에 면전에서 얘기한 줄 약간 야.
2: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장동혁 네. 지도부는 대다수 조금 그 품격이나 인격이
0: 네.
2: 조금 떨어져요. 옛날에 조경환 그 최고위원도
0: 네.
2: 또 막말하고 예전에 정성국 의원하고도 한번 그 드잡이를 한번 했죠.
0: 예.
2: 지금 박준태 의원이 그 역할을 맡는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장동혁 대표를 지키려는 그 지도부의 눈물겨운 오늘 투혼의 장면이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장동혁 대표는 이 지도부들을 믿고 그냥 쭉 갈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장동혁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0: 예.
2: 오늘 다수 많았다.
0: 예.
2: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나 어떨 방법이 있나요?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0: 예.
2: 고성과 사태 촉구만으로 장동혁 대표를 지금 현재 찌질하다 아니다 뭐 이런 말로 자극해서 나가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더 장동혁 지도부는 뭉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지금 단독 보도나는 건 국민의힘의 한 60여 명이 이제 의원총회에서 아,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라고 했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의석수가 110석인데 네. 그러면 지금 과반 이상이 원내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김희정 의원님 이 정도면
3: 그래도 버티면 그만이죠.
0: 아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 사퇴해야 돼. 네.
3: 최고위에서 붕괴가 되지 않는 한 의총에서 그만둬라 그만둬라 한다고 한들 뭘 물리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0: 아 버티면 되는 거예요?
3: 네 일단 버티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0: 야 그렇군요.
3: 네 박준태 비서실장이 나가서 하세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송석준 의원이 많이 참는 것 같더라고요.
0: 아까 나온 얼굴을 약간 좀 이렇게 붉게.
3: 철없는 소리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1: 이상하게 박준태 왜 비례대표잖아요.
3: 네.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연배로 보나 뭘로 보나 송석준 의원
0: 선배죠.
1: 지역의 삼선 의원이고.
0: 네.
1: 그 삼선 의원이 얘기하는데 발단이 그거잖아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발언하겠다 그러니까 비공개할 때 해라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 여기서 얘기하면 다 기자들 안다. 뭘 비공개를 하냐 그랬더니 나가세요 뭐 이렇게
0: 나가세요.
1: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이건 정말 너무 그 예의가 없는 건데
3: 그쵸?
1: 보면 장동혁 대표 이 박준태 의원을 이제 비서실장으로 쓴 거나 또 네. 조광한 이분도 최고. 이제 지명직 최고잖아요.
0: 예.
1: 저도 지명직 최고로 했습니다만
0: 예.
1: 그래서 이분이 그냥 거의 총대 메고서 온갖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뭐 철이 없 뭘 어떻게 옛날에 오세훈 시장한테 시장 때 한 게 뭐 있다고 오세훈 뭐 다시 출마를 해 뭐 온갖 그 망언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보면 이런 분들 동원해서
0: 네.
1: 그 자기 그 저 비례대표나 지명직을 동원해서 자기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뽑혔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3: 그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0: 정점식.
3: 정말 엄청 오래된 것 같긴 한데 55표 얻은 거 아닙니까?
0: 예, 네, 그렇죠.
3: 근데 60명이 나가라 했으면은 이제
0: 더 늘었네요.
3: 그보다 조금 미세한 변화 감지는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론 난 건 없어요. 시끄럽긴 했지만 결론 난 건 뭐냐? 선관위 소청 관련해서 7군데다.
0: 야,
3: 충북 하나 더해서 7군데다.
0: 더 늘었어요.
3: 예, 7군데로 한다. 뭐 경남, 뭐 경북 다 넣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0: 예.
3: 결론은 7군데 소청한다로 끝난 거잖아요. 3시간 의총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동 대표는 지금 이 사실 뭐 연명치료 중단 거부 서약 이런 거 지금 다 확산 추세 아닙니까?
0: 예.
3: 그런데 그게 가족이나 또는 자식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고통 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걸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요즘에
0: 예.
3: 어른들
0: 예.
3: 포함해서. 근데 지금 장동희 대표는 본인 어쩌다 대표 벼락 대표 된 거 아닙니까?
0: 예.
3: 1.5선에?
0: 예.
3: 그런데 연명하기 위해서 대표직을 부정선 음모론에 편승하고 그다음에 당을 볼모로 삼아서 재선거, 전국재선거, 특검보다 국조보다 전국재선거 이런 얘기로 지금 당을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명밖에 사퇴 얘기를 안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0: 자, 우리 장 소장님이 또 당 상황을 잘 아시니까.
4: 마지막 발악 같아요.
0: 마지막?
4: 네. 친장계들의 마지막 발악.
0: 친장동혁계.
4: 네. 그래서 얼마
0: 친장하니 갑자기 장 소장님이 생각이 나서.
4: 아,
0: 네, 제가 아는 장은 네. 우리 장성철밖에 없어서. 네, 계속해 주세요.
4: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그렇게 좀 읽혀지죠.
0: 얼마 남지 않았어요?
4: 네. 뭐 어쨌든 친윤들도 장동혁 대표가 좀 창피하다. 아 정말 이제 좀 더 이상 보기가 힘들다.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4: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0: 네.
4: 차기 이제 당대표 후보군들 서류 면접을 지금.
0: 언더 찐윤들이?
4: 네, 보고 있고.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0: 예.
4: 본인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예.
4: 그래서 그분들이 뭐, 또 저 신동욱, 그 다음에 김재원 이 두 분을 불러다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하면 지도체제는 무너지는 것이고, 그럼 정정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한 2월 3월까지 하면 잔여임기가 6개월이 안 남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전당대회를 이렇게 치러가지고
0: 예.
4: 본인들과 호흡이 맞는 본인들의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선출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곧 작동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장동욱 대표 체제는 이미 끝났다고.
0: 이미 끝났다?
4: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
4: 저런 분위기를 아니까 비서실장은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0: 박준태 의원.
4: 네. 네. 비서실장은
1: 말이 없어야 된다고.
0: 네. 말이 없어야죠.
4: 없어야죠. 근데 사실은. 저렇게 나와서 공개적으로 의원들 이 뒤에 우리 방송에 안 나왔지만은 네. 그 지역에서 인기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기가 4년인데 네. 그 사람들은 그럼 당 그냥 그만둘 거냐 국회의원직 그만둘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표 그만두라고 하니까 너희들도 그만두고 모임도 해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0: 예.
4: 이게 뭐겠어요. 막판까지 몰렸으니까 강하게 반응하고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얼마 남지 않았다.
1: 지역에서 인기 없는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네요.
4: 네.
1: 아. 당대표도 인기 없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0: 예.
1: 당신도 지역에서 별로 인기 없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킨 거구나.
0: 네. 근데 아까 이제 공개됐을 때 의원총회 한계자를 공개된 화면에서 장도혁 당대표가 이제 송석준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표정을 딱 카메라가 잡았는데 굉장히 참을 수 없는 표정. 아직 공개된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참을 수 없는 표정을 하면서 굉장히 화를 삭히는 듯한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단 말이죠.
2: 그렇죠.
0: 이분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2: 사실 그 네? 박준태 네. 비서실장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기분을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0: 당신들끼리 모여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 아, 그러게 되실 예, 거고 예. 좀 뭐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자 메시지나 예. 텔레그램 확인해 봐야 돼요.
0: 아, 왜요?
2: 대표님 제가
0: 아
2: 청대 메고
0: 아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하실 것이다
2: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앞서도 장소장님 얘기했잖아요.
0: 예.
2: 비서실장은 말이 없어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예. 선배 동료 의원들의 어떤 그 결사체라든지 네. 이런 부분까지 해체해라 말아라고 하는 것들은
0: 네.
2: 금도를 넘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0: 아, 아까 그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국민의힘의 41.6 더불어민주당이 40%예요. 1.6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2: 슬퍼요. 그 얘기 자꾸.
0: 장동혁 당대표의 당권파 입장에서 아니 이제 당 지지율이 올랐고 지금 서울시장도 가져왔고 아니 지켰고 한데 지금 왜 물러나야 되냐고 또 이분도 주장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파쇄할 거예요?
2: 지켰고까지는 좋은데 왜 또 재선가래?
0: 아
2: 지금 뭐 하자는 거야?
0: 예.
2: 라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장동혁 지도부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내가 아주 잘하진 못했어도 물러날 만큼은 아닌데 왜 자꾸 나를 갖고 흔드는 거야? 내가 이만큼까지 그래도 끌고 온 거 아니야?
0: 예.
2: 안 그랬으면 벌써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이 있었다면 우리 당은 가라도 뭐 티끌도 안 남았을 거야. 이런 예. 장동이 있으면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으나 저는 그냥 들이받은 거고 물러날 생각 없다. 그게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당신들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혼자서는 못 죽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사퇴를 얘기하려면 당신들도 걸어라. 또 똑같이 예전에 뭘 걸 거냐고 물어보는 건 똑같죠.
0: 김재혁 최고?
1: 보여야 되겠다.
3: 양당이 모두 그냥 2판, 4판이네요.
0: 아, 이게 정치 근거가 지금 다 무너져서. 이게
1: 금도.
0: 예, 예.
1: 금도가 무너졌죠.
0: 예. 지금 근데 이제 당내 갈등이 깊어진 이유가 지금도 이제 장성엽 지도부는 지금 새로운 이슈,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 소총, 오늘도 얘기했다 하는데 이 대응을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 아직 그 잠시나 한 분이 문을 딱 잡고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 대표는 이제 이 카드를 통해서 끝까지 얼마 시간을 더 벌고 당 대표 지금 유지할 카드로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1: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졌잖아요.
0: 예, 예.
1: 그 위원장을 뭐 민주당이 그 동안에 계속 혼자만 밀어붙이다가 이번에는 위원장을 그 국민의힘이 줬어요. 간사는 그렇죠. 이제 서범수 위원이고 예, 예.
0: 윤상현
1: 위원장. 의원이 위원장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45일 동안 저 조사를 할 텐데 네. 그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언급이 될 거예요. 네. 확인도 될 거고.
0: 네.
1: 그리고 그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인가 합수부가 만들어져 갖고 지금 네.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요.
0: 네.
1: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논란이 됐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나올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 조직이 얼마나 무능했고 얼마나 기강에 해이됐고 이런 게 다 나올 거고 그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무능하고 기강이 해이된 조직이 십수년 동안 컴퓨터 같은 정밀성으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이 내려질 거예요.
0: 부정선거 불가로까지 나올 수 있다?
1: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거 다 조사하고 나면 그동안에 부정선거 주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속였는지를 그게 다 드러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게 대충 마무리가 되는 순간이 장제욱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과 거의 괴를 같이 할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0: 근데 지금 이 성관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윤상현 의원인데, 이분도 사실 위원장 맡는 게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기긴 합니다. 우리 장 소장님.
4: 부적절하죠. 이분이 윤석열 탄핵 과정 중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예. 재판 과정 중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건이 있었잖아요.
0: 아, 경찰 전화해서 그 폭동, 네. 그, 한데 금방 풀어날 거다, 이렇게 또 얘기했죠.
4: 그 사람들의 치어리더 같은 역할을, 네. 한 사람인데, 네. 과연 할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또 김재섭 의원한테 1년만 버텨.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네. 이런 분이 이렇게 선수가 우선이라고, 예. 위원장 맡는 게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광장에서 그런 분들이 윤석열 지키자고 했던 분들 대다수가 부정선거론자들이란 말이에요.
0: 예.
4: 근데 이러한 선관위 개혁과 관련된 특위 조사, 국정조사 특위, 거기에 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 인물이 없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0: 이분에도 우선.
4: 우선이고
0: 우선. 또 수도권에 또 얼마 안 되는 국민의힘, 네. 의원이니까 선수나 뭐 연륜으로 보면 맞출 수 있지 않겠냐.
4: 일은 잘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어떠한 지향점,
0: 알겠습니다.
4: 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걸 떠나서 맡은 바 일은 좀 잘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제가 알기에는 윤상현 의원은 상당히, 예. 지금 태세 전환을 많이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많이 했습니다.
0: 예.
1: 그 친윤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생각들도 뭐 많이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의원은 이번 그 국정조사를 자기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아. 과거를 이렇게
0: 만회하기 위한,
1: 만회하는 어떤 중요한 계기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친윤 쪽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0: 아.
1: 왜냐하면 당신들 눈으로 봤잖냐, 다 조사 결과도 봤고.
0: 아,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일,
1: 네,
0: 수
1: 그래서
0: 있다.
1: 그래서 다, 아니 지금 이게 여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서, 이의 제기 많이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하면은 더 낫다고 생각해요.
0: 예, 김유정 의원님.
3: 뭐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0: 예.
3: 태세 전환이 필요한가 보죠. 윤석열 의원 주특기 아닙니까? 그런데 국조특위 위원장 우리가 맡겠다라고 국민의힘이 야당에게 조라조라 해서 그렇게 합의가 일찍 된 거 아닙니까?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예. 있는 거니까.
0: 예.
3: 그런데 겨우 위원장으로 윤상현 위원장이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재서봐,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곧 1년 지나갔나요? 지금? 계엄 이래로?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공천과 정치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또 이걸 맡았구나.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정식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맡았구나. 예.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래도 국정조사는 그래도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기를 저는
0: 한동훈 의원
3: 기대하겠습니다.
0: 요즘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판 성분은 안 나고 있는데.
1: 내려가서 했잖아요.
0: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뭔가 발언 수위, 그러니까 복당에 대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원래는 급하게 하지 않겠다고 오세훈 시장과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 왜 다 아끼냐. 나 전략, 보수정권의 전략 자산이 왜 다 아끼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는 길게 봤다가,
0: 네.
2: 요즘에 조금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당내에서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아, 당내에서?
2: 지금 움직임이 한동훈 의원과 전혀 무관하게 국민의힘 내부가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어느 정도 일부 친환경 의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과 한동훈 의원이 어느 정도 교감과 소통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냐.
0: 아.
2: 왜냐면 장동훈 지도부가 버틸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이런 버티기를 그대로 뒀을 때 국민의힘이 사실상 뭐 당대표 있으나 마나 그런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외로 서울도 가져오고 경남도 가져오고 이거 괜찮은데? 이 분위기를 한번 살려볼까? 거기에다가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안에서 내부 자중질환이 일어나는데,
0: 예.
2: 그럴 때 이제 한동훈 의원을 끌어다가 변화와 혁신에 대한 포스트로 세워놓으면 이게 기회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국민의 내부에서 먹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지되고,
0: 예.
2: 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측합니다.
0: 가장 정확하게 우리 김재혁 최고 우리 한동훈 의원의 생각은?
1: 아니 뭐 제가 대변인도 아니고 그 멀쩡히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그 예. 보면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선관위의 선거 부실을 그 네. 계기로 해서 자신의 저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당에 야 나는 복당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 좀 지켜볼게라고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가해 보이고 아하. 당신의 책무를 그 방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뭐 서영주 소장 얘기 말 맞다나 같은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도 아 좀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래야지 우리가 좀 우리도 힘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니 내가 지금 들어가서 굉장히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하면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놔두느냐라는 약간의 좀 입장이 달라진 건 그런 것 같아요.
0: 사실다. 예. 김정현 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3: 본인이 전략자산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 60명이 장대표 물러가라라는 예. 데 중지를 모았다고도 합니다만은 예. 그것과 한동훈 의원을 복당한다는 의견이 이게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0: 장 소장님이 명확하게
4: 오더가 내려온 것 같아요.
0: 누구에게 오더 누가 내려요?
4: 한동훈 대표로부터.
0: 한동훈 대표로부터?
4: 나를 빨리 복당시키는 그리기를 만들어라고. 아니 왜냐하면
0: 한동훈 대표로부터
4: 네 친한계 평론가들이 예. 에어컨론을 꺼내 들더라고요.
0: 에어컨론이 뭐야?
4: 여름인데 에어컨 써야지. 당의 위기잖아. 한동훈이 전략자선이다. 아, 그러니까 한동훈을 빨리 데려다 써라. 복당시켜라.
0: 아니, 지금 시대가 어렸다 해도 선풍기로 지금 덜미
2: 부채냐. 부채. 어?
4: 그리고
0: 부채를 쓰냐.
4: 한동훈은 보수를 살릴 미래의 시감자다. 이런 식으로 예. 빨리 복당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예. 내부에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기생 안에 들어가고 보자. 아, 들어가서 빨리.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한동훈의 오다라고 한 것은 좀 과장 표현이고 예. 공감대가 형성돼서 좀 많은 분들이 빨리 복당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3: 근데 가처분 신청하고 이런 거는 모양 빠져서 안 하는 모양이죠?
1: 아, 뭐 그건 지금 뭐 정치적인 해법을 찾는 게
3: 정무적으로
1: 맞잖아요.
3: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모양이죠.
1: 네, 어쨌든 그걸 법률적으로 가는 거는 전직 대표로서 사실 처음에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이게 전직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네.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참았던 건데 네. 그리고 그 확실히 말씀드리죠. 오더 같은 건 없습니다.
2: 그런 거예요.
4: 일단 곤란인데 형성.
3: 아니 근데 나 전략자산인데 왜 왔어? 이것도 사실 좀 웃기긴 해요.
4: 본인이 아니라 일부의 뭐 분들이 나를 전략자산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1: 다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부르는데.
3: 알았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0: 워워. 나방이잖아요. 녹화 때려는 여기까지 하고. 네. 네 귀국 현장 모습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매일 정론 보도를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5: K라디오.
6: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0: 어리.
1: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벌써 수요일이에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0: 뉴저지의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 자, 우리 바쁜 이민 생활의 틈바구니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런 시간이죠. 예, 오후 1시 여러분의 영혼의 추억을 주유하는 인생의 주유소 같은 시간이에요. 추억을 짜서 넣어드려요. 쭉쭉.
1: 아니, 제 뱃속에다 네. 좀 주유를 하고 싶네요. 저는 영혼 대신에.
0: 아, 요즘 입맛 없어서 기름 먹어요? 몰랐어요. 얘기를 하시지. 근데 왜 이렇게 기름값이 비쌀 때도 기름을 먹기 시작했어?
1: 지금 좀 싸졌으니까.
0: 싸졌어요?
1: 네, 주유 좀 해주세요.
0: 마음껏 넣으세요, 그러면. 네. 경유로 드시나요? 자, 굉장히 흥분이 된 상태인 거는 왜냐면 이제 내일 저녁에 월드컵도 2차전이기 때문에
1: 그럼요.
0: 하루 전 오늘은 멕시코전 2분 날이에요.
1: 어찌 흥분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0: 그럼요. 네.
1: 그럼요.
0: 내일 저녁 9시 또 뉴욕 뉴저지 동포사회 전체가 아주 떠들썩 알겠는데.
1: 그렇죠, 그렇죠. 네. 완전 흥분 벌써부터 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0: 초흥분 상태예요.
1: 맞습니다.
0: 흥분 안 하면은 이거 친일파인가요? 왜 흥분 안 하나요? 대한조국의 독립과 무궁화정과 월드컵의 이 승전 정말 이국 땅에서 이번에 이 황금 세대로 8강을 한번 가야죠.
1: 가야죠, 가야죠. 네. 여러분은 내일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응원을 하시나요?
0: 자, 이제 1차전에서, 한국 축구가 잘하겠어. 감독선임 문제도 많고, 요번에 그랬었는데, 이게 짜릿한 역전승으로 이제 끝나면서 완전 과열이 돼가지고.
1: 아,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0: 네. 이거 비공식적으로 오프 더 레코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 KBS하고 JTBC하고.
1: 네.
0: 이 광고가 안 팔렸대요. 근데 네. 1차전 끝나고 그 다음 날로 나머지 모든 1, 2, 3차전 광고가 다 팔렸답니다.
1: 야, 1차전 중요했습니다.
0: 네, 광화문으로 더 많은 인원이 2배에서 3배 정도가 지금 모일 거라고 해요.
1: 네, 그러니 지금 어찌 흥분을 안 할 수 있겠어요. 네. 기대 만빵입니다.
0: 네, 한국에서는 이제 각종 기업들에서 이제 그래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점심시간까지 붙여가지고 다

0: 채워나자. 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윙웨어인가요? 여기는 왜 이래요?
1: 저희는 하필 밤이라
0: 네. 네. 너무 모두, 좋잖아요.
1: 모두 퇴근하고 마음 편안하게 네.
0: 정말 모든 열정을 불사질릴 수 있는데 왜 이러나요? 지금 집에서 네. 자, 이 뜨거워진 월드컵 열기를
1: 네.
0: 불끄댕이로 만들 인간 휘발유 성훈이가 내일 우리 뉴욕분들 다 모시는 프로미스큐의 응원에
1: 네.
0: 내일 응원단장으로 긴급 투입되게 됐습니다.
1: 오, 네. 그러면 아직 누구와 응원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다 정하지 않으신 분들
0: 일단 내일, 그냥 프로미스큐로 네, 쓱 오시면 돼요 내일.
1: 그러면 성훈 응원단장과 함께 네. 힘차게 응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내일 북이란 북은 다 올 예정이라서 프로미스에서 푹 치고 장치고 난리 치고
1: 내일 네. 응원하고
0: 네.
1: 내일 만나면은 또 목이 확 쉬어 있을 수 있겠어요.
0: 뭐 내일 정상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일 또 우리 또 뉴욕 총영사님들 또 오시겠다고 하시는 지금 마당이라
1: 네.
0: 아무래도 또 K라디오에 또 힘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일 또
1: 힘을 그냥 네. 끌어내서 또
0: 그래서 원래도 네. 흥분하는데 내일은 정말 미친 성운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날이고 경기도 네. 엄청 박진감 넘치게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물론입니다.
0: 네. 멕시코에서는 여러와 같은 멕시코의 일방적인 응원이 계속되겠지만
1: 네.
0: 우리 프로미스 교회에서는 내일 일방적인 네, 멕시코를 짓밟는 네 한국 응원이 있을 예정이니까 멕시코 분들은 내일 오시는 건 괜찮은데 내일 오셔서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말고 네 거기 와서 또 멕시코 응원할 생각 하지도 마요. 네.
1: 그나저나 어제
0: 네.
1: 메시가 메시 하는 거 보셨어요?
0: 그 얘기는
1: 네.
0: 조금 이따 하죠. 할 얘기가 네. 너무 많아요.
1: 너무 알겠습니다. 많아요.
0: 시간이 부족해.
1: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또 우리 전반부에서는 내일 또 파더스데이라서
1: 내일이 아니라 이번 주에
0: 이번 주 주일 네, 이번 주 주일 파더스데이라서 또 아빠들의 선물
1: 네.
0: 이야기들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GOD, GOD의 김태우 씨가 오늘 또 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오네요.
1: 그래서
0: 그래서 네. 사랑비라도 내리려고.
1: 네. 기분 좋은 사랑비.
0: 네. 네. 네. 김태우의 노래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이 안 가라앉네.

0: 자, 매일매일 월드컵 때문에 아주 6월에 아주 많이 행복한 송은이와, 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축구에 눈 떠가면서 A매치 때만 소리를 지르는 성령아 씨와 함께.
1: 아니, 어떻게 하셨지?
0: 네. 아,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방송에서. 방송을 아, 정직하게 해야죠.
1: 딱 들켰어요.
0: 아, 딱 들켰어요. 네. 자, 이제 메시가 아, 여러 가지 월드컵의 이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또 행복한 건 대한민국은 일단 손흥민이 있고 이 메시가 제가 알고 보니까
1: 네.
0: 어, 아르헨티나의 손흥민 같은 선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던 걸.
1: 아니, 뭘 알고 보니까야.
0: 어, 발론 더렁더렁더렁인지 뭐 그것도 한 7번을 타고
1: 아...
0: 어, 축구를 꽤 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손흥민처럼 유명한 선수인가 봐요. 네, 이 메시가 네. 어제 38세 357일. 그러니까 어,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 거 맞고 그냥 39. 이거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데 아, 어, 그동안은 해트트릭 월드컵에서 최고령으로 했던 사람이 호날두. 호날두가 33세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깼어요.
1: 와우. 자그마치 6살이나.
0: 6살이나 더. 어.
1: 야.
0: 이게 정말 근데 어제도 막 구겨놓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
0: 아, 정말.
1: 어찌나 깔끔하고 깨끗한지.
0: 어마어마하게 세 골을 네. 그냥 원래 네 골을 넣는데 첫 번째 골은 옵사이드 판정이라 가지고 예, 세 골도 아주 깔끔하게 넣습니다.
1: 아니 마치 수비가 하나도 없었던 네. 것처럼 어쩜 그렇게 깔끔하죠.
0: 어쩜 그렇게 40살이 그렇게 잘 뛰는지요. 조그만데 와 그 왜 오락 있잖아요. 오락
1: 네.
0: 그 왜 자동차 이렇게 달리는 그 오락 있잖아.
1: 네.
0: 그 모자 쓰고
1: 아
0: 그,
1: 마리오.
0: 마리오를 보는 것 같아. 마리오.
1: 마리오
0: 그 조그마해가지고 와 그리고 통산 공격 포인트 어로 24개로 펠레 아세요? 펠레?
1: 네.
0: 펠레를 네, 펠레 축구 황제라고 네. 불리는 펠레를 제치고 축구 황제가 됐어요.
1: 야, 네. 전설이 됐습니다. 네. 네. 워낙에 전설이었지만 다시 네. 역사를 새로 썼네요.
0: 아르헨티나는 이 메시와 함께 24년 동안을 지금 월드컵을 즐겼으니
1: 네.
0: 이제 그만해라 이 녀석들아. 그만해.
1: 아, 6번 말 되나요?
0: 우리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우리가 좀 하자 이제. 그만 좀 해라. 네, 그래갖고 월드컵의 제 득점왕 경쟁도 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는데
1: 네.
0: 그 전에 있었던 프랑스 경기에서는 예, 움바페라는 예, 움바페라는 또 대단한 선수가 있죠. 네, 움바페가 두 골을 또 몰아넣고 그리고 우리와 붙을 수도 있는 제가 이제 1위를 하게 되면 맨날 얘기하지만 붙을 수도 있는 와, 이 갑자기 나라 이름이 생각이 나네. 이게 홀랜이 또 두 골 넣었고요. 네덜란드 홀랜이 또 두 골 넣었고요.
1: 네.
0: 미국의 플라린 발로곤이라는 선수가 두 골 넣었고 독일의 카이 하베르츠가 두 골을 넣어서 아주 이 득점 경쟁도 또 불이 붙었습니다. 드디어. 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우리도
1: 우리
0: 넣어주마.
1: 우리 선배님 간다.
0: 우리도 넣어주마. 자, 그래서 아무튼 내일 프랑스 교회에서 내일 저녁 때 엄청 시끄러울 예정이고요. 아, 이번 주 주간 베스트 또 월드컵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죠.
1: 그렇죠. 이번 주 주제는요. 내일 누가 골을 넣을 것인가.
0: 현지 선수의 네. 이 두 번째 멕시코 경기 멕시코전에서 누가 골을 넣을까 이름을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1: 네. 딱 한 명만 이름을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됩니다.
1: 맞추신 분께는 H마트 20불짜리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네. 또 보너스 문제도 있습니다.
0: 그
1: 이 선수를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예상 스코어까지 함께 맞춰주시면은요.
0: 네.
1: 그분께는 한 장 더
0: 드립니다.
1: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0: 자, H마트 상품권 40불이면은 뭘 살 수 있나요?
1: 평소에 안 드시던 거, 네, 딱 쏘실 수 있죠. 네, 가족들에게 이번에 한번 뭐 입에 기름칠 해볼게요. 네.
0: 일단 삼겹살 푸짐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1: 그럼요.
0: 수박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내돈내산으로는 선뜻 사기 어려웠던 막 샤인머스켓이라든지
1: 그렇죠.
0: 두리안 이런 뭐 과인들
1: 네.
0: 마음껏 사실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도 남아 돌아.
1: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가족들에게 쏘실 수 있도록
0: 네.
1: 팍팍 K-Radio US
0: 네.
1: 카톡 추가하셔서 보내주십시오.
0: 자, K라디오 밑에 오셔서 카톡 여시고 제일 밑에 오셔서 왼쪽 제일 밑에 거 누르시면 친구가 열리고 친구로 오신 화면에서 오른쪽 제일 가운데 사람 모양의 플러스를 누르시고 K라디오 US
1: 네,
0: 네. K라디오 US 아이디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추가를 누르셔서 K라디오 US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오셔서 추가하시고 친구 네. 추가하셔서 거기에
1: 그러면 네.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0: 네.
1: 아이콘이 흰색 바탕에 K-Radio라고 영어로 검정색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0: 네.
1: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아이콘 하나 뭐 딱 보내주시면은 이모, 네, 이모지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하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와 연결이 됩니다.
0: 네. 그리고 이번 이제 내일 경기에 누가 골을 넣을 건지 첫 번째 골이든 두 번째 골이든 생각만 네. 해도 신나는 세 번째 골이든 네 번째 골이든 아무튼 한 선수의 이름만 넣어서 그 선수가 골을 넣으면 여러분이 그 후보가 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머리가 좀 팍팍 돌아가시는 분들은 금방 생각할 때 아 이게 전부 다 손흥민을 걸 때 나는 좀 다른 선수를 딱 걸면 확률이 엄청 높아지죠.
1: 그렇죠.
0: 이겨. 예스 카스트로프, 김민재 뭐 이런 거.
1: 네, 저는 김종환, 조규성 할래요.
0: 조규성 네. 뭐 이런 사람들 걸면 이강인 이렇게 거시면 확률이 더 좋아집니다.
1: 맞습니다.
0: 자, 여러분과 함께 또 응원구 한 곡 들어봐야 될 것 같죠? 멕시코 딱 기다려. 오, 대한민국! 자, 내일 또 신나는 경기가 또 될 텐데 내일 또 예상과 함께 여러분 즐기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드릴 테니까 뉴욕에 계신 분들은 저녁 9시 전에 프로미스로 많이 많이 오세요. 지금 노래는 네, 트랜스픽션의 승리의 함성입니다. 함성. 대한민국 파이팅!
1: 파이팅! 가자! 가자!

0: 아, 우리 뉴 고객님께서, 예, 아, 이 홀랜드가 아니고, 혼란이 있는 나라는 노루가 다니는 길, 노루. 노루가 다니는 길은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노르웨이라고 또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1: 아유, 추가해 모신 저는 홀랜드, 또 나라 이름인 줄 알고, 네. 네덜란드라고 홀랜드.
0: 아, 그렇죠. 노루가 다니는 길, 아... 노루가 다니는 길은 네, 노르웨이. 노르웨이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어제 또 두 골을 넣었어요. 월드컵 첫 출전인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괴물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피지컬 자체가 너무 무서워갖고, 골리앗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빨도 어쩌면 그렇게 한국 치과로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홀랜! 잘해줄게. 한국 치과로 와라. 잘해줄게.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홀랜이 그 돈도 많고 축구도 잘하기 때문에 이빨만 한국 이빨로 라미네이팅 이렇게 하면
1: 저희 단골 손님 네. 만나볼까요?
0: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뉴욕 프로싱에 콜라텍이 있네요. 어제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음악과 인연이 함께하는 100세 시대 실버 문화공간 프로싱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데이케어 끝나고 딱 가시면 되겠네요.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에는 식사도 제공되고 입장료는 단돈 20불입니다. 어딨냐?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917-803-7080 917-803-7080 건강한 즐거움 새로운 만남이 있는 곳 쉼터 콜라텍.
1: 건강을 다시 설계하다, 건강을 리셋하다.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자란 올리브로 만든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파더스데이 특별 프로모션으로 두 병 세트 두 박스 구매 시에 한 박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또 스틱형으로 된 두 박스 구매 시에 한 박스가 무료고요. 아버님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특별한 선물.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문의 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도 60%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파더스테이잖아요. 아버님들 옷 한 번 좀 빼줍시다 우리.
1: 2026 FIFA 월드컵을 계기로 한인사회가 하나되는 힘을 보여주세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2차 한인 합동 응원전. 6월 18일 내일 저녁 7시에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멕시코 2차 합동 응원전이 무료로 펼쳐집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6월 18일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내일 만나요. 대한민국 파이팅!
0: 자, 유튜브로 저희 방송하는 모습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상당히 파격적으로 오늘 노출이 많은데 성훈이가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K라디오 라이브로 찾아오셔서 저 유튜브로 보시면 하루에 방송 놓치신 것도 다 다 보실 수 있어요.
1: 네, 굳이 네. 벗고 있는 성우 씨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0: 그렇게 많이 벗고 있진 않아요.
1: 여러분. 새롭게 네. 단장한 홈페이지.
0: 아, 저는 신사거든요.
1: 네, www.kradio.us에서 또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아, 이거 언제 이렇게 검색해요? 그냥 검색창에다 K라디오, K라디오 뉴욕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국말로.
1: 네, 굳이 보고 싶으신 네. 분들, 네, 와주세요.
0: 네, 오시고 홈페이지에 네. 오셔서 저희 K라디오 성훈이와 영화가 있는 그 사진 누르셔가지고 네. 특히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 콧구멍이나 그쪽 누르면 빨리 접속돼요.
1: 네,
0: 들어가셔서
1: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네, 여러 개 올려놨으니까 네,
0: 많이 네.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저희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이브닝 매거진도 꼭 눌러주시면요 다양한 정보들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네,
0: 거기는 제가 스포츠를 맡고 있다는 거 아는 내용을 자 전화의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
5: 뱅크오브호비젠 이퀄 하우징 랜드.
6: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6: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9: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1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10: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다시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이 월드컵 특집인데 오늘이 월드컵 특집 같은 건 저만 그런 거예요? 에브리데이, 아 정말 월드컵 특집이네요. 자, 일요일이 미국에서 아주 이번 주 일요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2: 네, 파더스데이입니다.
1: 제발 좀 기억해달라고요.
2: 아, 마더스데이에는 막 식당 예약도 안 되고 난리잖아요.
1: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2: 파더스데이에는 막 바베큐하고 아빠들도 혹시 예약, 구워야 되고.
1: 네, 혹시 예약이 필요한가요? 아니, 자리 맞습니다. 네, 이게 뭐 하는 건가요?
2: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께 선물 좀 많이 해드리자고 마더스데이 선물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1: 제발
2: 합니다.
1: 제발 좀 해줘라. 제발 아빠들도 좀 챙겨줘라.
2: 네,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마더스데이 선물 5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1: 뭐 연장드리겠지 뭐. 어? 5위 드라이버, 4위 뭐
2: 전자통. 아닙니다. 아니요?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듣고 빨리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5위는 뭐예요?
2: 5위는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네.
1: 세종,
2: 역시
1: 내부감.
2: 그럼요. 역시 나이 들면 면역력이 최고거든요.
1: 후코이단. 네.
2: 그렇죠. 네, 건강기능식품이 1위고요.
1: 네.
2: 아니, 아빠들이, 5위고요.
1: 5위. 네. 아빠들이 건강식품도 좋지만 네. 이 마음껏 소파에 누워가지고 축구를 볼 수 있는 자유를 달라.
2: 그렇죠. 4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4위는 국보로 가시면 됩니다. 아웃도어 의류 또 골프용품 뭐 이런 의류를 선물하면
1: 오,
2: 네, 그게 이걸, 바로 4위라고 하네요.
1: 이걸 또 많이 애들 하시고 네. 또 좋아도 하시는구나.
2: 맞습니다.
1: 아버님들 좀
2: 패셔니스타 만들어드리자고요.
1: 백바지 좀 입고 네. 골프 칠 수 있도록 네. 이번에 백바지를 사줘라.
2: 다음은 3위입니다. 3위는요 최신 가전 제품이나 아니면 전기 면도기.
1: 네. 그루밍데디 요즘 유행이잖아요.
2: 아, 그럼요. 아빠도 꾸며야 됩니다.
1: 아빠들도
2: 예쁘게.
1: 면도하고 600샷 이런 거 놔줘라.
2: 2위는요. 네. 아주 실속합니다. 한인마트나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1: 잠깐. 아빠한테 한아름 상품권을 주는 이유가 불순한데?
2: 백화점.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드릴게요.
1: 백화점은 괜찮다.
2: 네, 시간 없으니까 1위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1: 보나만 하지 뭐.
2: 뭐 반전 없어요.
1: 보나만 하지.
2: 현금 봉투 되겠습니다.
1: 제발 아빠한테 캐시 좀 줘라.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잠! 잠!

0: 당신 시간.
1: Yeah. 네, 단골손님들 만나 뵙겠습니다. 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는 201-947-5757번입니다.
1: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다 있어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2: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
1: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휴양식당.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 정성 가득 토종 닭, 살아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여기에 한국 인심은 덤으로 얹어 드립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Godfrey 뉴욕. 전화번호는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2: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문의 전화는 929-845-0958번입니다.
1: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공주 밥맛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곤드레 밥할 때 고사리, 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완한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 네, 공주 맛밤입니다.
1: 공주 맛밤.
2: 네.
1: 맛있는 맛밤 또 오미자 생즙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또 로버트님 오셔가지고 한국처럼 어버이날로 해서 함께 아빠들도 슬쩍 묻어가게 하지. 왜 아빠의 날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아빠들을 더 서럽게 하시나요? 아빠들도 힘들다고요.
2: 아, 로버트님 아주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동안.
1: 네. 우리 청취자님께 불만이라니요. 그런
2: 아니요,
1: 불편한...
2: 선물을 좀 드려야 돼요.
1: 선물을?
2: 네.
1: 잘 드시고 계시죠? 네. 우리 또 이런 아빠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전화 오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0: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자, 6월 달은 진주의 계절이에요. 6월에 이제 계절마다, 이 달마다 복속이 네. 있는데, 6월은 진주입니다.
3: 아, 그렇군요.
2: 우리 여성들의 미모를 가장 화사한 리즈 시절로 되돌려드릴 아주 특별한 시간. 오늘 고베 주얼그룹의 강다인 팀장님, 우리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우리 청취자님들께도 인사 한번 전해주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베주얼그룹의 강다인 팀장이라고 하고요.
2: 네.
4: 오늘, 네, 저희 진주, 또 저희 매장에 AI를 접목한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야, 왔습니다.
3: 아니, 어떻게 너무... AI를, 네. 네, 진주에, 네, 이 고베주얼그룹에서 인공지능 AI 기술을 주얼리에 접목하셨다 해가지고 아주 화제가 됐는데요.
4: 네.
3: 네, 설명 좀 해주시죠.
4: 네, 예전에는 이제 주얼리 매장에 가시면
3: 네.
4: 직원의 경험에 대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추천을 해드리거나
2: 맞아요.
4: 이제 도와드렸잖아요.
2: 맞아요.
4: 네. 근데 이제는 AI가 고객님의 얼굴형이라든지 손모양, 목선, 피부톤, 체형까지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디자인의 보석이 잘 어울리시는지 추천을 해드리고요.
2: 네.
4: 근데 이제 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요즘 오실 때마다 요즘 AI가 되시잖아요.
2: 그럼요.
4: 저희 고객님들은 아 이제 뭐 나이 들어서 무슨 쓸지도 모르고 머리 아프고 다 지금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막
2: 네.
4: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2: 네.
4: 근데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그냥
3: 아.
4: 오셔서 진단만 딱 받으시고 마음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만 딱 보시면
2: 네.
3: 저는 처음에 궁금했거든요. AI 기술을 어떻게 주얼리와 접목을 할까. 근데 설명을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러면은
4: 네,
3: 네. 고객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나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도 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4: 네, 그러니까
3: 네.
4: 그런 거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으셔도
3: 네네.
4: 오셔서 보여드리면 더 신기하신 분들도 많고요.
2: 네.
4: 또 그게 그냥 저희가 그냥 AI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3: 네.
4: 저희가 이제 회사가 25년이 됐잖아요.
2: 아, 네.
4: 그동안 저희가 수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3: 네.
4: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과 고객님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들을 다 들으면서
2: 그렇죠.
4: 그동안의 데이터들을 다 AI에게 이렇게 다
2: 넣으신 거예요.
4: 리포트를.
2: 네.
4: 그렇죠. 그래서 그 빅 데이터와
2: 네.
4: 또 AI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정보를 다 통합해서
2: 네.
4: 딱 저희 한인 여성분들에 맞는 딱 그런 스타일링을 딱 마치 주얼리 주치처럼 스타일링을 딱 해드리는 거죠.
3: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갔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어떤 체형에 어떤 보석을 해야지 내 단점이 좀 가려진다 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건가요?
4: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점도 네. 단점이지만 어떻게 하면 고객님이 갖고 계신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시면 좀 더 고객님이 뭐 어떤 분은 체형이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3: 네.
4: 뭔가 나는 내가 요즘에 좀 얼굴이 너무 좀 칙칙한데 뭔가 좀 화사한 거 없어요 하실
2: 맞아요.
4: 때 그냥 무조건 화려한 주얼리를 권하기보다는 정말 그분의 이미지나 분위기에 맞지만 뭔가 예를 들면 뭐 진주 비드 목걸이를 하나 하셨는데
2: 네.
4: 얼굴을 확 밝혀준다든지
2: 네.
4: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한 분 한 분 그런 분석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그럼 완전 맞춤형이 되겠네요. 한 분 한 분께 딱 맞게.
4: 그렇죠.
3: 네.
4: 네.
2: 그게,
4: 네.
2: 네. 그게 그래도 막 이렇게 손가락에 반지같이 이렇게 디테일한 것도 이게 AI로 돼요?
4: 됩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고객님의 손을
2: 네.
4: 이렇게 AI에게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면
3: 네.
4: 예를 들면은 요즘은 이제 또 나이가 들면서 또 가사를 많이 하시거나 또 뭐 일 많이 하시고
2: 그럼요.
4: 요즘 사회활동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3: 네.
4: 그러다 보면 이제 마디가 많이 굵어져요.
2: 네,
4: 아니면
2: 이들이
4: 관절이 이게 오면서 또 마디가 좀 아프기도 하고 손 모양이 변형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2: 네.
4: 그러신 저희 고객님들이 꽤 많으신데
3: 그럴 때 여자분들 정말 속상하시잖아요.
4: 맞아요. 그러면 오시면은 반지를 보시고서 너무 예쁘다 하시다가도 난 반지 안 어울려. 제 손 좀 보세요. 이 마디에 어떻게 손을 껴야 하시지만
5: 맞아요.
4: 저희가 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오. 찍어서 네.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아닌 이 AI 컴퓨터가 딱 집어주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예를 들면 일자로 된 민자형 반지보다는 네. 조금 더 V라인이나 마른 목걸이 디자인으로 된 반지를 끼시면 마디 두께도 보완되고 손가락도 더 길고 얇아 보이게 되는 디자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해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예를 들면 뭐 프린세스 컷셋 아니면은 좀 물방울 모양이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뭐 모사이트와 레콘 다이아몬드 그런 스톤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거나
5: 네.
4: 진주는 동그랗잖아요. 대신에 이런 디자인이 좀 이렇게 위아래가 좀 얄쌍하게 이렇게 길게 빠진 모양의 디자인을 추천해드리면 확실히 저희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것보다 확실히 이 객관적인 AI에 분석된 데이터로
5: 네.
4: 바뀌셨을 때 뭔가 신뢰감을 더 받으시는 것 같아요.
5: 맞아요.
3: 그러니까 그냥 눈대중이 아니라 확실히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거니까.
5: 아, 빅데이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3: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는 보통 얼굴형 이러면은 네. 머리 뭐 모양을 어떻게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5: 네.
3: 주얼리를 내 손 모양에 따라서 내 이렇게 얼굴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4: 맞아요. 이게 네. 그냥 단순히 그런 디자인까지도 아니고
3: 네.
4: 왜 그런지도 알려줘요.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5: 네.
4: 제가 말씀드린 그런 V라인이나 마른 목걸이 디자인이라면
3: 네.
4: 이제 AI가 이 그런 디자인이 시선을 아래로 분산시키면서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최소 1.5배는 슬림하고 길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고 또 디자인의 네, 스톤에 따라서 고객님의 손가락 두께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2mm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두꺼운 조금 더 얇은 뭐 8mm 아니면은 뭐 16mm 좀 더 큰 게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5: 와, 정말 디테일하네요.
4: 해줍니다.
3: 와. 그러면은 팀장님 이렇게 손만 슬쩍 봐도 아 어떤 라인의 반지를 끼면은 이 손이 더 예뻐 보일지도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4: 네, 저희 직원들도 이제 저희 손가락을 다 찍어보면서
3: 네.
4: 다 트라이를 해보잖아요.
3: 네네.
4: 근데 정말 각각 다른 그 직원들마다 또 손가락마다 다른 분석들이 물론 비슷할 수도 있지만
5: 네.
4: 그래도 그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고요.
3: 네.
4: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저희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딱 고객님이 오셨을 때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면서 AI 분석으로 뒷받침을 딱 해드리면 고객님께서도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직원의 추천도 괜찮지만 이 객관적인 AI 분석을 들으니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시는 거예요.
5: 그렇겠네요.
3: 그런데 반지도 반지지만 또 목걸이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5: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제 쇄골, 쇄골
3: 네.
5: 메인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던 분들도
3: 네.
5: 지금 쇄골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3: 아니 예전에는 같은 목걸이가 긴 목걸이였는데 어느 날 보면 막 짧아져 있고
5: 목에 꽉 끼고
3: 네, 답답하고.
5: 야, 이거
3: 네.
5: 어떻게 해야 돼요?
4: 맞아요. 사실 목걸이도 이 반지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참 까다로운 품목인데요.
5: 네.
4: 왜냐하면 이게 16인치, 16인치, 18인치, 20인치 이렇게 기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아니면 생활 습관 때문에 목이 좀 이렇게 좀 짧아지거나 좀 아니면 목에 살이 너무 빠지거나 해서 좀 아니면 좀 이렇게 갑상선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
5: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4: 흉터 같은 것도 네 계시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분들을 많이 뵀는데요.
5: 네.
4: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게 또 여름이 돼가면서 이렇게 답답한 거 싫어하세요.
5: 맞아요.
3: 맞습니다.
4: 내 목에 맞아도 조금 더 긴 거 없을까요? 이렇게 그냥 이게 뭔가 딱 맞는 느낌이 내 목을 좀 조여오는 거
5: 그렇죠.
4: 답답하고 싫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또 저희는 고객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고객님의 목선을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고객님은 이쪽 예를 들면은 쇄골 밑으로 내려오는 라인이 조금 더 고객님 인상을 시원하고 목이 길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아니면은 고객님은 비드 목걸이보다는 펜던트 목걸이를 하시는 게 아니면 그것도 한 요 정도 기장에 뭐 예를 들면은 18인치보다는 20인치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하시는 게 조금
5: 네네.
4: 더 편안하고 시원한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정말 그 이렇게 딱 개개인마다 고객님마다에 딱
5: 맞춤으로
4: 그 체형에 맞아서 예 네, 맞춤으로서 딱 추천을 해드리니까 사실 저희도 편하죠. 왜냐면은 이렇게 가끔씩은 고객님들이 취향을 모르실 때도 있고 또 특히 딱 한 가지만 고집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아 고객님은 왠지 좀 이쪽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5: 네. 네.
4: 근데 그럴 때 그런 AI가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저희도 네. 확실히 도움을 드리기가 편하죠.
5: 그러면 이 AI를 가서 그렇게 하는 데에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게 한 뭐 1,200불이면 되는 거예요?
4: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저희 서비스고요.
5: 아, 무료예요?
4: 마음 네. 편하게. 마음 편하게 기계에 대해 아실 필요도 없고 네. 예, AI의 이해도도 필요 없으시고 그냥 오시면 저희가 다 이렇게 스타일링을 쫙 해드립니다.
3: 뭐 몇 월 며칠까지만 이렇게 상담을 해드려요 이런 거 없이 언제든지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네, 맞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6월 30일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네. 항상 그런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오시면
3: 네.
4: 언제든지 저희가 다 접목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시즌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미 실행을 해서 이제 앞으로 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요. 네.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그런 분석 데이터로 해서 예쁘게 스타일링을 해드립니다.
3: 그럼 어디로 가면 되나요?
4: 네, 저희 이번에 새로 매장을 오픈했잖아요.
5: 너무 예쁜 매장이에요. 네네.
4: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건물 안쪽에 있다가 이제 메인 노던선상에서도 보이실 수 있는데요. 바로 네. 코리아 빌리지죠. 150-24 노던 블리볼드.
5: 네.
4: 수입 넘버는 G4고요.
5: 네.
4: 노던선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바로 메인 엔트리스가 바로 있고요.
5: 예.
4: 조금 더 확장되고 저희가 라이팅도 되게 조명도 많이 신경을 썼고요.
5: 그래서
4: 정말 오시면 차트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또 AI의 분석을 받으시면서
5: 네.
4: 또 저희가 옆에서 또 왜냐면 또 AI가 좋긴 하지만 그 고객님의 스토리라던가 감성이라던가 뭔가 그분이 뭔가 또 선물을 하시거나 하실 때 그 의미는 사실 그런 건 저희밖에 모르잖아요.
3: 그럼요, 그럼요.
4: 그러니까 저희가 팔각형으로 완전히 딱 완벽하게
5: 네.
4: 분석과 데이터와 추천을 해드려서 고객님의 네. 미모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5: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머님들이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번 네. 주말에 또 파더스데이이기 때문에
3: 그렇죠.
5: 우리 수고하신 우리 아빠,
3: 아버님들.
5: 아내, 네. 아버님들 좀 모시고 가서 남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제가 있는 걸 알아요. 건강 팔찌 이런 거. 네, 그래서
4: 네, 맞습니다. 네네.
5: 그런 거 좀
4: 건강 팔찌도요. 네네.
5: 그런 것도 좀 사주시면서 그 덕분에 또 맞아요. 어머니도 또 한 두 달에 사시고
4: 맞아요.
5: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잖아. 그렇게 하면
4: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남성용 반지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3: 네.
4: 네, 같이 오셔서 좀 이렇게 남성용 반지 모사나이트 반지도 보시고 또 건강팔찌도 단순한 건강팔찌가 아니라 신금 24K 도금 신금 도금 건강팔찌
5: 진짜 때문에 그, 정말 반짝반짝 멋지더라고요.
4: 멋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오셔서 쇼핑을 하시고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 우리 골프 칠 때 그거 24K 반짝반짝하며 건강도 챙기고 아빠 굉장히 있어 보인다.
3: 또 나죠.
5: 있어 네. 보인다고. 아, 파더스데이인데 좀 이런 것 좀.
4: 하실 때 네. 반짝하시잖아요.
3: 그럼요, 그럼요.
5: 그럼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 한번 쓱 뒤로 넘기고.
4: 그렇죠.
5: 아, 그렇죠. 이건데. 어디라고요? 네. 어디라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라고 이게? 디모스 연회장이죠? 네. 코리아 빌리지.
3: 네, 1층에 노던 네. 블루바드 선상에 네. G4 매장으로 G4 가시면 됩니다.
5: AI가 요즘에 어느 정도까지 신뢰도냐면 의사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은 집에 와서 그거 AI에다가 물어봐갖고 아 맞구나 틀리구나 이거를 가늠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로 가장 맞는 주얼리를 골라준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3: 그렇죠. 안 어울리고 네. 답답한 거 대충 샀다가 네. 장롱에 묻혀두지 마시고 이렇게 제대로 나한테 딱 맞는
5: 네?
3: 잘 어울리는 그런 주얼리 네. 사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 자, 우리 코베이 주얼그룹의 네. 우리 강다인 팀장님과 함께 오늘 멋진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 인사 말씀 네. 잠깐 나눠주시고 네,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4: 네네. 더 이상 AI는 거창한 기술보다는 이제 일상 속에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 네.
4: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면 저희가
5: 네.
4: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 이쁘게 해드릴 테니까 정말 시간 내시면 바로 달려오십시오.
5: 가자! 코리아 빌리지 G4로 가자! 네, 강다인 팀장님이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이성훈이었습니다.
3: 성령하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K라디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

0: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은 산 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전쟁 소식의 세계 뉴스를 첫머리를 장식을 하고 또 어느 날은 축구 이야기 하나의 전 세계가 함께 웃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동 정세 때문에 국가 유가도 오르고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종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이 누그러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으로 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하게 되겠죠? 결국 사람들은 늘 같은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보다는 안정을, 걱정보다는 희망을, 갈등보다는 평화를 말이죠. 그래서 내일 펼쳐질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나라와 나라가 만나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경쟁을 하고 서로 다른 국기를 흔들지만 함께 축제를 즐기는 자리니까요. 어쩌면 지금 월드컵은요, 축구 경기 이상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거.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좋은 시간을 나누는 오후 2시에 활력 충전소, 비타민 가득 넣고 기분 좋게 출발해 볼게요. 브룽!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오늘 뉴저지에서 소리 질러. 목 많이 아껴야 되는데. 그렇죠. 목을 아낄 이유가 충분히 있죠.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그러면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 그러면 컴벅컴벅 커서가 있죠. 거기 옆에다가 K-Radio US. 자, 1660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톡창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 K-R-A-D-I-O-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얘기 나누며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목을 왜 아껴야 되냐고요? 아, 응원해야죠. 그렇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중동 정세가 조금씩 진정되는 분위기라는 소식인데요. 전쟁 걱정이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는 내려가고 주식 시장은 오르고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어렵게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름값 걱정이 줄고 물건값 오를 걱정이 조금 줄고 세상이 조금은 평온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자, 나라든 개인이든 가장 바라는 건요, 결국 평범한 평화로운 일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월드컵을 보고 있으면 더 반갑습니다. 전쟁 대신 축구 이야기로, 또 갈등 대신 응원 이야기로, 또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지난 체코전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황인범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자 멕시코 경기장 케이팝 블랙핑크에 띄어가 울려 퍼졌다고 해요. 하나, 둘, 셋, 띄어! 그 함성 속에는 축구도 있었고 케이팝도 있었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함께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월드컵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출전한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이제는 경기장 스피커에서는 한국 노래가 나오고 관중들은 한국 음식을 먹고 세계 곳곳의 팬들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자, 축구 대표팀만 월드컵을 뛰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도 함께 연결되어 월드컵을 뛰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개최국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코전 역전승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뜨거운 홈 관중 앞에서 어떤 드라마를 써내려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하루는 복잡한 걱정보다는요, 내일 펼쳐질 태극전사들의 멋진 경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더 가볍고 기분 좋게 에너지를 모아두어야겠습니다. 자, 황인범의 첫 골, 그 뜨거웠던 순간 경기장에 울려 퍼졌던 노래 들어보시죠.

실까봐 어머나 하늘 좀 보세요. 정말 수요일다운 하늘이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비타민 함께 동행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서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서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100세 시대 실버 문화 공간 플러싱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식사가 제공되며 입장료는 $20입니다.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 전화번호 917-803-7080 917-803-7080 음악과 건강한 즐거움이 있는 곳 쉼터 콜라텍. 플러싱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토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이런 하늘은 정말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노래 같아.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4: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0: 다섯 손가락도 좋지만요. 김범수 목소리도 들어볼게요. 수요일에는 빨간

혹시 카코쿤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카코쿤. 번역을 하면요, 자동차 누에고치라는 뜻인데요. 마트 주차장이든 회사 앞이든 집 마당이든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놓고는 정작 차 문은 안 열고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서 멍하니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차 안을 나만의 안전한 누에고치처럼 생각하는 거죠. 요거 들으시면서 지금 찔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와, 완전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 특히 일주일 중에 제일 지치는 요일이 또 수요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후 2시 이맘때쯤 되면요, 목적지에 도착해도 차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숨 가쁜 세상으로 다시 뛰어들기 전에 딱 5분만 나의 그 차 안에 그 동굴에서 숨을 고르고 싶은 마음인 거죠. 미국의 직장인들의 70% 이상이 이 카코쿤 증후군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뉴저지 어딘가 주차장에서 시동을 끄고 차 안에 갇혀 계신 분들, 일터로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숨을 고르는 중이시라면 2시의 비타민이 흘러나오는 그 자동차 안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누에고치로 만들어 드려볼게요. 자, 지금 주차장에서 카코쿤 중이신 분들, 혹은 일터 책상 앞에서 모니터 켜놓고 영혼만 코쿤 상태인 분들, 지금 어디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증후군, 세상과 거리를 두고 가장 안전한 공간에만 머무려는 심리. 뇌 고치는 나비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집이면서 또 동시에 반드시 떠나야 하는 첫 번째 집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비는 가장 안전한 곳을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내일 멕시코전을 앞둔 대한민국 대표팀도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뛰고 프랑스에서 뛰고 독일에서 뛰고 네덜란드에서 뛰고 각자의 무대에서 빛나던 선수들이 잠시 자신의 둥지를 떠나서 하나의 이름,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 아래에 모이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곳에서 날아온 나비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같은 꿈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날아오른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위기의 순간 더 단단해지고 어려울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어쩌면 월드컵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는 만들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내일 밤 또 어떤 장면이 우리를 웃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목청껏 응원하게 만들지. 수요일 오후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뉴스 보다 보면요, 자꾸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며칠 전에 예멘에서는 인간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던 30대 남성이 안전장비 하나 없이 화산 분화구 절벽을 오르다가 수백 피트 아래로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SNS에서는 용감하다고 박수를 받았지만 결국 그를 지켜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라질에서는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죠. 21살 대학생이 번지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안전줄을 연결하지도 않은 채 다리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와, 설마 싶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관계자들은 나중에 누가 줄을 연결하기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사람은 높은 곳에서만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절벽에서도 떨어지고, 다리 위에서도 떨어지고, 때로는 믿음에서도 떨어집니다. 안전줄이 끊겨져서 다치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믿었던 사람이 내 손을 놓았다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 배우가 감독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감독님이 제 번지점프 안전줄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감독님을 믿고 어떤 역할이든 해낼 수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저 이 말 듣는데 진짜 소름.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보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안전줄, 또 친구라는 안전줄, 또 동료라는 안전줄, 그리고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 든든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매일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뛰어내릴 용기를 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떠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내 인생의 안전줄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안전줄이 되어주고 있는지.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떨어질 때, 혹시라도 떨어질 때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든든한 줄, 그 믿음의 줄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필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201-947-5757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이 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아우, 막걸리에 장어 맛있겠네요. 뉴저지 하늘은 수요일 같은 하늘이에요. 구름이 많이 꼈어요. 뉴욕 하늘은 어떤가요? 2시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육성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99, 옥수수 4개 1불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4: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1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어릴 적 들었던 동화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해님 달님 이야기인데요. 호랑이를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간 오누이가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동화줄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줄 하나가 내려오고 오누이는 그 줄을 타고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서 해님과 달님이 되죠. 어릴 때 그냥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어린이 돼서 생각해보면 참 의미심장한 책인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오누이를 살린 건 대단한 힘도 특별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화줄 하나였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왜 하늘이 사다리가 아니라 줄을 내려줬을까 하는 겁니다. 사다리는 혼자 올라가야 하지만 줄은 누군가가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성공을 위해 사다리를 오르지만 정작 힘든 순간에는 동화줄을 찾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동화줄을 만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 또 친구의 위로, 또 힘들 때 걸려온 전화 한 통, 또 우연히 들은 노래 한 곡.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동화줄이라도 잡는 심정.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 말이죠. 내일이면 또 대한민국이 멕시코와 중요한 경기를 치릅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건 선수들이지만요. 그 선수들에게 힘이 되지 되는 보이지 않는 동화줄은 어쩌면 응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보내는 마음들. 그 응원이 선수들의 등을 한 번 더 밀어주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되겠죠. 두시의 비타민도 여러분에게 그런 비타민 충전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문득 생각나는 사람처럼, 지칠 때 잠시 기대어 갈 수 있는 시간처럼 말이죠.

멕시코 전화했던 대한민국 선수들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우리도 조금 두렵더라도 한 걸음 내딛고 넘어질까 걱정되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믿는 것.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의 멋진 경기와 함께 붉은 함성으로 우리 모두가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오후에 작은 힘이 되는 비타민 내일도 챙겨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부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0: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일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기러기들은 혼자 날지 않습니다. 늘 V자 모양으로 줄을 지어 함께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데요. 맨 앞 기러기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면 뒤따르는 기러기들은 70%의 힘으로도 날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지요. 그런데 맨 앞 기러기는 곧 지치게 됩니다. 바람을 가장 먼저 받는 자리니까요. 그러면 맨 앞 기러기는 조용히 뒤로 빠지고 다른 기러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누구도 평생 맨 앞만 날지는 않습니다.

0: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기러기들이 선두를 바꿔가며 난다는 것을요. 맨 앞을 날아가는 기러기가 지치면 뭐 지들이 알아서 다른 기러기 중에 한 마리가 앞선에 서서 날아간다고 하는데 이때 뒤에서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끼우끼우 울며 앞선에 선 기러기를 격려한다고 하네요. 그 울음의 뜻은 잘 가고 있지? 우리가 뒤에 있어! 라는 응원의 신호라고 합니다. 혹시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지금 당신이 맨 앞에 서 있다면 지치고 힘들다면 잠시 뒤로 슬쩍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리에 누군가 들어와 열심히 응원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옆에 누가 있어주면 좀 견뎌지고 좀 덜 무섭잖아요. 원래가 그런 거라 하네요. 어디에 있는지보다 누구랑 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예전에 엄마랑 밤늦게 골목길 걸어갈 때 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 기억엔 와, 우리 엄마는 무서움을 전혀 안 타시는 분이구나. 어린 나는 엄마 손 놓칠세라 꼭 잡고 종종걸음으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커서 우연히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는 무서움이 원래 없나 봐. 헐, 근데 저희 어머니 예, 나도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근데 어린데도 너가 있어서 엄마도 그렇게 걸을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우리 엄마도 그때 무서우셨구나. 이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보다는 누구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가 봅니다. 자, 한 주의 중간 오늘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계시나요? 여기는 K-Radio 라라랜드이고요.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송은경입니다. 자,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신 이야기. 미국 남부지역에서 폭우와 홍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텍사스 남부에서 걸프 연안 미시시피 중부까지 최소 1,600만 명이 홍수주의보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기상당국은 일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5인치, 약 13c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차량 운전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고요. 휴스턴에서는 폭우로 인해 월드컵 팬페스트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서부와 오하이오 밸리 지역에서는 강한 폭풍과 토네이도 위험이 예보가 됐고 약 3,800만 명이 영향권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미 서부에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 등지의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LA 동쪽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쇼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어제 오후 3시 23분쯤 칼리베사 남서쪽 레이크쇼 드라이브 부근에서 발생을 했으며 산불 규모는 2,600에이커까지 확대가 됐고 진화율은 25%에 그쳤다고 합니다.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하고 모레노밸리의 밸리뷰 고등학교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으며 또 진화 작업을 위해 60번 고속도로 서쪽 방향 일부 구간을 폐쇄했습니다. 산불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당국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서부나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뭄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DMV 지역 대부분 흐린 가운데 건조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쾌적한 기온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후 들면서 기온은 오르고 있고 바람은 남서풍으로 불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85도, 섭씨 29도, 자외선은 9로 높고 습도는 56%로 낮은 편입니다. 오늘 밤도 부분적으로 흐리겠고요. 최저 기온 71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거의 없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고온 다습한 날씨에 강풍과 비, 뇌우가 예상이 되고 기상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5도, 섭씨 35도로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할 수 있고요. 남서풍이 최대 30마일까지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워싱턴 DC 지역을 5단계 중 2단계인 약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뇌우로 인한 강풍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보를 했네요. 비는 하루 종일 언제든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오전에 비가 내리면 오후 시간대에 악천후 발생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내일 주요 날씨의 특징은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날씨가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늦은 밤에도 소나기는 지역에 따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기상전선이 천천히 지역을 통과하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기온이 80도대로 떨어지면서 습도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늦은 오후에는 하늘이 맑아지므로 금요일 저녁 계획은 더욱 즐겁고 쾌적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하루 종일 기분 좋은 TGIF, Thanks God It's a Friday 맞이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데이비스는 F.R. 데이비스의 Wars입니다. 1947년생으로 2월 1일에 태어난 F.R. 데이비스는 튀니지계 프랑스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로 옮기기 어렵다는 가사의 싱글 Wars와 음악이 나를 슬프게 한다는 뮤직을 연속해서 히트시키고 하드락풍 댄스곡인 Pick Up The Phone으로 그 삼순세를 도합해 몇 년간 인기를 지속했던 유명 가수인데요. 그의 첫 번째 음반은 대한민국의 예음사에서 발매돼 당시 10만 장 이상의 LP 판매고를 올렸는데 뭐 저도 F.R. 데이비스의 Words라는 음반을 샀었으니까요. 그리스의 반젤리스가 조직했던 그룹 오디세이에 발탁돼서 라이브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던 F.R. 데이비스는 템페스트라는 반젤리스 서포트팀을 만들어 같이 공연을 다녔고요. 반젤리스의 솔로 앨범인 Earth에서 보컬과 베이스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솔로 음반을 발표했고요. 프랑스의 하드락 그룹 바리에이션에 몸을 담고 카페 데 파리스 음반을 발표했지만 보컬을 맡았던 그 팀에서 나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두비 브라더스, 오제이, 토토 등의 음반에 참여해서 미국 진출의 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싱글 월즈가 유럽 전역에서 히트하는 것을 보고 프랑스로 돌아가 터를 잡았고 1981년 프랑스에서 1위를 차지한 이 월즈는 1982년 말 유럽 전역에서 정상을 밟았고요. 이후 영국에서도 1983년 2위까지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곡이 든 앨범은 전 세계에서 총 12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 검은 선글라스와 하얀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기타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엄 템포와 그룹 예스의 존 앤더슨을 연상시키는 미성애의 목소리는 1980년대 중반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얻던 그룹이죠. 모던 토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들의 첫 번째 곡은 F.R. 데이비스의 Pick Up The Phone을 독일어로 리메이크한 곡이었습니다. 대성공을 거둔 첫 앨범에 이어 1984년 싱글로 발표한 I Need You도 유럽 전역에서 메가 히트를 기록했고요. 국내에서는 Girl이 많은 인기를 끌었던 두 번째 앨범 Long Distance Flight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앨범에는 This Time I Have to Win이라는 뛰어난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힘입어 그는 CBS와 계약을 맺었고요. Reflection이라는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도 돈고와 선, 사하라 나잇이 계속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곧 대중음악계에서 퇴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노래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후 여러 음악인들을 발굴했으나 별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일담은 계속되는데요. 1996년에는 I'm Not In Love라는 싱글을 발표했고 아직까지도 스테디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월즈의 인기에 힘입어 1999년에는 과거의 곡들을 새롭게 리믹스한 Wars 99 버전을 음악계의 컴백작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12월에는 그는 한국 팬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서울 올림픽 홀과 울산 현대 예술관에서 성황리에 내한 공연을 가졌고요. 2007년 새 음반 The We를 내놓고 2009년 Numbers를 출시했는데 특히 택시라는 곡이 러시아에서 인기를 얻었고 약 10년 전인가요? MP3와 유튜브로 먼저 출시한 2013년작인 Midnight Drive가 있기도 합니다. 인터뷰 여담으로는 음악가가 안 되었다면 캐톨릭 신부가 되었을 것이라고도 대답한 적이 있는데 먼저 노래 들어보시기 전에 가사 내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을 그대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말이 쉽게 나오질 않네요. 나는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대에게 사랑을 전하는 말이 쉽게 나오질 않네요. 나는 그저 노래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멜로디만이 내게 가장 가까운 친구죠. 하지만 말로 하면 자꾸 엉뚱하게 전해주고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대가 내 마음을 믿어주길 바래요. 이건 그냥 단순한 노래예요. 내가 그대를 위해 만든 다른 의미는 없다는 걸 그대도 알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게 진심이라는 걸 믿어줘요. 가사에서도 말하듯 F.R. 데이빗의 Words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말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면서도 나의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을 가사에 담아낸 곡으로 말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감미로운 멜로디와 함께 사랑을 표현한 곡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사랑이란 때로 거창한 말보다 그 마음이 담긴 단순한 노래 한 곡이 더 깊이 와 닿을 때가 있는데 특히 이 노래 말 끝부분에요. Please believe I really do라며 자신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은 듣는 이에게도 애틋한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말이 어눌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는 음악이 진심이 담긴 작은 표현 하나가 더욱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노래에서는 부드럽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팝스 F.R. 데이빗의 Words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I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가 감정 반려자라는 이름으로 로봇 에이드 판매에 나섰는데 10일 만에 3,800건 이상의 주문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남성 휴머노이드는 키 183cm, 무게 42kg이며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모습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최고 경영자의 분위기이며 여성 버전은 키 168cm에 35.2kg의 섬세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 10일 만에 3,800건 이상의 사전 주문을 받았으며 총 예약금은 1,000만 위안, 약 22억 3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이달 말 정식 판매될 예정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성인 전용으로 출시됩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주요 고객층이 젊은 독신자와 애니메이션, 만화 팬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대당 3천 위안, 약 500달러의 예약금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가격과 제품 세부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며 예약자는 다음 달 16일 자정부터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델 모두 와이파이 연결을 지원하며 한 번 충전으로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로봇은 88가지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관절, 풍부한 감정 표현, 그리고 로컬 암호와 메모리 저장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다차원적인 외형 맞춤 설정이 가능하며 이미 지적재산권 협력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두 로봇 모두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돌릴 수 있어 몰입도가 매우 높아 일부 누리꾼들은 로봇 친구가 등장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로봇의 반응이 다소 느리고 뻣뻣하며 특히 여자 로봇의 화장이 부자연스럽다는 일부 누리꾼의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유명인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맞춤 디자인을 요청할 경우 제조업체는 사용자의 초상권 사용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칫 초상권 문제가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사실적인 외모가 대중에게 불편함과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고 과도한 감정적 의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참 이상하죠? 인간이 너무 이쁘면 인형 같다고 하고 또 인형이 너무 사실적이면 사람 같다고 하고 말이오. 뭐요?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이러니까 부모들이 백인 흑인 상관없고 남자든 여자든 동성도 괜찮으니까 이자는 지발 인간만 데리고 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아이고 조만간 로봇이랑 결혼한다고 나올 판이오 시방.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뢰도 측면에서는 미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글로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 컨설팅 업체가 15개국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다수 응답자가 중국의 AI 경쟁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은 중국이 AI 역량과 혁신 측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답을 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AI 기술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크게 앞섰다는 답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신뢰 비율에서 국가별 평가를 집계했는데 그 결과 일본이 플러스 22로 가장 높았고 미국이 플러스 1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중국은 마이너스 8을 기록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중국의 AI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데이터 관리와 투명성, 안전성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AI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가 이미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답을 했고 45%는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AI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AI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며 AI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인형이나 로봇은 징그럽기도 하지만 아이고 무섭지 않아요? 지는 무서울 것 같은데 감정이 너무 많은 것도 탈이지만 감정이 아예 없는 것도 무서울 것 같다는 말이죠. 지만은 인천공항 입국장 출입국 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 중국인 남성이 배변을 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국 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서 사람의 배변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고는 이 남성이 전날 오후 해당 휴게실에서 배변을 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출입국 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은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보안구역으로 주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성이 배변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해당 여성 휴게실 앞 출입금지 안내판과 펜스가 설치됐는데 다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성 휴게실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데다 외국 인청이 이 남성을 고발 조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없어 불만을 터뜨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 인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남성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뒤늦게 말했다고 하네요. 이런 똥을 파재기로 쌀놈이 나이 이런 총자는 말이요 똥통에 쳐 집어넣는 벌을 줘야요 이 똥통에 밥 말아 먹을 놈 같으니라고 말이요 하여튼 얘더런 지저분하게 노는 데는 인도 다음이요.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17일 법정에선 60대 아들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내뱉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조금 손을 대기는 했지만 상해 치사까지는 절대 아니다 라며 손사래를 쳤다는 아들은 현재 존속 상해 치사 혐의로 첫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60대 남성이 지난 1월 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97세 노모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 신체를 수차례 때려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2016년부터 어머니의 간병을 이유로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고령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안방에서 대변을 보게 됐고 아들은 어머니의 몸을 닦아주려 일어나 보라고 했는데 거동이 불편했던 노모가 잘 따르지 않자 아들은 격분해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어머니는 네가 때린 데가 너무 아파 라고 말했음에도 무시당했고 결국 노모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 일을 마치고 귀가한 아들은 노모가 숨을 거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나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선 아들은 모친이 숨진 건 폭행이 아닌 노환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궤변도 늘어놓았는데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일어났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형사들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거라고요.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14년을 구형했다고 하네요. 게 김병에 효자 없다고 말이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는 지를 낳아주고 길러준 애미를 때려야 이 아까 그 똥싼 놈하고 같이 엮어갖고 똥물에 튀겨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네 그려. 이 애라잉. 한 의사 의사가 자신의 집 마당에 태아 사체 수십 구를 묻은 혐의로 체포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남동부에서 태아 유해 수십 구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마그달레나 H라는 병리학자를 사체 손괴 및 의료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주택을 매입한 새 소유주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의료 폐기물이 발견이 되며 드러났는데 신고를 받은 검찰과 경찰은 수십 명의 수사관과 탐지견, 레이더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정원 곳곳에서 최소 34구의 태아 유해를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는 태아 유해 외에도 현미경 슬라이드, 파라핀 블록, 병원 문서로 추정이 되는 자료 등 병리 연구 관련 물품도 함께 있었다며 검찰은 해당 물품들이 개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태아 유해를 직접 가져와 매장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태아 조직을 가져와 병리학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후 자료에 담아 정원에 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체 모독, 의료 폐기물 불법 보관 및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또 지금까지 발견이 된 태아들의 신원과 출처 확인을 위해 DNA 감식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병원에서 조직이 어떻게 반출됐는지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는 보수 캐톨릭 영향으로 유럽에서 낙태 시술을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로 이에 당국은 사체 입수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오늘은 똥물에 튀겨 죽일 놈들 천지 삐까리네 그려. 다음은 월드컵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본 축구 팬들의 경기장 청소 문화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를 두고 한 일본 인플루언서가 온라인에서 비판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팔로워 20만 명을 보유한 일본인 인플루언서가 일본 축구 팬들의 경기장 청소에 사용이 된 파란색 쓰레기 봉투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올렸는데 쓰레기 봉투에는 영어로 Japan Pride, 일본 자부심이라는 큰 글씨와 함께 일본어로 선수 입장 시 관중석을 파랗게 물들여주세요. 일본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애국심이나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원래는 개인이 내면에 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굳이 그걸 글자로 만들어서 수천 명이 내걸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카메라에 찍게 해서 해외 언론에 칭찬받고 기분 좋아지는 게 재팬 프라이드냐라고 비판한 것인데요. 해당 게시물은 12만 회 이상 조회되며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일부 일본 네티즌들 역시 백인 국가에 잘 보이고 싶은 것 아니냐, 보여주기식 위선이다, 쓰레기 주워서 외국인한테 칭찬받으려는 모습에 오싹한다 등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또 다른 일본 누리꾼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을 일부러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집에 가면 엄마한테 쓰레기 치우라고 시킬 거면서 그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소름 돋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평소에 남의 쓰레기 치우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만 갑자기 이게 일본 문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색함만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기가 끝난 후 일본 팬들은 관중석에 남아 청소를 시작해 해외 언론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일본 응원단은 파란색 비닐봉지를 일제히 펼쳐들고 자신이 머물던 좌석 주위에 플라스틱 컵, 음식물 포장지, 맥주 캔 등을 주워 담았고 이들은 주변에 다른 축구 팬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까지 청소한 이 모습은 경기장 대형 스크린과 해외 언론 카메라에 담긴 것입니다. 일본 축구 팬들의 경기장 청소 문화는 국제 스포츠 대회 때마다 화제를 모아왔는데 심지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일본이 출전하지 않은 경기장에서도 경기장 청소에 나서서 화제가 된 바 있다고 하네요.
1: 이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머릿속에나 워치게 총 쏘면 깨까시 허지그려.
0: 축구의 신 아르헨티나 리오네오 메시가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A매치 통산 200번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시리의 캔사스시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제리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제2조 1차전에서 3-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메시는 이날 전반 17분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으며 후반 15분에는 알렉시스 메갈리스터가 슛을 했으나 알제리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흘러나온 볼을 메시가 받아 멀티골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후반 31분에는 니콜라스 곤잘레스의 도움을 받아 왼발 슛을 시도해 해트트릭을 완성한 것인데요. 메시는 후반 35분에 교체가 됐습니다. 메시는 이날 해트트릭으로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함께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공동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좋겄다. 이 정말 좋겄다. 참 부럽네요. 메시. 메시가 달리 메시가 아니요. 이 메시 볶음. 그 말하고는 좀 다른가? 아르헨티나에 메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멕시코가 사랑한 한국 축구 대표팀 간판 손흥민 선수 역시 신기록을 쓰고 멕시코를 울릴까 하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르게 되는데 나란히 1승씩을 쌓은 두 팀의 맞대결은 조 1위를 결정할 중요한 한판이 될 전망이며 무엇보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조 1위는 물론 32강 토너먼트 진출도 사실상 확정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멕시코의 2차전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있다면 단연 손흥민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멕시코 팬들은 손흥민을 형제로 부를 만큼 친근함을 표시하고 있고 대표팀 휴식을 맞아 현지 식당을 찾아간 모습이 방송에 나올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요. 손흥민은 멕시코 팬들에게 카잔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8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 후보 독일을 침몰시킨 덕분에 조별리그 탈락 위기였던 멕시코가 극적으로 16강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현지 팬들은 당시 경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8년 전 손흥민 덕분에 멕시코가 16강에 올랐다며 우리는 그를 멕시코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멕시코 현지를 강타한 K-POP 열풍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멕시코가 사랑하는 손흥민이 이제는 적이 돼 멕시코 골문을 노리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체코전에서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전을 해 슈팅 6개를 날리고도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지만 양팀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른 35.2km의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멕시코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왔는데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슛으로 멕시코의 골키퍼 키에르모 오초아를 꼼짝하지 못하게 했으며 또 지난해 9월 평가전 때는 후반 교체로 투입이 돼 왼발 강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3번의 월드컵에서 3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이 멕시코전에서 득점을 하면 안정환, 박지성을 제치고 한국인 월드컵 통산 최다골 주인공이 되는데 과연 손흥민이 멕시코 골망을 가르며 새 역사를 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멕시코를 상대로 멀티골 이상을 달성을 하면 한국 축구 역대 최고의 골잡이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내일 멕시코전에 태극전사들은 물론이고 우리 응원단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목이 터져라 응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목을 푸시기 바랍니다.

100만 번을 들어도 결코 질리지 않는 오 필슨 코리아. 멕시코의 전직 심판이 멕시코가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보였던 것처럼 경기한다면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력에 대해 일침을 날려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0으로 꺾은 멕시코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현재 남아공 대표팀은 전력이 매우 제한적인 팀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공을 너무 자주 빼앗겼고 경기력도 좋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남아공은 자신들의 신체적 강점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며 멕시코가 승리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상대할 팀들은 훨씬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다음 상대는 남아공과 같은 팀이 아니다. 한국은 훨씬 더 강한 상대라며 멕시코가 남아공전과 같은 경기력을 보인다면 승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아공전이 단지 한 번의 부진한 경기였기를 바란다며 승리하긴 했지만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한국 바로 내일이죠.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멕시코와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르는데 양팀은 나란히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 조 1위 경쟁의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내일 있을 멕시코전에 우리나라도 제발 멕시코를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응원할 거고요. 우리 태국 전사들도 그야말로 지를 때까지 열심히 뛰어줬으면 합니다. 아울러 특별히 우리 DMB 지역의 토주대감이죠. 롯데플라자가 이번 월드컵에 함께함으로 상품권을 내놓으셨습니다. 내일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펼쳐질 응원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퀴즈를 통해서 상품권을 드릴 텐데요. 아울러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안안골에서도 상품권을 드립니다. 내일 응원하러 오시기 전에 월드컵과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시면 상품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빨간 레드 셔츠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어우, 셔츠가 너무 멋있고 이쁘던데요.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또 랄랄라 퀴즈, 오늘 정답자 발표 날이죠. 아울러서 새로운 퀴즈도 들려드리겠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이 버지니아 에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에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 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작은 웃음이 모여서 하루를 밝히고 그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즐겁게 만듭니다 라고 하면서 시원한 레몬주스와 얼음 보내주셨네요. 우리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조이가 부릅니다. Touch by Touch.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감사 기도하신다고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늘의 밝은 광명의 빛과 소중한 공기를 대가 없이 받고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은 평등한 삶을 오늘도 존귀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도 끼어 있네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아, 지금 제일 바라는 건 내일 멕시코 이기는 거예요. 아마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남진의 별아 내 가슴에 라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과 신청곡인데요. 은경님, 또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온 오늘, 이번 주 중간 허프데이네요. 좋은 글과 노래 함께 할게요. 늘 매일 오후 라라랜드 방송 반갑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H마트 상품권 잘 받으셨어요?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한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인의 평가가 내 기대에 털끝만큼도 못 미쳐 어리둥절해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어차피 길게 갈 일이라고. 그리고 끝내 어떤 식으로든 잘 될 것이라고. 나는 아직 감독의 삶이라는 긴 도정의 초입에 서 있다. 중간 지점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꽃다발을 받거나 하는 일들은 어쩌면 크게 중요한 게 아닐지 모른다. 일이 일비 전전긍긍하며 휘둘리기보다는 우직하게 걸어서 끝끝내 내가 닿고자 하는 지점에 가는 것. 그것이 내겐 소중하다. 배우 하정우가 책을 냈나 봐요. 시집을 냈나? 예, 걷는 사람 중에 예, 나온 글귀를 보내주셨는데요. 예, 하정우 글입니다. 요새 정치에서도 하정우 동명이인이 있어서 가끔 헷갈리는데 그래요. 우직하게 끝끝내 걸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곳, 내가 닿고자 하는 지점에 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원하시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발. 자, 작곡가 김효근의 아트팝 가곡인 가장 아름다운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봉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시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이 시간. 지난주부터 퀴즈 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먼저 어떤 퀴즈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수만은 SM 엔터테인먼트사 대표로서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지금 들으시는 윤종신 또한 미스틱 스토리 대표이사로서 역시 제작사로서 성공한 그리고 또 많은 가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힙합에 불을 지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듣고 계시는데요. 싸이 역시 현재 P-Nation 대표입니다. 음반 기획 및 제작 및 매니지먼트, 콘서트 기획 등을 아우르는 종합기획사로 2019년에 설립을 했다고 하네요.

박재범의 좋아 듣고 계신데요. 박재범 역시 현재 자신이 2022년에 설립한 연예 기획사 모비전의 대표이자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라라랜드 퀴즈 정답은 바로 가수 출신들이 연예 기획사 대표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모두 다 성공한 그런 소속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하나 정말 정성을 다해 써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 라라라 퀴즈를 풀면서 공부하니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하신 바로 우리 연민님입니다.

우리 연미님이 처음 라라라 퀴즈 시작할 때만 해도 그닥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요새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연미님 퀴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퀴즈를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드리는 상품이 있죠.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들입니다.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떡볶이, 쫄면, 비빔밥, 파삭한 닭강정까지 한국의 맛을 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미님 다시 한번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0: 자, 이번 주도 새로운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또 쉬운 퀴즈가 될 수 있는 랄랄라 퀴즈 노래 한 곡 듣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0: 제가 이렇게 뭐에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일 멕시코전은 왜 이렇게 집착이 되는 거죠? 기분에 이길 것 같아요. 샴페인 먼저 터트리면 안 되는데 막 터트리고 싶어요. 자, 내일 승리를 위해 싸이가 부르는 챔피언 들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퀴즈. 자, 이번 주 새로운 다섯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 주 퀴즈는 우리 뽀드 현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지금부터 노래 다섯 곡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이 있다면 바로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힌트 먼저 드릴게요. 아, 마음이 너무 여려요. 이번 주는 가수보다는 노래에 좀 관심을 두시면 쉽게 맞추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음악 나갑니다.

신조의 마지막 승부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은 카톡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합니다.

0: 순간 또 울컥했습니다. 우리 여미님께서 라이언의 인생아 고마웠다 신청해 주셨는데요.
1: 사랑한다.
0: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지내온 제 생활 또 세월 이게 싹 스쳐 지나가네요. 아 정말 라이언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또 혜진님께서 보내주신 아침 기상 황금 10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황금 10분 잘 잡고 장수하자 하시면서 아침 기상 황금 10분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글쎄 요거 다 하면은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손바닥 비비기. 두 번째는 두피 마사지 1분. 손바닥을 잘만 비비면 어깨 뭉친 것이 풀어지고요. 두피 마사지 잘 하시면은요, 기억력과 모발 건강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귀 마사지. 저 요거 좀 해요. 건망증이 자꾸 심해져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귀를 마사지 잘하면 건망증 예방에 좋다고. 그래서 저도 귀 마사지 열심히 하는데 건망증 예방에 정말 좋다네요. 다음은 눈동자 돌리기. 이거는 건실을 예방할 수 있고요. 코 양쪽 누르기. 이것도 저 가끔 합니다. 감기 예방에 그렇게 좋다네요. 코끝을 검지손가락으로 꼭꼭 누르시면 요게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두드리며 혀 말기. 요거 치아 보호가 된다는데 글쎄요 너무 망가지신 분들에겐 그닥 근데 아직까지 괜찮으시다면 미리미리 이도 두들기시고 혀도 한번 슬쩍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기와 소화기능이 조금 문제 있으신 분들 배꼽 주위 한번 눌러보세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배 아프면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 은경이 손은 똥배 이러면서 배를 주물러 주셨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대요. 배꼽 주위 이렇게 시계 방향이나 반대 방향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슬쩍 누르면서 누르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좋은데 요거 길게 못 가더라고요. 뭐냐고요? 바로 항문 조이기입니다. 혈액순환 개선에 그렇게 좋다는데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한번 조여보세요. 이거 습관적으로 하루에 100번 하면 그렇게 좋답니다. 똥배도 그렇게 좋대요. 항문 조이는 것이. 계속해서 발바닥 비비기. 간과 눈을 맑게 해준다고 하는데 발바닥을 비비기도 되고 이렇게 탁탁 옆으로 치는 것도 좋고 뭐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화기를 잡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 몸 구석구석 만져주고 아이고 밤새 잘 잤니 아유 오늘 하루도 좀 수고를 해야겠네 하시면서 위로 차원에서 두루두루 만져주고 비벼주고 눌러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자의 아모르 파티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을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의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0: 키움에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손영진의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축복송으로 인사드린 지 3년하고도 한 달. 자,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을 걸어 본 시간이었는데요. 찬양을 전해드리는 이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공감의 사연들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이 찬양으로 다들 힘내시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던 여러분들의 마음 소중하게 잘 받고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가게 됐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CCM 캠프라는 CBS 표준 FM 또 조이포유를 통해 동시에 방송되는 김은영의 CCM 캠프로 밤 10시에 잠 안 오실 때 찾아와 주시고요. 또 차 운전하시면서도 표준 FM 라디오도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접속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신 거 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들 오늘은 1부와 2부 모두 이삭줍기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축복송 마지막 걸음 함께 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에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우리의 앞으로의 나날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대현, 조찬미가 함께한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예수전도단 파송의 노래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변데렐라님, 이제 차분한 목소리로 축복해 주시던 귀한 시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시는 CCN 캠프 프로그램 또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조세엠님께서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항상 은혜로운 진행에 감사드려요. 또 7361님께서 이제 서울 98.1 라디오로 CCN 캠프 함께할 수 있어서 지난번 보내주신 마늘빵도 맛나게 잘 먹었어요. 또 밤시간에도 잘 들을 것 같아요 하시며 주여 이 죄인이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무엔의 찬양 그리고 주여 이 죄인이 이 찬양은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님께서는 송탄 중앙 침례교회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송복시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 믿게 꼭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사연도 항상 감사하고요. 딸기 바구님께서는 성인 발레 수업 들으신다고 스트레칭도 하고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항상 근육 이완이 필요하잖아요. 편안한 스트레칭의 시간으로 쉼의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쉼이라는 찬양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CCM 캠프 초대 DJ이셨던 하덕규의 쉼으로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제가 함께
1: 김은영의 축복송 주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왠지 하늘에서 멋진 천국 잔치가 열릴 것만 같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사랑스러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껏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꿈꾸게 하는 주일에 나누니까 더 메시지가 와닿는 것 같아요. 한스밴드였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너무 귀여운 목소리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강명식과 남궁송옥의 헤븐 메들 역시 맨 마지막에 세상 무해한 아기의 웃음소리로 마무리되는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보내주신 여러 사연 중에 특히 오늘 이제 축복송 마지막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신 사연도 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또 써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라니님, CBS 개편으로 은영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써주셨어요. 이상하게 먹먹하고 때론 언니 같고 때론 친구 같았던 방송, 힘들었던 지난 1년 축복송에서 들려주시던 찬양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꼈고 기도할 수 있었답니다. 은영님 늘 감사드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로아흐 엘로힘님께서는 My Life is in Your Hands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 곡 준비하고 있어요. 캐시 트로콜리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조세핀님께서는 은영님께서 CCN 캠프 가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새로운 느낌이겠죠. 또 친절한 목소리로 기분 좋게 잠들기를 기도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be here for you 라는 곡을 남겨봅니다 하셨는데 준비해봤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키라디와 함께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프랑스의 상징과도 같은 크라상 빵이 사실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크라상의 독특한 초승달 모양에는 역사적인 전쟁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17세기 말 오스만 제국의 비엔나 침공 사건은 유럽의 기독교 문명과 오스만의 이슬람 문명이 정면으로 충돌한 세계사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실권자였던 카라 무스타파 파샤는 유럽의 심장부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점령한 뒤 로마까지 진출하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이에 약 15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1683년 7월 비엔나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당시 비엔나를 지키던 수비대는 적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약 1만 5천 명에 불과했지만 비엔나가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무너진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비엔나의 군인들과 시민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오스만 군대는 정면 돌파 대신 땅굴 파기를 선택했습니다. 밤마다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간 다음 거대한 화약을 터뜨려 성벽을 붕괴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상천외한 전술이었기에 비엔나 시민들은 큰 위기가 자기들의 안방 밑으로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행히도 이 위기를 최초로 감지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비엔나의 제빵사들이었습니다. 빵을 굽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찍 나온 이들이 지하에서 들려오는 곡괭이 소리를 듣고 수상히 여겨 군대에 신고한 것입니다. 결국 부지런한 이들 제빵사들 덕분에 비엔나는 이슬람 세력의 기습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황제는 도시를 구한 제빵사들에게 큰 포상을 내렸습니다. 제빵사들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의 국기에 그려진 초승달 모양을 본떠 빵을 구웠습니다. 이는 적군의 상징을 씹어 먹으며 승리를 자축한다는 유쾌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오스트리아의 공주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와 결혼하며 프랑스로 건너갈 때 이 빵을 가져갔고 이것이 오늘날 프랑스를 대표하는 크라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삽니다. 영적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고 전후방이 따로 없기 때문이며 주의 재림 전까지는 휴전도 종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접근을 시도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안 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의식으로 안 되면 우리의 무의식 세계로 파고듭니다. 마치 오스만 군대가 정면 돌파가 여의치 않자 성벽 밑으로 은밀히 땅굴을 팠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던 비엔나의 제빵사들처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따라 갑자기 크라상 빵이 먹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2: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먼저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야곱의 인생, 하나님께서 침범에 들어오셨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 인생을 침범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우리 앞에 전개해 놓으셨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며 말합니다. 온 세상은 무대이며 모든 남자와 여자는 배우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각각 들어오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으며 각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여러 배역을 맡아가며 살아간다. 상당히 뛰어난 인생에 대한 관찰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다양한 배역을 맡고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우리 인생 무대의 총감독은 왕 중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와오라 하면 들어오고 이 역을 맡으라 하면 그 역할을 맡아 열심히 우리가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각기 다른 배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당신의 계획을 계시하시며 알려주시며 즉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소부재하심을 보여주시며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선포하라고 배역을 맡기시는 장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돌 베개가 예배의 제단으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도망자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도망자가 순례자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면 또한 찾아오셨거니와 이제 그러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로 바뀌는 기적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 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여기가 지성소요, 제가 지성소요, 여러분들이 다 지성소, the holy of holies 입니다. 본문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첫 번째 16절에 야곱의 각성이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자다가 꿈 사닥다리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몰랐노라. 여호와께서 과연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광야,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 홀로 있는 이 베델 지역, 루스 지역, 나 혼자였는 줄 알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방문이죠. 들판에서 잠을 청하면서 야곱은 과연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그 사기꾼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는 두려웠고 앞이 캄캄했고 조마조마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이런 고백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과연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찬송이 야곱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를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침범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심을 야곱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의 각성입니다. 이제 이에 두려워하여 야곱이 이르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있으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죠. 지금도 생생한 죄가 그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를 찾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 감사한 경외감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두렵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결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야곱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 그러나 그 돌 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며 그거 통해 하나님께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의 제단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개 돌이 제단 돌로 바뀌는 사건, 두 돌의 이야기입니다. 19절에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는 루스였는데 베델 이미 이 지역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주님께 명령대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며 그 이삭을 구하시고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듯이 여기 야곱은 이 자리를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합니다. 왜요? 거기에 과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눈 첫 번째 하나님의 무소부재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 때문에 모든 우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 때문에 돌덩어리가 베개돌로 사용했던 그 돌덩어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으로 바뀔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여호와를 모르던 사람들은 소위 신들이 복수죠 신들이 일정한 땅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던 버지니아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LA 쪽에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서울 경기 지역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저기 제주도 담당하는 신 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세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나병 치료를 받은 나아만 돌아갈 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내 땅 아람에 가서도 여호와를 예배 드리기 원하니까 뭐요? 나에게 노새 두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달라고 부탁해서 그 흙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아람 땅에 가서도 이스라엘 흙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의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그의 신학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요 땅에 속한 신들을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들 야곱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를 내가 몰랐다 그럽니다. 각성입니다. 그는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 조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땅이 아니고 여기 루스 지역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깨우쳐주신 이 각성을 통해 야곱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배우는,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과는 달리 자존하시는 하나님, self-existing 하나님,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입니다. 때로는 실상 조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힐데버트 오브 라바딘이라는 분이 한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아래에, 모든 것 밖에 계신다. 모든 것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갇혀 계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 밖에 계시지만 배제되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 위에 계시지만 누가 하나님을 높이 올려놓을 필요는 없다. 모든 것 아래에 계시지만 그러나 짓눌려 계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이끄시며 전적으로 그 위에, 모든 것을 지탱시키시며 전적으로 그 아래에, 모든 것을 채우시며 전적으로 그 안에 계시는 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아주 잘 묘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기저이십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바다가 있는 것처럼, 마치 새들에게 공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기저이시며 우리 존재의 환경이시며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배역을 이렇게 맡기시며 아,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 어떤 특정한 곳에 가둘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대개로 사용됐던 아무 의미 없는 그 돌덩어리 하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특정한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인 건 이미 다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배당이라 부르는 것은 예배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파크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에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세로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혹시 집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Please.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집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가 있고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그 기도의 효력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장소에 달려있다고 하는 엉뚱한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나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흙 위에서 예배를,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했던 나만의 그 아직 아주 어린 생각. 다윗이 9절에 계속해서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정확하게 믿으시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미신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복음과 미신을 섞지 마세요. 불경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아주 불경한 처사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며 그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면, 무슨 장소나 분위기나 다른 인간에게로 옮겨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분위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들면 위험해집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분위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교만해져요. 내가 이 특정한 이 분위기에 오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엉뚱한 사탄의 꼬임에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기든 저기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인격과 삶을 통해 예배 드리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누가 찬양을 못합니까? 예배당 안에서 누구에게 기도가 어렵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누가 거룩한 척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시장에 나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거기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사탄이 교묘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까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소위 평범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드시는 기적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드러내는 일꾼으로 여기 야곱같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남은 평생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며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잘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선포하고 드러내주는 것,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람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져봤어요. 베드로가 만져 같이 음식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세우게 되어 있었고,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바의 의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명쾌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이 참 성전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성전을 허물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명쾌하게 확증해주며 모든 죄인들이 당신 예수님 통해서 성전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어디를 갑니까? 가기는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같이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네. 내가 기분이 그렇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시기 전에 생각, 내가 왜 지금 예배당 가기 시도하고 있을까? 고민하신 다음에는 그러면 당연히 또 오시게 될 거예요. 같이 모여 마음을 합하고 목소리를 합하며 찬양 드리며 같이 말씀 나누며 같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 이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팔레스타인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디서든 우리가 모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좀 더 큰 성전을 구성하는 거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오. 우리가 We are the temple.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예배가 가능해져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혼자서도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 백불 약값 지불하고 고치신 거 아닙니다. 그냥 고치셔서 말씀으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도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직도 못난 이 모습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핏값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대번령 예배 드리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여기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드릴지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가 아름답게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지금 지상에서 2000m나 위로 올라왔잖아요, 제가요. 하나님께 2000m나 더 가까이 갔으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2000m 더 가까이 가서 거기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지.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아주 무식한 처사입니다. 2000m 상공에서 드리는 2000m 상공에서 드리는 기도하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 카타콤에 숨어서 드리던 기도하고 어떤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엉뚱한 생각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거리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그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으며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내가 속삭이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지하동굴 카타콤에서 간절히 기도드렸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며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살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가 지성소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라고요? 발로 밟는 곳을 지성소로 바꾸는 여러분의 일터에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또 소리치지 마시고 서서히 인격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을 섬기며 내가 지금 우리가 제가 속된 표현을 가끔 하지만 누구를 막 씹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서 씹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범죄하는 그 상황 우리는 어디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무소부지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죄를 마구마구 쳐왔어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무시하며 하나님 보든 말든 까짓거 죄 짓고 말지.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소부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은혜입니다.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멸하시는 불 앞에서 다 불에 타 없어졌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광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내가 밟는 땅마다마다 다 지성소로 바꾸는 사명. 그래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인생을 삽니까? 뭐 좀 더 먹겠다고요? 뭐 좀 더 입어보겠다고? 뭐 하겠다고? 돈 좀 벌어 어쩌려고? 놓고 갈 건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밟는 땅을 지성소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명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우리를 찾아오시면 돌베개가 예배의 제단으로 바뀝니다. 도망자가 예배자로 바뀌며 도망자가 순례자로 바뀝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곧 지성소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삼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았으나 그는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사사의 또 나실인의 모든 특권을 다 줘버리고 머리가 깎이고 다곤 신당에 가서 뭐예요? 서커스 하고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삼손의 인생, 어떻게 봐, 샘슨. 삼손의 인생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심을 화끈하게 보여주십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손은 양손에 두기둥을 밀어채김으로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던 3천명의 이방인들 다곤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다곤 신상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좀 더 바람직한 모델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것을 알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누가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해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누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협력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설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초대형 합병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양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합병을 추진할 경우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한미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안보 효과와 핵확산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한미 핵잠 협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 의회도 해당 사안을 주시하며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개발을 이끌었던 핵심 연구자 노엄 샤지어가 오픈 AI로 자리를 옮깁니다. 생성형 AI 경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주 홍콩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만남이 성사될 경우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접촉으로 홍콩을 둘러싼 미국의 기조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대형은행 시티그룹의 전직 임원이 트럼프 대통령 계좌 개설 과정에서 위험성을 지적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티그룹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핵잠 보유의 긍정적 기대 효과와 리스크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미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습니다. 미 상원군사위원회는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사위는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에 관한 양자 협력을 지지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과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긍정적 함의를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장관과 협력해서 늦어도 2027년 2월 1일까지 상원 군사위와 상원 외교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범위를 정의하고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배치를 지원하는 모든 양자 워킹그룹에 대해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한국의 핵잠 획득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전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국이 핵잠 함대를 배치하는 데 쓰일 비용과 그 비용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입각해 달성하려는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군사위는 한국의 핵잠 획득과 연계된 확산 위험을 평가하라는 지시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상원 군사위 국방수건법안 보고서에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 지시가 반영된 건 이 사안에 대한 미 의회의 상당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핵잠 건조를 포함해 정상회담 팩트시트 중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안보 협의를 이달 본격 시작한 가운데 이번 협력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제동을 걸 수 있는 미 의회에서도 사안을 주시하면서 자국 안보와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에서 상원 군사위가 한미 간 잠수함 관련 협력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 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대목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군사위는 핵연료 공급과 같은 핵잠을 둘러싼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와 국무부 보고 등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 연방상원은 17일 본회의 표결에서 한국계 전 연방 하원의원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의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후보자에 대한 미 연방의회의 인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미 연방 상원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스틸 후보자 지명안을 표결에 붙였으며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진 샤인 상원의원, 무소속의 앵거스 킹 상원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지며 추당적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미셸 스틸 후보자를 주한미 대사로 지명한 지 약 두 달 만에 상원 인준 절차까지 모두 완료됐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임명장 서명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외교사절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주한미 대사에 취임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주한미 대사입니다. 특히 스틸 후보자는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주한미 대사

0: 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계 인사가 주한미 대사에 임명되는 것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한 성킴 전 대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출신이 주한미 대사에 임명되는 사례도 처음입니다. 서울 출생인 스틸 후보자는 공화당 소속으로 2020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연방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재선에 성공해 4년간 의정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선거에서는 약 600표 차이로 패배하며 3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스틸 후보자는 한미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더욱 강력한 동맹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기업이 미 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한국에 진출한 미 기업들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 대사 자리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2임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공석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의 공동 개발사가 경쟁사 오픈 AI로 이직합니다. 노엄 사지어는 17일 소셜미디어 X 게시물을 통해 오픈 AI에 합류해 거기서 뛰어난 팀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지어가 오픈 AI의 AI 아키텍처 연구의 리더, 특히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오픈 AI 마크 첸 최고 연구 책임자가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샤지어는 생성형 AI의 근간이 되는 트랜스포머 기술을 설명한 구글의 2017년 연구 논문의 공동 저자입니다. 샤지어의 개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는 2000년 구글에서 근무를 시작해 검색 엔진의 맞춤법 교정기와 광고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구글이 생성형 AI 제품 출시에 더딘 속도를 보이자 2021년 퇴사해 챗봇 스타트업 캐릭터 AI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2024년 캐릭터 AI의 기업 가치를 25억 달러로 평가한 라이선스 계약의 하나로 구글에 다시 입사해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 개발을 공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샤저의 이직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엔트로픽과 경쟁하는 오픈 AI의 큰 승리를 뜻하며 반면 구글에는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가 발병 선언 한 달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역대 최악의 에볼라가 될 수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볼라가 더 확산하기 전에 집약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발병 지역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가 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프리카연합의 보건기구인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카셰야 사무총장은 이번 에볼라가 역대 최악의 에볼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볼라는 50년 전인 1976년 처음 발견된 이후 2014년부터 2016년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1만 천여 명이 사망한 서아프리카 대유행 때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유행의 진원지인 민주 콩고에서도 2018년부터 2020년 유행으로 2,300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다음 달 부인 메건 마클과 자녀를 데리고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BBC 방송이 17일 보도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내년 7월 10일부터 17일 버밍엄에서 열리는 국제 상위군인 스포츠 대회 인빅터스 게임을 1년 앞두고 영국을 찾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10년간 군에서 복무한 해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대회입니다. 해리 왕자와 미국 배우 출신 부인 메건은 2020년 왕실 업무에서 물러나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입니다. 해리 왕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영국을 방문했지만 메건과 7살 난 아들 아치, 5살 딸 릴리벳 등 온 가족과 함께는 2022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이후 처음입니다. 찰스 3세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아치와 릴리벳을 만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해리 왕자는 언론 인터뷰, 회고록 등을 통해 형 윌리엄 왕세자 부부를 비롯한 왕실 가족들과 겪은 불화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던 50대 여성이 모기약을 바르려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안전줄 없이 번지점프를 하던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한 사건이라 브라질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45분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리카시의 익스트림 스포츠 명소인 그루타스도 스파르 동굴에서 59세 여성이 약 3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라펠 하강을 시작하기 불과 몇 초 전 절벽 가장자리에서 모기 퇴치제를 바르려다가 미끄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이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헬멧과 장갑, 안전벨트 등 모든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밧줄을 고정하는 확보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인 13일에는 리메이라의 해골다리에서 20대 여성이 번지점프 행사 도중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행사 직원들이 안전 로프 미착용 상태에서 해당 여성을 뛰어내리게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5: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5: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3: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7: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3: 703-354-1950 703-354-1950.
8: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는 17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기술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조차 AI가 인간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나는 이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AI가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끝없이 많다며 지금은 이런 일들을 제약들로 인해 못하고 있지만 AI가 제약을 낮춰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주여행이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해진다면 소행성, 지구 근처 천체, 달에서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지구를 산업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서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프로메테우스에 쏟고 있고 블루 오리진과 아마존의 AI 업무에도 할애하고 있다며 결국 내가 시간을 쓰는 공통 주제는 대부분 AI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베이조스는 자신이 CEO로 이끄는 AI 스타트업 프로메테우스는 로봇이 아니라 범용 인공 엔지니어, 즉 AI 공학자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조스의 발언은 글로벌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후 수천 개 일자리를 감축하는 와중에 나온 겁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기술 도입에 의한 효율성 향상을 인력 감축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직 지원 회사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미 고용주들은 9만 7천 건의 감원을 발표했으며 이 중 40%가 AI와 연관돼 있습니다. 이달 실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은 AI의 부상으로 자신이나 가구원 중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AI 효율성 향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이후 3만 명을 내보냈습니다. 앞서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는 AI 도구를 통한 자동화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종료와 제재 완화를 포함한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즉각적인 군사작전 중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이란 핵무기 금지 및 우라늄 처리 방안 등 핵심 합의 내용이 담겼으며 60일 내 최종 협상 타결이 목표로 설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사가 보도합니다.
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7일 이란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 완화와 협상 로드맵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MOU에는 미국과 이란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상호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향후 60일 이내에 최종 평화 합의를 위한 협상을 완료한다는 일정도 명시됐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30일 이내 완전 해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후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는 미군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란 측 역시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고 30일 내 기뢰 제거 등 기술적인 조치를 완료키로 했습니다. 다만 통행료 부과 여부는 이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기존에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협정 체결 시점에 맞춰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제재 면제 조치를 발효하고 금융, 보험, 운송 분야까지 이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기존 동결 자산 해제 문제 역시 협상 과정에서 해결될 예정입니다. 경제 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지역 파트너들이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키로 했으며 60일 내 실행 체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최종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며 어느 한쪽도 최종 합의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추가 제재 또는 군사적인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긴장의 요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MOU 서명식은 19일 스위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 측은 이를 향후 협상 진전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오전에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맑아지겠고 오후에는 화창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습도가 다소 높아 실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옅은 구름이 지나겠지만 오후에는 밝은 햇살이 내리쬐며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짧게 내리는 곳도 있어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차차 날씨가 회복되면서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비교적 선선하고 쾌적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결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다소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1: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2: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1: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2: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1: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뉴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300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급합니다. 개인별로 최대 $1,500까지 환급될 예정이며 대부분은 우편체크로 전달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주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스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300만 명에게 총 21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올해 스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택 소유자와 시니어 계층의 재산세 환급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 프로그램은 학교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뉴욕주의 대표적인 세금 경감 제도입니다. 올해 수혜 대상은 약 278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지원 규모는 21억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가구당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자가 해당되는 베이직 스타는 약 $350에서 $600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연소득 11만 $750 이하인 시니어 대상 추가 혜택인 인핸스드 스타 대상자는 $700에서 최대 $1,5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대상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부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직접 공제되지만 대부분은 세액 환급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뉴욕주 조세국은 이미 체크 발송을 시작했으며 여름과 가을에 걸쳐 순차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혜자가 스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예정일 기준 15 영업일 이전까지 등록해야 올해부터 계좌 이체 수령이 가능하며 이후 신청자는 올해는 체크로 다음 해부터는 계좌 이체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시에서 약 47만 4천 명이 총 1억 4,970만 달러, 롱아일랜드에서는 약 57만 2천 명이 6억 5,920만 달러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환급 금액은 거주 지역과 학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조세국은 오는 7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스타 신청 방법 과 활용 방안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렸던 이종 격투기 대회 UFC 프리덤 250을 겨냥한 테러 계획은 한 용의자 어머니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UFC 프리덤 250이 열리기 나흘 전인 지난 10일 이미 테러 음모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검찰에 기소된 용의자 5명 중 한 명인 타이센 프로퍼의 어머니의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프로퍼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직 군인 및 기독교 기반의 단체와 온라인으로 소통해 왔는데 이 단체 구성원들이 극단적인 종교적 성향과 반정부 정서를 표출하고 정부의 부패와 제프리 엡스틴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특히 아들이 무기를 구매하고 워싱턴 DC 북서쪽 인근 지역을 조사해 지도를 작성한 것은 물론 신체를 단련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들이 문자 메시지와 인스턴트 메시지인 디스코드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적인 사진과 지도를 전달받았고 뭘 하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정찰과 기습 및 도주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수사 당국은 11일 오하이오에 있는 프로퍼의 집을 수색해 다량의 사용된 탄약 상자와 빈 탄피, 전술복 등을 발견했습니다. 프로퍼도 당일 진행된 조사에서 UFC 대회 기간 중 조직적인 공격을 계획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격 목표를 혁명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프로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사 당국은 해당 계획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의 온라인 아이디를 파악했고 이들이 백악관 상공에 폭발물을 실은 무인계를 띄워 폭발시킨 뒤 대피하는 관중들에게 총격을 가하려고 계획한 점도 파악해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다니엘 에스크리지의 미주리주 자택에서는 총기와 탄약, 전술 장비 등이 발견됐습니다. 에스크리지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를 해당 단체의 모집 담당자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범인 브라이언 오마르 로아와 마이클 앨런 토머스의 자택과 차량에서도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토머스는 수사 당국에 자신이 테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시인했으며 로아는 UFC 경기에 항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차를 몰고 가려고 한 것은 맞지만 테러 음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 내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 정부가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는 자국의 반도체 회사 인텔의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플은 자체 설계 칩의 생산 일부를 인텔에 맡기기로 초기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의존하는 기술은 미국에서 발명됐다. 우리 모두 인텔 인사이드를 기억한다며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대통령들이 우리 경제를 당연하게 여겼고 대만과 다른 나라들이 우리 반도체 공장을 훔쳐가도록 내버려뒀다며 그들은 관세로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가 두 번째 임기를 쟁취했을 때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점은 명백했다며 우리가 모든 것을 설계하지만 이제 여기서 그것을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연방보조금 약 90억 달러를 활용해 보유하게 된 인텔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도 자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제안했을 때 인텔의 가치는 약 100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6000억 달러를 넘는다며 단 9개월 만에 가치가 500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앞서 데이터 센터용 중앙처리장치 생산과 세계 최대 칩 공장 테라펩 건설에서 인텔과 협업하기로 한 내용도 다시 소개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부흥을 돕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길고비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렉스 휴어먼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 8명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휴어먼은 법정에서 짧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은 휴어먼을 맹비난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입니다.
4: 뉴욕주 서포카운티 법원은 17일 수요일 여성 8명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롱아일랜드 메사피커파크 출신의 건축가 62세 렉스 휴어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4월 휴어먼이 여성 7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되지 않았던 8번째 피해자 살해 사실까지 자백한 데 따른 겁니다. 휴얼먼은 메건 워터먼, 멜리사 바르텔미스, 앰버 린 코스텔로,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 발레리 맥, 샌드라 코스틸라 등 7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며 카렌 베르가타 살해 사실도 추가로 시인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는 피해자 유가족 13명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휴얼먼과 마주했습니다. 제시카 테일러의 사촌 제이미 로빈슨은 당신을 향한 증오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촌인 바이올렛 스웨이저는 당신은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멜리사 바르텔레미의 여동생 아멘다 펀더버그는 휴얼먼이 범행 직후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시신이 썩어가고 있다고 유가족들을 조롱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는 인간이 아닌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메건 워터먼의 딸 릴리아나 워터먼은 휴대전화로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6번의 마더스데이를 어머니 없이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얻은 휴얼먼은 무슨 말을 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티머시 마제이 판사가 이 무고한 여성들에게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있는 것이냐고 묻자 휴얼먼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선고 직후 판사는 그를 데리고 나가라고 말했고 방청석에서는 유가족들의 박수와 함께 괴물이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길고비치 연쇄살인 사건은 1993년부터 2011년 사이에 발생한 여성 실종 살인 사건으로 30여 년간 미 최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새롭게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2010년 피해자 실종 당시 목격된 픽업트럭 등록 기록을 추적해 휴어먼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이후 300건이 넘는 소환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휴대전화 위치와 인터넷 검색 기록, DNA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2023년 7월 휴얼먼이 먹다 버린 피자 조각에서 채취한 DNA였습니다. 해당 DNA는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된 남성의 머리카락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은 휴얼먼의 컴퓨터에서 소음 통제, 시신 세척, 증거 인멸 방법 등이 적힌 이른바 범행 청사진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얼먼은 검찰과의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앞으로 FBI 행동분석팀에 협조해 다른 연쇄살인범 수사에도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종신형 선고로 약 30여 년간 뉴욕을 충격에 빠뜨렸던 길고비치 연쇄살인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3: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16일 버지니아주의 대표적 의료 네트워크인 이노바가 선정한 지역사회 건강지원 기금 수혜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5: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16일 버지니아주의 대표적 의료 네트워크 이노바가 선정한 올해 지역사회 건강지원기금 수혜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노바는 북버지니아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26개 비영리단체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선정된 기관들은 행동 건강, 의료 접근성, 경제적 안정 등 지역사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노바는 이번 지원금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이 병원과 의료기관의 역할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음을 강조하며 선정된 비영리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스티브 존스, 이노바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건강 증진은 병원과 진료 현장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정된 비영리단체들은 식량 불안, 정신건강 문제, 주거 불안정, 의료 접근성 부족 등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신뢰받는 지역사회 파트너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상담소 강고은 이사장은 이번 이노바 지원금을 통해 가정상담소 시니어 프로그램인 한인 지역 1세대 어르신들에게 더욱 필요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도록 쓰여질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문화 언어적으로 더욱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정부기관과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정상담소 시니어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시니어 정서지원 프로그램인 동무지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무지기는 정서적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한인 시니어들이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교육, 정서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회복하고 우울감과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무지기 봉사자들은 무료 정서지원 전화 라인인 K-Care 라인과 장기적인 안부 체크 서비스 라인인 효라인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상담소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가을부터 시니어를 위한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교육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우울, 불안, 치매 초기 증상,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기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시니어 당사자뿐 아니라 시니어 리더와 자원봉사자들이 정신건강 응급처치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 테일러 소장은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언어장벽, 문화적 낙인,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이노바 지원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서로의 동무가 되어 외로움을 덜고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해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이민 과정에서의 상실 경험, 배우자 사별, 세대 간 문화 차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등은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다며 정신건강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건강의 일부라는 철학 아래 예방 중심의 접근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북버지니아 지역은 한인 시니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로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지역 병원과 시니어 단체, 종교기관, 비영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한인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정신건강 자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는 703-761-2225번으로 가능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중국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란 불법 사업을 시인한 사실이 향후 미국 내 화웨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됐습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멍완저우 부회장이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화웨이가 이란에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판결문이 16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앞서 멍완저우 부회장은 지난 2021년 총 4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화웨이가 제재 및 수출통제법 준수 여부에 관해 금융기관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는데 앤 도넬리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 진술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도넬리 판사는 멍완저우는 과거에도 현재도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라며 화웨이는 자사 고위 임원의 직무 관련 행위 진술을 인정하는 게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의를 제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넬리 판사는 검찰 측이 멍 부회장의 진술을 화웨이에 불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화웨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화웨이가 재판에서 멍 부회장을 직접 심문할 필요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 부회장은 미 정부가 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 정부는 멍 부회장과 화웨이가 이란 내 사업과 관련해 HSBC 등 은행들을 속였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2년 넘게 캐나다 저택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고 COVID-19 대유행 기간에 이례적인 합의를 통해 2021년 9월 밴쿠버에서 기소유예 약정을 위한 미 법정 원격 출석을 허가받았습니다. 약정에는 멍 부회장에 대해 향후 공소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멍완저우 체포 사건은 중국과 미국, 캐나다 관계를 급속하게 냉각시킨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2021년 멍완저우가 석방된 직후 그간 억류했던 캐나다인 두 명을 풀어줬고 출국 금지 상태였던 미국인 남매의 귀국도 허가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멍 부회장은 미국의 탄압을 이겨낸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미 법원의 화웨이 재판은 더디게 진행돼 왔습니다. 기존 공소장에 명시됐던 은행 기만 혐의에 더해 새 공소장은 화웨이가 영업 비밀을 훔쳤다는 등의 추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재판은 오는 9월 8일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퀸즈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이 포함된 일부 구역은 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퀸즈 북동부를 중심으로 한 뉴욕시 한인 거주 지역의 교통사고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도시미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시 전역의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베이사이드와 어번데일, 더글라스톤 지역의 사고 발생 증가율이 53.4%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5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52.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 34.5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프레시메도와 힐크레스트, 브라이어우드 지역도 같은 기간 40% 이상 증가해 1만 명당 54.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싱과 머레이힐, 와이스턴 지역 역시 35% 이상 증가하며 45.5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퀸즈 지역인 포레스트힐 과 레고팍 일대는 약 21.9%, 롱아일랜드 시티와 우드사이드, 써니사이드 지역은 약 19.9%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고 증가세가 확인됐습니다. 사고 증가율뿐만 아니라 절대 발생 건수 기준으로도 퀸즈 일부 지역은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퀸즈 빌리지와 벨레로즈, 로즈데일 지역은 1만 명당 68건의 사고가 발생해 시 전체 4위에 올랐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와 우드사이드, 써니사이드 지역도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미래센터는 뉴욕시가 추진 중인 비전 제로 정책이 전체적으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상당수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밀집 지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과 함께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센터는 도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과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의 정책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프론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협력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설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초대형 합병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양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합병을 추진할 경우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한미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안보 효과와 핵확산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한미 핵잠 협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 의회도 해당 사안을 주시하며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개발을 이끌었던 핵심 연구자 노엄 샤지어가 오픈 AI로 자리를 옮깁니다. 생성형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업계 최고급 인재를 둘러싼 빅테크 간 영입 경쟁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오히려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법원이 화웨이의 대일한 사업 관련 재판에서 멍완저우 부회장의 과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를 둘러싼 대미 제재 위반 의혹 공방이 오는 9월 본격적인 재판 국면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안티파 관련 인사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이스 요원을 상대로 바리케이드 설치와 추적, 협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미 법무부는 1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이민단속국 아이스 요원들과 시설을 겨냥해 바리게이트를 설치, 차량 추적,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리건주 아이스 시설에 대한 공격 혐의, 올해 2월 아이스 요원들에 대한 사이버 스토킹 혐의, 3월과 5월 텍사스주 및 뉴저지주의 아이스 시설에 대한 공격 혐의 등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안티파 성향 활동가들은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거나 합법적인 이민 단속을 방해하거나 미 국민을 상대로 정치 폭력을 벌이는 이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 의회 통과와 외국인 도감청법으로 알려진 해외 정보망 감시법 702조 연장을 연기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유권자 ID 법안이 완료되지 않는 한 해외 정보 감시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야당인 민주당이 기존 투표 제도를 악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ID 법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 필승을 위한 회심의 카드로 여기고 의회 공화당 지도부의 통과를 압박해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 복무와 질병, 장애, 여행을 제외한 우편 투표 금지 등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여성 스포츠 경기에 성전환자 출전 금지 및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한 이 법안을 과반 찬성표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패키지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이런 시도가 상원 의사 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의사 교체관의 결정에 막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맥도너를 맹비난하며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맥도너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게시글에서도 유권자 ID 법안이 함께 통과되지 않는 한 해외 정보 감시법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정보 감시법 702조는 정보 당국이 법원 영장 없이 미국 밖의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정보를 통신회사에서 수령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단기 연장하는 법안은 지난 11일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반대표를 주도하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물러나기로 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후임으로 자신이 지명한 제이 클레이턴 뉴욕 연방 남부지검 검사장의 상원 인준청문회를 취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상원정보위원회 클레이턴 후보자 청문회를 갑작스럽게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내일이면 공석이 되는 국가정보국 국장 자리는 정부 및 안보 관련 경험이 없어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으로 그대로 앉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클레이턴의 후임으로 지명한 제이미 맥도널드 뉴욕 연방 남부지검 검사장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클레이턴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톰 코튼 상원정보위원장은 X에 대통령이 그에게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청문회 연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코튼 위원장은 2시간 뒤에 올린 또 다른 X 게시글에서 대통령이 클레이턴에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한 건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클레이턴은 애국자이자 매우 자격 있는 후보자이다. 오늘 청문회가 아쉽게 연기됐지만 조만간 그의 인준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0: 적었습니다. 뉴욕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스포츠 퍼레이드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도시 전체가 사실상 통제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닉스의 NBA 우승을 기념하는 퍼레이드에 수백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뉴욕 경찰 인력 1만 명 이상이 투입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치안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뉴욕 닉스의 NBA 우승을 기념하는 첫 번째 티커테이프 퍼레이드를 앞두고 전례 없는 수준의 보안과 교통 통제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퍼레이드에 수백만 명이 몰릴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만여 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시 이벤트 기준 최대로 많은 치안 인력이 동원되는 규모입니다. 퍼레이드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배터리파크에서 출발해 로얼맨해튼 캐년 오브 히어로즈를 지나 시청까지 이어지며 도착지에서는 키즈 투 더 시티 수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항공 헬기, 고속도로와 지하철 경찰 등 다양한 경력을 총동원하며 대부분의 경찰 인력이 유니폼을 착용한 상태로 투입되지만 일부는 사복 경찰 작전도 병행됩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통제는 이미 퍼레이드 하루 전날인 17일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캐널 스트리트 남쪽 지역에서는 주차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차량은 견인 조치됩니다. 행사가 열리는 목요일 오전 7시부터는 해당 구역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다만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는 정상 운영되며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드라이브 북행만 허용됩니다. 보행자의 경우 다리 보행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역도 일부 역은 폐쇄됩니다. 목요일 오전 4시 30분부터 월스트리트역과 시청역이 일시 폐쇄되며 퍼레이드 종료 이후에 재개됩니다. 반면 볼링그린, 풀턴, 브루클린 브릿지, 챔버스 스트리트 등 주요역은 정상 운행됩니다. 보안 검색 역시 대폭 강화됩니다. 모든 참가자는 검색을 거쳐야 하며 입장 게이트는 오전 6시에 개방됩니다. 가방 반입이 전면 금지되며 유리, 금속, 물병과 자전거, 드론, 의자, 쿨러와 배낭, 반려동물과 우산 등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NYPD는 시민들에게 혼잡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지만 당일 일부 지하철 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시민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뉴욕 역사상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으며 로얼맨해튼 일대는 사실상 하루 종일 대규모 통제 구역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17일 오전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국가 유공자의 후손인 유혜진 씨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됐으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혜진 씨 할아버지는 과거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은 국가 유공자로 알려졌습니다. 총영사관은 대를 이어 이어진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혜진 씨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에 미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 국적이 가능해집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후손들의 국적 회복과 정착 지원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이 제9회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6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컬리지 포인트에 위치한 프라미스 홀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단원들은 1년 동안 준비한 무대를 통해서 클래식과 동요, 뮤지컬, 케이팝, 한국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합창을 선보입니다. 특히 뮤지컬 배우 임보미 씨와 쉬마 유스 오케스트라가 특별 출연해 무대를 함께 꾸밉니다.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피날레 공연도 준비됩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은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비영리 합창단으로 음악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배우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연 관련 문의는 718-309-6879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6 FIFA 월드컵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6월 18일 저녁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멕시코의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18일 오후 9시 열리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합동 응원을 위해서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는 뉴욕에서는 플러싱 소재 프라미스 교회 대예배당과 뉴저지에서는 팰리세이즈 박 소재 파인플라자 4층 연회장에서 뉴욕 한인 합동 응원전을 펼칩니다. 또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른바 DMV 지역에서도 한인 동포들이 함께 모여 태극전사를 응원하는데요. 먼저 버지니아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에서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부터 한국과 멕시코 경기를 함께 시청하며 응원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며 월드컵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폴스 처치에 위치한 크레센도 스튜디오에서도 월드컵 응원전이 열립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K-POP 랜덤 플레이 댄스와 서바이벌 콘테스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여기에 오는 8월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 티켓 추첨도 함께 준비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멕시코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응원 현장을 찾아 월드컵의 열기와 감동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99, 옥수수 4개 1불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니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스페이스X와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초대형 합병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설립자이며 CEO, 최대 주주인 머스크가 두 회사를 합병해 4조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을 만들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이런 전망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일부 스페이스X 고위 임원까지 소셜미디어나 종목 보고서, TV 인터뷰 등에서 양사의 합병이 갖는 장점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이미 두 회사는 오랜 기간 임원과 자원을 공유해왔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합병에 대해 일부 주주가 반대할 수도 있지만 머스크가 추진할 경우 반대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것이라고 17일 내다봤습니다. 머스크는 차등 의결권 주식 등을 통해 스페이스X 의결권 84%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18년 보수 패키지로 받은 스톡옵션을 전량 행사해 테슬라 의결권을 20%로 끌어올렸습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고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합병은 사실상 자기 자신과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합병을 법으로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사 본사는 모두 텍사스주에 있는데 이 주의 관련 법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경영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스페이스X는 2024년에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겼습니다. 델라웨어에서는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텍사스에서는 지분을 최소 3% 보유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대학교 와인버그 기업지배구조센터 찰스 엘슨 소장은 기본적으로 머스크는 원하는 건 거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지분 3% 이상 주주는 뱅가드나 피델리티처럼 일반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대형 투자 회사들 뿐입니다. 소액 주주들이 지분을 모아 3%를 넘길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달러 정도로 합병을 반대하려면 45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모아야 합니다.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의 기업법 교수 제임스 스핀들러는 합병 반대에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이 필요하다. 이는 매우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기업이 합병하면 현재 로켓 제조, 인공지능 사업,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태양 에너지 하드웨어, 소셜미디어 X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은 현재 두 기업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교환으로 합병하려면 현재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인 테슬라의 주주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 의결권 20%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주 상당수도 머스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에게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을 정도입니다. 엘슨 소장은 머스크는 지옥문이든 천국문이든 그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스턴 칼리지 로스쿨의 브라이언 퀸 교수는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막대한 의결권을 보유한 만큼 테슬라를 인수해도 합병 회사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규제 당국의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후보들에게 수억 달러를 기부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다른 여러 대형 합병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한 중동 해상 공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4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미 원유 재고가 4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7일 미 에너지 정보청이 공개한 주간 원유 재고 통계에 따르면 미 전체 원유 전략 비축유를 포함한 재고는 지난 12일 기준 7억 5,847만 배럴로 한 주 전보다 1,720만 배럴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5년 3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낮은 재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4억 1,822만 배럴로 한 주 전보다 826만 배럴 감소해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 460만 배럴 감소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공급 흐름으로 미 원유 재고는 지난 10주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월 말 전쟁이 개시된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들어서는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미국의 빠른 재고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지역의 공급 불안으로 아시아와 유럽 정유업체들은 미국산 원유 수입을 그동안 늘려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피트 엑세스 국방장관이 유럽 동맹국들의 유럽 방위를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나토를 진정한 강경 군사동맹으로 변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 브뤼셀에서 개막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3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대서양 동맹이 어떤 위협도 억제할 역량을 갖춘 나토 3.0으로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냉전 이후 나토가 진정한 강경 군사동맹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유럽 동맹은 유럽 대륙에서 억지력을 발휘하고 유럽의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런 목표의 일환으로 미국은 내년까지 자국 방위에 1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는 미 정부가 자유의 병기창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리는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무기고는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나토와 동맹국의 힘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국들의 자신들의 대륙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최근 동맹국들의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미국이 일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특정 군사자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유럽이 이에 따른 안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복수의 분쟁에 대비하려면 더 많은 군사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럽에 지원하는 병력 규모를 감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 배치 F-16과 F-15 전투기를 기존 150대에서 100대로 3분의 1 줄이고 해상 정찰기는 26대에서 15대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공중급유기, 무인기 등도 감축 대상이고 순항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한 척과 2개 항공모함 전단 가운데 1개 전단도 철수할 방침입니다. 다만 미국은 나토의 억지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럽 배치 핵무기를 뺄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오전에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맑아지겠고 오후에는 화창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습도가 다소 높아 실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옅은 구름이 지나겠지만 오후에는 밝은 햇살이 내리쬐며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짧게 내리는 곳도 있어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차차 날씨가 회복되면서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비교적 선선하고 쾌적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결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다소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디오.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명물인 관광마차에서 10대 관광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7일 오후 3시쯤 4명을 태우고 있던 마차의 말이 갑자기 질주하면서 18살 청소년 등 최소 2명이 말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마차에서 떨어진 18살 청소년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마차는 공원을 질주한 뒤 다른 마차와 스친 뒤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마차 업계를 대변하는 운송노동조합 측은 해당 말은 들여온 지 6주밖에 되지 않았고 마부가 승객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마차에서 내렸다가 사고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차를 끄는 말 한 마리가 쓰러져 숨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관광마차는 도입된 지 150년이 넘었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는 17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기술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조차 AI가 인간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나는 이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AI가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끝없이 많다며 지금은 이런 일들을 제약들로 인해 못하고 있지만 AI가 제약을 낮춰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주여행이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해진다면 소행성, 지구 근처 천체, 달에서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지구를 산업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서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프로메테우스에 쏟고 있고 블루 오리진과 아마존의 AI 업무에도 할애하고 있다며 결국 내가 시간을 쓰는 공통주제는 대부분 AI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베이조스는 자신이 CEO로 이끄는 AI 스타트업 프로메테우스는 로봇이 아니라 범용 인공 엔지니어, 즉 AI 공학자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조스의 발언은 글로벌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후 수천 개 일자리를 감축하는 와중에 나온 겁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기술 도입에 의한 효율성 향상을 인류 감축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직 지원 회사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미 고용주들은 9만 7천 건의 감원을 발표했으며 이 중 40%가 AI와 연관돼 있습니다. 이달 실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은 AI의 부상으로 자신이나 가구원 중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AI 효율성 향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이후 3만 명을 내보냈습니다. 앞서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는 AI 도구를 통한 자동화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맞아 실시된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17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공공종교연구소가 지난 5월 1일에서 18일 전국의 성인 5,4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매우 또는 엄청나게 자랑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23%, 조금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14%였고 응답자의 11%는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13년 전인 2013년 6월 같은 조사에서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또는 엄청나게 자랑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81%였는데 30%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인이라는 게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013년 조사 당시 1%에 불과했지만 올해 11%로 10%포인트 늘었습니다. 더힐은 이런 여론조사 내용을 전하면서 지난 10여 년 사이 미국에서 정파 간 공방이 격화하고 정치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등 정치적 긴장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미국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과 이번 여론조사를 연결지으면서 미국인들이 현 지도부에 그리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론조사 기업 디시전 데스크 본부의 17일 집계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5%에 그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56.7%로 나타났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주 홍콩 미국 상공회의소 방미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17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마이클 디손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다음 주 워싱턴을 연례 방문하는 주 홍콩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이 성사되면 최근 수년간 암참 홍콩 대표단을 만난 미 국무부 당국자 중 최고위급 접촉이 됩니다. 대표단은 최근 몇 년간의 미국 방문에서 수석 부차관보 또는 부차관보급 당국자들과 만났었습니다. 이는 홍콩에 대한 미 정부의 다소 누그러진 기조로 기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2020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등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본격화한 이후 미국은 홍콩에도 강경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주 홍콩 미 상공회의소의 일정을 확인한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회동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표단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미국 싱크탱크, 무역 전문가, 의원들, 정부 부처 대표들과도 접촉할 예정입니다. 디손브레 차관보는 지난해 10월 취임했습니다. 그는 중국어가 유창하고 한국어와 일본어로도 일상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주 태국 미국 대사로 지명된 바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자선단체인 Save the Children 홍콩 이사장을 맡았던 그는 홍콩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0: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1: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 뉴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Independence Day Events Will Ground Flights in Washington. 독립기념일 행사로 워싱턴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들 때문에 워싱턴 DC의 대표 공항인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대거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7월 4일 독립기념일 당일에는 정오 이후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에어포트 will be closed to flight traffic after noon on the 4th of July.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공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정오 이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Be closed to flight traffic 직역하면 비행기 교통에 대해 폐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또는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Flight traffic은 항공교통 또는 항공기 운항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독립기념일 행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공항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Flyovers, parachutists, and fireworks over Washington will temporarily force National Airport to occasionally ground flights. 워싱턴 상공에서 펼쳐지는 군용기 비행, 낙하산 강하 시범, 그리고 불꽃놀이로 인해 내셔널 공항은 일시적으로 항공편 운항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flyover, 군용기나 항공기가 행사장 상공을 저공 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 독립기념일이나 군사 퍼레이드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ground flights는 원래 땅이라는 뜻의 ground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사용되면 비행기를 운항하지 못하게 하다, 항공편을 결항시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bad weather grounded dozens of flights 라고 하면 악천으로 수십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라는 의미가 되죠. 행사로 인해 공항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되면서 공항 측은 승객들에게 항공편 변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Passengers are advised to closely monitor the status of their flights for adjustments during America 250 celebrations in Washington, D.C.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기간 동안 승객들은 항공편 변경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closely monitor란 예의주시하다, 면밀하게 확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investors are closely monitoring inflation 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번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독립기념일 당일 공항 폐쇄 규모입니다. In addition to July 4th, when National Airport has no flights scheduled after noon, its runways are also expected to be closed to air traffic for several hours in the early afternoon of July 3rd. 7월 4일 정오 이후에는 예정된 항공편이 전혀 없으며 7월 3일 오후에도 활주로가 수시간 동안 폐쇄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scheduled는 단순히 계획된이 아니라 정식으로 편성된, 운항이 예정된이라는 의미이고요. 또 runway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를 의미합니다. 즉, 독립기념일 하루뿐 아니라 전날부터 이미 항공교통 통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기사는 이제까지 이런 공항 폐쇄가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Temporary airspace closures at national airport are not without precedent during major celebrations. 대규모 국가 행사 기간 동안 내셔널 공항 주변 공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Precedent는 before 앞에라는 의미를 가진 pre와 go의 의미를 가진 seed가 합쳐져 이전에 있었던 일, 앞서 일어난 사례라는 의미의 설례, 전례이기에 not without precedent를 직역하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기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s America prepares for its 250th birthday celebrations, major events in Washington are forcing temporary airspace closures and flight disruptions, including a complete shutdown of Reagan National Airport after noon on Independence Day.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가 본격화되면서 워싱턴 DC에서는 대규모 공역 통제와 항공편 운항 중단이 실시되며 독립기념일 당일에는 레이건 내셔널 공항이 정오 이후 사실상 전면 폐쇄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독립기념일에 워싱턴을 방문하거나 항공편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항공사 일정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핵잠 보유의 긍정적 기대 효과와 리스크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미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사위는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에 관한 양자 협력을 지지한다며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긍정적 함의를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장관과 협력해서 늦어도 2027년 2월 1일까지 상원 군사위와 상원 외교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범위를 정의하고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배치를 지원하는 모든 양자 워킹그룹에 대해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한국의 핵잠 획득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국이 핵잠 함대를 배치하는 데 쓰일 비용과 그 비용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입각해 달성하려는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군사위는 한국의 핵잠 획득과 연계된 확산 위험을 평가하라는 지시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상원 군사위 국방수건법안 보고서에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 지시가 반영된 건 이 사안에 대한 미 의회의 상당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핵잠 건조를 포함해 정상회담 팩트시트 중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안보 협의를 이달 본격 시작한 가운데 이번 협력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제동을 걸 수 있는 미 의회에서도 사안을 주시하면서 자국 안보와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에서 상원 군사위가 한미 간 잠수함 관련 협력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 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대목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군사위는 핵연료 공급과 같은 핵잠을 둘러싼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와 국무부 보고 등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 연방상원은 17일 본회의 표결에서 한국계 전 연방 하원의원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의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후보자에 대한 미 연방의회의 인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미 연방 상원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스틸 후보자 지명안을 표결에 붙였으며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진 샤인 상원의원, 무소속의 앵거스 킹 상원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지며 추당적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미셸 스틸 후보자를 주한미 대사로 지명한 지 약 두 달 만에 상원 인준 절차까지 모두 완료됐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임명장 서명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외교사절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주한미 대사에 취임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주한미 대사입니다. 특히 스틸 후보자는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주한미 대사직에 오르게 됩니다. 됐습니다. 또한 한국계 인사가 주한미 대사에 임명되는 것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한 성킴 전 대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출신이 주한미 대사에 임명되는 사례도 처음입니다. 서울 출생인 스틸 후보자는 공화당 소속으로 2020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연방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재선에 성공해 4년간 의정활동 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선거에서는 약 600표 차이로 패배하며 3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스틸 후보자는 한미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더욱 강력한 동맹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기업이 미 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한국에 진출한 미 기업들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 대사 자리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2임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공석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5월 18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당신은 언제 행복해? 집에 가서 물어본단 말이죠.
1: 근데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0: 어떨 것 같으세요?
1: 뭐 잘못했니?
0: 그렇죠. 뭐 죄진 거 있어? 뭐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안 해. 학원 숙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내 마음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숙제를 하고 좀 학원에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아이는 계속 다른 얘기하고 뭔가 방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학원 때려쳐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기 쉽다는 거죠.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거든요. 오늘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결심하실 수 있어요. 맞아.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헤아려야지. 근데 그게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고요. 또 계속 연습하고 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쉽게 꺼진다는 거. 평상시 조금 더 이런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려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그 연습의 밑바탕이 되는 게 작은 관심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인간관계, 비단 세바시 팬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모두가 인간관계 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마음, 언어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관계의 언어 저자 문요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0: 관계의 언어 저자 정신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2: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왜 힘든 건가?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나쁜 건가요?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주로.
0: 근데 저는 인간관계가 안 힘든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힘든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러는데 아프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 무적이죠.
0: 무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그렇죠.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하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뭔가 힘들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이제 자아가 이제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뭔가 발전이 이루어지거나 친밀

0: 받았으면 상대는 배려 받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게 상대한테는 배려일까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배려 받았다고 느낄 때 그게 진정한 배려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제 제 경우를 한번 얘기를 듣면 2014년도에 병원을 좀 정리를 하고 안식년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 여행을 끝나고 와서 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별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말벗도 대어드리고 기사 역할도 하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아내한테 굉장히 양해를 구하고 한 달간 이제 고향에 내려간 거예요. 아,
1: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신 거군요.
0: 부모님한테 이제 효도 좀 하려고.
2: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눈에 보입니다.
0: 어머님은 좋아하시는데 아버님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좀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4일 지나니까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깊은 한숨을 쉬면서 너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내려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아들이 일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집에 내려와서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저는 좋은 의도로 간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꼭 좋은 결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배려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고마워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좌절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죠.
1: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한테 있을 가능성이 크고 나한테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문제의 본질은 나는 노력도 하고 선한 의도지만 약간 방법이 틀린 것일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지 못하면서 엉뚱한 데를 긁으면서 왜 시원해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꼭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상대방도 자기가 어디가 가려운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는 나의 문제나 상대방의 어떤 일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대화 방식, 부정적인 관계 방식 자체에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1: 그런 면에서는 아버님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0: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중심적 어떤 노력들을 깨닫게 된 거죠.
1: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 핵심 키워드랄까 이게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 읽기와 마음 헤아리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0: 예.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 마음의 작동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마음 읽기인데요. 마음 읽기라는 것은 공감이나 이해의 의미에서 마음 읽기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짐작이나 눈치로 인간관계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 헤아리기는 일단은 판단이나 해석을 보류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어떤 판단이나 해석을 떠오르는데 자동적으로 그걸 일단 보류하고 상대방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동을 했는지를 그 맥락을 파악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마음 헤아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읽기는 좀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이해를 위해서 판단을 보류하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마음 읽기. 왠지 약간 멋있는 말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네요. 그러니까 마음 여기서, 읽기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0: 그러니까 마음 읽기는 이제 독심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1: 독심술.
0: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뼛속 깊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그냥 그대로 보지는 않고요. 그 의도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우리 둘이 이제 만나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구피디님이 이제 시계를 두 번째 보는 거예요.
1: 좀 지루한가 보다.
0: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시계를 두 번 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의도를 재빨리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작동 방식이에요.
1: 그렇죠. 지루하다거나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런 걸 마음 읽기라고 생각하는
0: 거예요. 그래서 마음 읽기를 하는 것은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무슨 다른 일이 있는가?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약한 마음 읽기입니다. 약간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고 판단이 들어가 있긴 하죠. 근데 이건 약한 거고요.
1: 반대로 강한 마음
0: 읽기도 있습니다. 나랑 같이 있는 게 싫다고 아예 표시를 하는 이렇게 상대방의 의도를 본인의 강한 판단으로 해석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강한 마음 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 읽기에 비해서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그런 판단이 설사 든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강한 마음 읽기에서는 잘 전환이 안 되지만 약한 마음 읽기에서는 전환이 됩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왜 시계를 두 번째 볼까라고 궁금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혼자 이렇게 짐작하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나 만나고 난 뒤에 무슨 다른 약속이랄지 할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대화 속에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1: 판단을 유보하고 뭔가 질문을 해야겠군요.
0: 그렇죠. 질문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맥락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더 알려고 하고. 근데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대부분 다 오세요. 특히 정신 병리가 심각하신 분들일수록 마음

0: 다리가 너무 발달이 안 되고 46kg만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처증, 우부증, 피해망상 이런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이런 마음 헤아리가 발달이 안 돼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마음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바람피고 있다라고 읽어버리기도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고 나를 미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뭔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히 악의적이거나 완전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강한 마음 있게 이러는
1: 강한 거죠. 마음 있기로.
0: 근데 그건 조현병 환자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든다면 경계성 인격장애랄지 자괴성 인격장애랄지 이런 사람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읽어요. 서로 이렇게 다투고 나서 얘기를 안 하면 너 속으로 나 비웃고 있지. 너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이나 의도를 강하게 읽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격장애 환자들의 특징 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이 실토하도록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실토할 때까지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죠.
1: 이제 약간 우리 인격장애가 없거나 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도
0: 신경증 환자들도 그런 게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서 자기하고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어떤 불쾌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작은 단서까지 전부 다 자기하고 관련돼서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 거죠. 뭔가 표정은 어두운 걸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구나. 뭔가 나 때문에 뭔가 지금 불쾌해졌구나. 뭔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마음 읽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가 굉장히 상처를 쉽게 받거나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1: 마음 읽기를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은 결국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보통 마음 읽기가 우리 기본 스위치죠.
0: 맞습니다.
2: 그걸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거고.
0: 맞습니다.
2: 다른 사람들도
0: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 읽기라는 건 우리가 뭐 지금 뭐 미숙한 것 같아서 마음 읽기는 안 좋은 거고.
1: 그렇지, 그렇지.
0: 마음 헤아리기는 좋은 거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요. 마음 읽기는 어떤 사회적 동물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영장류들은 눈치를 보고 짐작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빨리 파악하고 행동하고 해야지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읽기라는 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사회적 동물들에게.
1: 지금 뭐 인격장애나 신경증 환자들이 강한 마음 읽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뜨끔하고 나도 그러구나.
2: 그러니까 혹시...
0: 내가 뭐 하려고 해서 마음 읽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사적이고 굉장히 자동적이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한 마음 읽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환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순간적으로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바로 단정적으로 사실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심리적 융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판단이나 느낌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어서 지금 시계를 두 번째 본다라고 강하게 사실이라고 융합이 돼버리면 다른 가능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약한 마음 읽기는 다른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끼어들 여지가 있는 거예요. 강한 마음 읽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마음 헤아리기가 전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경우는 눈빛만 보고도 막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봤다고 생각하고.
1: 그렇죠. 뭐 이런 묻지마, 게... 폭행,
0: 맞습니다.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강한 마음 읽기죠. 이건 원시 시대에는 수렵 채집 생활에는 인간의 어떤 생존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정교한 협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언어가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는 마음 읽기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 네, 그럼 마음 읽기는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누구나 그게 이제 기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마음 읽기에서 마음 헤아리기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0: 예.
1: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거는?
0: 좀 아이러니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헤아리기가 되려면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마음 읽기라는 건 상대방이 이런 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해석이나 판단을 이미 해버린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안다는 거거든요. 너는 내가 잘 알지. 뭐 이렇게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 헤아리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비판단이 되려면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른다는 그 전제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혹은 내 마음과 상대 마음은 다르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잘 돼요.
1: 그렇죠. 모르죠.
0: 상대 마음을 당연히 모르니까 이걸 좋아하는지 저걸 좋아하는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회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그래도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돼요. 특히 상대방을 내가 좋아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 문제는 정말 가까운 사이 뭐 가족이랄지.
0: 맞습니다.
1: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문제라는 얘기죠.
0: 근데 이제 시간의 토끼가 쌓이고 상대방과의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점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간다를 넘어서서 잘 안다는 느낌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틀이 형성되겠죠. 상대방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는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마음 헤아리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1: 인간관계라는 게 문제의 상황이다 이런 건 사실 모르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문제될 건 없죠.
0: 그렇죠.
1: 다 가까운 사람끼리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게 인간관계가 문제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0: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게 더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가 되더라도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궁금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궁금함이 있을 때 상대방 마음이 열리거든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또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원실 안에 있는 작은 면담실에서 면담을 이렇게 둘이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의자를 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이제 놀랍죠. 근데 이제 남자 직원을 부를 경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정을 시켜야 돼요. 의자를 번쩍 드는 순간 일단 진정을 시키고 뭐 부르더라도 불러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뭐 일단 완력을 쓸 수는 없어요.
1: 얘기할 겨를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래가지고.
0: 그렇죠.
1: 그 말이 있군요. 뭔가.
0: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제 해보면서 뭔가요? 터득을 한 건데 침착하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런 말이 도움이 될까요?
1: 도움이 안 되죠.
0: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인간관계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그럼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왜 화를 내세요? 이런 얘기는 도움이 될까요?
1: 그건 약간 따지는
0: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왜는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1: 그렇지.
0: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왜 부적절하게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화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에는 전혀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실수를 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진정이 좀 될까요? 제 주관적인 경험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라고 차분히 물어보는 거예요.
1: 먼저 상대의 감정을 좀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군요.
0: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 왜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1: 하고
0: 왜랑 비슷한 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전자의 왜는 마음 읽기의 왜예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판단이 이미 있고 그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호기심이나 이런 게 없다. 없는 거예요. 뒤의 왜는 마음 헤아리기 왜예요.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지만 왜 화가 났는지는 궁금하고 알고 싶다는 그러한 관심과 궁금함을 담아서 물어보기 때문에 어투가 좀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마음 헤아리기 위해 왜가 중요한데 그 왜는 부드러움과 궁금함이 있을 때 상대방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런 질문을 들으면 아무리 지금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라도 일단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진정했던 틈이 이제 보일 때 그때 이제 남자 직원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 자체가 해결될 수도 있죠.
1: 결국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작동이 돼서 관심의 언어로 마음을 더 알아보려고 하는.
0: 그렇죠.
1: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판단은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0: 근데 이제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요. 안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또 마음을 읽었구나. 내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 챙김 훈련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어떻게 우리가 현재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놓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현재 내가 주의를 기울일 대상에 다시 마음을 챙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되려면 마음 놓침을 잘 알아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 헤아리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 읽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죠.
1: 마음 읽기에 빠져서 한번 큰 소리 냈어. 아,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나서 그때 늦지 않았으니까 헤아리기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0: 그럼요,
1: 알아차리고.
0: 그럼요.
1: 아, 내가 그랬구나면서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헤아리기의 스위치를 켜는 게 첫 번째 마음 헤아리기의 방법이군요. 그러면 이제 호기심의 언어로 물어봤으니까 듣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나는 기대하고 물어본 거죠.
1: 그죠.
0: 근데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아요.
1: 안 하잖아요, 주로.
0: 많은 또 문제가 책대로 안 되잖아. 책 보고 뭐 강의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막상 또 해보면 공식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우리 인간관계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주는 것 그 자체를 상대방이 좋아해 주길 바란단 말이죠.
1: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거는 내 마음의 헤아리기 스위치를 켠 뒤에 나의 또 적극적 행동은 물어보는 건가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궁금함을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잘 대답을 안 할 때 이제 이게 문제죠.
1: 그렇죠.
0: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의 행복을 바란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자녀들한테 단 한 번도
1: 안 물어봐.
0: 넌 언제 행복하니라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부부관계도 우리는 사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신혼 때 결혼 초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5년 차, 10년 차 동안 사실 상대방이 언제 행복한지 한 번도 안 물어보신 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그렇죠.
0: 당신은 언제 행복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 이런 질문 안 한단 말이죠. 그냥 내가 해주는 거 그 자체를 상대방이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해주는 거 그 자체로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인 노력, 자기중심적인 배려를 했구나. 이제는 물어봐야지.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카톡으로도 물어보고 집에 가서 물어본단 말이죠. 당신은 언제 행복해? 나는 정말 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0: 어떨 것 같으세요? 뭐
1: 강의 듣고 왔구만.
0: 그러니까
1: 어색해하거나
0: 어색해할 수도 있고 뭐 잘못 먹었냐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고
1: 뭐 잘못했니? 막 이렇게
0: 그렇죠. 뭐 죄진 거 있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1: 그렇죠. 상대도.
0: 그럼. 그러면 우리 이제 실망하는 거야.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1: 물어봤는데.
0: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행복을 얘기해주면 좋은데. 뭐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뚝 떨어지죠. 내가 너한테 뭘 바라고 응?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또 응? 실망하게 되는데요.
1: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나는 이제 헤아리기 스위치 딱 켜서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분도 마음 읽기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이야기를 그 대답을 잘 안 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켜졌다가 다시 또 마음 읽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랑은 얘기가 안 돼.
1: 아.
0: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해. 이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고 더 멀어지기가 쉽겠죠.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끄지 말아야 되는 거군요.
0: 끄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다시 이제 전환이 됐는데 다시 한번 켜는 거예요.
1: 아, 오케이. 이거 완전 다른 얘기네요. 전환, 그렇죠. 우리 마음 읽기에 너무 익숙하니까 거기서 또
0: 자꾸 꺼지는 거예요.
1: 꺼지는 거지. 자꾸 꺼지는 거지.
0: 다시 켜는 거예요. 다시 켜는데.
1: 오케이, 다시 켜는 거.
0: 왜 나는 좋은 의도로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반응할까를 또 궁금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내 행복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언제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면
1: 그렇죠.
0: 좋게 느끼기보다는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1: 마음 읽기 사람이... 바로 들어가죠.
0: 그렇죠. 뭔가 꿍꿍이 속에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마음 읽기 스위치가 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라는 게 우리 의도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1: 그러네요.
0: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 헤아리기가 되려면 조금 더 반복해서 대화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자꾸 꺼질 때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켜는 것은 결국 궁금함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얘기를 안 해요. 뭐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알고 싶어서 물어보죠. 너가 왜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얘기를 해주면 그건 이제 풀리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계속 다그치기 쉽죠.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다그치기 쉬운데 그러면 또 더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이상 다그치는 건 사실 도움이 안 되고요. 약간의 조금 더 인터벌을 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1: 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보면 이 책에서 마음 헤아리기 4단계 4장 부분에 보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0: 예, 메타라는 게 이제 어떤 상위 위에서라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분들,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들은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상대방과 갈등을 풀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의도대로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1: 많죠.
0: 그쵸? 그래서 엉뚱한 대로 또 빠져서
1: 싸움이 더 막 심화되기도 하죠. 갈등이.
0: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그렇게 결론이 나죠. 너랑은 얘기가 안 돼.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학원 숙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내 마음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숙제를 하고 좀 학원에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아이는 계속 다른 얘기하고 뭔가 방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최종적인 결론은 학원 때려쳐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 이 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가 대화 중에 한 번씩은 떠올리시면서 이게 그냥 운전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운전해 나가는 어떤 그 기술, 이게 바로 이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게 뭐 되게 대화뿐만 아니라 사는 일도 그렇고.
0: 맞습니다.
1: 사업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목적은 정해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험난한 과정과 여정에서 까먹고 놓치고.
0: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공을 좀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그 공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뭐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한테 공을 넘기는 거예요.
1: 공을 넘긴다. 어떤 의미인가요?
0: 그러니까 나는 너가 왜 말을 안 하는지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가 아직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엄마가 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가 얘기할 수 있을 때 나한테 얘기해주면 좋겠어. 언제든지 너 얘기를 좀 들을게. 이렇게 좀 더 그 공을 이제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다그치기보다는요.
1: 그러네요. 마음 헤아리기를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 좀 많이 우리가 좀 접하는 공감하기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나요?
0: 그 마음 헤아리기가 공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1: 그러네요.
0: 드시죠?
1: 예, 맞아요. 그쵸?
0: 근데 이제 공감하고 약간 좀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비슷한 개념이고요. 근데 다만 공감은 좀 더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한다면 마음 헤아리기는 정서와 인지 균형을 굉장히 강조한 개념이고요. 공감은 약간 좀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 헤아리기는 인지와 정서의 좀 균형을 굉장히 강조하고 공감이 좀 타인 지향적이라고 한다면 마음 헤아리기는 자기와 상대의 어떤 균형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마음 헤아리기는 정서나 고통에도 물론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상대방의 어떤 미래, 행복, 꿈, 이상, 관심사 이런 마음 전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헤아리기가 발달되신 분들은 대화에 있어서 그런 질문이랄지 그런 대화를 해요. 요즘 뭐에 관심이 있어? 그 다음에 언제 행복해? 미래에 어떤 목표가 있어? 뭐 5년 뒤에 뭐 하고 싶어? 뭐 나중에 은퇴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어디에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미래나 행복이나 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행복이나 미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이 헤아리기 발달된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서로 성장을 합니다.
1: 그러겠네요.
0: 좋은 관계라는 건 사실은 나도 커져야 되지만
1: 상대도 커져야 돼.
0: 우리도 커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나한테 잘해줘. 그럼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나는 점점 희미해져. 뭐 이를테면 너는 내 말만
1: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0: 너는 특별하니까 너한테만 신경 써줄게. 다른 사람 말 듣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희미해져 간다면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1: 소위 뭐 가스라이팅도
0: 일종의 그런 거죠. 하나.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는 건 내가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하는 관계가 좀 좋은 관계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마음도 헤아려야 되지만 내 마음도 헤아려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을 헤아린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내 감정인 거죠. 상대방이 지금 웃거나 만약 울거나 화가 났을 때 궁금함 가지고 물어봐 주는 게 마음 헤아리기라고 그랬잖아요.
1: 네네.
0: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우는 거야? 왜 화를 내? 그러니까 궁금함을 담아내는 거죠.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왜 화가 났어? 라고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것처럼 내 마음 헤아리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궁금함을 가지고 내 감정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야.
1: 동시에 나에게도.
0: 그렇죠. 내가 화가 난다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러면 이유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감정에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1: 네.
0: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상황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뭔가 화가 나거나 내가 상대방과 관계에서 섭섭하다면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섭섭했어? 상대방한테? 그럼 일단 내가 알아줘야 되는 거죠.
1: 이게 마음 헤아리가 상대의 마음 헤아리기도 있지만 내 마음 헤아리기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다시 말해서 상대방 마음만 헤아리고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마음 헤아리기 심리학에서는 마음 헤아리기가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내 행복을 물어봤는데 상대방은 자기 행복만 얘기하고 내 행복에 대해서 물어봐주지 않아요. 이럴 때 내 기대가 없었다면 나는 별로 실망할 일은 없겠지만 기대가 만약 있는 사람이었다고 친다면 실망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 주었으면 너도 내 행복에 대해서 물어봐 줘야지라는 그렇죠. 그런 기대가 있었다면 실망이 되죠. 근데 이때 또 마음 읽기가 잘 되기 쉬워요. 진짜 이기적이야.
1: 나는 왜 안 물어봐?
0: 응? 나한테 물어봐 주지도 않고 넌 나한테 무관심해. 이렇게 또 마음 읽기가 일어나기 쉬운데 상대방이 마음 헤아리기를 깨워야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 욕구를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야. 특히 상대방이 공감 능력이나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하고 같이 관계를 맺는 분들은 더더욱 상대방의 마음 헤아리기를 일깨우기 위해서 내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내 감정이 담겨져 있는 욕구를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 아버님처럼.
0: 그렇죠. 그리고 힘들다는 것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욕구는 정확히 뭐라고 좀 정의될 수 있나요?
0: 내가 원하는 거죠.
1: 그냥 단순하게?
0: 그럼요.
1: 내가 원하는 게 상대한테는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
0: 그건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조율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일단은 내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뭘 원하는지 상대방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는. 근데 우리는 가까워진 사이일수록 상대방이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뭘 원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하는
1: 거예요. 이심전심.
0: 그러니까 아까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내가 행복을 물어봤으면 상대방이 얘기를 해줬는데 나의 행복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 그럼 나는 실망스러운 거죠.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내 서운함 속에 담겨져 있는 욕구는 뭐겠습니까?
1: 물어봐달라는.
0: 그렇죠. 그게 욕구죠.
1: 욕구죠.
0: 너는 이기적이야. 너는 나한테 무관심해가 내 욕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상대방을 낙인 찍히고 싶은 게 욕구면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그게 내 욕구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처럼 상대방도 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게 내 욕구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행복에 대해서 물어봐준 것처럼 당신도 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마음 헤아리기 대화인 거예요.
1: 이게 이제 대화가 되는 거군요. 마음 헤아리기의 대화가.
0: 예, 예.
1: 아, 나와 상대가 그렇게 함으로써.
0: 근데 이제 이걸 상대, 이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왠지 엎드려 절박기 같은 거잖아요. 심지어는 구걸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아. 내가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알아서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는데.
1: 가까운 사이일수록.
0: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정신과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극단적인 감정이 치달은 상태에서 옵니다. 당연히 힘들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인데 그 극단적인 감정이 뭐겠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 뭐 화, 미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감정이라는 거. 인간관계에서 가장 최악의 감정, 가장 극단적인 감정이 뭘까요?
1: 좌절?
0: 더 큰. 더 예를 들면 이제 뭐 배신감? 이런 것보다 더 큰.
1: 뭔가요? 그게?
0: 혐오.
1: 혐오.
0: 경멸. 아.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1: 상대를 적대화하는.
0: 너 같은 인간하고는 내가 이제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아무런 애정도 없는 거예요. 증오까지는 그래도 애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경멸을 혐오까지 가면 그런 감정이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그러면 처음부터 나빴느냐? 그렇지 않아요.
1: 많죠.
0: 처음에는 정말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인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혐오감이나 경멸감을 느끼는 관계까지 된 거예요. 그럼 이 혐오감이나 경멸감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건 아니라는
1: 아니겠죠.
0: 거예요. 계속 자라난 거예요. 암덩이처럼 이 감정들이라는 게 우리가 참으면 이 감정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인간관계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서운함, 섭섭함이라는 이 감정들을 우리는 보통 참아요. 다음엔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담아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담아뒀던 감정들이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쌓여가면 그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미움으로 바뀌고 분노로 바뀌고 증오로 바뀌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혐오나 경멸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정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1: 회복이 안 되나요?
0: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뭔가 좀 그런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더 회복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연결하는 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때문에 섭섭한지 상대방은 알 거야. 내 표정이 그냥 어둡게만 해도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무표정하게만 있어도 내가 뭐 때문에 서운한지 상대방은 알겠지라고 이렇게 자꾸 비언어적으로 근데 이걸 사실은 보면 굉장히 아동기 때 했던 우리가 감정 표현 방식이거든요. 삐치고 토라지고 말 안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인이 돼서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많은 거예요.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그런 내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그것들을 대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좀 서운했어. 이래서 섭섭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섭섭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정말 좋겠어. 이렇게 해준다면 나를 존중해준 느낌이 들 것 같다.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사랑받는 느낌이 들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미숙한 거나 어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거라는 거죠. 언어로 얘기를 한다면.
1: 이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럼요.
1: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해? 뭐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순간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합리화이고요. 사실은 이 연습의 부족이에요.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거든요. 오늘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결심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헤아려야지. 근데 그게 될까요?
1: 안
0: 잘 안 됩니다.
1: 잘 안 되죠.
0: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고요. 어떤 계속 연습하고 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쉽게 꺼진다는 거. 켜기도 어렵지만 쉽게 잘 꺼진다는 거 우리가 좀 더 인정하고 평상시에 조금 더 이런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려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그 연습의 밑바탕이 되는 게 작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작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그 마음이 전달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만난다는 거죠.
1: 또 하나 궁금한 게 확 생기는데 우리가 경멸이나 혐오까지 가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작은 관심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이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상대에 대한 작은 관심을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0: 근데 상대방한테 작은 관심조차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이미 뭔가 내 마음이
1: 뭔가 있는 거잖아요.
0: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보호만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상호 교류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마음 자체가 전혀 사실은 발동할 수가 없죠.
1: 그런 관계가 되게 많거든요. 뭐 회사 생활에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그렇고 그 지점부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0: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결국 내 상처받은 많은 이유가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거나 이런 경우도 물론 예외적으로는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어떤 관계 방식이 서툴러서 뭐 아무 의도가 없거나 혹은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뭔가 왜곡되게 표현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하고 모르고 그런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상대방이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상대방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공감을 안 하는 거 상대방이 공감할 줄 몰라서 공감을 못하는 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뭐 내 말을 듣고도 말을 안 하고 있다면 더 화가 나지만 상대방이 못 들어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덜 화가 나잖아요. 의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대방한테 작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 때는 대부분 강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일부러 나한테 저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쳐버린 거죠.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그런 대화를 해보면서 정말 어떤 그런 인격장애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철수시키고 뭔가 관계를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헤아리기 어떤 대화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너무 마음 읽기 상태에서 관계를 단절하거나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1: 마음 읽기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상처도 받고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서먹해진 상태. 그러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는 없다고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다시 키고 물어봐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약간 심리적 여유가 좀 필요해요.
1: 심리적 여유가 생겨서 물어볼 때 그럼 예전에 당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가요?
0: 중요한 관계라면 그렇게 해야죠.
1: 그렇게 해야
0: 나는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해서 서운했어.
1: 그쵸. 내가 상처를...
0: 그때는 얘기를 못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서운했어.
1: 그렇게 얘기를 시작해 가는 게
0: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1: 다른 방법이 없군요.
0: 뭐 그걸 우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또 돌려서 얘기하면 더 말이 꼬이게 좀
1: 보통 쉽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야, 풀고 술이나 한잔 하자 하고 또 그 얘기 안 하고 술만 먹잖아요.
0: 그런 얘기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들은 결국 같은 데서 또 넘어지고
1: 또 넘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0: 풀 건 풀어야 됩니다. 풀 건 풀어야 되고 그게 오해면 내가 오해했다라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면 또 사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럼 좀 이렇게 좀 행동을 하지 그랬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참 어려워요. 결국은 이제 갈등 회복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갈등을 한번 풀어본 경험이 필요해요. 한번 풀어보면 갈등 회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져요.
1: 비 온 뒤에 뭐 그럼 다져진다는.
0: 정말 좋은 관계, 정말 친한 관계는 안 싸운 관계가 아니고요.
1: 싸워서 회복된 관계.
0: 그렇죠. 싸우고 화해한. 근데 화해라는 게 대충 얼렁뚱땅 화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섭섭한 거, 서운했던 거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 그러네요.
0: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그렇게 해서 뭔가 갈등을 풀어본 관계는 정말 단단하고 깊어지는 관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좀 중요한 관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만나왔던 친구랄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좀 풀어보는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자, 오늘 마음 헤아리기 의 개념 그리고 속성 기본은 마음 읽기로 켜져 있다. 그리고 그건 자꾸 마음 헤아리기는 꺼질 것이다. 자꾸 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그리고 연습해야 할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관계 연어라는 책에 자세히 이제 나와 있잖아요.
0: 예.
1: 이 책은 어떤 면에서 저자로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0: 조금 더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더 좋은 사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어가서 친밀한 뿐만이 아니라 정말 상호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준 책에 좀 썼습니다.
1: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면 문유한 작가의 관계 연어 한번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헤아리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신 문유한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 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7: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6: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7: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8: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8: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9: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0: ラジオ。
1: ラジオ워싱턴 AM1310 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고베슈얼그룹이버지니아에난데일에서초여름대형보석쇼반지천국행사를개최합니다6월12일금요일부터19일금요일까지단8일간에난데일초입구한국일보건물1층에서펼쳐지는이번행사에서는6월탄생석진주특별전을비롯해한국지경세공의랩다이아몬드와화려한모이사나이트칼라스톤신제품을대거공개합니다남양진주와아쿠아진주컬렉션을포함한전품목을최고 80% 할인된파격가에만나보실수있습니다당당한아름다움은당신의가치를증명하는힘입니다올여름고베주얼그룹과함께당신의품격을가장눈부시게업그레이드하십시오하이트론스가드리는특별한선물솔라라전신마사지체어와120리터김치냉장고패키지가단3000불로선착순50분께드립니다척추의료기술과온열테라피기술이접목된세라젬 M10 안마의자구입시스타일러를무료증정하고세탁과드라이어가하나로된삼성콤보세탁기를구입하면오래된세탁드라이어트레이드인하여300불로특별할인해드립니다또한잠자면서스트레칭되어허리통증에효과가좋은매그니플렉스매트리스구입시상체와하체각도를조절하며등안마가되는기능으로역류성식도염환자와코고는분들께효과좋은모션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김치냉장고와가전제품도최저가로진행됩니다가전제품의명가하이트론스센터빌자이언트몰건너편571-404-3132 571-404-3132함께나누고싶은새로운소식전하고싶은정보가있으십니까함께하고싶은만남과행사소개하고싶은사업계획광고교회집회등생활정보안내가필요하십니까703-273-4001 703-273-4001라디오워싱턴안내담당자에게문의하십시오새로운정보와소식을빠르고정확하게알려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K 라디오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2: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은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설레고 아주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네, 모두들 기대하시는 축구, 오늘 그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벌어지는 날이죠. 네, 오늘은 축구 열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조별리그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순위 경쟁이 시작되었죠. 개최국 멕시코를 비롯해서 미국,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프랑스 등 강호들이 좋은 출발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의 이변도 이어지면서 이번 대회는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지요. 특히 조별리그에서는 골 득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 경기 결승전 같은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밤 우리 축구 팬들의 시선은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맞대결에 쏠려 있지요. 오늘 밤 9시 멕시코 사포판의 가달라우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두 팀 모두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확보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팀은 16강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죠. 한국은 체코를 2대1로 꺾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고 멕시코 역시 남아공을 2대0으로 제압하면서 개최국다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는 멕시코가 약간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또 한국은 빠른 역습과 조직적인 압박 그리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력에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요. 멕시코 감독 역시 경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매우 빠른 역습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정말 오늘 경기 상당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1대1 무승부나 한국의 2대1 승리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평소에 축구를 보고

합니다. 곳곳에서도 한인 동포들이 함께 모여서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응원전이 마련되고 있지요. 먼저 버지니아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는 오늘 목요일 9시부터 밤 9시부터 한국과 멕시코 경기를 함께 시청하면서 응원하는 특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붉은 악마 유니폼과 또 K-POP CD 세트가 제공이 되고 참석자 전원에게는 응원봉, 손태극기, 생수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행사를 개최하는 김덕만 버지니아 한인회장 인터뷰에서 체코와의 1차전에서 보여준 역전승의 감동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멕시코전은 역대 전적을 보면 쉽지 않은 상대지만 이번 대회에서 이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함께 응원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함께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면서 월드컵의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한 포르스 철치에 위치한 크레센도 스튜디오에서도 대규모 월드컵 응원전이 이어집니다. 오후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경기 관람뿐 아니라 K-POP, K-드라마, K-뷰티 관련 경품 추첨 행사도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POP 랜덤 플레이 댄스와 또 서바이벌 콘테스트 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경품 추첨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8월에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 티켓이 추첨을 통해서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어느 곳에서든지 응원 현장을 찾아서 또 집에서든지 월드컵의 열기와 감동을 직접 느껴보시는 아주 신나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또 어쩌면 상관없이 함께 응원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안타까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승리를 향한 희망과 뜨거운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퀸이 부릅니다. We are the champion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세계 여러 가지 미국과 한국과 주요한 정치 그리고 경제의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면서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가장 큰 뉴스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이번에도 동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의 관심은 금리 동결보다도 어떻게 또 이 방향이 진전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새 연준 의장이죠. 케빈 워시는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고 연준 내부에서는 올해 안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위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이번에 동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당장 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기지 이자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에 예금 금리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은행 예금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요. 그러면 이 연준 기준금리 동결, 하지만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이 신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말을 들으면은 아,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기준 금리가 무엇인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기준 금리는 쉽게 말하면은 미국 경제의 기준 이자라고 할 수 있죠.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은행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가 내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자동차 할부금리, 신용카드 이자, 개인대출금리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번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즉 당장은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고 말한 거죠. 그런데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연준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아직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 5달러 하던 점심값이 올해는 6달러, 7달러가 되고 장보러 갈 때마다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생활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연준은 언제나 이런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보통 금리를 올리면은 돈을 빌리기가 어렵죠. 자동차도 그렇게 되면 덜 사게 되고 집도 덜 사고 기업도 투자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비가 다시 다소 또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도 진정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은 돈 빌리기가 쉬워져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 좀 독특한 상황이죠. 경기는 예상보다 괜찮고 고용시장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임금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소비도 쉽게 줄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를 위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다. 필요하면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소식이 우리 한인 동포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먼저 집을 구입하려는 분들, 모기지 금리가 당분간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사려는 분들은 당분간 높은 이자를 감안해야 할 수도 있겠지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대출 금리도 높은 수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요. 신용카드를 자유주 사용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미국의 이 신용카드 이자는 대부분 기준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잔액을 오래 남겨두면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점도 있지요.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머니마켓 계좌처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예금 비중이 높은 분들에게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가 되면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또 AI나 반도체처럼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연준 발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금리는 그대로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금리를 올린 것은 아니지만 연준은 물가가 다시 오르면은 언제든지 추가 긴축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으니까요. 네, 앞으로 몇 달 동안 발표될 물가 상승률, 고용 지표, 소비 지출이 연준의 다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경제를 좀 더 앞으로 이해하면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을 이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DC 선거 결과가 아직도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후보들은 결정이 되었는데요. 네, 앞으로 워싱턴 DC 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 결과 우선 나온 것부터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단순히 시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난 12년 동안 워싱턴 DC를 이끌어온 행정부의 뒤를 이어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하는 역사적인 선거죠. 특히 이번 선거에서 워싱턴 DC 역사상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가 도입이 되면서 개표가 예년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후보지에서는 며칠이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가 1순위 득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캐니언 맥터피 후보가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편 투표와 일부 순위 선택 투표 집계가 남아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가 가장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로 지금 거의 결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워싱턴 DC 민주당 지지세가 아주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오는 11월 본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결과는 연방 하원 의원에 해당하는 델리게이트 선거죠. 로버트 화이트 주니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네, 무려 35년 동안 워싱턴 DC를 대표해온 엘리너 홈스 노턴 의원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워싱턴 정가의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선거에서는 현직인 브라이언 슈발브 법무부 장관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의회 선거 역시 일부 현직 의원들이 승리를 거뒀지만 몇몇 지역구는 순위 선택 투표와 우편 투표 집계가 남아있어 최종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거 결과와 그리고 전망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우선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가 최종 승리가 된다면은 워싱턴 DC는 지금보다 더욱 진보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크죠. 주택 공급 그리고 확대와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 안정 정책, 보육 지원 확대, 친환경 정책, 저소득층 지원, 대중교통 투자 등의 시정에 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치안 강화와 기업 유치,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는 시의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와 쟁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방정부와 워싱턴 DC 시정부의 관계이죠. 네, 최근 연방의회에서는 워싱턴 DC의 자치권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새 시장과 또 새 델리게이트의 연방정부가 어떤 관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과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워싱턴 DC에서 생활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에게는 주택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식당과 마트, 세탁업, 건설업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최저임금과 또 사업 허가, 상권 개발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동포분들, 워싱턴 DC에 사시진 않더라도 또 워싱턴 DC에서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정책, 경제정책, 공공서비스 변화는
출퇴근 환경과 비즈니스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좀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방정부와 시정부의 협력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앞으로 며칠 동안 남은 우편 투표와 순위 선택 투표 집계가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죠. 네. 그에 따른 결과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워싱턴 DC의 정착 방향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1: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0: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1: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0: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6: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5: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네, 이어서 G7 정상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지요. 이번 회의 파리가 아닌 프랑스 남동부 휴양도시 에비앙에서 열렸는데요. 회의 결과를 보면 지금 세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의제는 역시 안보와 경제였지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가 또 이슈가 되었고요.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지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중동 정세. 최근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지요. 네, 이란과 미국과의 새로운 MOU가 체결이 되면서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계속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G7 정상들은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추가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외교 노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경쟁이 또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죠.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AI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면서도 또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또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되었지요.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공급 과잉과 또 미국의 소비 중심 경제, 유럽의 투자 부족 등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었습니다. 지세븐 하면 사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선진국의 정상들의 모임이지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까지 세계를 대표하는 7개국 선진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제는 물론 안보와 AI,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현안을 논의를 하지요. 비록 법적으로 다른 나라를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네, 이곳에서 논의된 방향이 세계 금융시장과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G7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전 세계 언론과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는 거죠. 한국은 사실 정식 G7 회원국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번에 초청국으로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곳에 참석을 해서 AI와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주요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죠. 참,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G7이 AI와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투자 확대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요. 하지만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중동의 긴장도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미국의 금리 정책과 미중 기술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G7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는 있지만 지정학적인 불안이라는 큰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앞으로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협력, 갈등보다 경제 회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AI와 반도체, 첨단 기술 분야의 핵심 국가로 얼마나 더 큰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놀라운 또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한국에서 썼습니다. 한국 쟁시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면서 906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지요. 불과 올해 1월 처음 5000선을 넘어선 뒤 5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그만큼 크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지요. 특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한국 내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AI 서버를 만들려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문이 몰리고 있고 여기에 로봇, 우주항공, 첨단 전자장비 관련 기업들까지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죠. 그 더 놀라운 것은 올해 코스피 상승률입니다. 무려 115%나 올라서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일본이나 미국 증시보다도 훨씬 높은 상승률입니다. 한국 증시가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앞서 제가 연방준비제도 금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올리지는 않지만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는데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 오히려 한국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거죠. 보통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 증시에는 부담이 되는데 이번에는 AI 산업 성장과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 불안감을 이겨낸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제 코스피 1만 시대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AI 산업이 지금처럼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대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지요. 주식 시장은 직선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올랐다가 쉬었다가 다시 오르기도 하고 또 내려지기도 하고 계단식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다면은 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나 중동 정세 악화, 국제 유가 급등 같은 외부 변수도 언제든 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AI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커져서 일부 종목에는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앞으로는 단순히 AI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실제 실적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한국 코스피 오르는 그 흐름에 함께 동참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참 기쁜 소식이고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 여전히 아주 긍정적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또 AI 반도체 첨단 제조업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이 살아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한국에 사시는 분들 너도 나도 많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것으로의 그게 최대의 화두가 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계속 주식시장을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풍경들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올해 안에 코스피 1만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가 쓰일지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조정장이 먼저 찾아올지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또 많은 분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쏠릴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언제나 기대와 위험이 함께 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숫자만 따라가시기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경제 흐름을 함께 잘 살펴보시면서
네,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잘 하셔서 함께 이익을 내시는 길을 바랍니다.

네,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산세죠. 네, 특히 은퇴하신 시니어분들이나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가정에서는 매년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시간 메릴랜드 주민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릴랜드 주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자 재산세 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가구 소득에 비해서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주 정부가 일부 재산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가 크게 늘었지만 은퇴 후 연금이나 사회보장연금 등 제한된 소득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에는 수십 년 전 집을 구입해 오랫동안 거주해 오신 시니어분들이 많으시죠.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실제 생활비는 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꼭 함께 이 정보를 나누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카운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65세 이상 시니어와 특히 또 장애인을 위한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민이라면 주 정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재산세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청은 매년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요. 신청 시에는 소득 관련 서류와 주택 소유 증빙 자료 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격이 되시는데도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한인 시니어분들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놓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또 주변의 시니어 이웃 가운데 재산세 부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에 꼭 좀 확인을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몇 분의 신청만으로도 그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주정부 세무국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메릴랜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오브 어세스먼트 앤 택세이션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주정부 세무국 웹사이트입니다. 그곳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에서 은퇴 후에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 주변에도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많이들 그냥 계속 같은 집에 사시죠. 정부 지원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이 상당히 알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정보를 확인하셔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재정관리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고요. 예, 제가 앞으로도 좀 실질적으로 우리 DMP 지역에서 어떤 정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경제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가진 재산을 어떻게 잘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또 어떻게 이득을 얻어서 우리 실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또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물질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지혜롭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또 제가 들려드릴 거군요. Flowers. 저는 이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김승교 기자가 전하는 가곡 산책 들려드리면서 또 우리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2부에 다시 또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걸어보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처음 만났을 때 설렘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향해 뜨겁게 사랑을 처음으로 고백했던 순간일까요? 물론 그런 순간들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오래 기다려주는 사랑,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랑, 그리고 함께 시간을 견디며 더욱 깊어지는 사랑. 오늘 소개할 가곡은 바로 그런 깊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시인 황순애의 시에 작곡가 박대웅이 선율을 입힌 가곡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하여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랑을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표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사랑이 마치 인스턴트와 같다며 인스턴트식 사랑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노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순간보다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옹기어야 한다고. 처음의 설렘도 소중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다른 점을 품어주며 시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랑이야말로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따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랑은 감정보다 선택에 가깝다는 것을. 기쁜 날에도 함께하고 힘든 날에도 곁을 지키며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사랑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부를 보면, 장기간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관계에 있어서의 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하여는 제목부터 참 인상적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하여. 그 한마디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사랑에는 시작보다 지속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받기보다 먼저 내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안할 수 있도록 품어주는 것임을 조용히 들려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오래 기억되는 사람들은 가장 오래 곁에 있어준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 말없이 손을 잡아준 친구, 조건 없이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주신 부모님, 기쁜 날보다 어려운 날 함께해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도 그렇습니다. 큰 이벤트보다 어쩌면 밀도 있는 오래된 시간들이 그런 평범한 날들이 쌓여 평생의 사랑이 됩니다. 이 노래는 우리에게 사랑의 속도를 늦춰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더 기다려주며. 인스턴트 사랑과 같이 불꽃은 화려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따뜻한 난로불은 오랜 시간 사람 곁에 있으며 따뜻한 농도로 사람을 지속적으로 데워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가는 사랑은 뜨거움보다 따뜻함을 닮아 있습니다. 이제 황순애 시인의 따뜻한 시와 박대웅 작곡가의 아름다운 선율이 만난 가곡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하여를 소프라노 이혜원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오랜 시간 함께해준 사람을 떠올리며,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가곡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하여와 함께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그것이 진정 오래가는 사랑이 아닐까요? 인스턴트식 사랑들과 인스턴트식 감정 소모가 신한 이 시대에 사랑만큼은 아날로그식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오늘 함께 계시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거창한 말이 아니라 고마워, 사랑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런 평범한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데서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지니까요.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주변을 살다 보면요. 참 존경하고 싶거나 본받고 싶거나 감동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접한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감동을 받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친부와 맞섰고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에 들어갔으며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고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주인이 된 분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할 때 어떤 분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분이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계 미국인 우주비행사 조니 김, 자니 김 이야기인데요. 네, 자니 김은 가난과 가정폭력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네이비실 대원으로 복무한 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해서 응급의학 의사가 되었고 현재는 나사 우주비행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우주인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2025년이죠. 한국계 최초로 국제 우주

그래서 한국, 뭐 미국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이가 가장 닮았으면 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밈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까 싶죠. 단 하나를 이루는 것도 힘든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분을 살아있는 전설 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분의 그 이력은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하버드대학교 동문회 연설에서 이분의 연설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러면서 꼭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도 이분의 연설이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감동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화려한 경력, 이력 때문에 관심을 처음에는 쏟을 수 있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마음, 사랑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같아서 감동이었어요. 자니 김은 그 제가 연설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니 김은 연설을 시작하면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약 8개월 동안 또 머무르면서 네, 그는 거대한 폭풍과 광활한 바다, 화산 폭발과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빛나는 도시들을 보았지요. 그런데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국경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도, 한국과 중국의 경계도, 유럽 국가들 사이의 경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주에서는 그저 하나의 푸르고 아름다운 행성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같은 우주선인 지구를 타고 여행하고 있다.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국적과 인종, 정치와 이념, 세대와 문화로 끊임없이 서로를 나누고 있지요. 심지어 우리 한 나라에 살면서도 또 한 지역에 살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참 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같은 행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어쩌면 자니 김은 우주에서 가장 먼저 인간의 공통점을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설의 진짜 감동은 어쩌면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왜 네이비실이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국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9-1-1 테러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청중들은 웃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 담겨 있었던 거죠. 자니 김의 어린 시절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술에 취하면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지요. 집은 늘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놀림과 차별을 경험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등학생이던 그에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총을 겨누는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온몸으로 아버지를 막아섰고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지요. 대치 끝에 아버지는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한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극이었죠. 정말 상상만 해도 어떻게 이런 비극을

견디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는 그 상처 속에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를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로 이끌었죠. 그는 혹독한 훈련을 통과를 했고 수많은 위험한 작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우들에게는 신뢰받는 대원이 되었고 여러 훈장을 받았지요. 하지만 전쟁은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떤 작전에서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그 한 사람의 또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건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 조사 결과 그의 행동은 규정상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사의 그 말에 순종한 그의 말이 그는 굉장히 또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하버드 연설에서 그는 그 무게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정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이 자신을 의학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을 했지요. 사람을 해치는 기술보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을 떠나서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응급의학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전문의가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사의 우주 비행사 선발에 도전을 하는 거죠. 당시에 1만 8천 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단 12명만 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니 김은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천재다, 슈퍼맨 같아 라는 말을 할 텐데요. 그런데 정작 자니 김은 자신의 연설에서 성공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 중에서, 연설 중에서 그가 남긴 말이 또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진정한 힘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벗는 데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는 어린 시절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갑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했고 또 네이비 시절에는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갑옷을 입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도 완벽해 보이기 위해서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고 또 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강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는 하버드 의대에서 배운 가장 큰 선물이 의학 지식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말을 했고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었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감. 공감이야말로 자신을 어둠에서 끌어낸 진짜 슈퍼 파워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연설 부분에서요. 정말 감동적인 말을 했는데 그는 평생 슈퍼 히어로를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만화 속 영웅을 동경을 했고
네이비실이 된 것도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진짜 가장 위대한 영웅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바로 한 사람, 바로 그의 어머니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 가난과 차별과 고난을 견디면서 자녀들을 키워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사실은 연설이 있기 불과 한 달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조니에게는 목이 메인 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영웅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슈퍼히어로는 언제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그는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을 했죠. 그는 그 순간 네이비실도 아니고 하버드대 의사도 아니고 나사 우주비행사도 아닌 그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니김은 진정한 위대함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고 진정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으며 진정한 영웅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니김은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슈퍼히어로가 되십시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라는 것보다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해하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말이 아닐까요? 국경이 없는, 막힘이 없는 하나의 지구, 커다란 이 지구호라는 지구를 함께 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영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니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영웅, 슈퍼히어로는 어느 분이신가요?

저는 또 타 부분을 모아도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네이처 매직의 니킴 부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네, 6월 21일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 남편, 또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네, 오늘은 그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암 치료와 예방, 강력한 면역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성분,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후코이단 전문기업, 네이처메딕의 니킴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후코이단이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 네, 이 후코이단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갈색 조류 다들 아실 거예요.
0: 네. 네,
1: 이 갈조류에서만 추출되는 천연 다당체 성분이고요. 1913년도에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1960년대에는 러시아에서 방사능 노출로 발생한 암 치료제로 연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6년도로 넘어와서 일본의 암학회에서 후코이단이 암세포와 접촉한 후에 72시간 내에 암세포를 사멸시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됐죠. 예, 현재는 미국 국립보건원 NIH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논문 사이트 가시면 사이트 이름이 pubmed.gov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트 가시면 후코이단 관련 논문이 3,500편 이상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학계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0: 네. 암 치료 중인 분들이 사실 또 후코이단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1: 네.
0: 그리고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후코이단이 항암 치료 중에 도움이 된다는 말들을 듣습니다. 네. 후코이단이 네. 항암 치료 중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1: 이 항암제가 약 처럼 들리시지만 사실은 독성을 지닌 약이에요. 그 독성 치료제인데 결국은 암세포처럼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만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 있는 모낭세포라든지 위벽세포, 뭐 소장, 대장의 표피세포, 그리고 저희 몸의 골수세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골수세포도 가장 빨리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가 투여가 되면 메스껍다거나 구토가 난다거나 뭐 설사가 난다거나 아니면 백혈 수치가 떨어져서 굉장히 피로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후코이단을 복용하시면 장관 내 NK세포, 대식세포, T세포 그리고 또 B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백혈 수치도 이제 다시 회복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손상된 세포들도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코이단을 드시고 나서 먹지 못하던 식사를 다시 잘하게 되었다거나 피로가 훨씬 줄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0: 네, 치료도 치료지만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또 이 항암 부작용 완화뿐만 아니라 후코이단이 암세포 자체에도 직접 작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작용합니까?
1: 이 후코이단이 암 환자들에게 크게 주목받는 핵심 이유가 바로 이 지금 말씀하신 그 후코이단이 암세포와 접촉하면서 암세포의 단백질 분해 요소인 캐스페스를 활성화시키면서 암세포를 붕괴시키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전문용어로 하면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암세포 자살 유도라고 하고요. 이 정상세포는 사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지고 재생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돌연변이 세포인 암세포는 이 자살 기능이 꺼져 있어서 계속 자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후코이단이 이 꺼진 자살 기능을 다시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0: 네, 그렇군요. 또 암이 굉장히 좀 두려운 이유가 바로 전이지 않습니까?
1: 맞아요. 네,
0: 후코이단이 또 전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사실은 정상세포보다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관신생인자라는 신호물질을 암세포가 분비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도록 유도를 합니다. 결국 그리고 이 혈관을 타고 영양공급을 받고 나서 다시 그 혈관을 통해서 또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죠. 이게 가장 큰 암이 생기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 후코이단은 바로 이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암에게 영양공급로가 차단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암이 성장하고 전이를 하는 그 부분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암에 걸리고 5년이 지나서야 완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발이 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암 환자들의 이제 현실이죠. 후코이다는 이 전이 예방에 탁월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 이후에도 계속 복용하는 분이 많으신 겁니다.
0: 네. 아, 이런 이유가 있으시니까 또 네. 전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좀 더 논문으로도 입증된 사례들이 있다면 더 정확하게 네. 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네. 이 아까 말씀드린 NIH의 PubMed.gov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코이단 FUCOIDAN을 검색하시면 논문이 3,500표 이상 있는데요. 이 사실 후코이단 논문들은 대부분 실험실이나 동물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실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 첫 번째 알려드릴 게 이제 폐암 임상 시험입니다. 2024년에 네.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진행한 건데 비소세포암 폐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한쪽은 기존 치료만 하고 다른 한쪽은 항암 치료와 함께 후코이단을 복용시킨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후코이단 복용 그룹의 생존율이 후코이단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삶의 질도 개선되고 염증 수치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와 함께 후코이단을 드실 때 실제 폐암 환자 차원에서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임상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장 직장암 이중 맹검 임상 시험입니다. 이것도 후코이단을 복용한 전이성 대장암 환자 그룹의 질병 조절률이 92.8% 그리고 복용하지 않은 그룹은 69.2%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후코이단을 함께 드신 분들이 암의 진행을 더 잘 억제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ASCO 그러니까 미국 임상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직장암 87명 대상한 이런 실험인데요. 항암 방사선 치료 중에 후코이단을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체적 회복과 삶의 질이 더 빠르게 개선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ASCO는 세계 최고 권위 암학회고요. 여기서 임상실험에 후코이단을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게 항암 피로 감소 임상시험입니다. 이게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암 치료 후에 피로를 겪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코이단을 피로 개선과 염증 감소용 보충제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명문 의과대학에서 직접 임상시험 대상으로 후코이단을 선정한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특이한 건데 학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는 것은 뭐냐면 피로 개선, 그러니까 암치료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후코이단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지금 저희가 와칭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논문 외에도 뭐 간암이라든지 유방암, 두경부암 여러 가지 암에 대한 연구가 계속 후코이단을 사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이제 노인성 치매 관련된 논문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관련돼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888-761-1188이 저희 고객센터거든요. 주시면 저희가 암 관련 논문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말 3,500편이 넘는 논문들이 있고 그리고 임상시험을 굉장히 폐암 환자 그리고 대장 직장암 이중 맹검 항암 피로 감소 임상시험 등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하셨고 또 그 연구 논문으로 데이터를 갖고 계시군요.
1: 네네.
0: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게 지금 사례와 함께 개인적인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으면은 고객센터 1888-761 1188로 연락을 하시면은 해당 관련된 논문들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군요.
1: 네네, 네, 맞습니다.
0: 네,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문의를 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상시험이나 연구 논문들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네이처메드 후코이단을 소개를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 사례가 있으시죠? 그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1: 저희가 사실은 뭐 매일매일 사례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지만
0: 네.
1: 오늘은 두 분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비소세포 폐암 4기 진단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기 진단 받으신 거죠.
0: 네.
1: 이분은 항암제 복용하고 농포가 전신을 뒤덮고 손발톱, 밑살이 올라와서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으셨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설사로 거의 누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희 네이처메디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셔서 하루에 캡슐로 20알에서 25알씩 복용하셨는데 무엇보다 장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배통증이 사라지고 염증 수치도 많이 호전되셨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정기검사에서 이제 주치의께서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수치도 좋아진 걸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었기에 이렇게 수치가 좋아졌냐고 계속 이제 복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얼바인에 사시는 63세 여성분으로 2010년 유방암 수술하고 2013년에 뼈와 간으로 이제 그 유방암이 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다시 시작한 분이신데 이분은 거의 뭐 5년 이상 저희 제품을 드신 거죠. 근데 이분은 후급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몸이 점점 약해지던 차에 주치의 소개로 2018년부터 저희 네이처메딕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항암 부작용이 크게 완화되셨고 이제 7년이 넘도록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주치의도 저희가 최근에 다시 만났는데요. 이제 메디컬 닥터를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직접 이분도 직접 저희한테 본사에 연락하셔서 저희 네이처메디 후보이단을 구매하고 계실 정도로 의사분들도 저희 제품을 많이 신뢰하고 계십니다.
0: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이 직접 이렇게 좀 굉장히 건강해지셔가지고 오시면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렇다
1: 그런
0: 보니까
1: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0: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께서 적극 드시기를 권하시는 그런 상황이군요.
1: 네.
0: 이렇게 후코이단이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인데요. 그러면 그 많은 후코이단 회사들 중에서 네이처메딕은 어떤 회사이고 또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저희 네이처메딕은 후코이단 제품만을 판매하는 후코이단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캐나다, 아마존에서 후코이단을 검색하시면 최상단에 제일 위에 뜨는 베스트셀러 브랜드고요. 세계 50여 국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메딕 주요 임직원들은 2004년 미국의 후코이단을 처음 소개한 핵심 멤버들이고요. 20년 이상의 후코이단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AHC 후코이단 그리고 3 플러스 후코이단인데 AHC 후코이단은 항암 치료 중인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0: 네.
1: 이유가 뭐냐면 항암제로 손상된 간 회복에 AHC가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후코이단과 AHC가 같이 들어가 있는 AHC 후코이단을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뮬레이션은 저희 네이처메딕만의 독점 포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셔도 후코이단과 AHC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네이처메딕 위에서는 찾으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3플러스 후코이단은 세계 최초로 모주꾼, 미역기, 후쿠스라는 세 가지 갈조류의 후코이단이 들어가 있는 강력한 후코이단 제품입니다. 그래서 면역 활성화가 필요한 분들 또는 암 재발 방지를 원하는 분들 그리고 말기암이셔서 항암 치료를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3플러스 후코이단으로 권합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후코이단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포뮬레이션도 네이처메딕이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그래서 AHC 후코이단, 3플러스 후코이단 모두 캡슐과 액상으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액상팩 제품이 특이한 것 같아요. 시중의 네. 병탭과는 좀 어떻게 다릅니까?
1: 후코이단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액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시중 제품들 보면 대부분 물을 많이 넣어서 희석한 뒤 병에 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박카스같이 생겼죠. 그런데 가만히 두면 이 후코이단이 아래로 침전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액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루를 액상에 집어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네이처메딕은 독자적인 기술로 최소한의 물에 고농축 후코이단을 담아서 팩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팩에 캡슐 8알에서 9알 정도 드는 양이 농축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액기스 팩 형태로 후코이단을 만드는 곳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맛도 천연 자이리톨이 들어있어서 맛도 굉장히 프레쉬하고 달콤해서 항암 치료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캡슐 제품 또 액상 제품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무래도 좀 드시기에 편한 것을 선택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마다 네. 복용량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1: 후코이단은 천연 성분입니다. 그래서 약처럼 정확한 수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이 권하는 적정량을 말씀드리면 일반 면역 관리가 목적이신 분은 하루 최소 800ml에서 1g, 암 1, 2기 환자분은 2, 3g, 그리고 암 3, 4기 환자분은 4, 6g 정도를 권합니다. 근데 저희 3플러스 캡슐 기준으로 하루 8알에서 24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상의 경우는 하루에 한 팩에서 네 팩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이신 분이라면 항암 시작하기 전부터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미 항암을 시작하셨다면 복용량을 좀 더 높여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춤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 주셔서 저희 고객센터 888-761-1188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복용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 네,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최소 3개월 이상은 드시면 정확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중에 후코이단 제품이 많던데요. 어떻게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까?
1: 후코이단 제품을 고르실 때 반드시 확인하실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갈색 여부와 맛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코이단은 갈조리에서 추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캡슐로 돼 있거나 액상으로 돼 있어도 색상이 갈색을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캡슐의 경우 이제 캡슐을 열어서 안에 있는 그 파우더를 드셔보시면 짭조름한 바다 맛이 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흰색이거나 무색 또는 맛을 봤을 때 그냥 밋밋한 맛이 난다 그러면 후코이단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요. 둘째는 순도예요. 후코이단은 갈조리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추출하는 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중에 제품 보면 20%, 뭐 30%, 50%, 뭐 70% 이런 제품이 있는데 가장 효능이 좋은 순도는 85%대의 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처메딕은 85% 순도인데 시중에 있는 것 제품들도 제품이나 웹사이트에서 순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네이처메딕의 경우에는 이제 그 유기농 미역기 후코이단이 같이 믹스되어 있는데 이 믹스되어 있는 후코이단들도 모두 85% 고순도를 쓴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후코이단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제대로 된 후코이단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건데 제가 아까 3플러스 후코이단 말씀드릴 때 저희 모주꾸, 미역기, 후쿠스라는 세 가지 갈조리에서 추출된 후코이단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보통 한 가지 후코이단만을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 네이처메딕은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 모주꾸는 암세포 자살 유도를 잘하고 미역기는 암세포 전이 예방을 굉장히 잘하고요. 후쿠스는 여성암과 소화기계암 그리고 항산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갈조류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후코이단이라면 적어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의 후코이단 종류가 들어있는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 FDA 기준 GMP 인증 공장에서 생산된 것인지 이건 기본이지만 혹시라도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희처럼 캡슐과 액상을 모두 판매하는 후코이단 전문 기업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후코이단을 선택을 해야 될지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후코이단 전문 기업이니까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켜주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후코이단의 어떤 미국에서 후코이단을 소개한 최초의 멤버들이고요. 후코이단 하면 사실 네이처메딕 상담해보시면 다른 회사 상담하신 다음에 저희 회사 상담해보시면 차이점을 아실 거예요.
0: 네. 직접 상담을 해보시면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제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을 지난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시작하셨는데
1: 네네.
0: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죠. 21일 네.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까?
1: 네, 저희 가정의 달 마더스 데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번 주 일요일이 6월 21일이잖아요.
0: 네.
1: 마더스 데이. 이제 이벤트가 21일로 마감됩니다. 사실은 일요일 날은 저희 웹사이트는 오픈되어 있지만 저희 본사는 이제 클로즈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웹사이트로 오단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감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한테 선물로 하신다고 그러면 뭐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구매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벤트는 캡슐 제품 160알짜리 5병 구매 시에 60알 작은 병 1병 추가로 드리는 거 그리고 10병 구매하시는 분은 1병 추가로 드리고 60알 작은 병 2병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중증암 환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액상 제품의 경우에는 3세트 구매하시면 10팩, 6세트 구매 시 30팩, 그리고 8세트 구매하시면 1세트, 그러니까 50팩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병짜리 또는 3병짜리 그 캡슐 제품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선물 박스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ather's Day라고 하시고 선물 포장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웹사이트로 오다실 경우에도 거기 메시지에다가 넣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선물 포장을 해드리니까 저희 본사에서만 선물 포장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이벤트 자체는 대리점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사실 부모님께 선물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건강 관련 선물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아버지 날 맞이해서 이번 주말까지죠. 이벤트를 네.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이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 좋은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별하게 선물 박스도 아름답게 예쁘게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전화번호 고객센터 전화번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88-761-1188 888-761-1188로 문의를 하시고요.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이제 일요일 Father's Day에는 웹사이트로 직접 가셔서 네, 선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1: 네, 저희 웹사이트가요. www.nmfukoidan.com입니다. N은 Nancy 할 때 N이고요. M은 Mother 할 때 M입니다. 그래서 nmfukoidan, fukoidan.com이고요. 거기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본사 888-761-1188로 전화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부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구매 가능하시고 저희 DC 인근에서는 에란데일 건강마을이 있고요. 메릴랜드 그린 코스메틱 그리고 엘리커시티 힐링마을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은 네이버 쿠팡에서 네이처메딕을 검색하시거나 한국지사가 있습니다. 1544-3815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구매 전에 무료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샘플 캡슐 열어서 갈색 여부, 바다 맛,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매를 하시든, 뭐 샘플 신청을 하시든 부담 없이 저희 888-761-1188로 연락 주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상담을 하시면 어느 정도 드셔야 될지, 어떤 제품을 드셔야 될지,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어떤 논문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좀 정확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워싱턴 지역 DMB 지역에서는 에난데일 건강마을, 메릴랜드 그린 코스메틱, 엘리코시리 힐링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네이버 쿠팡 네이처메딕 검색하시거나 한국지사 1544-3815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구매하시고 또 지불은 미국에서 하셔도 되는 거죠?
1: 페이먼트 말씀하셨죠?
0: 네.
1: 예, 좀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0: 네. 미국에서 구매를 하시고 한국에서 또 바로 전달을 해 주시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네이처메딕이 좋다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또 정품이 아닌 그런 또 네이처메딕을 모방한 제품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좀 정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1: 네, 유사 제품들이 시중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제 말씀드리는 게 네이처메딕 정품은 제품 뒷면을 보시면 유효기간이 있는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실버 컬러로 홀로그램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9자리 고유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번호가 꼭 있어야만 저희 네이처메딕 정품이기 때문에 꼭 홀로그램 스티커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9자리 고유 번호가 홀로그램 스티커로 붙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게 이 로고가 레이저로 비추면은 NM이라는 글씨가 나타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히든 어떤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그램 스티커 자체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걸 만든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 정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네, 네. 유사 제품이 아닌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정품을 구입하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올려놓으셨는데 그 유튜브 채널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저희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후코이단 바른 건강 아니면 네이처메딕 검색하시면 후코이단 채널이 이제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시면 효능이라든지 제품 비교, 복용 방법, 뭐 생생한 체험 사례 등 다양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뭐 후쿠오카 효능 영상은 이미 15만 명 이상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영상들도 수만 명씩 보신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영상들이니까 가셔서 네이처메딕 검색하시거나 후쿠오카 바른 건강 검색하셔서 저희 채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직접 방문해 보시면요. 궁금한 것들을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6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이벤트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릴까요?
1: 네네.
0: 네. 6월 21일 며칠 남지 않았죠. Father's Day를 맞아서 아버지, 남편 또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한 선물로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요. 캡슐 제품 160알 5병 구입하시면은 60알 작은 병 1병을 추가로 드리고 또 160알 10병 구매 시에는 160알 캡슐 1병과 60알 제품 2병을 추가로 더 드린다고 합니다. 중증 암 환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액상 제품의 경우는 3세트를 구입하실 시에 10팩, 6세트 구입할 때는 30팩, 8세트 구입 시에는 1세트, 1세트가 50팩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추가로 더 증정하신다고 합니다. 네, 또 선물 박스 세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Father's Day 선물로 이번 기회에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부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네.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네이처메딕 후쿠오카단 후쿠오카단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후쿠오카단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네이처메딕 후쿠오카단 888-761-1288로 꼭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후쿠오카단 전문 기업이죠. 네이처메딕 니킴 부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1: 네, 감사합니다.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2: 703-354-1950 703-354-1950 요즘 부모님 얼굴 확 달라지셨다고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쿠오카단
4: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는 브랜드 지금이 바로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2: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지금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프리미엄 후쿠오카단
4: 네이처메딕 후쿠오카단으로 부모님의 오늘을 더 젊게 내일은 더 건강하게
2: 네이처메딕 후쿠오카단 888-761-1188 888-761-1188
0: 애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한국 축구 대표팀 멕시코와 경기를 치르게 되죠. 네, 밤 9시 여러분들의 또 저의 응원으로 한국 팀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조별리그 2위까지 32강에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함께 기쁜 소식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초대 리 김밥과 함께합니다.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그 맛 한국에서도 맛있는 김밥으로 소문난 리 김밥, 네,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덮밥까지 그리고 바삭바삭한 닭강정까지 우리 한국의 입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K-푸드 리 김밥 창업기에도 문의하시면 좋겠고요. 또 월요일에서 수요일 리 김밥 라면, 리 라면 콤보 9불 99에 한정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리김밥에서 드리는 20불짜리 쿠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초대 손님과 함께 그리고 또 세상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여러분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5: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신 손님에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엌에 백스플래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예쁘게 공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카운터탑을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셔서 역시 공사를 잘 마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난 후에는 페인트와 조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집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우선 권하기는 이사 들어가신 집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쭉 나열한 후에 시간적으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시고 계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도 구별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리서치가 당연히 필요한데 간혹 본인만의 독특한 취향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본인의 만족이 최우선이지만 또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 집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페인트라든가 타일 등은 개인 취향을 따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경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운홈에 작은 방 두 개가 필요 없다고 벽을 터서 방을 크게 만든다든가 패밀리 룸을 넓힌다고 서재를 없애기도 하고 부엌을 크게 하려고 선룸을 없애고 하는 일들입니다. 집의 구조, 동네 분위기, 리셀 밸류, 최근 유행 등을 고려하시고 집을 가장 많이 보고 다니는 리얼터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오면 디자인 컨설팅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반드시 여러 군데에서 받은 후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주변에 소개나 잘 아는 분들과 일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곳의 견적은 받아보고 비교하셔서 가격, 서비스, 사용하는 자재들의 차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님의 경우처럼 각각의 공사마다 전기 따로, 플러머 따로, 페인트, 바닥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제네럴 컨트랙터를 고용하셔서 모든 공사를 한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절약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던 크던 어떤 공사이든지 라이선스와 보험을 가진 회사인지는 꼭 확인하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계절에 따라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덱 or 패리오 혹은 큰 나무를 잘라야 하는 아웃사이드 일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지붕이나 사이딩 같은 경우는 소유하신 보험 회사에 클레임해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헤어 데미지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때를 위하여 보험이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카운티 퍼미시나 속해 있는 HOA의 어프루블이 꼭 필요한지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집을 거래해 주셨던 리얼터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리얼터는 주택을 거래하는 전문가입니다. 사고 파는 일 외에도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프로페셔널한 에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7: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8: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7: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8: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9: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0: 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한미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안보 효과와 핵확산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한미 핵잠 협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 의회도 해당 사안을 주시하며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개발을 이끌었던 핵심 연구자 노엄 샤지어가 오픈 AI로 자리를 옮깁니다. 생성형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업계 최고급 인재를 둘러싼 빅테크 간 영입 경쟁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협력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설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초대형 합병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양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합병을 추진할 경우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오히려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법원이 화웨이의 대일한 사업 관련 재판에서 멍완저우 부회장의 과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를 둘러싼 대미 제재 위반 의혹 공방이 오는 9월 본격적인 재판 국면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주 홍콩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만남이 성사될 경우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접촉으로 홍콩을 둘러싼 미국의 기조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대형은행 시티그룹의 전직 임원이 트럼프 대통령 계좌 개설 과정에서 위험성을 지적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티그룹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안티파 관련 인사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이스 요원을 상대로 바리케이드 설치와 추적, 협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미 법무부는 1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이민단속국 아이스 요원들과 시설을 겨냥해 바리게이트를 설치, 차량 추적,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를 지목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리건주 아이스 시설에 대한 공격 혐의, 올해 2월 아이스 요원들에 대한 사이버 스토킹 혐의, 3월과 5월 텍사스주 및 뉴저지주의 아이스 시설에 대한 공격 혐의 등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안티파 성향 활동가들은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거나 합법적인 이민 단속을 방해하거나 미 국민을 상대로 정치 폭력을 벌이는 이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유권자 아이디 법안 의회 통과와

0: 입체시 의무, 군 복무와 질병, 장애, 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여성 스포츠 경기에 성전환자 출전 금지 및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한 이 법안을 과반 찬성표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패키지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이런 시도가 상원 의사 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의사 교체관의 결정에 막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맥도너를 맹비난하며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맥도너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게시글에서도 유권자 아이디 법안이 함께 통과되지 않는 한 해외 정보 감시법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정보 감시법 702조는 정보 당국이 법원 영장 없이 미국 밖의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정보를 통신 회사에서 수령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단기 연장하는 법안은 지난 11일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반대표를 주도하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물러나기로 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후임으로 자신이 지명한 제이 클레이턴 뉴욕 연방 남부지검 검사장의 상원 인준청문회를 취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상원정보위원회 클레이턴 후보자 청문회를 갑작스럽게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내일이면 공석이 되는 국가정보국 국장 자리는 정부 및 안보 관련 경험이 없어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으로 그대로 앉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클레이턴의 후임으로 지명한 제이미 맥도널드 뉴욕 연방 남부지검 검사장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클레이턴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톰 코튼 상원정보위원장은 X에 대통령이 그에게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청문회 연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코튼 위원장은 2시간 뒤에 올린 또 다른 X 게시글에서 대통령이 클레이턴에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한 건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클레이턴은 애국자이자 매우 자격 있는 후보자이다. 오늘 청문회가 아쉽게 연기됐지만 조만간 그의 인준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맞아 실시된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17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공공종교연구소가 지난 5월 1일에서 18일 전국의 성인 5,4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매우 또는 엄청나게 자랑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23%, 조금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14%였고 응답자의 11%는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13년 전인 2013년 6월 같은 조사에서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또는 엄청나게 자랑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81%였는데 30%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인이라는 게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013년 조사 당시 1%에 불과했지만 올해 11%로 10%포인트 늘었습니다. 더힐은 이런 여론조사 내용을 전하면서 지난 10여 년 사이 미국에서 정파 간 공방이 격화하고 정치 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등 정치적 긴장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미국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과 이번 여론조사를 연결지으면서 미국인들이 현 지도부에 그리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론조사 기업 디시전 데스크 본부의 17일 집계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5%에 그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56.7%로 나타났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 센트럴파크의 명물인 관광마차에서 10대 관광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7일 오후 3시쯤 4명을 태우고 있던 마차의 말이 갑자기 질주하면서 18살 청소년 등 최소 2명이 말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마차에서 떨어진 18살 청소년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마차는 공원을 질주한 뒤 다른 마차와 스친 뒤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마차 업계를 대변하는 운송노동조합 측은 해당 말은 들여온 지 6주밖에 되지 않았고 마부가 승객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마차에서 내렸다가 사고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차를 끄는 말 한 마리

아이가 쓰러져 숨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관광마차는 도입된 지 150년이 넘었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임대차보증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경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우 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리 하이웨이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가 피임 접근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들의 공식 서명하며 여성의 생식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17일 두 개의 관련 법안에 대해 서명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피임권리법과 피임보험보장법 두 가지입니다. 피임권리법은 미식품의약국이 승인한 모든 피임과 관련된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응급피임약 역시 포함됩니다. 해당 법은 향후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피임권 보호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법안인 피임보험보장법은 보험사가 모든 피임수단 비용을 전액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 부담금인 코페이 부과도 금지됩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번 조치가 향후 연방 사법 판단 변화에 대비해 버지니아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잘라 하시미 버지니아 부지사는 이번 조치는 버지니아에서 생식 건강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을 2024년부터 추진해왔으며 당시 주민 7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주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임 주지사였던 글렌 영키는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지사 교체 이후 입법이 최종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전임 주지사가 의료 접근을 보장하며 법안을 거부한 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며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5: That would have ensured access to healthcare. That was denying the will of the people and importantly it was endangering the health of women across our commonwealth.
4: 이번 법안을 발의한 제니퍼 캐럴 포이 주 상원의원은 버지니아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6: And to have the governor, the first woman governor in Virginia to sign these bills, it's a historic moment. I'm just so excited.
4: 지지자들은 피임이 단순한 출산 조절 수단이 아니라 의료적 필요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 질환 치료 목적으로 피임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학 졸업생은 피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의료라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종료와 제재 완화를 포함한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즉각적인 군사작전 중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이란 핵무기 금지 및 우라늄 처리 방안 등 핵심 합의 내용이 담겼으며 60일 내 최종 협상 타결이 목표로 설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7일 이란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 완화와 협상 로드맵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MOU에는 미국과 이란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상호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향후 60일 이내에 최종 평화 합의를 위한 협상을 완료한다는 일정도 명시됐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30일 이내 완전 해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후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는 미군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란 측 역시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고 30일 내 기뢰 제거 등 기술적인 조치를 완료키로 했습니다. 다만 통행료 부과 여부는 이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기존에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협정 체결 시점에 맞춰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제재 면제 조치를 발효하고 금융, 보험, 운송 분야까지 이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기존 동결 자산 해제 문제 역시 협상 과정에서 해결될 예정입니다. 경제 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지역 파트너들이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키로 했으며 60일 내 실행체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최종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며 어느 한쪽도 최종 합의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추가 제재 또는 군사적인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긴장의 요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MOU 서명식은 19일 스위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 측은 이를 향후 협상 진전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4: 뉴욕주가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300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급합니다. 개인별로 최대 $1,500까지 환급될 예정이며 대부분은 우편 체크로 전달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8: 뉴욕주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스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300만 명에게 총 21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올해 스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택 소유자와 시니어 계층의 재산세 환급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 프로그램은 학교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뉴욕주의 대표적인 세금 경감 제도입니다. 올해 수혜 대상은 약 278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지원 규모는 21억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가구당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자가 해당되는 베이직 스타는 약 $350에서 $600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연소득 11만 $750 이하인 시니어 대상 추가 혜택인 인핸스드 스타 대상자는 $700에서 최대 $1,5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대상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부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직접 공제되지만 대부분은 세액 환급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뉴욕주 조세국은 이미 체크 발송을 시작했으며 여름과 가을에 걸쳐 순차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혜자가 스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예정일 기준 15 영업일 이전까지 등록해야 올해부터 계좌 이체 수령이 가능하며 이후 신청자는 올해는 체크로 다음 해부터는 계좌 이체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시에서 약 47만 4천 명이 총 1억 4,970만 달러, 롱아일랜드에서는 약 57만 2천 명이 6억 5,920만 달러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환급 금액은 거주 지역과 학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조세국은 오는 7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스타 신청 방법 과 활용 방안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귀화한 시민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디내추럴라이제이션 소송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몇 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불과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미 29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귀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외국 출신 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 시라큐스대 트랜잭셔널 리코드 액세스 클리어링 하우스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총 166건으로 연평균 1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증가세는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단순히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까지 사법 대상 범위를 넓힌 게 특징입니다. 미 법무부 내부에서는 여러 부서의 민사소송 담당 인력을 해당 업무로 재배치하고 있으며 사기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하던 인력까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미 업무 과부하 상태에 있는 각 지역 연방검찰청에도 관련 사건이 배당되고 있습니다. 한 고위 법무부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치는 의회가 수십 년 전에 마련한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미 시민권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위협, 전쟁 범죄, 중대한 사기 행위 또는 귀화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등을 포함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일 뿐 특정 범죄에만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무부 산하 시민권 박탈 전담팀은 12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사건 적체를 처리하는 동시에 국토안보부로부터 추가 사건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계획에 따라 미 전역의 연방검찰청에는 수백 건의 추가 사건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부에서는 주로 전쟁 범죄나 테러 관련 사건 등 중대 범죄에 한정해 시민권 박탈을 추진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총 24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명확한 범죄가 입증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왔지만 최근에는 서류 기재 오류나 경미한 허위 진술까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주차 위반 정도의 경미한 사안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중대한 사기나 범죄 경력이 은폐된 경우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가 발병 선언 한 달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역대 최악의 에볼라가 될 수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볼라가 더 확산하기 전에 집약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발병 지역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가 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프리카연합의 보건기구인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카셰야 사무총장은 이번 에볼라가 역대 최악의 에볼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볼라는 50년 전인 1976년 처음 발견된 이후 2014년부터 2016년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1만 천여 명이 사망한 서아프리카 대유행 때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유행의 진원지인 민주 콩고에서도 2018년부터 2020년 유행으로 2,300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다음 달 부인 메건 마클과 자녀를 데리고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BBC 방송이 17일 보도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내년 7월 10일부터 17일 버밍엄에서 열리는 국제 상위군인 스포츠 대회 인빅터스 게임을 1년 앞두고 영국을 찾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10년간 군에서 복무한 해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대회입니다. 해리 왕자와 미국 배우 출신 부인 메건은 2020년 왕실 업무에서 물러나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입니다. 해리 왕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영국을 방문했지만 메건과 7살 난 아들 아치, 5살 딸 릴리벳 등 온 가족과 함께는 2022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이후 처음입니다. 찰스 3세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아치와 릴리벳을 만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해리 왕자는 언론 인터뷰, 회고록 등을 통해 형 윌리엄 왕세자 부부를 비롯한 왕실 가족들과 겪은 불화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던 50대 여성이 모기약을 바르려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안전줄 없이 번지점프를 하던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한 사건이라 브라질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45분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리카시의 익스트림 스포츠 명소인 그루타스도 스파르 동굴에서 59세 여성이 약 3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라펠 하강을 시작하기 불과 몇 초 전 절벽 가장자리에서 모기 퇴치제를 바르려다가 미끄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이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헬멧과 장갑, 안전벨트 등 모든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밧줄을 고정하는 확보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인 13일에는 리메이라의 해골다리에서 20대 여성이 번지점프 행사 도중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행사 직원들이 안전 로프 미착용 상태에서 해당 여성을 뛰어내리게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오전에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맑아지겠고 오후에는 화창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습도가 다소 높아 실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옅은 구름이 지나겠지만 오후에는 밝은 햇살이 내리쬐며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짧게 내리는 곳도 있어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차차 날씨가 회복되면서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비교적 선선하고 쾌적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결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다소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우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3: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4: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3: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4: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3: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4: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2: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퀸즈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이 포함된 일부 구역은 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퀸즈 북동부를 중심으로 한 뉴욕시 한인 거주 지역의 교통사고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도시미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시 전역의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베이사이드와 어번데일, 더글라스톤 지역의 사고 발생 증가율이 53.4%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5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52.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 34.5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프레시메도와 힐크레스트, 브라이어우드 지역도 같은 기간 40% 이상 증가해 1만 명당 54.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싱과 머레이힐, 와이스톤 지역 역시 35% 이상 증가하며 45.5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퀸즈 지역인 포레스트힐 과 레고팍 일대는 약 21.9%, 롱아일랜드 시티와 우드사이드, 써니사이드 지역은 약 19.9%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고 증가세가 확인됐습니다. 사고 증가율뿐만 아니라 절대 발생 건수 기준으로도 퀸즈 일부 지역은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퀸즈 빌리지와 벨레로즈, 로즈데일 지역은 1만 명당 68건의 사고가 발생해 시 전체 4위에 올랐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와 우드사이드, 써니사이드 지역도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미래센터는 뉴욕시가 추진 중인 비전 제로 정책이 전체적으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상당수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밀집 지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과 함께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센터는 도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의 정책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16일 버지니아주의 대표적 의료 네트워크인 이노바가 선정한 지역사회 건강지원 기금 수혜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2: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16일 버지니아주의 대표적 의료 네트워크 이노바가 선정한 올해 지역사회 건강지원기금 수혜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노바는 북버지니아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26개 비영리단체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선정된 기관들은 행동건강, 의료접근성, 경제적 안정 등 지역사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노바는 이번 지원금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이 병원과 의료기관의 역할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음을 강조하며 선정된 비영리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스티브 존스, 이노바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건강 증진은 병원과 진료 현장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정된 비영리단체들은 식량 불안, 정신건강 문제, 주거 불안정, 의료 접근성 부족 등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신뢰받는 지역사회 파트너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상담소 강고은 이사장은 이번 이노바 지원금을 통해 가정상담소 시니어 프로그램인 한인 지역 1세대 어르신들에게 더욱 필요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도록 쓰여질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문화 언어적으로 더욱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정부기관과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정상담소 시니어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시니어 정서지원 프로그램인 동무지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무지기는 정서적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한인 시니어들이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교육, 정서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회복하고 우울감과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무지기 봉사자들은 무료 정서지원 전화 라인인 K-Care 라인과 장기적인 안부 체크 서비스 라인인 효라인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상담소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가을부터 시니어를 위한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교육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우울, 불안, 치매 초기 증상,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기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시니어 당사자뿐 아니라 시니어 리더와 자원봉사자들이 정신건강 응급처치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 테일러 소장은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언어장벽, 문화적 낙인,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이노바 지원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서로의 동무가 되어 외로움을 덜고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해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이민 과정에서의 상실 경험, 배우자 사별, 세대간 문화 차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등은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다며 정신건강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건강의 일부라는 철학 아래 예방 중심의 접근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북버지니아 지역은 한인 시니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로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지역 병원과 시니어 단체, 종교기관, 비영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한인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정신건강 자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는 703-761-2225번으로 가능합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뉴욕 롱아일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길코비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렉스 휴어먼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 8명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휴어먼은 법정에서 짧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은 휴어먼을 맹비난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입니다.
3: 뉴욕주 서포카운티 법원은 17일 수요일 여성 8명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롱아일랜드 메사피커파크 출신의 건축가 62세 렉스 휴어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4월 휴어먼이 여성 7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되지 않았던 8번째 피해자 살해 사실까지 자백한 데 따른 겁니다. 휴어먼은 메건 워터먼, 멜리사 바르텔미스, 앰버 린 코스텔로,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 발레리 맥, 샌드라 코스틸라 등 7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며 카렌 베르가타 살해 사실도 추가로 시인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는 피해자 유가족 13명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휴얼먼과 마주했습니다. 제시카 테일러의 사촌 제이미 로빈스는 당신을 향한 증오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촌인 바이올렛 스웨이저는 당신은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멜리사 바르텔레미의 여동생 아멘다 펀더버그는 휴얼먼이 범행 직후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시신이 썩어가고 있다고 유가족들을 조롱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는 인간이 아닌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메건 워터먼의 딸 릴리아나 워터먼은 휴대전화로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6번의 마더스데이를 어머니 없이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얻은 휴얼먼은 무슨 말을 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티머시 마제이 판사가 이 무고한 여성들에게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있는 것이냐고 묻자 휴얼먼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선고 직후 판사는 그를 데리고 나가라고 말했고 방청석에서는 유가족들의 박수와 함께 괴물이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길고비치 연쇄살인 사건은 1993년부터 2011년 사이에 발생한 여성 실종 살인 사건으로 30여 년간 미 최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새롭게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2010년 피해자 실종 당시 목격된 픽업트럭 등록 기록을 추적해 휴어먼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이후 300건이 넘는 소환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휴대전화 위치와 인터넷 검색 기록, DNA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2023년 7월 휴얼먼이 먹다 버린 피자 조각에서 채취한 DNA였습니다. 해당 DNA는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된 남성의 머리카락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은 휴얼먼의 컴퓨터에서 손 통제, 시신 세척, 증거 인멸 방법 등이 적힌 이른바 범행 청사진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얼먼은 검찰과의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앞으로 FBI 행동분석팀에 협조해 다른 연쇄살인범 수사에도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종신형 선고로 약 30여 년간 뉴욕을 충격에 빠뜨렸던 길고비치 연쇄살인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 내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 정부가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는 자국의 반도체 회사 인텔의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플은 자체 설계 칩의 생산 일부를 인텔에 맡기기로 초기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의존하는 기술은 미국에서 발명됐다. 우리 모두 인텔 인사이드를 기억한다며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대통령들이 우리 경제를 당연하게 여겼고 대만과 다른 나라들이 우리 반도체 공장을 훔쳐가도록 내버려뒀다며 그들은 관세로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가 두 번째 임기를 쟁취했을 때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점은 명백했다며 우리가 모든 것을 설계하지만 이제 여기서 그것을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연방보조금 약 90억 달러를 활용해 보유하게 된 인텔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도 자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제안했을 때 인텔의 가치는 약 100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6000억 달러를 넘는다며 단 9개월 만에 가치가 500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앞서 데이터 센터용 중앙처리장치 생산과 세계 최대 칩 공장 테라펩 건설에서 인텔과 협업하기로 한 내용도 다시 소개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부흥을 돕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렸던 이종 격투기 대회 UFC 프리덤 250을 겨냥한 테러 계획은 한 용의자 어머니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4: 1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UFC 프리덤 250이 열리기 나흘 전인 지난 10일 이미 테러 음모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검찰에 기소된 용의자 5명 중 1명인 타이센 프로퍼의 어머니의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프로퍼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직 군인 및 기독교 기반의 단체와 온라인으로 소통해 왔는데 이 단체 구성원들이 극단적인 종교적 성향과 반정부 정서를 표출하고 정부의 부패와 제프리 엡스틴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특히 아들이 무기를 구매하고 워싱턴 DC 북서쪽 인근 지역을 조사해 지도를 작성한 것은 물론 신체를 단련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들이 문자 메시지와 인스턴트 메시지인 디스코드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적인 사진과 지도를 전달받았고 뭘 하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정찰과 기습 및 도주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수사당국은 11일 오하이오에 있는 프로퍼의 집을 수색해 다량의 사용된 탄약 상자와 빈 탄피, 전술복 등을 발견했습니다. 프로퍼도 당일 진행된 조사에서 UFC 대회 기간 중 조직적인 공격을 계획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격 목표를 혁명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프로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사 당국은 해당 계획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의 온라인 아이디를 파악했고 이들이 백악관 상공에 폭발물을 실은 무인기를 띄워 폭발시킨 뒤 대피하는 관중들에게 총격을 가하려고 계획한 점도 파악해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다니엘 에스크리지의 미주리주 자택에서는 총기와 탄약, 전술 장비 등이 발견됐습니다. 에스크리지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를 해당 단체의 모집 담당자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범인 브라이언 오마르 로아와 마이클 앨런 토머스의 자택과 차량에서도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토머스는 수사 당국에 자신이 테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시인했으며 로아는 UFC 경기에 항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차를 몰고 가려고 한 것은 맞지만 테러 음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5: 일론 머스크의 우주 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스페이스X와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초대형 합병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설립자이며 CEO, 최대 주주인 머스크가 두 회사를 합병해 4조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을 만들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이런 전망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일부 스페이스X 고위 임원까지 소셜미디어나 종목 보고서, TV 인터뷰 등에서 양사의 합병이 갖는 장점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이미 두 회사는 오랜 기간 임원과 자원을 공유해왔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합병에 대해 일부 주주가 반대할 수도 있지만 머스크가 추진할 경우 반대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것이라고 17일 내다봤습니다. 머스크는 차등 의결권 주식 등을 통해 스페이스X 의결권 84%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18년 보수 패키지로 받은 스톡옵션을 전량 행사해 테슬라 의결권을 20%로 끌어올렸습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고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합병은 사실상 자기 자신과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합병을 법으로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사 본사는 모두 텍사스주에 있는데 이 주의 관련 법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경영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스페이스X는 2024년에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겼습니다. 델라웨어에서는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텍사스에서는 지분을 최소 3% 보유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대학교 와인버그 기업지배구조센터 찰스 엘슨 소장은 기본적으로 머스크는 원하는 건 거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지분 3% 이상 주주는 뱅가드나 피델리티처럼 일반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대형 투자 회사들 뿐입니다. 소액 주주들이 지분을 모아 3%를 넘길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달러 정도로 합병을 반대하려면 45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모아야 합니다.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 의결권 20%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주 상당수도 머스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에게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을 정도입니다. 엘슨 소장은 머스크는 지옥문이든 천국문이든 그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5: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이광민의 잡지사 취재. 잡지사에서 가장 무해한 얼굴로 가장 무해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펭귄 각종과학관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잡다한 동물사전 목요일의 힐링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무해하고 또 귀여운 얼굴 그리고 남다른 습성으로 요근래 온라인에서 인기몰이 중인 귀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꼭 귀엽지만은 않은 동물 3종 세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앞에도 이제 있지만 쿼카, 카피바라, 원벳 세 녀석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엔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한 1, 2년 사이 SNS에서 엄청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유명세를 얻은 동물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고 불리는 쿼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쿼카는 주로 어디에 사는 동물인가요?
2: 그 호주의 서남부에 살아요. 저 시드니 이쪽 말고 저 반대쪽.
0: 퍼스 이쪽?
2: 퍼스 이쪽에 삽니다. 예. 저는 퍼스에 그렇게 갔어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내가 뭐 섬에 안 갔기 때문에 호주 서남부에 주로 많이 사는 곳이 네. 로트네스트 섬, 그러니까 말리노프 섬 이런 데 주로 삽니다. 네. 그러니까 풀밭이나 이제 관목 아래 땅굴을 파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귀엽게 생겼지만 예. 밤에 몰래 다니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아마 볼 수가 없는 거죠. 낮에 산에서. 예. 그러니까 그 신체 몸무게는 보통 2.5에서 5kg 정도.
0: 작네요.
2: 작죠. 네, 예. 이거 작고 5kg 정도 사실 작은 것도 아니죠.
0: 예.
2: 크기가 40에서 90cm 정도니까. 근데 이제 꼬리 길이가 25에서 30cm 정도. 예. 쿼카는 초식 동물입니다. 나뭇잎이나 뿌리와 같은 음식을 먹고 예. 살죠.
0: 아, 초식 동물. 이제 말씀하신 로트네스트 섬에는 쿼카가 한 12,000마리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가 언뜻 보면 전 설치류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설치류가 아닌가요?
2: 그 설치류 맞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2: 아니고요. 유대목 유대류입니다.
0: 아 유대목 유대류?
2: 예, 이제 유대류. 그러니까 왜 펭귄이 아니라
0: 캥거루?
2: 캥거루 같은 종류. 아. 주머니 있는 캥거루, 코알라, 네, 친척이에요. 네.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기르는 동물이 유대류입니다.
0: 예예. 예.
2: 다만 쥐처럼 생긴 외모 때문에 네. 설치류라고. 많이 오해를 받고 있죠.
0: 아, 그러네. 아기 주머니가 있구나, 쟤도.
2: 네. 예. 호주에는 원래 설치류가 없었습니다.
0: 아, 호주에는 원래 설치류가 없는데 네. 유럽에서 들어온 건가요?
2: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자, 쿼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다 이런 수식어를 얻은 게 보면 얘네가 표정이 항상 웃고 있어요, 동물이. 예.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웃상에 좀 순하게 생긴 사람들 별명도 요새 쿼카라고 많이 지어주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저게 얘네가 진짜 웃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2: 오해죠. 뭐가
0: 너무
2: 좋다고 단칼에
0: 오래
2: 웃겠어요.
0: 아니, 기분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2: 예. 어떻게 하루 종일 웃어 좋습니까?
0: 예, 예.
2: 그러니까 사람처럼 감정을 담은 미소가 아니에요. 아. 입꼬리가 이제 살짝 올라갔어요. 올라가 얼굴 구조가 입 구조가 올라갔습니다.
0: 아, 그러네.
2: 그리고 혀를 살짝 내밀어. 여기서 혀를 내밀죠.
0: 아, 예, 맞아요, 맞아요.
2: 네, 혀를 내밀어서 왜 내밀냐면 체온을 조절하는 거예요.
0: 아, 강아지 헐떡거리는 거죠.
2: 그렇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고 혀를 내밀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행동이 웃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0: 아~
2: 쉽게 말해서 더워서 헥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웃는다 하고 착각하는 거죠.
0: 아, 엄청 힘든 상황이다.
2: 그러니까 더워 죽겠는데.
0: 더워
2: 죽겠는데 와 웃는다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러네요. 예, 인간의 입장이긴 했습니다. 근데 쿼카의 또 다른 별명이 말이죠. 웃으면서 다가오는 벌금. 이런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2: 예, 그러니까 쿼카는 대서 안 만나는 게 좋은데요. 서호주 쪽에서 그러니까 쿼카를 만나잖아요. 서호주에는 쿼카 보호법이 아주 엄격해요. 사실은 호주는 모든 동물 보호법이 엄격합니다. 엄격하지 않은 것, 저 캥거루 있어요. 캥거루 얼마든지 죽여도 되고 잡아먹어도 돼요.
0: 아, 예.
2: 심지어 방송에서 캥거루 요리법도 해주고 그럽니다.
0: 마트에도 많더라고요.
2: 예, 캥거루 근데 맛없어요. 예. 예. 근데 쿼카는 만지기만 해도 벌금이 $300입니다.
0: 300도 세네.
2: 네, 최대 300달러요.
0: 만져도 안 돼요.
2: 네, 이제 300달러 달고 깎아달라면 깎아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최대가 300달러니까.
0: 깎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 네, 예. 몇 달러부터 몇 달러? 300달러 이하니까. 아, 300달러 예. 너무 큰 돈이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문제는 쿼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아.
2: 사람의 동물한테 가지 않습니다.
0: 예.
2: 근데 쿼카가 오는 거예요.
0: 예.
2: 막 다가와서 막 웃으면서.
0: 피해야 되네, 그러면.
2: 예, 웃으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찍었죠.
0: 예.
2: 사람들 꼭 욕심이 나요. 셀카 찍고 싶은 거예요. 쿼카랑 같이.
0: 그치, 그치.
2: 한 프레임에 넣고 싶은 거예요.
0: 예.
2: 자, 찍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약 벌써. 그러니까 자, 이리 와. 있단 말이에요.
0: 예.
2: 내는 순간에 300불. 경찰이 있었죠.
0: 아.
2: 딱. 이렇게. 그래서 별명이 웃으면서 벌금 청구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0: 그걸 경찰이 악용하진 않겠죠. 그건 너무 나쁜 생각인 거죠.
2: 악용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 저 밀라노에 가면 그걸 써 있잖아요. 이렇게 뭐, 비둘기에게 먹이 주지 마.

0: 딩고. 어. 딩고가 뭐냐면 그 야생 개입니다.
1: 들개 같은.
0: 들개, 야생 개를 예. 딩고라 하거든요. 예. 이런 포식자가 들어오면서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1: 예. 걔네도 원래 호주에 있던 애들이 아니다.
0: 그쵸. 어. 그러니까 원래 잘 포식자가 없었는데. 네. 포식자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네. 급감하는 거죠. 거기다 지구 온난화가 한몫했습니다. 어. 산불이 2015년에 소호주 지역에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났어요. 예. 이때 커카 총량의 90%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1: 90%가?
0: 네. 와. 그러니까 산불 한 번으로 90%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10%부터 와. 다시 보호하고 있는 상황, 늘려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예. 오, 심각하네요. 산불로 인한 피해, 그리고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 산불이 나도 쟤는 표정은 웃고 있었겠죠. 우리가 봤을 때.
0: 그랬겠죠. 아. 더 웃어야죠. 더우니까.
1: 더우니까. 아, 네, 더우니까 더 혀도 내밀고.
0: 더 혀도 내밀어야 되고. 아, 근데 이때 낚시 산불이, 사람이 산불 낸 건 아니지만. 네. 사람들 덕분에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까 산불이 커지게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렇게 길게, 멀리 보면 우리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쿼카가 최악의 엄마? 라고도 불린답니다. 이건 또 왜 나온 얘기입니까?
0: 아, 이게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해요.
1: 아, 그래요?
0: 하지만 또 분명히 또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잘 사실이라고 봅니다.
1: 어떤 면에서?
0: 예. 왜냐면 위협을 느끼잖아요. 예, 예. 그러면 주머니 근육을 느슨하게 해요. 예. 주머니 속에 어떻게 해요? 새끼를 담고 있잖아요. 예. 주머니 근육을 딱 힘을 주고 있어가지고 새끼가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데.
1: 그렇죠.
0: 일부러 힘을 싹 빼요.
1: 빠져나가라고?
0: 빠져나가죠. 새끼가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가 떨어져서 삐약 한단 말이에요. 삐약 할 때 어떻게 포식자의 주의를 끌죠. 그 포식자는 어미보다 새끼 잡아먹기 편하잖아요. 새끼를 다 갑니다. 그 사이에 어미가 도망쳐요.
1: 새끼를 먹이로 던져주고 자기 사는 거예요?
0: 예. 보통 다른 동물 같은 경우는 나타나면 자기한테 좀 오라 그러고 그치. 도망치는데 예. 얘는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예. 다른 동물들은 새끼가 몸 바깥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소리를 내면서 저쪽 가면 포식자가 자기를 쫓아올 때 새끼들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1: 그렇지.
0: 근데 얘는 자기 몸 안에 새끼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1: 그러네.
0: 그러니까 새끼를 포기하죠. 새끼를 포기하면 자기는 살아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쭤보면 잔혹한 것 같지만 어쨌든 자기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이을 수 있잖아요. 이런 자연의 법칙에 나름대로 이제 충실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1: 자기한테 유인해도 새끼 혼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자기라도 살아야 된다.
0: 그러니까 둘 다 다 잡아먹힐 거냐. 예. 아니면 새끼만 하고서 나는 또 다른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냐.
1: 그렇게 들으니까.
0: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겁니다.
1: 현명한 선택 같기도 하고.
0: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1: 그렇겠죠. 예.
0: 근데 그 와중에 또 웃어야 되니까.
1: 웃고 있겠죠. 예. 또 쪘으니까 또 덥겠죠.
0: 더 슬프지. 슬프지.
1: 이제 좀 저 웃음이 좀 진짜 슬프게 느껴지네. 예. 예. 우리 쿼카들아 힘내. 쿼카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장 친화력이 좋은 동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동물이죠. 카피바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카피바라는 주로 어디 사는 친구들인가요?
0: 네,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1: 어디로 가죠?
0: 남아메리카에 삽니다.
1: 아, 남미에 있구나.
0: 네, 그러니까 파나마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그러니까 중미에서 끝이잖아요. 네. 아주 폭넓게 분포합니다. 주로 이제 습지에 살아요. 습지, 강 주변에 살고 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수영도 잘하고 잠수도 아주 잘하죠.
1: 카피바라는 약간 보면은 우리 그 뉴트리아랑 좀 비슷하게 생겼던데 쟤네는 설치류가 맞나요?
0: 네, 설치류입니다.
1: 아, 설치류가 맞고.
0: 그러니까 네. 설치류 중에 가장 큰 설치류예요.
1: 아.
0: 그러니까 왜 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1: 네, 어느 정도나 큽니까?
0: 몸 길이가 1.3m고요. 그다음에 몸무게가 60kg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1: 아, 진짜 큰 애죠.
0: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거대한 햄스터라고 보면 됩니다.
1: 예.
0: 그거 다 돼지랑 예. 햄스터랑 예. 딱 섞어놓으면
1: 섞어놓은 느낌 좀 나죠. 약간
0: 돼지 등체
1: 돼지 인상이 있어. 예. 맞아 맞아.
0: 그러면 예. 딱 그런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1: 예.
0: 이미 뭐 한번 매년 새끼 낳아요.
1: 매년.
0: 그러니까 설출의 특징이죠.
1: 아, 그렇죠.
0: 한 번에 뭐 세 마리 여덟 마리씩 한 번에 낳고요. 임신 기간이 석 달에서 석 달 정도. 석 달, 넉 달 정도입니다.
1: 번식력이 좋군요.
0: 네.
1: 자, 카피바라의 친화력은 뭐 여러 가지 짤이나 밈으로도 많이 돌고 있는데요. 사진을 몇 장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어느 정도냐? 쟤네가 저게 말이 되냐고. 카피바라가 보통 이제 동물, 다른 동물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건 만화에서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분명 카피바라가 뭐 거북이나 뭐 좀 큰 동물에게 업혀 다니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동물들을 자기가 태우고 다니기도 하고.
0: 네.
1: 심지어 저게 말이 되냐고요, 관장님. 악어 위에 카피바라가 어떻게 올라타 있냐고요.
0: 그거 보면요. 악어들이 네. 쫙 있는 강이 있잖아요. 네. 강에 다 목만 내밀고 있잖아요. 네. 강가에. 그러면 네. 카피바라가 슬글슬글 걸어가가지고 악어 등에 딱 올라타요. 그 악어 등에 올라타면 악어가 자동처럼 자동이에요. 잠자고 있던 악어가 네. 카피에 올라타면 쓱 다시 강 건너편으로 갑니다.
1: 뗏목이네.
0: 맞아, 뗏목인 것처럼. 네. 또 반대로 카피바라가 또 새끼들을, 악어 새끼들을 또 자기 등에 태우고 다니기도 해요. 저도 미쳐도 미스터리예요.

0: 아니 왜 악어는 카피바라 안 먹지? 맛없나?
1: 아 맛 아무리 맛없어도 화내지 않아요?
0: 네, 그, 그게 정말로 저도 이게
1: 아 카피바라가 악어 새끼를 태우고 가기도 한다고. 네. 계약 관계 뭐 베이비시터야 네, 뭐야.
0: 악어에서 타기도 하고.
1: 예예. 예.
0: 그러니까 카피바라는 정말로 평화주의자예요. 원숭이, 새, 예. 거북이, 악어들도 등에 태우고 다니는 관대한 면모를 보입니다. 심지어 그들 악어 위에 타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일종의 초원에 예. 등받이 소파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카피바라가 초원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이어서.
1: 아, 초원에서 네. 카피바라보다 큰 동물은 거의 없기
0: 없어요.
1: 때문에.
0: 그러니까 카피바라 등 위에 타 올라타고 싶은 거예요.
1: 아, 전망대네.
0: 네. 주변을 쫙 살펴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그래야죠. 딱 봐고서 뭐가 있다. 카피바라도 어째 잡아먹는 동물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 야, 저 뭐가 있다. 그러면 다들 편한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카피바라 위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1: 근데 보통 저럴 땐 카피바라도 얻는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1: 쟤는 딱히 뭐 얻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베프네요.
0: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1: 성격이 좋네. 예. 카피바라와 그리고 이런 짤도 많아요. 다른 동물들은 막 툭툭 때리고 막 건드려도 얘는 화 안 내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있는 그런 모습.
0: 네.
1: 화를 안 내나요?
0: 아니 그렇진 않죠. 어떻게 그렇겠어요.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네. 소리 지르고 이빨도 드러내고 심지어 이제 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순한 것과 네. 온순한 것과 화를 안 내는 건 별개예요.
1: 다르다.
0: 그러니까 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1: 아, 예. 예.
0: 온순하시죠. 그렇다고 이 정도 화를 안 내냐? 화 냅니다.
1: 제가 진짜 깐족깐족거리면 한번 화 내시겠죠?
0: 저도 한번 그 국립 가천과 학관 시절에
1: 예, 예.
0: 정말 회의 시간에 엄청나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1: 아.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내가 화를 낸 그 당사자 그 사무관님이
1: 예, 예.
0: 자기한테 화를 낸지를 모르더라고요.
1: 아.
0: 딴 사람은 다 알아.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화를 냈는지. 내가 자기 본인이 몰라. 그래서 아, 화내봐야 소용없구나. 아,
1: 약간 쿼카 느낌이에요. 예, 예. 표정은 화를 예. 안 내고 있는데.
0: 예, 정확하게 화를 내야 되는데. 근데 카피바라는 정확하게 화를 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1: 자기 서식지를 침범하면
0: 네. 특히 새끼 또 위협하고 그러면 화냅니다.
1: 그렇겠죠. 네. 예. 카피바라를 반려동물로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저렇게 성격이 좋은데.
0: 예. 이런 상황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강력히 비추천합니다.
1: 아,
0: 일단 예.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1: 예.
0: 거기다 큰 사이즈예요.
1: 예.
0: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똥도 많이 나. 소리도 커. 냄새도 있어. 그다 사회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1: 네.
0: 사회성이 강한 동물 특징이 뭐냐면 혼자 있으면 안 돼.
1: 네. 가족이 있어야 돼요.
0: 가족이 있어. 등등대요. 네. 자기가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많아야 돼요.
1: 아.
0: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1: 다른 동물들이 없으면 오히려 우울해요.
0: 우울해져. 우리가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걔를 행복하려고 키우는데 네. 우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아.
0: 그리고 무엇보다도 풀장이 있어야 된다. 풀장.
1: 풀장 네. 수영해야 되고
0: 야, 집에서 풀장을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카피바라는 너무 슬픈 거예요. 예, 네, 심지어 이제 카피바라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1: 예.
0: 누가 키우냐? 남미에서
1: 아, 예, 예.
0: 여러 지역에서 키웁니다.
1: 아, 그래요?
0: 뭐 하려고? 먹으려고.
1: 아, 식용으로도 키웁니까?
0: 네, 식용으로 키웁니다.
1: 아, 남미에서는
0: 근데 작은 종이 있어요. 작은 종. 그러니까 작은 종 일찍 커요.
1: 예.
0: 그러니까 식용으로 키우기 좋습니다. 근데 큰 종류가 있어요.
1: 예.
0: 근데 천천히 커요. 큰 종류는 뭐예요? 큰지 크기 때문에 식용으로 별 적당하지가 않아요.
1: 아,
0: 빨리빨리 앉아니까.
1: 네.
0: 큰 종은 일부러 이렇게 보자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1: 예.
0: 근데 뭐 잡을 때 육류로 쓰기 하지만 네. 먹으려고 하는 용도는 워낙에 작은 종류고 근데 큰 종류는 가죽 때문에 쓰게 하기도 하지만
1: 네.
0: 어차피 고기 남으니까 먹기도 하는데 맛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맛있었으면 사실 뉴트리아 이런 애들도 진작에 없어졌겠죠.
0: 그렇죠. 예. 맛 없.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으면 다 키워요. 그러니까 안 키우는 거 쟤네들 맛이 어떨까?
1: 맛있거나 몸에 좋거나 네. 스태미나에
0: 그쵸.
1: 좋거나.
0: 그러니까 예, 예, 예. 궁금할 거 아, 제가 맛있을까 없을까를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미 다 시험해봤어요.
1: 알고 있어. 시중에 나와 있으면
0: 이미 다 키우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먹는 것 중에 맛있는 건 없다.
0: 예.
1: 예. 이거 보니까 아까 그 다른 동물들이랑 이렇게 껴안고 올라타고 이런 게 카피바라한테 정서에도 좋은 것 같아요. 얘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저렇게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도 이거 봤어요. 온천에 들어가서 약간 그 몸 데피고 있는 카피바라도 봤거든요.
0: 네.
1: 더운 물을 또 좋아하나 보네요.
0: 아니, 원숭이도 더운 물 있으면
1: 아, 그렇죠. 온천 일본 원숭이.
0: 예.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도 온천 좋아하잖아요.
1: 네.
0: 모든 동물들은요, 따뜻한 거 있으면 들어갑니다.
1: 아, 따뜻해. 아,
0: 예. 진짜 뱀도 네. 온천이 있으면요, 익을 정도 아니니까 없이 쓱 헤엄칩니다. 왜? 편하거든. 따뜻하고.
1: 뱀도.
0: 네. 예. 그러니까 거북이 집에 키우는데 계속 따뜻해지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훨씬니까 안락하잖아요.
1: 아, 선장님 반려거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더구나 남미에 있던 애니까 뭐 일본이나 한국 동물원에서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하겠죠. 네. 예. 자, 좋습니다. 쿼카와 카피바라를 만나봤고요. 귀엽게 생겼지만 막상 만나보면 그렇게 꼭 귀엽지만 않은 동물 3종 세트. 마지막은 원벳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벳. 원벳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저렇게 약간 곰처럼 생기기도 했고 약간 두더지나 너구리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 예. 쟤네는 어디 사는 친구들입니까?
0: 호주에 삽니다.
1: 아, 쟤네도 호주에 있구나.
0: 네, 그 당연히 설치류는?
1: 외래종이죠.
0: 아니겠죠. 원벳은.
1: 아, 원벳은 아니다. 네. 아, 설치류가 아니다. 그러니까?
0: 네, 설치류가 아니다.
1: 아, 호주에 사니까. 네.
0: 쟤는 또 저 반대로 네. 남동부에 살아요.
1: 아, 호주 동쪽에, 남동부요.
0: 동쪽에.
1: 뭐 멜버른 테즈메니아. 이쪽에. 어, 네. 테즈메니아.
0: 테즈메니아 이쪽에 네, 살고요. 예, 예. 숲이나 초원지대에 살며 땅을 정말로 잘 팝니다.
1: 땅파기 선수군요. 얘는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죠?
0: 1m.
1: 1m.
0: 몸무게는 30kg 전후. 그러니까 어. 그냥 보기에는요, 털복숭이 작은 소형곰,
1: 소형곰처럼
0: 예, 보여요. 그러니까 삽질 능력은 그냥 중장비 수준입니다.
1: 땅파기 선수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원벳만의 기가 막힌 생존법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0: 예. 심지어 지하 요새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굴이 너무 커요. 정말 네. 커서 네. 사람이 갈 수 있을 만큼 큰 굴을 파요.
1: 잘 팠다.
0: 예, 네. 몇 톤 깊이가 뭐 10m까지 평균 10m를 파요.
1: 아.
0: 긴 건 30m까지 되는 굴도 있는데요.
1: 예, 예, 예.
0: 충분히 길게 팝니다. 왜 이렇게 팔까? 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습도 조절도 잘 됩니다.
1: 아. 습도 조절도 잘 되니까 호주에서.
0: 예. 예.
1: 아, 저 친구도 이제 유대류에 속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예. 자, 원벳이 가장 유명한 건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춤동작 중에 하나죠. 이제 트월킹하는 동물이다 해서 이제 귀여움을 많이 봤는데 이제 엉덩이를 세차게 흔들면서 트월킹하는 어떤 원벳의 모습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거는 저 친구 왜 저러는 겁니까?
0: 아, 엉덩이를 막 터는 걸 트월킹이라고 하나요?
1: 네, 예, 그런 춤 동작이 있어요.
0: 그렇군요. 예. 예, 트월킹은 이제 방어 기술입니다. 엉덩이에 예. 단단한 연골판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보면 그냥 살만 살덩어리가 그냥 둥둥둥 움직이는 것 같아요.
1: 전혀 뭐 방어가 네. 안 될 것 같은데.
0: 근데 그 안에 연골판이 있어요. 연골판인데 단단해요.
1: 네.
0: 그러니까 폭식자가 딱 물어도요. 네. 잘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1: 아.
0: 그다음에 우리가 박치기 하듯이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원배서 엉덩이는 이제 방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1: 아, 생각보다 저게 안 말랑말랑하구나.
0: 예.
1: 알겠습니다.
0: 보기가 다릅니다.
1: 예, 제 생각에는 이빨이나 발톱 드러내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저게 쟤네한테는 방어 기술입니다. 그리고 관절 원벳이 신진대사가 매우 느린 동물로 유명하던데요.
0: 뭘 한번 먹으면 소화하는 데 한 2주 정도 걸려요.
1: 소화에 2주?
0: 네. 그러니까 이제 소화 그러니까 신진대사 느린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덕분에 먹을 게 적은 환경에서도 오래 버팁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배가 차 있어. 네, 차 있으니까 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1: 어, 이거 좋은데.
0: 예. 네. 근데 오래 어떻게 신진대사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 안에서 그냥 뭔가 이런 박테리아가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1: 그렇겠죠. 예.
0: 방귀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1: 아.
0: 발효를 충분히 아주 2주 동안 숙성을 하기 때문에
1: 사람도 한 사흘 만에 배출하면 장난 아니거든요.
0: 사람은 보통 24시간 안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1: 예, 예, 예, 예.
0: 오래 있다 나온 사람들 장난 아니잖아요. 예. 얘는 2주 걸리니까 장난 아니겠죠.
1: 예. 아, 원벳 방귀 냄새 맡아본 사람이 호주에는 계시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뭘 먹으면 다음에 우리가 이정모 관장님 만날 때쯤 소화가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렇죠? 예, 격주에 한 번씩.
0: 2주 전에 뭐 먹었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이제 호주에 사는데 아까 쿼카였죠. 쿼카 같은 경우는 호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셨지만
0: 예.
1: 얘네는 호주 산불 때 우연한 영웅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0: 그러니까 산불이 났는데 다른 동물들이 원벳 굴에 피신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원벳은 이런 네. 이웃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1: 막지 않았어요?
0: 네. 막 오는데 네. 야 들어와 들어와 하는 것처럼 막 굴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원벳이 먹이를 찾을 때는 영역을 중요하게 여겨요. 영역 동물입니다.
1: 예.
0: 하지만 자기가 파놓은 굴을 다른 동물들이 쓰는 건 평소에도 신경 쓰지 않아요.
1: 개의치 않아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원벳이 산불 때, 네. 산불이 났을 때 원벳의 굴이 네. 대피소가 됐고,
1: 방금.
0: 원벳은 대피소 운영자가 된 거예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원벳이 우연한 영웅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1: 감동 실화네요. 와, 기특해 보인다, 갑자기. 네. 예. 기특해 보였는데 또 약간 댕댕하네요. 이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원벳이 그 배변을 하면요. 정육면체 모양의 그 주사위 모양의 똥이 나오더라고요.
0: 예. 그래서 이제 원뱃이 유명한 거잖아요. 정육면체 네. 똥 때문에.
1: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0: 아, 이것도 이제 되게 궁금했죠. 그래서 네. 궁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뱃은 땅 속에 굴을 팔고 사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근데 배설물이 원형인 경우에는 굴 바깥으로 막 굴러 나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포식자에게 들킬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1: 아,
0: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만들 게 아닐까라고 누가 논문을 썼어요.
1: 예.
0: 이런 논문을 썼다고 예. 2019년에 이그 노벨 물리학상을
1: 아, 이그 노벨 물리학상
0: 받았습니다.
1: 아, 예.
0: 사실 이그 노벨 상이지만 저 그런 상 받고 싶은 거잖아요.
1: 아, 예.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정말로 이제 좋아. 그 정육면체가 되면 이점이 있는 거 알겠어.
1: 예.
0: 근데 어떻게 정육면체를 만드는데
1: 되냐고. 예. 기성품처럼 저렇게 나오냐고.
0: 그러니까요. 예. 그때부터 이제 과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파고 듭니다.
1: 예.
0: 그 전까지는 원백동에 관심 어떤 사람이 딴 사람이 이그 노벨상 받으니까
1: 예.
0: 야, 관심이 생긴 거죠.
1: 좀 해부도 해보고 한 건가요?
0: 예, 그러면서 이제 네. 2021년에 네. 그 이유를 밝힌 논문이 나왔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돼지의 창자는요, 보통 대부분 창자는 균일한 구조예요. 그래서 원통형, 이렇게 원통형 예. 똥이 나오잖아요.
1: 예, 예.
0: 원뱃의 창자는 네. 단면이 불규칙합니다.
1: 아, 불규칙해요?
0: 예, 단면이 둥근 부분도 있다가, 뭐, 네, 뭐, 각진 데도 있다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뱃은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4만 번의 수축 운동을 해야지 나가는 거예요.
1: 아, 예. 예
0: 이런 이질적인 근육과 조직 때문에 예. 만들 때, 결국 나올 때는 똥의 단면이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1: 아.
0: 사각형이 되는데 어떻게 정육면체 되냐.
1: 예.
0: 토끼들 보면 방울방울 쪼각쪼각 넣잖아요. 토끼똥 쪼그맣게 됐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나오는데 딱, 이렇게 딱 끊고 예. 하다 보니까
1: 예.
0: 그러니까 사각 기둥이 아니라 정육면체처럼 된 거죠.
1: 아, 나오다가 정육면체 단계에서 끊어준다고?
0: 네, 계속 끊어주는 겁니다.
1: 이 친구들 대단하네요, 네. 기술이.
0: 아니, 힘이 드는 거야. 그냥 딱 끊고, 오래 있었으니까. 딱 끊고, 쌓여. 딱 끊고, 쌓이는 거죠. 근데 정육면체 똥은 이제 굴러나가지 않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 안 들켜 좋아요.
1: 네.
0: 또 이 원뼈에서 이 똥을 쌓아 올립니다.
1: 네.
0: 보기 좋게.
1: 네.
0: 이걸로 자기 영토를 표시해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잘 쌓았잖아요.
1: 네.
0: 그것도 암컷이 좋아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1: 네.
0: 그래서 짝을 유인한데도 이 똥 쌓은 거로 쓰기도 합니다.
1: 아, 정육면체 똥을 잘 쌓으면 암컷이 또 좋아한다.
0: 아, 얘 건강한 놈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요. 이건 이제 논문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올해 숙성시킨 똥이 사각형 모양으로 나올 때 떡 썰듯이 이렇게 딱 정육면체로 끊어주는 겁니다.
0: 예.
1: 친구들이. 야 신기한 동물입니다. 원뱃이 말이죠. 자외선 아래에서 형광빛을 낸다는 사실이 또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0: 네, 그냥 또 기사한 과학자들이 있었고, 이제 자외선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1: 예.
0: 보통 곤충, 갈로와 이런 분들은 해보죠.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1: 예, 예, 예.
0: 실제로 곤충들 우리랑 다른 걸 보니까 예. 자외선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까. 하지만 원뱃은 포유류잖아요.
1: 예.
0: 근데 굳이 여기다 누구한테 자외선을 비춰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비춰봤더니 연한 초록색 형광이 딱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 예.
0: 야행성 동물이니까 은은하게 소통하거나 자기들끼리 포식자 회피용 신호일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자외선 빛을 볼 수
1: 그렇죠,
0: 있는
1: 그렇죠.
0: 동물들은 어우 저기 맞섭게 생겼는데 무섭게 생겼는데 이런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비춰본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야행성인데 밤에도 힙한데
1: 힙한 동물이다. 예. 밤에 힙해지는 동물이다. 약간 이렇게 형광빛 나는 생물들이 약간 독 있는 경우도 많고 좀 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연에서 그렇죠? 예, 그런 원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쿼카, 카피바라, 원베 좀 순한 인상에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동물도 만나봤는데 원장님 실제로 동물에게도 이 친화력이라는 개념이 진짜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0: 아, 물론입니다. 동물들도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귀여운 것들은 대개 외로움을 탑니다.
1: 알겠습니다. 잡다한 동물 설정. 오늘은 쿼카, 카피바라, 원베, 친화력 있는 또 귀여운 녀석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K라디오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우리는 대체 왜 그럴까? 자유롭게 떠들어 제껴보는 수다의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악플입니다. 악플! 예. 자, 악플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악플을 달까? 같이 고민해주실 철학가이십니다. 이충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5: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자, 그리고 왜 악플을 달면 안 될까? 짚어주실 판사 출신 변호사시죠. 정재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정재민입니다.
1: 인사식매 변호사님부터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6: 네, 저는 뭐 판사로 한 10여 년 일을 했고요. 작년부터는 제가 작은 로펌을 만들어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1: 어떤 방송이나 매체에서도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6: 가끔 등장했습니다.
1: 예,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충영 작가님도.
5: 네, 저는 충코의 철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책도 쓰고 그렇게 철학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요즘 정말 SNS 하나만 열어놔도 누구나 댓글을 쓰고 또 그 댓글을 일방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시대인 만큼 댓글이나 악플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근데 솔직히 그 사람 마음이 가끔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건이라든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빌런이다. 잘못을 했다 싶은 사람한테는 좀 이제 댓글로라도 좀 일침을 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댓글을 쓰고 싶고 자기 의견에 피력하고 싶은 욕망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작가님?
5: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한테는 시비지심이라는 게 있다고 믿거든요. 네, 맹자가 이제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루는 여러 조건이 있을 때 그 핵심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근데 문제는 그 판단이라는 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굉장히 원초적인 차원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물이라는 걸 되게 중시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내린 이 판단이라는 게 과연 맞을까? 그거에 대해서 검증받고 싶어하는 엄청나게 깊은 욕망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진리를 판단하려고 해도 아 그래 나는 진리를 발견했어. 이렇게 그냥 믿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1: 어떻게든, 혼자만 믿어서는 충족되지 않는다.
5: 네, 어떻게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회의 어떤 인물들을 보면서 드는 판단에 대해서 계속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1: 네. 외로움이나 애정 결핍처럼 볼 수도 있고 진짜 좀 확인받고 지지받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공감을 하시나요?
6: 네, 선생님?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1: 인정욕.
6: 타인과 관계에서 좀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표현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긍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막 부정하는 사람도 막 있잖아요. 그 부정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키보드 배틀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과격하게 아니면 좀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5: 네네네.
1: 네, 그렇고 이렇게 어떤 나를 표현하고 댓글을 달고 싶은 악플을 달고 싶은 때로는 그런 욕망이 끌어오를 때 법망은 어쨌든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법에 걸리면 안 되니까 꼭 지켜야 하는 선이 있을 것 같은데. 예.
6: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해서 범죄가 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명예훼손죄인데요. 명예훼손죄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말 그 대개 모든 범죄는 뭐 살인도 그렇고 폭행도 그렇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6: 말로만 되는 게 잘 없거든요. 말로만 되는 게 없는데 말로 되는 범죄가 대표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이 있는 거죠. 사기도 있고 뭐 위증도 있지만
1: 명예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6: 명예는 추상적이지만 네. 추상적이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이기도 하죠.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콜드플레이의 예. 콜드플레이의 그 콘서트에서 예.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알려졌잖아요.
1: 아 최근에 그 네, 불륜 커플에서
6: 네, 백허그 하고 예. 있다가 그거는 사실은 명예훼손 그 사실을 적시한 건 아니라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쫙 퍼지면 네. 그 사람이 그게 퍼지기 전에 명예하고 예. 지금의 명예는 좀 다르죠.
1: 다르죠.
6: 네, 다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옷도 벗어야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1: 예, 예.
6: 그러니까 구체적인데 명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 그럼 이거는 훼손을 당했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훼손되는 게 중요한 거죠.
6: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네. 아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런 말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네, 네. 난 나 혼자만 네. 저 난 훼손됐으니까 처벌해줘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객관적인 거니까. 이 객관적으로 명예가 훼손될 만한 허위 사실이나 진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겠죠.
5: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럼 명예라는 게 과연 뭔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예를 들면 고대랑 중세 사회 때까지는 명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명예가 그냥 인간 삶의 거의 최종적인 목적 내지는 그 목적의 약간 아래급까지로 여겨지고 막 그랬던 시기도 있었는데
1: 예.
5: 현대사에서는 또 명예라는 게 많이 의미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한데요.
6: 맞습니다. 그 시대별로 좀 다른 거죠. 예, 명예가 지금 훼손됐냐 안 됐냐. 예. 그 경계에 있는 모든 법의 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라는 게 그 경계에 있는 그 규범과 규범의 그 경계에 있는 자리는 계속 뭔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기예보의 뭐 고기압 저기압처럼 계속 조금씩 이동하면서 그때 문제된 시점에 그때의 그 판단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1: 법도 변하는 거죠.
6: 그렇죠. 예, 계속 움직입니다.
1: 예,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지사 댓글에 누가 진행자 턱이 투턱이다. 점점 살이 오르고 있다. 이런 댓글. 솔직히 사실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예, 사실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6: 아, 진짜 이런 댓글이 올라왔나요?
1: 아,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안 하고 그냥 네. 애정 어린 네.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맞는 말이더라도 만약에 제가 정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이거는 제가 뭐 고소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6: 턱이 두턱이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의 적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의 적시 턱이 두턱이다. 네. 될 수는 있겠죠.
1: 그분이 두턱이. 캡처를 했는데 제가 실제로 턱이 이렇게 이겹살처럼 있습니다.
6: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그 사실의 적시라고 할 때는 누가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했다. 뭐 뇌물을 받았다. 네. 뭐 바람을 폈다. 네. 뭐 이런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어떻게 생겼다, 뭐, 결국 못생겼다는 거잖아요. 예. 네, 턱이 웃기다. 그렇죠. 생기다. 뭐 뚱뚱하다.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모욕으로 평가를 하죠. 그것도 이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연히 모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뭐 게시판에 있으면.
1: 그걸 제가 모욕으로 받아들이면 네,
6: 모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네네. 저는 근데 뭐, 캐릭터가 생명인 직업이기 때문에.
6: 네.
1: 돼지 캐릭터 좋아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 와, 이 사람 진짜 진행 엄청 잘한다. 완전 유재석급이다. 미쳤다. 세계 최고의 진행자라고 누가 봐도 좀 비꼬는 듯한 댓글.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6: 근데 일단 사실의 적시가 아니겠고요. 그죠? 이게 뭐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1: 예, 예. 예. 사실의 그리고, 적시가 아니고.
6: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재판할 때는, 네. 재판할 때는 정말 우리나라 재판, 뭐, 다른 나라도 뭐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면 재판이에요. 그냥 글로만, 텍스트만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와 완전 유재석급 미쳤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와 완전 유재석급이다 미쳤다 이거 다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6: 근데 이게 똑같이 평가돼요. 등가로.
1: 예. 텍스트로 나오니까.
6: 텍스트로 나오니까. 그때 그 현장의 순간은 다 바람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1: 그렇죠.
6: 녹음이 돼 있지 않은 이상.
1: 예.
6: 그럼 그 말을 했어 안 했으면 유재석급 미쳤다라고만 탁탁탁탁 찍혀서 나오는 거죠.
1: 예.
6: 그러니까 그 현장의 어떤 근데 유재석급 미쳤다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1: 좋은 말이죠.
6: 그죠?
1: 예, 예.
6: 근데 그 막 표정과 그 목소리와 네, 톤은 네, 다 네. 제거를 하고 나면, 네, 네. MR을 제거하듯이.
1: 예.
6: 제거하고 나면 이거는 뭐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그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톤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1: 온라인 댓글에서는 네. 그런 게 입증하기가 네. 어렵겠네요, 진짜. 좋습니다. 뭐 그러면 어떤 비방 댓글이나 누가 봐도 악플인 거에 공감을 누르는 것도 법적으로.
6: 야, 근데 그거는, 네. 그건 따지자면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공범이 따지자면.
1: 네.
6: 근데 그걸로 기소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너무, 짜치잖아요.
1: 짜치고.
6: 죄송합니다. 이 짜치란 말은.
1: 아, 예, 괜찮습니다.
6: 너무 째째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는 거는 너무 과하잖아요.
1: 예. 아, 예. 그래서.
6: 근데 그런 거를 좋아요 눌렀다고 고소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좋아요 누른 예, 사람들.
6: 저 사람이 날 꼭 좋아요. 어. 이렇게 날 비방한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1: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예, 있나요?
6: 그럼. 아니, 근데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눌러보면 누가 좋아요 누르는 아, 그치, 그치, 그치. 나오잖아요.
5: 어, 예. 그 처벌이 실제로 되나요, 그러면?
6: 제가 볼 때 그 된 것도 있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된 것도. 예. 근데 막 바람직하지는 않죠.
1: 예. 그럼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악플이 정말 명백한 죄가 된다. 뭐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6: 악플이 죄가 된다.
1: 네.
6: 악플이 죄가 된다. 뭐 지금 또 그걸 제가 또 이야기한다면 또 명예훼손이 되니까. 어, 그 뭐 아까 말했듯이 어, 누가 뭐 바람을 폈다. 콜드플레이어처럼 그런 것들이 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죄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1: 예.
6: 죄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공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신상이 다 공개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구에 이사 갔다 그러면 거기 구에 있는 성범죄자들
1: 알림이
6: 치면은 나와요.
1: 예, 예.
6: 이름도 나온단 말이에요.
1: 네.
6: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명예훼손이죠. 물론 사실에 의하면 저 사람은 무슨 강간죄를 저질러서 저 사람은 강제추행죄를 저질러서 하는 거는 그걸과 알려지는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명예가 분명히 다르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6: 그렇지만 우리가 그건 법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제도잖아요.
1: 네.
6: 그러니까 그거가 공익적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런 곳에 저런 아동 성폭행을 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공익적인 면이 있잖아요.
1: 아.
6: 이제 우리가 공익성이 있을 때는 성범죄자, 네. 아 저 명예훼손죄가 안 된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1: 그 사람의 명예 차이가 생긴 건 맞지만,
6: 그렇죠.
1: 예, 법적으로 예,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6: 예, 예. 우리가 명예훼손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그런 경우가 있군요. 예. 이충령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적당한 자기 의견의 피력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선을 넘는 댓글이나 악플을 남기는 심리는 철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5: 네, 일단 과거부터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그 집단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단주의란 표현을 쓰는 건 아니지만 집단주의나 교조주의 같은 말을 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추종해서 그 세력에 묻어가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이나 무언가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항상 굉장히 극소수고 그거를 이어받아서 그 이름값에 묻어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항상 훨씬 더 다수죠.
1: 올라타는
5: 네,
1: 사람들.
5: 네, 훨씬 더 다수고.
1: 네.
5: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중 대표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밀은 그런 인간한테는 교조주의의 열망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 사회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평균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엄청나게 억압하고 그 사람한테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으면서
1: 예.
5: 그냥 다 같이 다중의 권력을 느끼는 그런 현상은 있다. 그게 되게 강력하다. 그런 식으로 이미 뭐 100년, 200년 이런 때 전에 말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1: 네.
5: 그 이전부터 얼마나 심했겠어요. 인터넷을 통해서는 훨씬 더 심화가 된 거고
1: 그치.
5: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억까지도 그냥 익명적인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5: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인간이 그동안 진화를 시킨 뇌로는
1: 예.
5: 약간 컨트롤을 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정도로까지의 어마어마한 수의 익명성이라는 걸.
1: 그러면 이제 판사하셨었잖아요.
6: 네.
1: 판사들도 가끔 이렇게 여론이 한번 대세를 타고 한번 촥 휩쓸리면
6: 네.
1: 뭐 법적인 논리 이런 거 없이 판사 욕먹는 경우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6: 판사 욕먹는 경우 많죠.
1: 많죠. 네.
6: 판사들이 대부분 좀 뭐 아주 큰 사건을 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그렇게 뭐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건을 할 가능성은 아주 낮죠.
1: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악플을 달았을 때 나도 똑같이 그 정도 수준의 악플로 대응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상참작이 될까요?
6: 근데 이제 그 악플이라는 게 저는 이제 법률가니까 그게 악플 중에 법적으로 문제 있는 악플과 법적으로 문제 없는 악플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6: 그 명예훼손죄가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린 거 똑같은 거죠. 나도 세대 맞았다고 나도 세대 때리면은 그게 둘 다 누군가가 고소를 해버리면
1: 네.
6: 둘 중에 한 명만 고소해버리면 둘 다 처벌 받는단 말이에요.
1: 네.
6: 내가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 세대 때렸고 나는 한 대만 때렸다 해도 나도 처벌 받고
1: 네, 그렇죠. 제가
6: 상대가 먼저 때렸다 해도 내가 때렸으면 처벌 받잖아요.
1: 네, 그렇죠.
6: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처벌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1: 네.
6: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나는 뭐 처벌 받아도 그만이야 이러면 또 뭐 하겠지만 그래서 악플을 대응하더라도
1: 네.
6: 명예훼손죄가 되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1: 좀 대응할 때 꿀팁이나 주의점 있으면 알려달라고.
6: 근데 그 악플, 네. 그러니까 악플을 중에
1: 네.
6: 저 같으면 이제 악플 중에 명예훼손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뭐 사실을
1: 예.
6: 지적하고 적시하고 네. 그거는 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딱 지적을 해줄 것 같아요. 그건 악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섭지 않아요. 악플
7: 그렇죠.
6: 딱 지적을 해서 뭐 하면 고소해버리면 되죠. 근데 악플에 대해서 악플을 연구한 근데 악플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악플을 한다 그러면 일단 명예훼손이 안 돼야 되겠죠. 명예훼손이 되려면 근데 사실을 적시해야 되니까 사실을 적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침착맨에 나갔을 때도 그랬지만 뭐 무슨 농심이 가루 과자 가루를 적게 쓰는 것 같애라고 계속 붙이면은 사실이 아니라 네, 사실이 아니라 이제 의견이 돼버리잖아요. 아. 네, 그 이만현 씨가 그렇게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7: 죄가 없는 거예요.
6: 네. 그다음에 의견이다. 예. 그리고 아니면 진짜 공익을 위해서 뭐 하든가. 예. 근데 되게 이제 의견으로 표현을 하면 명예훼손은 안 되겠죠.
7: 아, 사실이 아니다라는
6: 뭐 하는 것 같다.
7: 허위 사실과는 또 다른 개념인 거죠.
6: 허위 사실이라는 건 일단 사실 중에서 네. 사실은 돼야 되는 거고
7: 사실은 돼야 되고
6: 사실은 돼야 되고 그 중에 허위 사실과 허위가 아닌 진짜인 진실한 사실이 있는 거죠. 예.
7: 네.
6: 근데 일단 뭐뭐 같애 뭐 의견처럼 말하면 평가를 말하면 예. 일단 사실부터가 안 되니까 허위든 진실이든 간에 뭐 그런 문제 휘말리지 않겠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 같으면 이제 허위 사실만 처벌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 진정한 사실도 처벌을 해요.
7: 댓글로 복수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참을 것이냐, 뭐가 좋을까요?
5: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답은 없는데, 다만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철학자들이라서 다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이 달랐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붓다 같은 경우에는
7: 예. 석가모니요.
5: 예, 그렇죠. 예, 누가 나한테 화를 입혔을 때 그냥 그 화를 내가 가만히 받고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은
7: 네.
5: 이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다 끝이다. 네. 그냥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예. 내 마음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그 화를 받아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사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고.
7: 네.
5: 그 스토아 철학자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거의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강조를 했고.
7: 네. 그러니까
5: 그것도 역시나 내면의 평정이라는 기준을 두고서 그랬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괜찮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근데 반면에 예를 들면 뭐 마키아벨리 같은 굉장히 현실적인 처세술을 중요시했던 철학자 같은 경우는
7: 네네.
5: 상대방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정말로 사회의 안정을 잘 유지하고 싶은 통치자라면 그냥 아예 상대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끔 싹을 밟아줘야 되는
7: 짓밟아라.
5: 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악을 통해서 그냥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7: 예.
5: 근데 이것도 그럴듯 하잖아요.
7: 예.
5: 솔직히 말하면 악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깃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야,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7: 이거 무슨 말인가요? 니체가 소크라테스의 최고 악플러였다?
5: 네. 네. 소크라테스는 4대 성인이라고 불리잖아요.
7: 그렇죠.
5: 그리고 네. 지금까지도 소크라테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7: 네.
5: 근데 저는 사실 소크라테스의 그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이 적힌 책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 약간 되게 얄미운데 싶거든요. 솔직히 그런 면이 되게 많아요.
7: 그래요?
5: 예. 네. 근데 그런 면을 니체가 되게
7: 가령 어떤 경우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네요. 예.
5: 자꾸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예. 자꾸 말꼬리를 잡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계속 너가 말한 그 개념의 그럼 정의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럼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의에서 또 뭐 이거는 또 정의가 뭐냐? 그냥 너는 너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실 모든 거에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모든 거를 다 명확히 규정하고 언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7: 아, 너 자신을 알라갖고 네. 그 과정에서 나온 건가요?
5: 비슷하죠. 네, 비슷한 맥락인데 근데 소크라테스는 너무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해요. 근데 웃긴 게 또 본인은 또 그렇게까지 또 엄밀하지 않게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그 잣대가 약간 불공정했다는 생각도 들고
7: 예.
5: 그런 면을 아마 니체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는 너무 과하게 논리에 쏠렸던 사람이었다.
7: 예.
5: 이게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인 에너지라는 게 있고 이성적인 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둘이 공존하면서 살아가죠, 인간은. 근데 니체는 그 본능적인 에너지를 건강하게 잘 펼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7: 예.
5: 예. 근데 그거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악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 예, 따라서는 뭐 네. 예술적인 혼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게 될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본능은 굉장히 억압하고 뭐 모든 거를 이성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하려고 했던 괴물이었다라고 지체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괴물이었다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체는 표현을
7: 괴물이었다.
5: 네, 괴물이 소크라테스 괴물이다.
7: 한쪽을 간과했기 때문에.
5: 그렇죠. 네.
7: 예. 변호사님께 이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니체의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고소할 수 있냐고 하네요. 현대로 왔으면.
6: 일단 뭐 예, 예. 의견이고 평가고 이런 거니까 뭐 그게 예. 어려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7: 알겠습니다. 아, 그 표현의 자유라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악플 달았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나의 표현의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표현의 자유의 어떤 헌법상 범위는 어느 정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6: 근데 그 헌법에서 이제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할 때는 그 우리가 이제 기본권이죠.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고요. 네. 그건 사실 1919년에 저 대한민국 3.1운동 끝에 임시정부 헌장에도 표현의 자유가 들어갈 정도로 표현의 자유는 이제 아주 중요하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가의 어떤 국가가 잘못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니까 다양한 당연히 의견들 중에 이제 큰 세를 얻는 의견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깃발 드는 사람이 나는 이런 표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야 돼라고 네. 말할 수 없으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권력자나 독재자들은 항상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주의 사회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더더욱 중요하고 다른 기본권보다 더 많이 보장을 받죠. 근데 그거는 국가에 대한 겁니다. 아. 예,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하지 않습니다.
7: 아, 그렇군요.
6: 예, 그렇죠. 예. 권력자, 대통령의 뭐, 대통령의 부인의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그때 이제 표현의 자유를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어떤 권력을 감시하는 측면이잖아요.
5: 예. 근데 나라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
6: 많이 다르죠. 네, 네. 네, 표현의 자유를. 법제도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다른 거죠. 어떤 나라는 뭐 권위주의 국가는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뭐 푸틴을 뭐 조롱한다거나 개그맨들이 나와서 뭐 한다거나 그런 게 허용이 안 되겠죠.
7: 체제의 문제일 네, 네, 수 있다.
6: 네. 법제도를 떠나서 일단 운영하는 네.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7: 철학가로서 표현의 자유의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5: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자유주의 사상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명시적으로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촉발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무슨 말이든 개인은 해도 된다. 그거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 예, 예.
5: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 명시적인 남한테 해를 끼치는 그 행동을 조장한다는 게 과연 이걸 진짜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조장했냐 안 했냐가 항상 굉장히 불명확하잖아요.
7: 그렇죠.
5: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약간의 비속어 정도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과연 명시적인 해냐 아니냐.
7: 그러게요.
5: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사상 쪽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는 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저는 많이 보긴 했어요.
7: 예, 예. 예.
5: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고려를 해서 아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자제하자. 그거는 표현의 자유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그런 기준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이용이 된다는 거죠.
7: 아, 그러니까 그렇죠.
5: 의도는 선할지라도 예.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풀어놓는 게 맞다.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7: 네네.
5: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술적인 환경에서 계속 변하잖아요.
7: 그렇죠.
5: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게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익명성의 수준, 그 다음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 뭐 이런 것들이랑 지금 현대사회에서 펼쳐지는 모습이랑 되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아 우리가 진짜로 면전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7: 아
5: 네, 이거를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나 스스로는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7: 아, 현대사회에서 작가님이 내린 해답이군요.
5: 네네 아.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결국에는 다 함께 작은 집단에서 살아가는 그 무리 안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7: 예.
5: 이 익명성 뒤에 현대적인 현상인 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내가 계속 무언가를 표출했을 때 그거는 사람들한테 생각보다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 정말로 내가 작은 집단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면전에 놓고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까.
7: 이 정도 기준만 있어도 네. 진짜 많이 좀 깨끗해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한 줄평 들을까요 짧게? 예 각자 악플에 대해서 한 줄평 변호사님. 예.
6: 악플 달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다. 네.
7: 오, 철학자 같아요. 오, 예. 좋습니다. 악플달 시간이 없다. 작가님.
5: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7: 명가명 비상명.
5: 네.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정말로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내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되게 상대적인 거고 언제 내가 틀린 걸로 설명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과몰입하고 앞을 달지 말자.
7: 신중해야 된다.
5: 네,
7: 좋은 말씀입니다. 예. 여기까지 철학자와 변호사란 조금 생소한 조합이지만 악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내일 8시부터 라디오로 나가는 법과 철학의 만남 2편도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내일 오후 2시에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오늘 귀국 환영 행사 자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했고 대통령은 수고 많았다는 짧은 대화도 나눴는데요. 하지만 정청래 대표 측에서 당무 개입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당청 갈등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의총은 물론 오늘 최고위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당대표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방 후에는 유튜브 전자방송 블루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승부사들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분을 만나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성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그리고 국민의 윤인석 전 대변인.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자, 그리고, 장안의 화제 두 변호사. 자,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날씨가 더워지는데 괜찮으셨습니까?
5: 아, 괜찮습니다.
1: 예. 요즘 강수영 변호사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5: 아, 예. 여러모로 제가.
1: 예, 예.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5: 방송에서 이제 가발 착용인 것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예, 예. 그 다음날에 바로 민주당부터 이제 고발을 받아가지고 다 묻혔습니다.
1: 아, 그랬군요.
5: 예, 예. 인생의 일대의 결단이었는데. 예, 예, 예. 고발로 다 묻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정영재 앵커가 당황하잖아. 왜 우리 방송에서 공개하냐고. 막. 아, 예.
5: 제가 맥락이 있을 때 공개를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예, 예. 탈부 건보료 어쩌고 얘기하길래 바로 그냥. 예.
1: 알겠습니다. 아, 멋지세요.
5: 고맙습니다.
1: 예, 멋지십니다. 자, 일단은 바로 오늘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유럽 순방, G7 참석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이 참 그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네. 이 관심보다 오히려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가 만났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 이 부분을 또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말씀 나눌까요? 네, 대통령 부부가 이제 1호기에서 내려와서 이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천천히 트랙에서 내려와서 예, 이제 김민석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이어서 정청래 당대표와 짧게 대통령이 뭔가 수고했습니다. 말씀을 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언론이 뭐지?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1.5배 좀 늘렸어요. 예. 천천히 정청래 당대표가 90도로 인사하고 아이컨택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딱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이건 또 그 비디오 판독이잖아요. 그죠? 우리 누가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윤석 대표님 네, 먼저 해주세요.
4: 이겁니까?
1: 네, VAR. 자, VAR.
4: 그래도 대통령께서 예. 뭐라도 짧게나마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요.
1: 수고했습니다.
4: 예, 입술이 예. 움직였으니까. 예. 것까지라고 봅니다. 표정은 별로 안 좋았고 네. 다른 분들에게는 별 말 없이 그냥 바로 차 타고 가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본인의 심정은 충분히 표현한 거다.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기분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럼 예, 왜 예. 기분이 저러셨을까? 정청래 대표를 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진짜 나왔고 비행기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갈등 봉합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 아, 어렵다?
4: 네.
1: 자, 우리 강선배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3: 그러니까 예. 참 대통령을 두고 예. 예. 대통령을 많이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은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 참 야당 복은 있는데 여당 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 예, 예.
3: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 가가지고 그 아이맥이라고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여러 가지 기술 교류라든지 많은 얘기가 있었고 예. 또 이탈리아 가가지고 특별 동반자 협정으로 격상을 했거든요.
1: 예, 예.
3: 그 전에는 그냥 문화적인 교류인데 예. 이게 이제 특별로 올라가게 되면 예. 이게 반도체라든지 국가 보안과 관련된 것들로 이 확대되거든요. 교류하는 예. 분야가 예.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특히나 거기에서 함께 이탈리아와 이 제3국 아프리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진출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자원 확대라든지 이런 걸 약속을 했고 또 G7 가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9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고 지금 G7에서도 다른 나라 정상들도 트럼프 없으면 트럼프 욕 막 하다가 트럼프 앞에 있으니까 막 가서 막 선물하고 막 잘 보이잖아요. 그게 다 뭐 때문에?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위비, 관세.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당 패널들도 사실 대통령의 해외 성방 성과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정청래 대표가 몇 도로 인사를 했고 몇 초를 했고 이거 오시면은 포옹을 할까 안 할까 정말 이건 좀 비생산적인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게 너무 국민들께 죄송하다.
5: 네. 저도 참 답답했던 게 그 언론 기자분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메시지를 대놓고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아주 세밀하게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 뭉치시다 말은 해놓고 아. 행보를 다르게 한다면 그건 이제 놀리는 게 되는 거죠.
1: 놀리는 게
0: 희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90도 인사한다고 해서 봐봐 얼마나 충성심이 좋아. 그건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고 아. 대통령을 편하게 해드리고 고민거리를 줄여드는 게 여당 대표의 역할인데 예. 뭐 전혀 반대로 지금 걱정거리를 얼마나 안겨줘요. 아, 그러면서 인사만 잘하면 그게 친명이 되는 거냐. 아. 이 부분은 계속 비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1: 서 변호사님이
2: 근데 옛날에 예. 저는 이제 그 서산 화재 때인가 예. 그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예. 한동훈 대표도 90도 가까이 예. 인사했죠. 예. 근데 그 이후에 관계 회복됐습니까? 결국에 파국으로 좀 끝나 있잖아요.
1: 예.
2: 저는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계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파국으로 끝날 거예요.
1: 에이, 또 너무 정청래 또 이게 또.
2: 대표 속마음은 예. 내가 이 두고 보자. 이 굴욕은 반드시 갚아줄 거다. 이렇게 아마 속마음에는 그럴 겁니다.
1: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의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2: 예, 그러면 예. 명청대전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예. 불출마예요.
1: 아.
2: 그래야만 이 명청 갈등이 해소돼요. 그런데 예, 예.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오히려 불출마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압력을 내가 불출마한 거 당무개 되니까 어. 오히려 내가 출마하는 게 이 대통령을 위한 거다. 이재명 대통령 볼 때는 괴변 중에 괴변이잖아. 이게 어제 채널A 단독 기사예요. 측근. 예. 그러니까 정말은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거고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고개는 90도 숙였지만 예. 속마음은 상당히 안 좋다. 저는 결국 파국으로 끝납니다.
1: 이 부분이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당청 갈등 그리고 당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90도 인사. 근데 여기서 또 나오지 말아야 할 당무개입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사실 이 당무개입이라는 단어는 윤 전 대통령도 계속 나오고 했던 전당대회 때 나왔던 단어인데 이상한 데자뷰예요.
3: 그렇죠. 이게 네. 여야가 바뀌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네. 한국 정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뭐 대통령이 선거운동에도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예정하지 않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법률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뭐 하면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선거 개입 중에 어디 가면 이거 선거 개입이고 또 여당에 대해서 조금만 뭐 인사 같은 거 뭐 약간 뒷얘기 나오면 당무 개입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입법으로 보완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거 당무 개입이다라고 비판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의사표시를 하신 거에 해석이 달린다는 건 그 자체로 당무 개입이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좋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러나 이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가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실은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4: 제가 대통령실 참모라고 하면 기분 나쁜 수준을 넘었을 것
1: 넘었죠.
4: 같아요.
1: 넘었죠. 이게 정권은 짧 때보다 더 센다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4: 저는 정권은 짧다 시즌2라고 생각을 하고 에, 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도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그게 뭐 비중이 있는 정치인일수록 그게 더 영향이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좋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정말로 그 말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그 말을 하셨다고 하면 아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 나는 당대표로서 할 만큼 했고 네. 뭐 숫자로도 내가 이겼고 근데 뭐 당대표 자꾸 뭐 나가지 말라고 하니 네. 그래도 나 불법 아니니까 나가서 나 당원들의 선택 받아보겠다 네. 하면 되지. 무슨 대통령 내가 안 나가면 대통령이 당무개입으로 비춰가지고 고양이 지 생각한다는 게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1: 고양이가 지 생각한다.
4: 왜? 네. 아니 뭐 애틋한데.
1: 애틋한데.
4: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공감을 해주냐 이거예요.
3: 고양이가 고양이랑 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4: 아,
3: 그렇죠.
4: 불경스러운 얘기입니다.
1: 아, 네. 네. 어쨌든 네.
4: 어쨌든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지난 1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지난 평가는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해볼게요.
1: 예, 예.
4: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 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 예.
4: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중에 다 나와 있어요.
1: 예, 예.
4: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부실 투표예요.
1: 예.
4: 부실 선거 관리.
1: 예, 선관위.
4: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실 때 청와대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부실 선거 관련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1: 예.
4: 그럼 지난 10일 동안 정청래 대표께서는 과연 이 부실 선거, 지금 올림픽
5: 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어떤 그 올림픽 협회 사람들의 그 생존권 문제 그리고 선수권에 출전한 국제대회 출전에 대한 선수들이 자기 장비도 못 가지고 가는 상황 단 한 명의 시위자 한 명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고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방선거 졌을 때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도 지적을 많이

0: 받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이 제대로 된 건데 설명이 부족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2030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으면 그 이유도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 뭐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내가 집을 살 수 없는 지금 구조적인 환경에 있다는 거에 절망을 하고 있으면 예. 그래서 당대표가 민주연구원에다 용역을 주던지 지시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게
1: 예.
0: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책임정치 결과로 증명하는 여당 이거거든요.
1: 예.
0: 그냥 본인이 과거에 순방 때마다 대통령의 시간을 뺏었다는 거는 지나간 일이라고 하면
1: 예.
0: 지금이라도 그 임무를 충실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런데 뭐 정권이 짧다, 뭐 악수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예. 헤어 순방의 시간이 또 없어져 버리니까
1: 예.
0: 여기에 대해서 전 당원들이 많이 조금 서운해할 것이다.
1: 우리 강성태 대변인이 저희 방송 시작한 일이 이렇게 세게 말한 적 있었어요?
2: 외웠어요, 외웠어요. 오늘 다섯 번째 방송이라 외웠어요.
3: 당무개입에
1: 연설이에요, 연설 거의. 연설.
3: 당무개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무개입 관련해서 이제 공천에 개입하다가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었단 말이죠.
1: 예.
3: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당무개입은 다 범죄다. 이렇게 이제 연결 짓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그 우리 민주당 당원에도 보면은 당정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당무개입이라는 것은 개별 선거에서 당내 선거든 혹은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에서 대통령의 권위나 이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부당하게 개입할 때를 범죄로 규율하는 거지 입도 뻥끗하지 마 이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3: 이걸 자꾸 왜곡을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딩이 우리 여당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여당의 방향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정청래 대표 나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 거지 대통령의 말씀은 여당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당무개입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방금 우리 소개해드린 당무개입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대통령 입 다무세요. 지금까지 하신 거 당무개입입니다.
1: 경고예요?
3: 경고예요, 이건. 도발이죠.
1: 도발.
3: 네.
4: 아, 물론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좀 선을 넘은
1: 걸로 대표 측에서
4: 예, 그렇죠. 저도 판단을 하는데 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을 볼 때는 상대 측,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좀 결이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서 정치활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당무개입 차원이라는 면에서 예를 들어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뭐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일 잘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다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박주민 전현 의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당무개입이 아니야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 말을 못하는 상황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당무개입은 예를 들어서 뭐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을 할 때 이 사람 너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처벌받았잖아요.
4: 그거보다 더 셌잖아요 이번에.
3: 어떤 걸 말씀하시죠?
4: 아니 대통령이 이 사람 일 잘해 딱 하니까 네. 바람도 불기 전에 다 누워버려가지고 결선도 없이 이분이 후보된 거 아니에요.
3: 근데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 일을 잘한다는 그 메시지를 뭐 공천위원들 리스트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다 채워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4: 아니 제 얘기는 결과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훨씬 더 네. 적확하고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0: 근데 이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당원과 지지자들도 그렇겠네라고 공감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4: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를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0: 아, 그 결과요?
4: 예,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예. 전선이 생기고 옥신각신하다가 초유에 당대표도 옵니다. 이 공지가 청와대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저녁 뉴스 보잖아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은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선거에 졌는데
1: 예.
0: 대권 후보 두 명이나 살아나가지고 막 오세훈 시장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한동훈 의원이 가갖고 뭐 몇 호에 뭐 했고 어디 연구 포럼에 나왔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뭐 대권 후보들이 막 한 세 명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 하는데 뭐 정권 짧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는 뭐 연판장 돌리고 막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막 룰 바꾸고 그다음에 또 어째서 막 비서실장이 뭐 가가지고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표한테 막 그만두라고 했다고 하고 그것을 네. 또 대표도 또 오픈하고
1: 예.
0: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그 정도로는 하지 않았잖아요.
5: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 발언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1: 예, 변호사님.
5: 예, 정권이 짧다 이 말은 여차하게 내가 탈핵할 수 있다. 탄핵 이렇게 해석하고요.
1: 아, 너무
5: 그다음에 이거
1: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 해석입니다.
5: 당국이 예. 이거는 그냥 형사처벌 될 수 있다.
1: 아...
5: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경고한 걸로.
1: 어, 그러니까 그럼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경고 이상인데요?
5: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선언이 정말 기분이 나쁜
1: 거죠.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5: 여당 대표가 탄핵과 네. 구속을
1: 운운했다
5: 이렇게 보고요.
1: 예.
5: 그다음 제가 강성필 대변인 말을 들어 동의가 안 되는 게
1: 예.
5: 공항에 아까 못 녹인 게 뭐 부실 선거 해결하라고 공항에 안 불렀다?
1: 예.
5: 그렇게 생각합니까?
1: 네.
5: 공항에 안 놓았다고 이게 부실 선거 해결이 바로 됩니까? 공항에 잠깐 나왔다 해서 오히려 이게 저는 김민석을 당대표로 미는 신호를 준 거죠. 정책 내 패싱하는. 이게 부질선거가 무슨 관계 있어요? 부질선거는 총리도 해결해야 되고 정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왜 민주당만 뜨는 게 있냐 이렇게 보고요. 저는 선거가 민주당이 패배했다면 책임은요. 99.9%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전날 공소취소 운운하고요.
1: 예?
5: 그다음에 공천도 정원은 본인이 한 거예요.
1: 어...
5: 여러 가지로.
1: 예?
5: 그래도 부동산이든 모든 게 본인 문제지 솔직히 정청래 대표 보고 찍고 정청래 보고 안 찍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게 자꾸 당에 패널들이 계속 정청래 대표를 공개하더라고.
1: 근데 대통령을 이 부분이 비판해야죠. 있습니다. 변호사님 뭐가 있냐면 방금 정말 말씀을 잘하셨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지적, 공격을 받고 있다면 여당 대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아니다.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방어도 해주고 이렇게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여당이고 지도부고 대표인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진다 해서 우리가 막 룰 바꿨다고 막 뭐라니까 뭐 바꿀 수도 있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2: 이거 민주당 얘기예요. 너무 네. 신나게 하시면 안 돼요.
1: 그런가? 이런 상황에서는 불편한 거죠.
3: 네, 네. 뭐 정원호 후보에 네.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을 사실상 했다라는 시각이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공천한 건데 왜 정청래 대표 보고 자꾸 책임 묻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 네.
3: 민주당이 그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 등등 이거 추진한다고 가장 가열차게 이야기했던 게 정청래 대표고
1: 예?
3: 당원들이 경선 절차를 거쳐가지고 경선한 것이 뭐 전략 공천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3: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꼭 읽어야 될 책을 권해드린다면
1: 책을 권했어요.
3: 2022년에 장성철 소장이 저술한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1: 장성철 소장?
3: 예,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핍박을 당하고 당무 게임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으며
1: 예.
3: 거기에 저항하면서도 억울한 것을 참고
1: 예.
3: 여당 대표로서 어떻게 우산이 돼서 당을 지키려고 했는지를 제발 좀 읽어보시고 본인의 역할론에 대해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 장성철
2: 대표
3: 그럼요.
2: 절판이 됐어요.
5: 아니
2: 저희 집에 한 권 있고 거기에 가서 제가... 레이건을 읽어보세요.
3: 네.
5: 제가 그 책 읽어봤거든요.
1: 와,
5: 장성철 같이 MBA 방송하면서. 그런데 전부 공땡땡땡땡 이러다가 읽을 수가 없어요.
2: 아 그게 처음에
1: 실력이 없어서
5: 예. 같이 누구 읽이 안 돼요.
1: 아, 아.
2: 저도 많이 나오고 아. 이걸 할 수가 없는 진짜 민낯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 땡땡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5: 그것도 읽은 지
1: 엑스파일이었네. 엑스파일이었네.
2: 대부분이 누군지 알아요.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미애 그 지사도 과거에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그런 스토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땡땡으로 처리 안 하고 이름을 바꿨어.
3: 아. 가명으로.
1: 네, 가명. 근데 초성은 똑같거나.
5: 아.
1: 이것만 좀 생각하고.
2: 강상표 뭐 이렇게.
1: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박재형.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5: 아, 제가 장성철한테 전화가 야, 얘 누구냐 땡땡이 몇 번 전화했거든요. 그때 장성철한테 궁금해서 예. 재밌잖아요.
1: 그러니까 보다가 네. 궁금한 장소장한테 그 이니셜 누구냐고 물어보면 네.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제가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이제 의원총회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물었더니 아, 인생이 원래 힘든 거고 또 인생이란 원래 또 비가 오면 또 빌 때 젖으면서 가는 거 아니겠냐 뭐 힘들 때 힘들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0: 전 잘 못 따겠어요 해석을.
1: 아 그냥 네. 그냥 힘들구나.
0: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네.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1: 아.
0: 그냥 나 힘들다
1: 아.
0: 뭐 나 오해하지 말아라 뭐 요 정도로
1: 아. 요 정도?
0: 네, 해석을 했는데
1: 예.
0: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희 민주당의 이기헌이라는 이제 국회의원께서 초선 의원이십니다.
1: 예.
0: 이분 이제 당직자 출신인데
1: 예.
0: 이분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께 드리는 글이라는 것을 장문으로 쓰셨어요. 네, 뭐 한 줄로 요약하면
1: 예.
0: 지금 당원과 지지자가 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다.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1: 고향이 지역구죠, 그분.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정창래 대표께서 예. 조금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린다. 근데 이게 상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당톡방에서 거의 말이 없대요. 그리고 요즘 당 그 국회의원들끼리도요. 예. 일부러 다 지역구 내려가서 많이 활동해버리고 서로 간에 뭐 야 이번 전당대회 누가 될 것 같아? 너 누구 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상당히 예민해졌다.
1: 등기. 제 방송 섭외도 어려워요.
0: 아, 그래요?
1: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 섭외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얼어붙어 버렸어.
1: 예, 섭외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하는데 이강희 전 집권총의 허니문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일 또 대통령 순방 성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또 국민들의 평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전환이 또 마련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4: 대통령께서 지금 강성필 대변인 말씀에 의하면 많은 성과를 내시고 오신 것이 맞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께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아닌 거는 뭐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4: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당 내에서 이런 식의 파열음이 나오는 건 국가적으로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걸 빨리 봉합을 한다든지 뭐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들이 우리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요게 좀 걸려요. 어떤 노선 차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안 보여요. 굳이 얘기하면 보안수사권? 그걸 존치시키느냐 일부라도 남기느냐 이 정도 아닐까요? 딱 그거 하나 차이 외에는 그냥 같은 민주당이고 정치 같이 하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정권 초반부터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생각이 다른 것이 이렇게 자주 노출이 되고 급기야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그러면 결론은 해결 방법이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노선 투쟁 같으면 뭐 민심에 의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든 뭐 정치적으로 해결은 이게 가능할 텐데 이게 노선 투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족보 투쟁 같아요. 너는 뿌리가 어디냐? 너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 맞느냐? 이 논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라는 차원으로 저는 좀 시선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저도 정말 동의하는 지적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 당원 주권주의가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바가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노선 결정이에요. 우리 당은 이번 연도에 뭘 중점적으로 할 거냐.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방향을 핸들을 잡고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내일 순방 결과를 발표하실 때도 뭐 반도체든 유럽에 대한 뭐 얘기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화두를 던지실 거예요. 그러면 당은 입법으로 저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게 더 우선순위로 볼 거냐 이런 걸 싸워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 나온 게 보안수사권 폐지하냐 조금이라도 남겨놓냐 1인 1표제를 갖다 완화할 거냐 그대로 고수할 거냐 이거는 쟁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1인 1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바가 뭐 조금만 얘기 잘못하면은 뭐 막 문자폭탄 쏟아지게 만들고 대표가 SNS에 이름 올려가지고
1: 김남희 그리고
3: 전현희
1: 의원
3: 예 그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 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말에 따르지 않는 건 다 적이야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제가 이제 피아식별 그렇게 하는 게 정청래 대표의 그간의 정치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1: 예.
3: 이걸 당내에서도 이런 기술을 계속 써버리면 상처만 남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전당대회 투표율이 원래 높지 않단 말이죠
1: 예.
3: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인 당원들만 꼭 잡고 결론이 나는 게 많단 말이에요
1: 네.
3: 근데 당원들도 되돌이켜 봐야 되는 게 사람만 선택했지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없어요 이야기가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당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돼요 보안수사권 문제도 이게 무조건 교조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다 오픈하고 쉽게 설명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김원주 씨 최근 방송 보니까 보안수사권 뭐 말이 잘 어려워갖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추가수사권 이렇게 하면 쉬울걸 그러면 반대가 훨씬 많을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진짜 절망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단순화시켜서 요거 찬성하면 우리 편 반대하면 저쪽 편 이렇게 정치하다가는 민주당 이제 앞으로는 국민들의 선택 못 받는다 예.
5: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추락하는 지지율은요 앞으로 급전직하 날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보는데 해결이 안 돼요 가장 근본 원인은 민생이 어려워요 지금 이제 고환율 고물가 어떻게 국민들이 죽을 지경에 주가 올라도 혜택 보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1: 코스피 9천인데.
5: 그러니까 그 혜택 보는 사람 뭐 외국이나 기관 일부 빼고요. 대다수 코스닥이 무너지고 있고 종목이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민생이 어려운데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첫째. 두 번째가 이제 그 선관위 문제예요. 지금 지지하는 이게 금방 해결되겠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 문제 있고. 마지막으로 그 좌파라고 하면 될 진보 대분열. 이게 결국은 봉합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게 벌써 임기 1년인데 끝까지 대들잖아요.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김어준 전북이 따로 놀고 유시민도 아마 노무현 재단 그만두고 본격 참전할 겁니다.
1: 예.
5: 그러면 이게 완전히 분열되는 거예요. 예. 그 조국 대표도 이게 얼마나 이번에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 조국 한 자리는 주된다 했잖아. 그런데 김용남 공천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유희동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이게 분열. 그 다음에 선관위. 그 다음에 민생. 어느 거 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게 지지율이 계속 추락할 겁니다.
1: 해결하지 않길 바라시는 건가요?
5: 아니,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할 거예요. 해결을 해야 좀 민생을.
4: 이따 광고 끝나고는 국민의힘을 그런 시각으로 좀 분석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코스닥은 지수가 상승했어요.
1: 9천.
0: 네. 코스닥, 코스피.
1: 닥.
0: 아, 네. 코스닥. 코스닥. 상승했어요. 어.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5: 코스닥이 오늘 1000인데 이게 원래 네. 100이거든요.
0: 네.
5: 지금 이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을 겁니다.
0: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를 보면 좀 상승했다고요. 그것은 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승부사들 마지막 후반부 피칭에 서 변호사님 활약은 높았습니다.
4: 대단해요. 예.
1: 자, 승부사들 네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6: 케이라디오
7: 요즘 부모님 얼굴 확 달라지셨다고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8: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는 브랜드. 지금이 바로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7: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지금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프리미엄 후코이단.
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으로 부모님의 오늘을 더 젊게, 내일은 더 건강하게.
7: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888-761-1188 888-761-1188
9: 애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이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분 열었습니다. 자,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요, 요즘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내 이야기가 많이 이슈가 돼서 1부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가장 또 잘 말씀해 줄 수 있는 당권파,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과 함께 당내 상황, 그리고 최근 주요 정치 현안 입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이 어서 오십시오.
1: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한판 승부 처음이시죠?
1: 예. 처음이에요.
0: 저희가 앞서 1부에서 우리 최고위원님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1: 예.
0: 혹시 방송 들으셨어요?
1: 아니, 못 들었어요. 아, 전 뭐 거의 뉴스를 안 봅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뉴스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1: 예.
0: 그 강수현 변호사가 일단 그 국민의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조광한 최고위원부터 좀 그만두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국회의원 다 사퇴하고. 예. 그만두면 저도 언제든지 그만둘 용의가 있습니다.
0: 아, 오늘 말씀하신 그 외계어 하시는 분들.
1: 그렇죠. 외계어. 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예. 똑같은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몇 개월째.
0: 몇 개월째?
1: 예, 똑같아요.
0: 아, 그 말씀이니까. 그 레퍼토리가. 우재준 최고위원이 오늘도 이제 지도부가 가을 전에 사퇴해야 된다, 이 말씀.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그 자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1: 본인이 사퇴하면 돼요. 아, 본인...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예를 들잖아요. 예.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 예. 그냥 딱 사퇴했잖아요.
0: 예, 예.
1: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먼저 사퇴를 하고 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0: 아...
1: 그런데. 예. 그, 네가 사퇴하면 나도 사퇴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0: 예.
1: 철없다.
0: 예.
1: 예.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0: 예.
1: 그 한국 정치에서의 그 오랜 그 상황 속에서의 흘러오는.
0: 예.
1: 그런 문이랄까, 물결이랄까 패턴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 정치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뭐 웬만하면 되는 대구에서.
0: 예.
1: 그 뭐 운 좋게 국회의원 됐긴 됐는데.
0: 예.
1: 우쭈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과시. 내지는 자기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아무튼 뭐 독특한 저 캐릭터에 그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0: 그래도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당내에서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 당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랄까 최고위 안에서 서로 존중해 주는 모습도 선배이시니까 더 다른 말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히려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하면 철없다 이런 것은 사실은 공정한 토론을 할 수 없는 말씀 아닌가요? 나이를 얘기하면 너 몇 살이야?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1: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0: 예.
1: 이게요. 다른 분들이 우리 우재준 최고하고 말 섞는 걸 싫어해요.
0: 아, 최고위 안에서?
1: 네. 편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0: 예.
1: 그 우재준 최고가 나타나면은 그냥 좀 약간 서먹서먹해져요.
0: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1: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예. 이 정치인들이 그래요. 대부분.
0: 예.
1: 덕담을 하죠. 예. 그리고 서로 감정적으로 어긋나는 걸 원하지 않죠. 누구나.
0: 예.
1: 다.
0: 예.
1: 그런데 그 이를테면 초점이 분명하지 않고.
0: 예.
1: 그 정치의 본질 내지는 사안의.
0: 예.
1: 그 깊이 있는 그런 것 없이 그 특정인을 대변한다거나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0: 예.
1: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철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이를 먹어도.
0: 예.
1: 철이 없을 수 있고.
0: 나이가
1: 조금 어리더라도 정신적으로 훨씬 그 숙성될 수 있고.
0: 예.
1: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래도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또 당을 위한 충정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1: 그건
0: 예, 최고위원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 아니, 정치는.
0: 예.
1: 이제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0: 예, 예.
1: 그 그룹의 그, 이를테면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서로 친한 그룹들끼리는 그 얘기에 동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0: 예.
1: 자꾸.
0: 예.
1: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거론을 하는데.
0: 물러나라. 예, 그렇죠.
1: 지방선거 전에는 제가 최고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선거 전에는 아, 지방선거에 그 참패가 우려되니까, 대표께서 좀 물러나게 되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얼마든지. 예, 예.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근데 그 지방선거가 2018년 동일한 조건에 치른 선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뭐 성공했다라기 보다는 그래도 그 최선의 방어를 했다.
0: 선방했다.
1: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0: 예, 예.
1: 뭐 202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와 비교해서 그때보다 지지 않았냐. 이거는 자태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0: 예.
1: 비슷한 조건에 치른 선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2018년 선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들어 마냥 다른 대안 제시도 없이 물러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그 논리와 명분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명분이 없어요.
0: 예.
1: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그 당원들이 그 위임한 당권을 지금
0: 행사하고 있는 거죠.
1: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대표가 정치적으로 책임질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책임지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CBS에 이제 다른 직원이
0: 예.
1: 우리 박정우 선생님들어 나는 선생님이 참 이상하게 실례요. 그리고 아,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시고 넥타이는 왜 그 색깔을 매셨어요.
0: 앵커 물러나.
1: 그러니까 예, 물러나세요.
0: 예.
1: 그럼 물러나야 됩니까?
0: 아, 뭐 또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1: 예, 예 아니 예. 아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냥 근데, 물러나라는 거예요.
0: 그런데 양희자 최고도 이제 우대준 최고는 같은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현 지도부 좀비 지도부가 됐다.
1: 해서 본인이 예. 좀비라고 본인 스스로를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 지도부가 좀비가 됐던 본인이 좀비라는 거 아니겠어요?
0: 예.
1: 그러니까 본인은. 예. 스스로를 좀비라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0: 예.
1: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0: 아, 그런가요?
1: 주어진 여건에서
0: 예, 예.
1: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완벽하다고는 얘기하지 못하죠.
0: 예, 예.
1: 또 자랑스럽다라고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0: 예.
1: 그런데 그거는 다른 분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0: 예.
1: 비공개 그 회의가 있어요.
0: 예,
1: 그때.
0: 예, 예.
1: 나는 우리 지도부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0: 예.
1: 몇 번을 얘기를 하다가 정 안 돼. 그러면 저는 몇 번씩 이렇게 그 우리 의견 수렴을 시도해 봤지만
0: 예.
1: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는 공개적으로라도 한번 발언을 해보고 싶습니다.
0: 예.
1: 이게 맞지?
0: 예.
1: 아니 여러 사람 다 앉아 있고 방송국 카메라 다 들이대고 있는데
0: 예.
1: 느닷없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뭐 다른 그 음모 내지는
0: 의도
1: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0: 예.
1: 나는 이렇게 멋진 정치인이에요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 말고는 해석이
0: 안 된다.
1: 예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0: 다른 분이라면 다른 최고위원들.
1: 그럼요. 예.
0: 최고위원들.
1: 그리고 뭐 우리 신동욱 그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0: 예, 예.
1: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0: 그러니까 신동욱 수석 최고 같은 경우 요즘 이제 그 현 지도부가 재편되려면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퇴 압박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 거취는 내가 결정한다면서 또 불쾌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요. 네. 왜냐하면
0: 네?
1: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께서 판단을 해봐도
0: 네.
1: 명분이 없어요.
0: 사퇴의 명분이 없다.
1: 그렇죠. 나는 네가 싫으니까 물러나라. 그리고 나는 네가 하는 리더십의 그 행태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물러나라. 아니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
0: 예.
1: 한 2, 3만 명이 서명해서 나는 우리 대통령 진짜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물러나세요. 그럼 물러나야 되나요? 그건 진짜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된 발언이에요. 그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예, 예. 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 그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가 많이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0: 그 의원 현 그래도 원내 의원들 한 110명의 이제 국민의힘이 110명이 됐는데
1: 네.
0: 그 중에 이제 어제 데일리안 보도를 보면 한 60여 명이 이제 장 대표의
1: 그 데일리안이 오버죠. 제가 볼 땐 그래요.
0: 아, 오버예요.
1: 왜냐하면 네. 다수는 아. 장동혁 대표의 당권 행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0: 예.
1: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뭐 억지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니까.
0: 예. 예.
1: 그리고 저는 당권파가 아니에요.
0: 아.
1: 정치인으로서의 장동혁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정치인 중에는 그래도 반듯하신 분이에요.
0: 예.
1: 다소 조금 경직돼 있고 고지식하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사람으로서의 결은 저는 꽤 괜찮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숱하게 만난 정치인들 중에
0: 예.
1: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운영하는 당의 방식에서 또는 소통의 부족에서 오는 아쉬움과 섭섭함 그리고 못마땅함 이런 게 있으실 수는 예, 있으나 예. 의원총회 하면 늘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만 나와서 또 외계어를 하세요.
0: 어...
1: 그분들만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0: 어... 외계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이유, 그 논리구조를 이해 못하게
1: 말에 논리구조가 없다는 것이죠.
0: 어...
1: 억지 주장만 하고 억지 있는 주장이다. 거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0: 예.
1: 그 정치 발전을 위한 그 건전한 대안이라기보다는
0: 예.
1: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막 복잡하게 하는
0: 숨은 의도와 자기 합리화면 자기 정치를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이익?
1: 자기와 자기가
0: 개파의 이익?
1: 그렇죠. 자기가 좀 당권을 장악했으면 하는 그런 그 그룹의 그
0: 이런
1: 이해관계라고
0: 얘기가?
1: 뭐 보죠. 그리고 늘 그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발언하시는 분들만 발언을 하세요. 그리고 다수는 침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로부터 장동혁 대표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다. 이런 예. 얘기는 저도 하지 않아요. 다수는 침묵을 하죠. 다수는 침묵을 해요.
0: 예.
1: 그 양비론에 입각한 침묵이죠. 그게. 그래서 어제 뭐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주로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0: 예, 예.
1: 또 그분들이 친 오세훈 성향이 강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알려져 있어요.
0: 예.
1: 그분들이 주로 발언을 하신 거죠.
0: 이제 박준태 의원, 이제 당대표의 비서실장이시고
1: 예.
0: 이분이 이제 송석준 의원 삼선이시잖아요.
1: 예.
0: 이분과 이제 의원총회할 때 고성에 오갔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송석수 의원이 발언하시려고 할 때 나가서 하세요.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좀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었냐. 그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도 해체해야 된다. 이 발언을 해갖고 이제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아이고 당대표 비서실장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또 요구하고도 했거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1: 정치는 네.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구조거든요.
0: 그렇죠,
1: 누구나
0: 그렇죠.
1: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뭐 송석준 의원을 제가 한마디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0: 규제야.
1: 되면
0: 예.
1: 아니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또 점잖지 못하니까
0: 아.
1: 송석준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그 돌출 행동과 돌출 발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0: 예.
1: 아 이분이 참 정치인으로서는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분이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대안과 미래를
0: 예.
1: 상당수 의원들이 이렇게 사실은 비아냥을 대죠. 대안이 없는 미래라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고 대안은 없고 그저 앵무새처럼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0: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선출된 분들이고 논리 구조를 갖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 들어보시진 않으셨어요?
1: 아니, 잘 들어봤죠.
0: 들어보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1: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0: 아, 그분들이?
1: 저 의원총회 딱 한 번 갔었는데
0: 예, 예.
1: 그때 우리 정성국 의원이나 한재화 의원이
0: 예.
1: 국회의원도 아닌 게 어디 감히 여길 들어와 뭐 이런.
0: 아, 그런
1: 비난을 들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건 진짜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예, 그럼,
1: 당 최고위원인데 저 그때도
0: 예.
1: 참았어요.
0: 예.
1: 그리고 더 이상 언급을 안 했고
0: 예.
1: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의원들이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품격 있고 성숙된 분들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돼 있고 품격 있는 사람들이라면
0: 예.
1: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어요?
0: 그러니까 품격 있게 좀 더 예의 있게 당 변화를 위해서 말을 했다면 장동혁 대표는 물론 우리의 최고위원님도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갔을 텐데
1: 깊이 있게 들어야죠.
0: 그런데 이제 그 말하는 예. 방식이나 이런 것들 너무 품격이 예. 없었다.
1: 예, 제가 구체적으로 지명은 예. 안 하겠는데 예. 예. 제가 그 한번 딱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예. 그 의원총회.
1: 예. 예. 그 시장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아. 누구랑은 얘기 안 하고.
0: 시장 출신.
1: 예. 네. 근데 제가 시장을 해봤잖아요.
0: 그렇죠. 남양.
1: 예, 남양주 예. 시장이었는데 예. 제가 그분의 발언을 들으면서 야, 그 밑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참 피곤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 느낌이에요.
0: 예예.
1: 딱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말을 횡설수설 하는데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그 개념 규정을 할 수 있고
0: 예.
1: 그분들이 하는 모든 소리가 다 우리 국민들한테 공감이 되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솔직히
0: 예.
1: 그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0: 예.
1: 한 300명 되시잖아요.
0: 예, 의원들이.
1: 의원들이요.
0: 예, 300명이죠. 예.
1: 아마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은 50명도 안 될 거예요.
0: 언론에 나오신 분들은 자주 나오시는
1: 예, 나머지
0: 분들은.
1: 250명은 예.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0: 예.
1: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중에
0: 예.
1: 저분은 진짜 참 정치 국회의원 참 괜찮으신 분이다
0: 예.
1: 라고 아마 유권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0: 예.
1: 뭐 거의 없다고 봐야
0: 언론이 잘못했네요. 그러면.
1: 예?
0: 훌륭하신 분들 많이 말씀해야 되는데
1: 글쎄 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주로 언론들이 많이 다뤄주는 것 같아요.
0: 이거 죄송합니다.
1: 아니 뭐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0: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이제 사퇴 혹은 비판하시는 분들 얘기는
1: 네.
0: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당이 어떤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장동혁 대표가 뭔가 윤어게인 혹은 어떤 당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변화에 요청하다가 안 돼서 이제 좀 물러나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장동혁 대표 입원하셨잖아요.
1: 저도 뭐 오늘 그 전화로 기자들이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0: 아, 혹시 네. 입원하신 후 연락을 해보셨어요?
1: 아유, 뭐 심신이 여러 가지로 피폐하고 힘드실 텐데
0: 예예.
1: 뭐 굳이 연락을 하지는 않았고
0: 예예.
1: 우리 박준태 실장하고만 통화를 해서
0: 실장.
1: 좀 예. 예, 염려와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본인이 무척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약간 좀 이 모든 지금 그 이 그룹 속에서
0: 예.
1: 이 좀 포위돼가지고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0: 예.
1: 저는 뭐 인간적 고뇌가 충분히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렇군요.
1: 전 뭐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봤던 사람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가졌던
0: 예.
1: 그 고독과 고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때는 대통령께 굉장히 직언도 했고 뭐 했지만
0: 예.
1: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0: 예.
1: 그 최고 리더의 그 고독과 고뇌의 어려움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이 현실의 무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0: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어떤 그 당대표직 사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사퇴는 전혀 없어요.
1: 저는 예. 지금 상황에서 그 대표님께서
0: 예.
1: 하실 수 있는 예. 선택의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아, 그러면은.
1: 왜냐면,
0: 예.
1: 너무, 저기, 그, 이, 여론 몰이식으로.
0: 아하.
1: 아, 이게 명분이 없어요. 정치는 논리와 명분이고.
0: 예.
1: 상식인데.
0: 예, 예.
1: 제가 볼 때는 상식에서도 벗어나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명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0: 예.
1: 왜냐, 당대표가 지금까지 책임을 진 이유는 이제 뭐, 우리 당이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잖아요.
0: 예.
1: 비대위 체제만 뭐 숱하게 해오고
0: 예.
1: 그 전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를 처리했던 방식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0: 예.
1: 그냥 김기현 대표의 방식도 사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고
0: 예.
1: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동훈 체제잖아요.
0: 예.
1: 한동훈 체제가 저는 총선을 잘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동훈 그 전 대표의 그 아주 집요한 정치적 욕심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0: 예.
1: 그래도 지방선거를 나름은 선전을 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한다? 당원들이 그거는 당원들 소환이나 뭐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이요. 당대표 2년 임기를 채운 당대표가 없어요. 채워야죠. 채우고 내년 8월에
0: 예.
1: 전당대회를 해서
0: 예.
1: 당대표가 정말 2년 동안 당을 잘못 운영돼 왔다. 당원들이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0: 어허.
1: 제가 최고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0: 음흠.
1: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이 그 좌지우지하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원내 문제에 대해서 정책 문제에 대해서 대여투쟁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대여투쟁을 할 수는 있지만 당무 전반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도 당원으로서 N분의 1일 뿐이에요. 당원 전체가 있는데 마치 국회의원들의 의견과 의사가 당 전체의 의견과 의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 또한 겸손하지 못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신동욱, 김재원 두 분 최고위원과는 말씀 나눠보셨습니까? 이분들은 사퇴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으신 거죠?
1: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0: 아, 두 분 모두 예, 같은 예. 생각이신가요?
1: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 대화를 나눠봤고
0: 예.
1: 본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 거로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상당히 지혜로우신 그 판단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래저래 걱정이 돼서 전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당이
0: 예.
1: 소수의 몇몇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저기 그 절박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그렇다면 당분간은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동욱 대표 임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1: 그렇게 저는 그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0: 알겠습니다.
1: 사실은 특정 언론에
0: 예.
1: 아주 과도한 그 흔들기가 또
0: 여기까지
1: 작동되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0: 예,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직영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4: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5: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가슴이 뛰는 하루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공을 바라보며 함께 숨 쉬는 날. 바로 멕시코전이 이제 잠시 후면 열릴 텐데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축구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시간. 경기 시작 전의 설렘과 긴장감, 그리고 승리를 향한 기대가 오늘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태극전사들은 국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도 함께 응원의 마음을 모아야겠죠. 오늘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도전의 순간들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선수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마음은 더하겠죠.
1: 진심을 다해서 그거를 이루고 싶으면 잘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될 거야.
0: 정승재와 육중함 밴드가 부릅니다. 잘 될 거야.

네, 노래처럼 잘 될 겁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와의 한판 승부를 펼치는 날입니다. 승리의 순간도 좋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텐데요. 오늘 밤만큼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응원의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을까 하네요. 대한민국, 이 네 글자에 담긴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선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애난데일에는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응원전이 펼쳐지는데 경기 시작 전에 퍼포먼스가 잠깐 있을 예정입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퀴즈도 낼 거고요. 물론 상품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하는 슬로건을 걸고 아시아 최고의 식료품만을 제공하는

0: 말씀 주실 겁니다. 잠시 후에 뵙고요. 또 여기서 광고 들으셔야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날씨 이야기. 지난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폭염, 홍수, 가뭄, 먼지, 폭풍 등의 극한 기상현상으로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관측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 지역의 기온, 강수, 빙하, 해양 등 주요 기후 지표와 기상재해 현황 분석을 담고 있는데요. 국가별 자료 수집, 지역별 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세기 후반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뚜렷한 온난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1991년부터 2025년 아시아 온난화 추세는 1961년부터 1990년의 약 두 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을 포함해서 평균 기온 상승과 비교해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육지의 기온이 해양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극한 폭염 발생했었잖아요. 일본, 중국, 한국 모두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

제철 기온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라비아 반도에서 장기간의 폭염이 발생을 했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3월과 4월, 6월, 7월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14도나 높았었습니다. 바레인은 10일 연속 40도가 넘는 날이 이어졌었고요. 한국은 고온, 건조, 강풍, 기상 조건으로 기록상 가장 큰 규모의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수의 경우 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은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나타났지만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과 건조가 지속이 됐으나 남아시아 파키스탄은 몬순 홍수로 1,000명 이상의 사망자, 300만 명 이상의 재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베트남은 장기간 홍수로 최소 2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19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사이클론 세나르로 인해 극심한 호우와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서아시아 이란은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물부족 피해가 발생했었고요. 빙하는 극지역 다음으로 가장 큰 얼음 면적을 가진 티벳 고원 부근 아시아 고산지대의 빙하 약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최근 수십 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고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양 열 용량은 지난해 1960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해수면 높이는 1999년 위성 관측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그러면서 보고서를 보면 변화하는 기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관측, 조기 경보 시스템, 영향 기반 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이 시각에 천둥, 번개 치고 소나기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보니 글쎄요.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후에 잠깐이지만 비가 오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운동선수들마다 각자의 징크스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지난주에도 경기 시작 전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는 바람에 응원단들 못 오시는 거 아닌가 하고 살짝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경기 시작 전에 비가 그쳐서 그야말로 천여 명이 넘는 응원단이 모였었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경기 시작 전에 소나기 내린 다음 지난주처럼 깨끗한 거리를 승리와 함께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고온 다습한 날씨에 15에서 25마일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비와 뇌우가 예상이 되고 기상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남서풍으로 부는 바람은 오후가 되면서 30마일 이상의 돌풍으로 불겠고요. 하늘과 실시간 레이더를 통해 소나기나 뇌우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비와 뇌우 발생 확률은 약 30%로 많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뇌우가 발생할 경우 강한 돌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워싱턴 DC 지역을 5단계 중 2단계인 약간 위험 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요 기상현상은 높은 기온, 높은 습도, 그리고 돌풍입니다. 현재 기온 88도, 섭씨 31도, 해질 무렵에는 바람이 약해지고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짙어지면서 기온은 새벽 무렵 교외 지역은 60도대까지 떨어지고요. 워싱턴 DC는 70대 초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선이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특히 워싱턴 DC 남쪽과 동쪽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북쪽과 서쪽 산악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따뜻하고 습한 날씨 계속되는 가운데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대를 유지하겠습니다. 준텐스데이인 금요일 오전에는 기상전선이 천천히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소나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로 떨어지면서 습도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는 9로 높은 편이고요. 늦은 오후에는 하늘이 맑아지므로 금요일 저녁 계획은 차질 없이 즐겁고 쾌적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말은 햇살이 풍부하고 습도도 낮아져 날씨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날씨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정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예상되고 있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7분이고요. 내일 금요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성리가 부릅니다. 오늘 이 밤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도움 말씀 주러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무더위에 잘 지내시죠?
1: 네. 이제 점점 더 더워질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빨리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아요.
0: 도망갈 수 있다는 그 여유도 부럽지만 아 정말
1: 희망사항입니다.
0: 근데 우리 주위 한인사회에 이 보험회사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1: 그럼요.
0: 예. 크고 작은 회사들이. 근데 뭐 옴니화재 이제는 뭐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근데 이 옴니화재는 직원들이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려고 하지가 않아요. 잘해주시나 봐요.
1: 그럼요. 우리 직원들이 재산인데. 근데 사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직원들이 다 서포트해주고 네. 자기 일처럼 해주시니까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0: 글쎄요. 오너들은 일명 뭐 판을 깔아준다? 예, 거기에서 열심히 직원들이나 에이전트들이 잘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포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매니지먼을 좀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준다든가 일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0: 세미나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이제 우리 손님들한테도 많은 정보들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최근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와, 그 세미나 잠깐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1: 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저녁이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뭐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전문가 3명이 세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데요. 뭐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 SBA 융자 받으셔야
0: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1: 시작할 수 있잖아요.
0: 중요하죠, 중요하죠.
1: 네,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동산 또 어떻게 시장에 유리한 상업용 부동산을 선택하셔야 되는지
0: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리고 임대 계약 시 어떤 사항들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것들을 보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실제 사례로 성공이나 실패 인사이트를 배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했거든요.
0: 그럼 어떤 분들이 가시면 도움이 될까요?
1: 예비 창업자.
0: 아, 예비 창업자.
1: 혹은 지금 현재 자영업자. 네. 혹은 중소기업의 대표나 경영진 뭐 이런 분들 오시면 더 좋고 예.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사업 확장이나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하. 이런 분들 오셔서 저희의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펀딩이나 로케이션이나 프로텍션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그래서 이 썸머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한의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마련했으니까 오늘 저녁 6시 맥클레인 옴니화재 빌딩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유, 거기 뭐 너무 시원하고 근사하던데요.
1: 근사한 빌딩 한번 구경하러 오시죠.
0: 가면 뭐 음료나 다과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1: 네, 저희가 간단한 식사 제공할 예정이니까 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0: 뭐 입장료랄까 뭐 돈을 내야 하는
1: 그런 건 없고 이제 RSVP 오실 수 있게 사전 등록은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이니까 뭐 급하시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0: 저 라라랜드에서 듣고 왔는데요. 그럼 바로 입장됩니까?
1: 네, 우리 송프로님 이름 나오면 VIP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부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언제 레이아웃이 될지 모르는 또 불안감을 안고 사시더라고요. 뭐든지 다 일장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요즘에 공무원분들도 많이 실직하시고 네.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0: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가장 걱정하시는 면이 바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이유는 비록 봉급은 좀 적더라도 보험이 좋으니까 그래서 직장을 고집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막상 실직을 하게 되면 이 보험도 끊기게 되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 보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1: 맞아요. 그런 베네핏을 또 잃어버리시면 아파도 병원 안 가시고 참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직장에서 그렇게 실직이 되신 경우에 직장에 갖고 있었던 보험에서 코브라라는 옵션을 주세요. 네, 예. 그래서 그 코브라라는 옵션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내가 내지만 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가격이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요.
0: 아.
1: 그래서 그걸 또 유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많이 비싸요.
1: 네.
0: 어떻게 대표님 임의대로 좀 깎아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1: 아, 제 마음은 뭐 저희 한의사들 다 깎아드리고 싶죠.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 근데 그럴 때 그 실직 후에 60일 안에
0: 네.
1: 오바마 케어로
0: 전환할 수가
1: 전환하시면 네. 인컴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0: 근데 그전에는 월급을 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런데 레이아웃 따면서 지금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 적용이.
1: 오바마 케어라는 거는 앞으로의 내가 벌 인컴을 예상해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0: 네.
1: 실직을 하셨으면 이제 월급이 없어지는 거니까.
0: 그렇죠.
1: 인컴을 줄여서 오바마 케어를 어플라이 하시면 보조금을 많이 받고 또 베네핏이 좋은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0: 근데
1: 물론
0: 그
1: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0: 오바마 보험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습니까?
1: 상관없이 이 스페셜 엔롤먼트라고 해서 실직 후 60일 안에 어플라이 하시면 되고요. 뭐 실직이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 결혼, 뭐 이혼, 영주권 취득 뭐 이런 경우에도 그런 일이 해픈한 이벤트 데이부터 60일 안에 어플라이 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이야, 이 보험이 양파 같아요.
1: 알면 알수록
0: 네. 네,
1: 많이
0: 도움이 되네요.
1: 네네.
0: 저는 이 보험회사에서는 한편으로는 될 수 있으면 좀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악유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내고 있는데 왜 안 주려고 그러냐 이런 싸우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1: 좀 그렇지도 않아요. 또 어떤 진짜 해프난 일이 큰 일이고 이게 네. 리즈너블한 이유라면 그런 클레임에 대해서는 많은 보상을 주려고 또 보험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보험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지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고맙지만 이제 단점이 있는 게 프리미엄이 조금 높다는 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담이 되신다면 오바마 케어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
1: 네네.
0: 야,
1: 꼭 60일 안에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요 60일 안에를 기억 못 하시거든요.
1: 네.
0: 바꿔준다고 그랬잖아.
1: 그러니까.
0: 맞아요. 이 동안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겠죠?
1: 네.
0: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642-2225.
1: 메릴랜드 410-465-2700.
0: 465-270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님이셨는데요.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703-642-2225 메릴랜드 410-465-270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캐나다의 스포츠 의류 브랜드 룰루레몬이 중국 만리장성에서 마련한 홍보 행사에서 일본 북을 활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 사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베이징 만리장성에서 룰루레몬이 개최한 요가 페스티벌에서 사용한 북이 중국의 전통 북이 아니라 일본 북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일본 누리꾼과 음악업계 등으로부터 나왔는데, 타악기 연주자 중에 한 명이 SNS를 통해 해당 행사에서 등장한 북의 형태와 구성, 공연, 현식 등을 볼 때 일본 북인 타이코에 가깝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이코가 중국 수당 시대의 문화 교류에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 문화와 거리가 멀고 일본의 무사도 정신 등이 반영이 됐다며, 중국의 상징인 만리장성에서 일본 북을 중국 것처럼 내세워 행사를 한 것이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도 무사도 정신이 근래에 와서는 일본의 대외 침략과 팽창을 위한 이념적 수단이자 정신적 무기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당대에 중국에서 유행한 북이 일본 타이코의 원형이라는 주장 등을 펴면서 해당 브랜드에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논란에 결국 룰루레몬은 중국 SNS인 시나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 논란을 미리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타 공연을 더 신중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검토했어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 해당 행사에 홍보대사로 참여한 유명 중국 배우 등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해당 홍보 내용을 삭제했다고 하네요. 아니, 경복궁 앞에서 기모노 입고 춤춘 거하고 무엇이 달러? 요새 네티즌들이 월매나 똑똑한디 전문가 뺨친다니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첫날 초등학교를 타격한 미국의 공습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실수는 일어난다, 전쟁은 추악하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0세 나이에도 수사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는 국방장관에게 답변을 넘겼는데요. 미군 군 당국자는 비공개적으로 미군이 해당 공습을 수행했음을 인정하면서 정보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이 사용하는 기지 인근에 위치했으며, 학교가 들어선 부지는 원래 기지의 일부였다고 하는데요. 이 당국자들은 내부 조사 결과 표적 선정을 담당한 군 인원이 7년 동안 갱신되지 않은 영상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그 영상 자료에는 기지 옆에 학교가 나타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 평가에 참여한 인원 가운데 적어도 두 명은 기지 내 건물이 학교로 전용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평가 내용은 표적 선정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정보 및 군 당국자들은 해당 부지를 계속 합법적인 폭격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습은 1991년 미국의 스텔스 항공기가 이라크 바그다드에 민간 방공호를 폭격을 해 대부분이 여성, 어린이, 노인이던 400명 이상이 숨진 사건 이후 미군이 초래한 가장 심각한 민간인 인명 피해 사건이라고 하네요.
1: 아이고, 이런 썩을 놈들 말이오. 일반인들도 업데이트는 향이. 근데 군인들이 7년 전 거를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오, 말방구요. 그 죄를 우찌 갚으려고 하는지, 아이고, 천벌 받을겨.
0: 미국 출산율 감소의 배경으로 스마트폰 보급 확대를 지목한 학자들의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대학과 전 미 경제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7년이 미국 출산율 하락의 주요 시점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연구팀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대면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가임 연령대의 성관계 빈도가 낮아지고 임신 가능성이 줄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AT&T 모바일 확산 경로와 출산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접근성이 90% 이상인 지역의 출산율은 접근성이 10% 미만인 지역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출산율은 스마트폰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약 26% 감소한 반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14%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2007년부터 2011년 초기 스마트폰 보급이 당시 미국 전체 출산율 감소의 33에서 52%의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출산율 하락이 스마트폰 등장 이전부터 이어진 장기적 추세이며 주택 비용 및 노동시장 변화 등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번 연구에 대해 마이너스 교수는 스마트폰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나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를 했으며, 또 다른 교수는 향후 출산율 재고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 대면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하네요. 어쩌란 거요? 이 사회가 이렇게 흉흉한데, 아이 당신 같으면 애 낳고 싶겠냐고. 이 총기 규제부터 좀 오치게 좀 해봐. 살기 좋아야 애도 낳을 거 아니오.

100세의 나이에도 화려한 춤 사위를 보여준 영국 최고령 댄서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우스터셔에 위치한 펀힐 하우스 요양원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 버나드 길버트가 춤추는 영상이 SNS에서 1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럭비를 배웠던 길버트는 16세 때 다리를 다친 후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리가 부러졌는데 뼈는 붙었지만 근육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의사로부터 운동 대신 춤을 추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이어 처음에는 춤을 절대 안 추겠다고 했지만 친구가 나를 억지로 춤 수업 현장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 수업을 듣기 시작한 길버트는 춤의 매력에 빠졌으며 그는 댄서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상을 받았고 아내와 사별한 뒤에도 74세의 나이로 댄스 강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길버트는 나는 춤을 사랑한다. 무대에 올라서면 모든 것을 잊고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며 춤은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춤은 신체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동작을 기억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양원 운영자는 음악을 틀면 길버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하면서 춤을 출 때면 그의 긴장이 풀리고 얼굴에 큰 미소가 번진다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게 이 바람이여도 춤바람이 질로 무섭다고 하는겨. 춤에 미치면 말이오 자식이고 부식이고 없다니까. 호주에서 상어 공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주말 시드니의 유명 해변에서 한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30대 여성이 오는 오전 11시 15분경 쿠지 해변 인근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다리와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16일에도 호주 해안에서 작살 낚시를 하던 잠수부 3명이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을 하면서 올해 호주에서 상어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두세 건의 치명적인 상어 공격이 발생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피해자가 수영 중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물에서 건져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해변에서 응급처치를 했으며 피해자는 해변 근처 럭비 경기장으로 옮겨진 후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일에도 가족과 함께 작살 낚시를 하던 35살의 남성이 4.5m 크기의 백상아리에게 공격당해 사망을 했으며 지난달 24일 작살 낚시 다이버였던 39살의 남성도 북동부 해안에서 상어의 공격으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올해 호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치명적인 상어 공격 사건은 1월에도 일어났었는데 시드니 항구에서 황소 상어에게 공격당한 12세 소년이 며칠 후 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 호주에서 상어 공격은 인구 증가와 서핑,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활동의 인기 상승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빈번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죽는 꼴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굳이 가는 이유는 또 무엇이래요?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은다요, 매양이. 안 그려? 다음은 월드컵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성조기가 그려진 비키니를 입은 미녀 관중이 큰 화제를 불렀는데 뒤늦게 인공지능 AI로 제작된 허구임이 밝혀져 허탈함을 자아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 파라과이의 북중미 월드컵 D조 조별리그 1차전은 미국의 4-1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의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분위기가 잔뜩 고조됐었는데 여기에 한 미녀 관중으로 인해 SNS는 더욱 들썩거렸으며 한 게시물에는 무려 10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찍혔습니다.
SNS를 통해 확산된 사진의 주인공은 성조기가 그려진 비키니를 착용한 미녀 관중이었는데 숏커트에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 구릿빛 피부로 매력을 드러내 남성 팬들이 환호했으나 하지만 이 여성이 AI로 만들어진 허구임이 확인이 되면서 실망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들은 월드컵에서 비키니를 입은 아름다운 미국 팬은 누구인가?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기사를 통해 이 여성이 SNS를 뜨겁게 만들었지만 AI로 만들어졌다, 실존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며 스페인 언론 역시 엄청난 바이럴로 화제가 됐지만 실제 인물이 아니다. 피부와 천, 주변 조명까지 높은 수준의 디테일 때문에 진짜 사진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국내에서도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는 미녀 관중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이후 AI로 알려지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AI든 무식이든 하여튼 여자는 이쁘고 봐야요. 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카보베르데의 40살 골키퍼 모지냐가 어머니 앞에서 경기를 뛸 수 있게 됐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미국 당국이 보지냐 어머니의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해 오는 22일 카보베르데와 우루과이의 2차전을 경기장에서 관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보지냐의 어머니는 복잡한 미국 비자 절차와 막대한 비용으로 아들의 경기를 현장에서 보기를 포기했었는데 이동거리만도 편도 6,400km로 항공권 비용과 숙박비 등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보지냐가 스페인과 1차전에서 유효 슈팅 7개를 포함해 슈팅 27개의 파상 공세를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0-0으로 비기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돼 아쉬움은 더 컸었는데요.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지냐 어머니의 신속한 비자 발급을 정부에 요청하게 된 것인데요.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계정에 어떤 어머니도 자신의 자녀가 역사를 만드는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직접 통화해 보지냐 어머니와 어머니가 관전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비자가 만료된 후 불법 체류를 막겠다며 일부 국가 시민이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1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부 국가 중에는 카보베르데도 포함이 됐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선수 이름이 보지냐가 뭐야 보지냐가 아니 보지냐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고 정말로 넘스러워. 어쨌든 아들놈 경기 하나 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와야요. 아이 그냥 집에서 보는 것이 편하지. 뭐들라고 돈 없애고 미국 가정 와오긴. 그리고 야구 들어보니까요. 경기장에 부모들놈은 대래 경기 못 온다고더만. 이 나라 지게 생겼네. 우두두두두두두. 호날두의 월드컵 출전은 축복보다 저주에 가깝다는 영국 가디언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포르투갈은 어제 미국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콩고 민주공화국과 K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1-1로 비겼는데요. FIFA 랭킹 5위 포르투갈은 46위인 콩고 민주공화국을 상대로 우세가 예상이 됐지만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비판의 화살은 당연히 41살이 된 주장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향했는데요. 호날두는 선발 출전을 해 90분을 모두 소화했지만 슈팅 3개를 시도했는데 그쳤고 유효 슈팅은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으며 후반 23분과 29분에도 득점을 노렸으나 모두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호날두는 월드컵 5경기 연속 무득점, 월드컵과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를 포함한 메이저 대회 10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유로 대회 이후 메이저 대회에서 페널티킥을 제외한 필드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영국 언론들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월드컵 출전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깝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호날두의 경기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호날두는 더 이상 예전의 호날두가 아니다. 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제한되고 있으며 여전히 공중전 능력과 결정력은 갖추고 있지만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며 한때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폭발적인 힘은 사라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호날두의 존재는 포르투갈 차세대 유망주들이 날개를 펼치지 못하게 막을 위험이 있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그의 기동력 부족은 팀의 부담이 되고 그 순간에는 움직일 수 있는 평범한 공격수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전날 라이벌인 리오넬 메시는 알제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아르헨티나의 3대 0 승리를 이끌어 극명한 데뷔를 이뤘는데요. 포르투갈은 오는 24일 오전 2시 우즈베키스탄과 조별리그 2차전에서 대회 첫 승 사냥에 나선다고 하네요. 이 호날두가 말이오, 예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노쇼한 놈 아니오? 그때 본 게 싹수가 벌써 또라트로만.

들어도 들어도 가슴 뭉클해지는 월드컵 응원과 롯데 플라자 마켓에서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전합니다. 태극 전사들의 멋진 승리를 기원합니다.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넘버원 한인마트 롯데 플라자 마켓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뜨거운 열정 눈부신 투혼 롯데 플라자 마켓이 국가대표팀을 위해 한마음으로 뜁니다. 자, 이 밖에도 K마트에서는요, 물 제공을 해주셨고요. 에란데일에서 제일 맛있는 거, 안안골 식당에서도요, 50불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준비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나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6시간. 오늘 곳곳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 모두 모여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응원전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버지니아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9시부터 한국과 멕시코 경기를 함께 시청하며 응원하는 특별 행사가 열립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며 월드컵의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폴스처치에 위치한 크레센도 스튜디오에서도 대규모 월드컵 응원전이 열리고요.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진행이 되는 이번 행사,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경기 관람뿐만이 아니라 K-POP, K-드라마, K-뷰티 관련 경품 추첨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K-POP 랜덤 플레이 댄스와 서바이벌 콘테스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축구와 한류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한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특별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8월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 티켓이 추첨을 통해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BTS 팬 여러분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멕시코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DMB 지역 한인사회가 한마음으로 응원의 함성을 보내는 뜻깊은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응원 현장을 찾아 월드컵의 열기와 감동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K-라디오, 여기는 라라랜드입니다.

0: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해야 돼. 대한민국 짠짠짠짠짠 이겨야지.
1: 이겨야지.
0: 이겨야 돼.
1: 짜릿하게.
0: 우리 태국 천사 힘내라고 우리가 응원하는 차원에서 입었어요.
1: 오, 그러면은 오늘만 입나요? 아니면 월드컵 기간에 네, 입나요?
0: 기간 동안 입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멕시코전 우리 태국 천사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0: 대한민국 화이팅!
1: 자, 오늘 빨간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특별히 오늘 올림픽 경기 때문에 입고 나오셨나요?
2: 아니요.
1: 자, 오늘 멕시코와 한국전 어디서 관전하실 건가요?
2: 집에서요.
3: 카타르의 주인공인데.
1: 그 가족들과 다 같이 응원하시나요?
2: 저 혼잔데요.
1: 그래도 우리 태국 전사가 이겼으면 좋겠죠?
2: 네.
1: 파리바게트 사장님이신데 이렇게 축구에 열정적이신지 몰랐습니다. 우리 태국 전사들을 위해서 한 말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코리아 화이팅!
1: 심플하네요. 오늘 끝까지 관전하실 거죠?
2: 그럼요, 그럼요.
1: 어디 사십니까?
2: 저는 H마트에서요.
1: 아, H마트에서?
2: 네네네.
1: 예, 그러면 전 직원들
2: 네네.
1: 같이 네, 식사는, 네. 식사는요?
2: 식사는 빵으로 하겠습니다.
1: 모자가 빨간색, 일부러 빨간색을 쓰셨나요, 오늘?
4: 네, 태국 전사 화이팅 응원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어디서 관전하실 건가요?
4: H마트요.
1: 오, H마트. 식사나 네.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실 텐데, 식사는 어떻게 집에서 하고 오시나요?
4: 아, 여기서 8시까지 영업을 하니까요. 여기서 드시고, 이제 가볍게 응원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네. 어느 집을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4: 저는 아무래도 든든하게 먹으려면 돌판 한식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돌판 한식. 그 중에서 어느 걸 제일 맛있게 드셨나요?
4: 여기는 짜장도 팔고, 짬뽕도 팔고, 한식도 팔아서 다양하게 드실 수 있을 때.
1: 어른아이 할 것이 온 가족이 네. 오셔서 드시고.
4: 네.
1: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태국전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화이팅!
4: 태국전사 화이팅!
1: 와, 지금 H마트에 왔는데 전 직원이 전부 다 빨간 옷을 입고 계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와, 대단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오늘 9시부터
2: 네.
1: 페어팩스 H마트에서 응원전이 있다고 하는데
2: 오늘 9시에 푸드코트에 저희들 T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플레이하고 있고 그래서 멕시코하고 우리하고 경기죠. 뭐 우리 직원들 중에서 멕시코 분이 일부분 계시고 또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경기 응원해 주시면은 훨씬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오늘은 특별히 12시까지 오픈을 하나요?
2: 네, 그럼요. 손님 마지막 손님께 다 나가실 때까지 오픈합니다.
1: 그럼 네. 혹시 들어오셔서 샤핑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시 이후에도 샤핑을
2: 하나요? 샤핑은 10시 이후에 안 돼요. 클로즈하고 저희들 푸드코트만 오픈합니다.
1: 푸드코트도 몇 시까지 오픈합니까?
2: 푸드코트는 9시 다 클로즈를 하죠.
1: 태국 전사들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 우리 지점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2: 멕시코에서 지금 경기하고 계신데 한국 선수들 이겨서 32강, 16강까지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인터뷰에 응해주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제입니다. DNA.

곳곳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함께 모여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다양한 응원전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들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이번에 특별히 상품권 후원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태극 전사들의 멋진 승리를 기원하신다고 했어요. 뜨거운 열정, 눈부신 투혼, 롯데플라자 마켓이 국가대표팀을 위해 한마음으로 뜁니다. 아울러서 애난데일에서 제일 맛있는 집, 안안골에서 또 상품 협찬해 주셨고요. K마트에서도 물 정말 많이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은 상품권은 다음 주도 이어집니다.

0: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엘리컨시리의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이 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온미화재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애니님. 어째 오늘은 안 나오나 하셨을 텐데요. 아름다운 오후에 살맛 나는 오후, 보석 같은 오후 돼서 라라랜드 청취자 여러분 모두모두 하면서 김세환의 어느 날 오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과 함께 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고맙다. 그대는 뭘 해도 될 사람입니다.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은 눈앞에 왔을 때 생각하기를. 어차피 그 일은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작은 돌들이 모여 흐르는 강을 막는 댐이 되듯 즐겁게 흘려보내기도 모자란 우리네 인생을 걱정이라는 돌로 막지 말자. 많이 담는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고이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그 꿈을 접어야 할 큰 벽이 앞을 가로막아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을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지나간 삶을 잊으려는 그대에게, 또다시 용기를 내려는 그대에게 행운을 빈다. 살면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만 힘을 내어 고맙다. 흔하지만 정작 나에게 하지 못한 인사. 지금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요? 나에게 고맙다라고요.

호세 펠리시아노의 집시. 오늘 아침 잔뜩 찌푸려 있는 날씨 마음을 조금은 우울하게 하네요. 하지만 오늘 저녁 있을 한국 축구의 승리를 바라며 힘을 내야겠죠. 젊은 시절 참 좋아했던 가수라고 하시면서 맹인이지만 정말 기타 연주가 멋있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호세 펠리시아노의 집시.

저는 이 남미 음악이 좋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팝송을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나는 트로트는 절대 안 들을 거야. 이랬었거든요. 아이고 웬걸. 방송하면서 트로트가 얼마나 좋은디. 이 노래 듣는 것도요. 나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 20년째 되니까 이 남미 음악이 아주 신나지만 뭔가 애잔함이 있는 것 같고 우리 한국 음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한 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미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 또 이 호세 펠리시아노 역시 좋아합니다. 비가 오면 역시 호세 펠리시아노의 레인이죠. 레인. 예. 우리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시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우리 복별님, 나의 삶을 많이 낮추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맞아요.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의연하고 입이 열린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뚜뚜뚜뚜뚜 그렇죠? 직업적인 프로들은 제외. 아이고 감사합니다. 질투와 시샘은 누구나 있지만 숨 한번 크게 쉬시면 지나갑니다. 즐겁고 보람찬 날이 되셨기를 하면서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 역시 반전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어요. 이런 거 보통 좀 잔잔한 음악이나 아니면은 뭐 사랑과 관련된 뭐 용서 뭐 이런 음악을 신청하실 줄 알았는데 이미자의 한 번쯤 마음인데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밑에 토를 다세요. 사랑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 복별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으세요. 어쩔 땐 보면은 뮤지션처럼 굉장히 음악성 있는 음악을 막 신청을 막 하시다가 또 어떤 날은 갑자기 또 이 트로트로 또 싹 바뀌시고 요새는 트로트로 필이 꽂히신 것 같습니다. 이미자이고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준 마음인데.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역시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립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요, 우리 뽀들현도님께서 내주신 퀴즈입니다.

그 전까지는 좀 긴가민가 도대체 뭐지 하셨다가 마지막 두 곡만 들어도 아하! 아마 이 음악에 특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아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매주 수요일 발표합니다. 랄랄라 퀴즈. 지금까지 들으신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연미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오늘 저녁 게임은 우리의 승리로 이루길 기대 고대합니다 하셨어요. 사실 지난주 그 다음날 방송 때문에 경기 시작과 동시에 전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날 방송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 오늘도 제가 전반적으로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처럼 경기 시작하기 전에 집을 가야 하나, 더군다나 애난데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글쎄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요? 내일 라라랜드 방송 쉽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끝까지 볼 예정인데 또 걱정이 돼요. 제가 보면 꼭 경기가 지는 것 같아서. 저와 비슷하신 분들 있지 않나요? 그래도 목이 터져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준틴스 데이입니다. 덕분에 라라랜드 내일 하루 쉽니다.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주에서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데요. 6월, June과 19을 합쳐 만든 단어로 흑인 독립기념일 Black Independence Day 또는 자유의 날 Freedom Day로도 불립니다. 어원과 유래로 보면은 6월을 뜻하는 June과 19일을 뜻하는 19th 합쳐진 말이고요. 역사적으로는 1863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으나 남북전쟁이 끝난 후인 1865년 6월 19일 북군의 골든 그랜저 장군이 텍사스 갤버스턴에 도착해서야 노예 해방 소식이 공식적으로 공표가 됐습니다. 이날은 미국에서 억압받던 모든 흑인 노예가 실질적인 자유를 찾는 날을 상징합니다. 오랫동안 흑인 사회에서 기념해오다가 그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미국의 공식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고 하네요. 저는 그래도 내일 작년에는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쉬어도 된다고. 그래서 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월드컵 응원 못했거든요. 그냥 경기 시작 전까지만 좀 도와드리고 시작한과 동시에 전 집으로 와서 또 다음날 방송 준비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오늘도 응원하다가 경기 시작하고 난 집으로 와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보고 집에 오면 새벽 1시인데 그때부터 언제 방송을 준비하고 아이고 이거 어쩌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응원하라고 우리 뉴욕 본사에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끝까지 응원하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응원을 하면 꼭 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징크스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아 보다가 좀 여차하면 그냥 집에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정말 우리 DMB 지역 곳곳에서 많은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집 가까운 곳으로 꼭 참석을 하셔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먼저 버지니아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에서는 바로 오늘 목요일 오후 9시부터 한국과 멕시코 경기 함께 시청하며 응원하는 특별 행사 있습니다. 제가 식전 사회를 봅니다. 상품 준비도 했으니까 올림픽 상식 많이 공부하고 오셔야 할 거예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며 월드컵의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포스 처치에 위치한 크레센더 스튜디오에서도 대규모 월드컵 응원전이 열립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진행이 되는 이번 행사 무료이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뷰티 관련 경품 추첨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 K-POP 랜덤 플레이댄스와 서바이벌 콘테스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축구와 한류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BTS 콘서트 발음도 안 된대요. BTS 콘서트 티켓 추첨도 있다고 합니다. BTS 팬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멕시코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DMB 지역 한인사회가 한방 한뜻으로 응원의 함성을 보내는 뜻깊은 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이번에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태극전사들의 멋진 승리를 기원하며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넘버원 한인마트 롯데플라자 마켓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상품권 내주셨습니다. 오늘 퀴즈를 내서
맞추신 분에게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도 이어지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버지니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죠. 아난골에서도 50불 상당의 스타벅스 쿠폰 드리고 있고요. K마트에서는 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승리의 소식을 금요일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려야 되는데 천상 월요일날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소식과 함께 새로운 한 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응원하자고요. 샴페인 먼저 살짝 터뜨려 보겠습니다.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아, H마트. 페어팩스 H마트에서도 오늘 단체로 모두 모여 응원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은 9시부터이고요. 뭐 10시에 문을 닫으니까 매장은 10시에 닫지만 옆에 푸드코트는 열려있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자리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어팩스에 위치한 H마트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열심히 응원하고요.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월요일 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무더위가 한참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100도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소나기라도 한번 오면 습한 기운 때문에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무덥고 습한 워싱턴 지역에서 주택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습기와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나무와 드라이월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자재는 아무래도 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스먼트는 습기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장소입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습기 관리를 못한 집입니다. 때로는 곰팡이까지 어디선가 번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기 관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디휴미디파이어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2-300불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지하에 틀어놓으셔서 습기 제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썸펌프입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썸펌프를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모터와 센서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썸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잘 돌아가는지 간혹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는 에어필터를 자주 바꾸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 에어컨 유닛이 바람을 빨아들이고 그 바람은 필터를 거쳐 에어컨 유닛으로 들어와 차가워진 후에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필요하게 필터를 엑스트라로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끼우게 되어 있는 장소에만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덧붙여 끼우는 경우에는 에어컨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필터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대로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을 맞추어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는 자주 갈아 끼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비싼 필터보다는 적당한 것으로 석 달에 한 번 자주 갈아 끼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넷째는 에릭 팬입니다. 집의 천장과 지붕 사이를 에릭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받은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에릭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에릭 팬이 있는 집은 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내부의 열 효율도 좋고 맨 위층이 유독 더운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릭 팬이 없는 집이라면 컨트랙터와 상의하셔서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링 팬이 있습니다. 더운 공기는 언제나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각 방마다 혹은 패밀리 룸이나 리빙 룸에 달려있는 실링 팬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도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더위를 잘 견뎌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집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는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휴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셰이드 무스타바 하메네이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조건부로 승인했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NBA 챔피언에 오른 것을 기념해 오늘 맨해튼에서 역사적인 티커테이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에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 취득자를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뉴욕주의 홈케어 프로그램인 소비자 지정 개인 간병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메디케이드 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면서 뉴욕주 보건국과 메디케이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운영 중인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에센셜 플랜 가입자 가운데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를 초과하는 약 45만 명의 가입자들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됩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관광용 마차에 탔던 18세 관광객이 마차에서 튕겨나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피임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케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NBA 챔피언에 오른 것을 기념해 오늘 맨해튼에서 역사적인 티커데이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승을 축하했고 뉴욕시는 1만 명 이상의 경찰을 투입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경비 작전을 펼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 닉스가 미프로농구 NBA에서 챔피언 우승을 거머쥐면서 뉴욕시는 이를 기념해 18일 목요일 시청 인근 로어 맨해튼에서 티커테이프 퍼레이드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닉스가 이달 초 열린 NBA 파이널에서 샌 앤토니오 스퍼스를 상대로 4승 1패로 꺾고 1973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퍼레이드는 목요일 오전 10시 배터리파크에서 출발해 월스트리트역이 있는 브로드웨이 빌딩 숲을 따라 캐년 오브 히어로스를 지나 시청까지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행정부와 뉴욕시경은 이번 행사에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몰린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로얼 맨해튼 남부 일대는 닉스를 상징하는 주황색, 파란색 닉스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 찼고 일부 관람구역은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이미 발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이에 수천 명의 팬들은 입장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퍼레이드를 뉴욕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행사라고 규정하고 만여 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에는 헬기, 드론, 폭발물 탐지견과 기동대, 교통경찰은 물론 경비 인력까지 투입됐습니다. 브로드웨이 일대에서는 수천 파운드의 색종이 조각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으며 선수와 선수 가족, 감독 등 관계자들이 나눠서 탑승한 오픈 퍼레이드 차량 두 대가 서행하면서 시민들의 환호에 기쁨으로 화답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직접 걸어다니며 시민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행렬이 뉴욕시청 앞에 멈춰섰고 선수 및 관계자들은 시청 건물 앞에 마련된 단상 위에 올라가 공식적인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뉴욕시청 건물 외벽은 닉스 깃발과 선수들의 이름, 등번호로 장식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캐티오컬 뉴욕주지사,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옹호관과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 줄리 매닌 뉴욕시 의회 의장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연설을 통해 53년 동안 뉴욕 시민들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며 이 팀이 마침내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2: For 53 long years we have watched the Knicks and we have waited. We waited without ever knowing if this day would come and we waited because we knew deep down in our sick suffering hearts that it would. This team has done it. The New York Knicks are NBA champions.
1: 이어 뉴욕시가 비극이 아닌 순수한 기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2: Our city has come together as one. Neighbors invited neighbors over. Strangers high-fived one another in the street. So often when this city comes together, it is because we are forced to, by a moment of tragedy or adversity. What a gift it is to be brought together by pure, unfiltered joy.
1: 이어 99.6%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뉴욕은 0.4%의 가능성으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도시이자 사람들이라며 29점 차로 뒤지면서 모두가 힘들다고 말할 때 또 브런슨이 상대편 선수보다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된다고 말할 때 역전승을 만들어낸 건 역시 뉴욕 닉스라고 말했습니다.
2: When Jalen Brunson took that pay cut, my friends, that was doing something about it. Time after time, we thought about the worst possible scenario. And time after time, the Knicks went out there and did something about it. The Knicks did not just win for New York City. They won like New York City. What is New York if not your back up against the wall? What is New York if not 99.6% of the world stacked against you? And who are New Yorkers if not people who hear those odds and smile? Who look at a 0.4% chance of success and ask, why are you giving me a head start? This is our city. This is our team. For 53 years we watched. For 53 years we waited.
1: 레빈 감사원장과 매닌 의장은 뉴욕시는 허리케인 샌디 등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며 언어와 인종에 상관없이 이것이 뉴욕시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닉스의 주장이자 뉴욕의 왕으로 통하는 제일런 브런슨은 5차전에서만 45점을 득점하며 NBA 파이널 MVP로 선정됐습니다. 제일런 브런슨 역시 시청 무대에 올라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브런슨은 우리가 진짜 챔피언이 됐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을 지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여러분은 가장 까다로운 비평가들이지만

0: 라디오 이하예입니다.
1: 오케이. We here right now. This is our time right now. We've been waiting over 50 years for this moment. And we never gonna stop.
2: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우리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원형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7: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0: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alla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2: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문배술 문배술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굴지,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에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는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휴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이날 발효하고 이란과의 후속 협상을 위한 60일 일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의 헤즈볼라가 더는 무력 충돌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날 공개된 종전 MOU에는 이랑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평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는 중동지역의 모든 이들이 우리의 협상이 아름답게 전개되도록 하는 데 대한 그들의 약속을 유지하기를 장려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하 시민권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진술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법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7: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귀화한 시민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디내추럴라이제이션 소송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몇 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불과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미 29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귀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외국 출신 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 시라큐스대 트랜잭셔널 리코드 액세스 클리어링 하우스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총 166건으로 연평균 1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증가세는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단순히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까지 사법 대상 범위를 넓힌 게 특징입니다. 미 법무부 내부에서는 여러 부서의 민사소송 담당 인력을 해당 업무로 재배치하고 있으며 사기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하던 인력까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미 업무 과부하 상태에 있는 각 지역 연방검찰청에도 관련 사건이 배당되고 있습니다. 한 고위 법무부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치는 의회가 수십 년 전에 마련한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미 시민권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위협, 전쟁 범죄, 중대한 사기 행위 또는 귀화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등을 포함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일 뿐 특정 범죄에만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무부 산하 시민권 박탈 전담팀은 12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사건 적체를 처리하는 동시에 국토안보부로부터 추가 사건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계획에 따라 미 전역의 연방검찰청에는 수백 건의 추가 사건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부에서는 주로 전쟁 범죄나 테러 관련 사건 등 중대 범죄의 한정에 시민권 박탈을 추진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총 24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명확한 범죄가 입증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왔지만 최근에는 서류 기재 오류나 경미한 허위 진술까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주차 위반 정도의 경미한 사안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중대한 사기나 범죄 경력이 은폐된 경우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8: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에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위원회 12명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올 들어 네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올해 들어서는 금리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취임한 케빈 워시 의장 체제에서 열린 첫 FOMC 회의란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돌고 있으며 일부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경제 전망에서는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3.8%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치보다 높아진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전망에서는 다수가 현재보다 높은 금리 수준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은 다소 낮았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2.2%로 예상해 이전 전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 전망은 높아졌습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연말 기준 3.6%로 제시돼 이전 예상보다 크게 상향됐습니다. 실업률 전망은 4.3%로 제시되면서 기존 전망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 이후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전보다 높게 반영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물가 흐름과 연준의 추가 정책 신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뉴욕주의 홈케어 프로그램인 소비자 지정 개인 간병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메디케이드 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면서 뉴욕주 보건국과 메디케이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뉴욕주 측은 정치적 목적의 소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연방 법무부가 지난 16일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뉴욕주 보건국과 뉴욕주 메디케이드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뉴욕주가 홈케어 서비스인 소비자 지정 개인 간병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인 퍼블릭 파트너십 업체를 사실상 미리 정해놓고 선정하는 등 입찰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주가 해당 업체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부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방치했으며 그 결과 연방 및 주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지정 개인 간병 서비스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가족이나 지인을 직접 간병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뉴욕주의 대표적인 가정 내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주는 최근 수년간 급증한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수백 개에 달하던 소비자 지정 개인 간병 서비스 프로그램의 관리기관 체계를 통합하는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욕시 주정부는 퍼블릭 파트너스 업체를 단일 재정관리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 초 뉴욕주 의회 일각에서 입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실제로 예산 절감 효과와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뉴욕주와 퍼블릭 파트너스 업체 간의 계약 과정이 납세자들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일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린 맥도날드 연방 법무부 차관부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부패와 사기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납세자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욕주 보건국은 법무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인 공격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 서비스를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가 추진해온 소비자 지정 개인 간병 서비스 프로그램 개혁의 적법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둘러싼 논란을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십만 명의 홈케어 이용자와 간병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3: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차차 개어 오후 들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맑고 약한 바람 부는 날씨 예고되어 있으며 일요일은 조금 흐린 날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현재 일부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었지만 더운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소나기 예고되어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로 대체로 흐리고 몇 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일원 토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고되어 있으며 일요일에는 조금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흐린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자 뉴욕타임스 경제기사 Why Waymo's driverless taxis won't be on your streets anytime soon. 왜 웨이모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는 아직 여러분의 거리에서 보기 어려운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상용화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택시 기업 웨이모가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등 대도시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조합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뉴욕주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기사 대목이 있습니다. Waymo floated an idea. If New York allowed the company to offer driverless rides to the public, it could provide millions of dollars to benefit taxi drivers and other workers displaced by the technology. Waymo는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뉴욕주가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허용한다면 기술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택시 기사들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Float an idea. 직역하면 아이디어를 floating, 띄우다인데 의역하면 제안하다, 가능성을 타진하다 또는 아이디어를 꺼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My manager floated the idea of working 4 days a week 라고 말하면 우리 매니저가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또한 displaced workers, 기술 변화나 구조 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자율주행 택시로 인해 displaced workers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웨이모의 제안은 결국 통하지 않았습니다. A month later, she withdrew her support after an outcry from groups that represent drivers who quickly declared victory. 하지만 한 달 뒤 운전자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주지사는 지지를 철회했고 노동단체들은 곧바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outcry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거센 항의, 대중적인 반발 그리고 강력한 비난의 여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따라서 기사는 웨이모가 단순한 교통서비스 기업이 아니라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첫 번째 대규모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Waymo's ambitions have helped start one of the first political fights over AI's real-world ability to replace human workers. 웨이모의 사업 확장은 AI가 실제로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정치적 논쟁 가운데 하나를 촉발했습니다. 여기서 ambition은 단순히 야망이라고 해석하기보다 문맥상에서 사업 확장 계획이나 성장 전략 또는 미래 비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요. 또 real world ability는 실험실이나 이론 속 기술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AI가 이제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택시기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권도 AI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Voters have grown increasingly wary of the technology's potential to increase energy costs and disrupt the broader economy. 유권자들은 AI 기술이 에너지 비용을 높이고 경제 전반을 혼란시킬 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Grow wary of, 무엇무엇을 경계하게 되다, 무엇을 의심하기 시작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사람들은 AI의 편리함보다도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웨이모는 현재 미국 여러 도시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Passengers now pay for half a million rides every week, more than double a year ago. 현재 택시 승객들은 매주 50만 건 이상의 웨이모 택시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웨이모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등 여러 지역에서 이미 상용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기술 자체는 성공하고 있지만 정치와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여전히 큰 걸림돌은 결국 노동자들의 반발입니다. Labor groups that represent the drivers of taxis, limousines, Ubers, Lyfts, and trucks have emerged as some of Waymo's most vocal opponents. 택시, 리무진, 우버, 리프트, 트럭 운전자들을 대표하는 노동단체들은 웨이모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Vocal opponents, 목소리가 큰 반대자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으로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오늘 기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Waymo may have mastered the technology of driverless taxis, but winning political and public trust remains its biggest challenge.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정치권과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앞으로의 논쟁은 기술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가 그것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뉴욕과 워싱턴 DC 거리에도 언젠가 운전기사 없는 택시가 달리게 될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들.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12: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1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5: 703-354-1950 703-354-1950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8: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9: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관광용 마차에 탔던 18세 관광객이 마차에서 튕겨나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말이 통제력을 잃고 달리기 시작했으며 마차 운전사는 승객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운전석을 비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17일 수요일 오후 2시 45분경 뉴욕시 맨해튼 센트럴파크 내 유명한 레스토랑인 태번 온 더 그린 인근에서 관광용 마차를 끌던 말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며 마차에 탑승했던 10대 관광객이 마차에서 튕겨져 나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뉴욕을 방문한 18세 인도 관광객 로만지 마하자는 관광 마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갑자기 말이 놀란 듯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마차에서 튕겨져 나와 추락했습니다. 마하자는 중태에 빠져 인근에 있는 웨일 코넬 메디컬 센터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져 마차에서 내리거나 도망칠 겨를조차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2: Are you guys okay?
13: It happened so quickly. They didn't have a chance to think about, you know, running or getting out of there.
14: We need to bend these carriages in Central Park. It's about time because now it's a danger for people.
11: 마차에 탑승했던 가족들이 운행 도중 마차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마차를 끌던 말 샘슨이 갑자기 놀란 듯이 통제력을 잃고 달리기 시작했고 마차는 다른 마차와 충돌한 뒤 옆으로 완전히 뒤집히듯 쓰러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통제 불능 상태의 말이 갑자기 빠르게 달리는 과정에서 좌우로 흔들리던 마차에서 승객이 튕겨나가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사고 당시 마부는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온 상태였으며 마차에 탑승 중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교통노조는 성명을 통해 마차 운전사가 승객들의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말과 일정 거리를 둔 채 마차를 비운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사가 사진 촬영을 위해 마차를 떠나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고 직후 마차 운영업체는 해당 운전기사를 무기한 업무 정지 처분했으며 사고에 연루된 말 샘슨도 즉시 은퇴시켰습니다. 다만 말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조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마부 교육 강화, 실기 중심의 자격시험 도입, 신규 말 관리 규정 강화, 공원 내 말 고정시설 설치 등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보호관리하는 센트럴파크 컨서번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마차 관광 전면 금지 법안인 라이더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컨서번시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우려했던 비극이 현실이 됐다며 한 젊은 관광객이 센트럴파크를 즐기러 공원을 찾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무고한 희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마차 관광이 계속되는 한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뉴욕시 의회에 마차 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페타 역시 성명을 통해 말이 쓰러져 죽거나 마차 사고로 관광객이 다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센트럴파크 마차 관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관광객을 태우고 마차를 끌던 말 데니즈가 쓰러져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발생해 더욱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차를 끌다가 사망한 말의 사인은 독성 식물을 먹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주일 사이에 마차와 관련된 두 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과 동물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혜입니다.
15: 뉴욕주에서 운영 중인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에센셜 플랜 가입자 가운데서 상당수가 다음 달부터 보험 혜택을 잃게 됩니다. 대상은 약 45만 명으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를 초과하는 가입자들입니다. 이들은 7월부터 자동으로 자격이 종료됩니다. 에센셜 플랜은 메디케이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민간 보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해 내놓은 제도입니다. 병원 진료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낮은 비용 또는 무료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 비중이 꾸준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정부 차원의 보건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뉴욕주는 제도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결과 가입 기준이 기존 연방 빈곤선 2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이 기준 변경으로 전체 가입자 약 170만 명 중에 대부분인 약 120만 명은 기존처럼 보험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45만 명은 자격을 잃고 다른 보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험을 잃게 되는 가입자들은 주로 민간 건강보험 시장에서 새로운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지만 기존처럼 무료에 가까운 구조와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 월 평균 보험료는 약 250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본인 부담 의료비도 연간 2,000달러 이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에센셜 플랜과 비교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들은 저렴한 보험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비교와 선택이 필요해졌고 뉴욕주 보건당국은 개인별 소득과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을 검토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피임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 버지니아주가 피임 접근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들에 공식 서명하며 여성의 생식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17일 두 개의 관련 법안에 대해 서명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피임권리법과 피임보험보장법 두 가지입니다. 피임권리법은 미식품의약국이 승인한 모든 피임과 관련된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응급피임약 역시 포함됩니다. 해당 법은 향후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피임권 보호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법안인 피임보험보장법은 보험사가 모든 피임수단 비용을 전액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 부담금인 코페이 부과도 금지됩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번 조치가 향후 연방 사법 판단 변화에 대비해 버지니아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 질환 치료 목적으로 피임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학 졸업생은 피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의료라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5: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16: K-Radio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룡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최근에 대중화된 심리학 용어,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같은 단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 미국 영토에는 속하지만 주는 아닌 미국 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명에 사는 것은 미 본토에 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심리학 용어가 대중화되면서 일상 대화나 뉴스 속에서 인간관계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단어들을 정말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우, 저 사람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 나르시시스트라서 힘들어. 혹은 혹시 소시오패스 아니야? 이런 말들 한두 번쯤 들어보셨거나 직접 써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이 단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려고 하면 개념이 얽히고 설켜서 헷갈리게 마련인데요. 자칫 용어를 오용하게 되면 평범한 성격 차이를 과도한 인격 장애로 낙인을 찍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브닝 매거진 헬스 섹션에서는 내 마음의 건강과 안전한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 최근 가장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심리 및 행동 용어 다섯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혼용되는 두 가지 행동 양식인 가스라이팅 그리고 그루밍부터 살펴볼게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이 두 가지는요,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라 타인을 통제하고 또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심리적 조종 행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먼저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종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 용어는 1938년 희곡 가스 등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극 중에 남편은 집안의 가스 등을 일부러 어둡게 켜놓고는 어둡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네가 잘못 본 것이다, 네가 예민하다 이런 식으로 아내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지속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결국 아내는 스스로의 현실 인지 능력을 의심을 하면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죠. 일상에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네가 기억을 잘못한 거겠지, 아니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루밍은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전에 먼저 호의를 베풀어서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는 행위를 뜻합니다. 원래 이 그루밍이라는 뜻은 마구간지기가 말을 빗질하고 가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래가 돼서 주로 권력관계나 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가해자는요, 물질적 헌신, 과도한 칭찬,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만듭니다. 그 후에 신뢰가 철저히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심리적 또 육체적 착취를 시작하는 것이 그루밍의 특징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불안과 의심을 심어서 통제하는 것이라면 그루밍은 친밀함과 신뢰를 무기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용어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은 청년 나르키소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정신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정식 진단명으로 다룹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신에 대한 과도한 과장된 영웅심리 그리고 특권의식, 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무조건 우월하다고 믿고 있고요. 주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찬양하고 특별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내면이 보기보다는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오만하고 또 자신만만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열등감 그리고 극도로 낮은 자존감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비판이나 지적에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 공격성을 드러내고요. 또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거나 이용을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연인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로 만났을 때 상대방의 정서를 바짝 메마르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무겁고 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부류, 바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가야 하는데요. 현재 미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전 세계 정신의학계가 공인한 진단 기준 DSM-5에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모두 공식 진단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용어 모두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하나의 진단 범주로 통합되어 있고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를 선천적, 후천적, 이론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합의된 정설이 아닌 대중심리학 수준의 구분이라고 하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제 아래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두 개념의 차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중적 이해에서 가장 큰 차이로 꼽히는 것은 이것이 선천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사이코패스는 생물학적 그리고 선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공감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과 편도체가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이 때문에 이들은 공포나 죄책감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대담하고 침착해 보이고요. 범죄를 저지를 때도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맥박 변화라던가 이런 몸의 변화 없이 거짓말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환경적, 후천적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극심한 학대, 방임 혹은 비정상적인 사회적 환경을 겪으면서 잘못된 생존 방식을 학습한 결과라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소시오패스는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도덕적 규범, 타인의 감정 이런 것을

0: 스토밍은 두터운 신뢰를 먼저 쌓은 다음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나서 상대방을 지배하는 거고요. 나르시시스트는 특권의식이 있고 공감력이 결여돼 있고 겉은 오만해 보이지만 속은 취약한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찬양을 요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뇌 기능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죄책감과 공포를 아예 느끼지 못하고 냉혹하고 계획적입니다.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스스로 하는 행동이 악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조종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용어들의 공통점은 결국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상대를 수단화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명확히 알아두게 되면은요, 누군가의 교묘한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이 다치고 있을 때,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왜곡된 행동 패턴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서적 방어벽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몸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면역력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유해한 관계로부터 나 자신을 단단하게 지켜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헬스 섹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산소가 타들어가는 해발 1500m의 고원지대 4만 6천여 명이 뿜어내는 초록색 광기의 함성을 뚫고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오늘 저녁 9시 멕시코 과달라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공동개최국 멕시코와 운명의 조 1위 결정전인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릅니다. 지난 1차전에서 동유럽의 복병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2-1 역전승을 거두며 승점 3점을 챙긴 홍명보호는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조기 32강 진출 확정과 조 1위 확정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받아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극복해야 할 가혹한 환경적 변수는 해발 1500m에 이르는 과달라라의 고지대 저산소 환경입니다. 산소 결핍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환경에서 90분간 일관된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밀한 수비 간격을 유지하며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는 3-4-2-1 전술 포메이션이 가동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골키퍼 김승규를 보루로 삼아 이한범, 김민재, 이기혁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3백이 멕시코의 날카로운 침투를 통제하고 서령우와 이태석이 측면 윙백으로서 수비시 5백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유기적인 수비 블록 조율이 요구됩니다. 전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호재로 작용하는 요소는 멕시코 수비진의 전력 누수입니다. 지난 남아공과의 1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레드카드를 받았던 멕시코의 부주장이자 수비의 핵인 센터백 세자르 몬테스가 지난 경기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아 출전 정지 징계로 오늘 경기에 결장합니다.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주장인 에드손 알바레즈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나 핵심 센터백의 이탈로 인한 포백 라인의 조직적 균열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드필더 황인범과 백승호의 노련한 중원 조율을 바탕으로 측면의 이강인과 최전방의 손흥민이 몬테스가 부재한 멕시코의 흔들리는 중앙수비 배후 공간을 기동력으로 집요하게 침투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울 히메네스와 훌리안 키뇨네스의 매서운 창끝은 경계해야 하나 수비 조직력에 균열이 생긴 멕시코를 상대로 노련한 손흥민이 공간 침투를 단행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탱하는 붉은 열정은 대륙을 건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라 현지에서의 붉은 악마 원정단이 플라자 과달라라 분수대로 집결하여 뜨거운 게릴라 장애 응원전을 전개했습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아리랑과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이들의 에너지에 멕시코 초록색 유니폼의 현지 팬들도 압도당했으며 경기 시작 전부터 양국 팬들이 어우러져 함께 사진을 찍는 훈훈한 스포츠 축제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 응원의 파도는 미국 동부, 심장부, 뉴욕과 뉴저지까지 세차게 강타해 뉴욕에서는 1200석 규모의 뉴욕 프라미스 교회 대성전에 설치된 초대형 한국산 LED 스크린 가로 17m, 세로

7m에 750인치 압도적인 초대형 스크린과 뉴욕 연합응원팀의 열띤 응원으로 함께할 예정이고 뉴저지에서는 파인플라자 4층에서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 뉴저지 교민 서포터스의 뜨거운 응원이 함께할 전망입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도심 광장 세 곳 역시 아침 10시 경기 시간에 맞춰 붉은 물결로 가득 찹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대형 스크린과 함께 무려 9천석 규모의 공식 응원석이 배치되어 최대 2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금연가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본사 앞 야외 광장에서 전방 3개 차로를 전격 통제하여 응원전을 3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형 전광판을 배치해 3천여 명의 인근 직장인과 시민들을 수용합니다. 명동 한복판의 신세계백화점 본전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에서도 길거리 응원전이 확정되어 서울 전체가 거대한 붉은 물결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오늘 밤 거둘 승점의 무게에 따라 32강 진출 시 밟게 될 그라운드와 맞닥뜨릴 상대의 전술 성향이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먼저 A조에서 1위로 진출할 경우 6월 30일 저녁 9시 해발 2240m에 이르는 극한 고지대인 멕시코 시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에서 혈투를 치르게 됩니다. 32강 상대로는 C, E, F, H, I조의 3위 팀 중 한 곳으로 비록 3위 팀이나 프랑스, 세네갈, 노르웨이가 속해 있는 I조의 3위 혹은 네덜란드와 일본, 스웨덴의 F조 3위와 마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칫 32강부터 가시밭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할 경우 오히려 이것이 최고의 전략적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A조 2위로 32강에 진출할 경우 6월 28일 낮 12시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북미 대륙 내에서 가장 거대한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으로 사실상 완벽한 홈 경기 응원을 등에 업는 압도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대는 그룹 B의 2위로 전력상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 스위스나 개최국 캐나다가 유력하며 카타르나 보스니아를 상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1위의 불확실성보다는 경기 운영이 다소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멕시코와 비교 승점 4점을 기록하는 경우 이 경우는 3차전 남아공정 결과에 따라 최종 조순위가 요동치나 32강 진출 자체는 90% 이상 확실시 됩니다. 그러나 자칫 조 3위로 진출할 경우에는 지옥의 루트가 펼쳐집니다. 자칫 조 3위로 32강에 진출할 경우 6월 19일 오후 4시 30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2조의 압도적인 1위가 확실시되는 전차군단 독일을 상대해야 합니다. 혹은 7월 1일 오후 4시 워싱턴주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G조 1위로 예상되고 있는 벨기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월드컵이 개막한 지 8일차 전세계 축구 팬들의 안목을 자극하는 세계적인 매치들과 메이저 스타들의 격돌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48개국으로 확대 편성된 만큼 공격지향적인 화력전과 강팀들의 전술적 무덤이 교체하는 명승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펼쳐질 숙명의 멕시코와의 일전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멋진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과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0: 불어났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2: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2: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2: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1: 지금 여러분께서는 6월 18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문득 궁금해지죠. 바로 뉴스나 여행지 소개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괌이나 아니면 푸에르토리코, 사이판 같은 곳들인데요. 이곳들은 명확한 미국의 영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뭐 이런 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지역을 미국령, 그러니까 미국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주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미국령이란 정확히 어디를 말하고 본토 주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우리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영토 중에서 독자적인 지방정부를 가지고 사람이 상주하는 핵심적인 미국령은 크게 다섯 개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푸에르토리코인데요. 다섯 개 미국령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령의 대표격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카리브해의 섬들인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태평양의 유명한 휴양지로 잘 알려진 세 곳이 있죠. 세 번째는 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의 최남단의 괌이고요. 네 번째는 괌 바로 북쪽에 위치한 사이판, 티니안, 로타 섬으로 구성된 북마리아나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권역에 위치한 미국령 사모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개 미국령 외에도요, 미드웨이 완초나 웨이크 섬처럼 사람이 살지 않거나 군사기지로만 쓰이는 소규모의 무인도 영토들도 존재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령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본토의 50개 주와 법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대통령 선거권 그리고 연방의원 투표권의 유무입니다. 미국령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본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 연방의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기는 하지만요. 이들은 의회에서 발언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결정 투표권이 없는 참관 대표나 주민 대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치의 중심에서 직접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죠. 또 재정적인 차이도 굉장히 큰데요. 미국령 주민들은 대부분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속한 자치정부에 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연방세금을 덜 내는 만큼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같은 이런 사회보장 프로그램 혜택도 50개 주에 비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바로 그곳 주민들도 미국 여권을 쓰는 미국 시민인가 하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섯 개의 미국령 중에서 네 곳의 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맞습니다.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출생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여권을 발급받고요. 본토 이 50개 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즉시 해당 주의 주민으로서 대통령 선거권을 포함한 미국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완전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바로 남태평양의 미국령인 사모아인데요. 미국령 사모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 미국 국민이라는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 여권을 소지를 하고 미국 본토를 자유롭게 통행하거나 거주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모아인들이 본토에 이 50개 주로 이주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는 않고요. 별도의 귀화 절차를 거쳐야만 시민권을 얻고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모아 전통의 토지 소유 방식 그리고 고유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모아 주민들과 미국 정부가 서로 합의하에 유지되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섯 개의 미국령의 규모 또 인구 분포는 어떤지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볼게요. 현재 이 다섯 개의 미국령에 거주하는 총 인구는요. 약 350만 명에서 360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 본토의 어떤 주들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인 거죠.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요, 약 320만에서 330만 명으로 전체 미국령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요. 유타주나 아이오와주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괌. 괌은요, 약 15만 명에서 17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요. 미군 기지가 밀집해 있어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카리브해의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죠. 인구는 약 10만 명 수준입니다. 북마리아나 제도는요, 사이판을 중심으로 해서 약 4만에서 5만 명 선의 인구가 상주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모아는 미국령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인구는 약 4만에서 5만 명 수준입니다. 이렇게 미국령은 연방의 울타리 안에 명확히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도 주의 지위를 얻지 못해서 완벽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독특한 미완의 영토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국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괌이나 사이판으로 여행을 떠나시거나 혹은 뉴스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자치권 논쟁이 나오면 이들이 미국과 맺고 있는 이런 독특한 법적 또 정치적 연결고리를 조금쯤은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3: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일 당일 용지 배부 업무 등을 맡았던 투표관리원들을 대거 소환했습니다.
4: 선거의 당일 상황을 대구성하며 선관위 대응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5: 6.3 지방선거 당일 오후 1시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2동 제6투표소. 선거일 투표룩에는 오후 3시 이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알리고 추가 교부를 요청했지만 선관위로부터 1시간 넘게 답변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결국 오후 4시 3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고 발길을 돌리는 유권자가 속출했습니다. 검경 합수본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가장 먼저 알려진 잠실 2동 6투표소와 반포 4동 3투표소를 비롯해 투표소 3곳에 투입됐던 지자체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각 투표소에서 용지 배부 업무 등을 담당한 투표관리원 9명입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와 선관위 대응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에는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본격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한편 합수부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에 대한 고발건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제출한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고발장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윤주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서울 송파 강남 투표소들의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록이 공개됐습니다.
4: 현장의 극심한 혼란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양소래 기자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가장 먼저 알려진 서울 송파 잠실 2동 제6투표소의 투표록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투표록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오후 2시 53분 투표용지가 200여 매 남았다고 고지하고 추가 교부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모니터링 중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약 20분이 지난 오후 3시 10분 다시 연락을 했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같은 답만 내놨습니다. 이제 정말 투표용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오후 3시 35분, 오후 3시 40분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이젠 선관위가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오후 4시 35분 투표용지는 전량 소진됐고 투표는 중단됐습니다. 오후 5시 59분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의 기록은 두서없이 추가돼 알아보기 힘들 정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보여줍니다. 105분 전국에서 가장 긴 시간 투표가 중단된 잠실 2동 2투표소엔 투표용지가 부족해 돌아간 유권자들이 기록됐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최초 대기인은 12명이었는데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한 채 5명은 투표소를 떠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이미 발표된 오후 7시 35분 용지를 추가받아 선거를 재개했는데 용지엔 일련번호가 없었습니다. 투표관리인은 100매라고 전달받았는데 시간이 오래 지체돼 총 매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 투표록에는 수차례 전화했으나 100매, 100매, 200매로 3번에 걸쳐 배달됐다며 선관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선관위가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선, 2년 전 총선,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급하게 추가 투입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TF에 참석해 과거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없었다고 보고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선관위는 이번 지선을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는데 실태 파악조차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양솔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45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4: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준하 기자입니다.
7: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의 국정조사가 닷을 올렸습니다.
8: 이번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인쇄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와 투표 당일 관리 실태, 선관위 지휘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6: 또 선거관리의 이력과 예산 운용 문제, 경찰 조치 사항도 들여다봅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여야 동수 모두 1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본회의 개최에 앞서 특위는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정쟁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집중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9: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 또 선거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도 만들을 해야겠습니다. 빠르게 성역 없이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임하고자 합니다.
6: 특위 활동 기간은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선 비쟁점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선관위법 개정안과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개정안, 자전거법 개정안 등 30건의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아입니다.
3: 개표소 봉쇄 시위가 14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밤중 흉기 소동도 벌어지는가 하면 현장을 관할하는 송파경찰서에 무기고를 털자는 댓글도 등장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4: 체육계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강제 해산 등의 조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3: 개표소가 마련됐던 핸드볼 경기장 봉쇄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간이 일부 흥분한 참가자들의 욕설과 고성이 들리는데 한밤중엔 흉기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태극기와 흉기를 든 30대 남성 A씨가 소란을 피우며 흉기를 휘두르다 자해한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회복하는 대로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체육협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 한 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상엔 시위 현장을 관할하는 송파경찰서에 무기고를 털자는 내용의 댓글도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체육협회 관계자들의 업무 차질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11: 이분들이 12일째 지금 여기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 선수들 지금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저희는 똑같이 공연을 똑같이 시키고.
3: 다만 경찰은 아직 기동대를 적극 투입해 봉쇄를 풀기보다는 대화경찰의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태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경찰은 강제 해산 등 물리력 투입 시 반발이 격화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위대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선 체증을 계속해 필요시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정래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나 경찰에 대한 모욕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범까지도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일정이었던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두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4: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프 제안을 받은 사실도 공개하며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12: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온 이재명 대통령. 공항에는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출국 당시 환송 행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김 총리와 나란히 참석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환영 인사들 앞으로 빠르게 지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 대표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흘간의 순방에서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했던 이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이번 순방 성과를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각국 주한대사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그간의 외교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른 뒤 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정하게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 자리에서 90분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3: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정세 및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2: 또 마지막 오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껏 사용하던 서명용 펜을 선물로 줬고 두 차례나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1: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5: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뉴스 밖에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6: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7: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8: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7: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8: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7: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19: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7: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8: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친명계 등으로부터 연임 포기 압력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4: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 데 이어 순방 성과를 극찬하며 갈등설 진화에 적극 나섰는데요. 정 대표의 연임 포기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길에 당권 경쟁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란히 나가 허리를 푹 숙여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정 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21: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20: 또 당정청이 똘똘 뭉쳐서 이 대통령의 노력에 동참하자며 거듭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의원들과 인사하면서는 또 한 번 미묘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21: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계십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20: 최근 당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취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임 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 대표의 연임 도전 가능성에 비당권파를 중심으론 심판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박지원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죽어도 전당대회에 나갈 것 같다면서 정 대표가 나오면 국민과 당원들이 심판하면 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출마 여부가 당원, 국민 내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는 한가한 얘기라며 정부 2년차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당대표로서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본인도 깊게 생각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만큼 정 대표도 곧 연임 도전 여부를 밝힐 거로 보이는데 연일 당원 주권, 1인 1표제 등을 강조하며 사실상 당심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대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김민석 총리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호남 지역에 공을 들이며 사실상의 전대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전남을 찾았고 머지않은 시점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자들이 본격적인 새 대결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은 덩달아 격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솔입니다.
3: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혼란상이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4: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공개 충돌이 또다시 빚어졌고 의원들 간 장외 설전도 벌어졌는데요. 장 대표는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22: 장동혁 대표 거취를 놓고 충돌이 빚어진 의원총회 바로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지난주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또다시 가을 전 사퇴를 재차 촉구했는데 당권파가 즉각 반발하며 공개 충돌이 재현됐습니다.
23: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때에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4: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참 몹시 부끄럽긴 합니다.
22: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의 품격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지만 난맥상은 장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선거 패배 후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부는 없었다며 철면피 같은 장면이라고 지도부를 비판한 반면 오선 나경원 의원은 당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장 대표 책임론에는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퇴 목소리가 많다면서도 내용을 우려하는가 하면 투표용지 국정조사 국면이 마무리될 때쯤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소장파를 향해 빈대정치를 한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장 대표가 교체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지역구 의원들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려다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장 대표 사퇴를 놓고 분열상이 극심한 가운데 장 대표는 단식 후유증 및 선관위 사태 현장 대응 등에 따른 피로 누적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각에선 장 대표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2기 당직 개편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장 대표 측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3: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천선을 돌파하며 국내 자본 시장에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4: 불과 한 달 전 8천선을 넘어선 데 이어 22거래 만입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0: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천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수는 장중 9,100선을 넘어서기도 했고 결국 9,06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22거래일 만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그야말로 기록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1월 5,000피, 2월 6,000피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7,000피와 8,000피를 차례로 돌파했고 한 달 만에 9,000피 시대까지 열었습니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10%를 웃돌며 주요 글로벌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증시 몸집도 급격히 커졌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1년 전 2,000조 원대에서 7,000조 원대로 불어났고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 역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9,000포인트 시대를 맞아 한국거래소도 자본시장 선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 9,000포인트를 넘어 이제 코스피 1만 시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결제 준비를 단축하고 24시간 거래체계 구축, 명문 공시 활성화 등 국제 정확성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0: 증권가에서는 주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이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5: 6월 한 달 동안 시장 변동성이 좀 많이 과열됐었던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좀 해소하고 실적에 집중하는 시즌이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한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FOMC도 지나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0: 반면 코스닥 지수는 장 내내 하락세를 보이며 장중 한때 1,000선까지 내줬지만 낙폭을 일부 조절해 가까스로 1,000선을 지켜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3.7원 오른 1,527.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채영입니다.
3: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어 이제 만선도 넘을지 주목됩니다.
4: 그러나 반도체 쏠림 현상과 불안감에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비투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양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시장의 목표는 5,000선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주가지수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만 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지만 이후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올해 1월 5,000선, 2월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7,000선과 8,000선을 차례로 넘어섰고 이날 마침내 9,00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110%를 넘으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의 중심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현실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80%, 280% 넘게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상법 개정과 주주권 강화 정책, 자사주 소각 확대 기대까지 더해지며 국내 증시 재평가 흐름이 본격화된 겁니다.
8: 상법 개정과 자본주주 우선 정책 자체가 상당 부분 강화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우려 지적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개선시키는데 일조를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7: 증권가에선 이제 코스피 1만 선 돌파 가능성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화됐고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포모 심리에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B2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 TV 양현주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예정보다 서둘러 서명했습니다.
4: 양해각서 전문도 공개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조건 없는 통항에는 일단 60일 동안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우현 특파원입니다.
6: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원격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서명 이후 양측의 합의 사안이 발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넷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넷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넷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넷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마을이 요즘 완전히 잔치집이라고 합니다. 무려 1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인데요. 아기를 환영한다는 현수막도 걸리고 동네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기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온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복덩이가 되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냥 충분히 반갑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뭔가 대단한 걸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우와!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김종국의 사랑스러워였습니다. 2883번으로요. 아이의 출생 소식이 반가운 시대가 되었어요. 영문도 모르는 아가는 울고 주민들은 기쁨에 웃고 강원도 정선의 한 마을이 이렇게 축제 분위기입니다. 3545번 아기는 우리의 미래니까요. 저도 환영 인사 보내드려요. 예, 그 정선의 한 마을로 이렇게 인사가 갔습니다. 우리도 태어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축복받고 축하를 받고 그랬었겠어요. 자, 너무 기쁜 소식으로 함께 시작을 한 가요 속으로였습니다.

김효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모세 사랑인걸. 요즘 춘길이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죠. 그리고 최호섭 씨의 세월이 가면이었습니다. 7769번 간간이 핀 수국이 참 예쁜 계절이에요 하셨습니다. 예, 요즘 수국 이야기들을 게시판에 많이들 적어주시는데 그러네요. 참 예쁜 계절입니다. 유은숙 씨는요, 정자나무 아래에서 반려견 송편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개도 매일 듣는 방송입니다. 우리 송편이 이름 예쁘네요. 전국에 있는 반려견들.

같이 항상 듣는 가요 속으로 유은숙 씨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새롭게 바뀐 코너죠. 베스트 사연 이벤트. 사연, 신청곡 이렇게 보내주실 때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을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사연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9509번 시원한 동해바다가 그립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지금 서울이 31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계신 곳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시원한 동해바다 저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마침 3939-8887번으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이 노래 신청하셨는데 동해바다 생각하면서 해변으로 가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99, 전부 블루베리 팩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제요리 팩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송골매 배철수 씨의 목소리죠.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자, 이 노래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안정환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손금순 원장님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분은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서 한맥 학원을 운영하셨던 손금순 원장님입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맥 학원 상담실에서 부원장으로 일했는데요. 당시 손금순 원장님은 매일 20명의 교사들의 점심 식사를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매일 엄마처럼 챙겨주신 원장님 덕분에 선생님들은 각자의 수업 시간에 맞춰 든든한 집밥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근무하는 내내 늘 넓게 배려해 주셨고 저의 결혼식 때 크게 축하해 주셨던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면서 원장님과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손금순 원장님, 꼭 다시 만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김동률, 이소은이 함께 부른 기적이었어요. 2000년쯤 서울 창신동에서 한맥학원을 운영하셨던 손금순 원장님. 아, 혹시 라디오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라도 혹시 손금순 원장님을 알고 계신 분들 이렇게 연락 닿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프론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